0: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1: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2: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0: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1: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3: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1: 어떡하면 좋지?
4: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0: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낙타기 액션! 비야!
1: 구조용 루프 액션! 이야!
0: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2: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2: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0: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1: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0: 멋지다. 좋았어.
1: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2: 각오해, 골든보이. 야,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2: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0: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5: 월드

0: 에너지를 우리한테 돌려줘, 골든보이!
1: 전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아따!
2: 공주야!
3: 잡았다!
0: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3: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0: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3: 영원한 친구?
1: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3: 어? 와! 이거 봐! 어? 와!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1: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4: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1: 뭐야?
4: 슈퍼공지! 막스테이프 발사!
1: 어?
4: 슈퍼공진 스핀!

0: 맥시멈 파워! 월드로봇 파워 부스터 액션! 이야! 이번엔 네가 혼날 차례야, 골든보이!
1: 어?
0: 힛! 월드로봇! 던지기!
2: 찾았다!
0: 야호!
3: 얘들아, 너희가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0: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4: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5: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봉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3: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6: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에 에너지 송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4: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6: 솔라는 강력한 태양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윙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0: 아틀란티스?
4: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7: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3: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0: 네, 사령관님.
2: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0: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2: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0: 전동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4: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2: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아, 찾았다.
0: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4: 진짜 멋지다, 맥스.
2: 피뢰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우와,
4: 하늘 위의 섬처럼 둥둥 떠 있어.
0: 여기가 바로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저기야, 그쪽. 어? 어?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 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빠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0: 예.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2: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3: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어?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 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네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1: 단순한 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어? 잠깐,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2: 됐어, 완벽하게 찾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2: 아니, 상자가 비어 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2: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어서 잡아야 해!
2: 멈춰! 도망치지 마!
1: 아부?
3: 어?
1: 말도 안 돼!
3: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4: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2: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3: 뭐? 정말이야?
0: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3: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2: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0: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2: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0: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0: 저건 영혼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5: 우와!
0: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오래는 못 버텨.
1: 맥스!
6: 들여보내줘.
7: 알았어요.
3: 호환기.
2: 맥스가 얼어붙고 있어.
0: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2: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줘. 잠깐.
1: 아리.
0: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
1: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피드.

0: 던지라고? 날비도 입고 던져! 알았어! 이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솔라빔 발사! 우와! 눈보라가 사라졌어! 이게 바로 태양신 솔라의 힘이구나!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1: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 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0: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벌이야.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드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드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드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을 줄!
1: 어?
0: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스 뒤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취소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차!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4: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6: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7: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8: 그래, 알았어.
7: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 쌓킨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7: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8: 기가 빌더 출동!
7: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8: 그래, 좋아, 아빈!

0: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아초! 레이, 괜찮아?
3: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0: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1: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1: 아,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3: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1: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2: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1: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4: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1: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5: 아이고 목이야.
6: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집, 접! 어서 출발하라고!
4: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7: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4: 다행이네요.
7: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4: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7: 그래, 너희만 믿을게.
4: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8: 알았어, 아밍.
1: 알았어.
3: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4: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1: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3: 땅이 흔들린다.
2: 설마 화성 지진?
4: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5: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빈!
2: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7: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5: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1: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7: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1: 얘한테 맡겨!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안 돼!
5: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6: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5: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7: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8: 야호! 내가 리더다!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8: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0: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8: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9: 오호! 임무 호출이다!
10: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8: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10: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8: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8: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10: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8: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10: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8: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10: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8: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0: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따박이 대장 코키! 따박이는 내가 또 전문이지.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탄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구불구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2: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2: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1: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희는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귀.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오케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1: 포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6: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7: 따라.
6: 뭐야?

0: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1: 오보한 두더지들이잖아.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0: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1: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0: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2: 미안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3: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4: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5: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2: 그래, 좋아, 복희.
5: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6: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4: 평평하게 만들고,
5: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4: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5: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빌더 건설해 볼까?
2: 임무 완성!
4: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5: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3: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4: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6: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마냥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강철 소방대 파이.

0: 여러분과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2: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1: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1: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4: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5: 의자가 동글동글해.
2: 이거 신기한데?
5: 뭐지? 여기 앉은 거
1: 신기하다.
2: 여기 앉은 것 같은데?
6: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무게도 있고 의지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7: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생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사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에게도 선택을 맡겨도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정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충돌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한쪽만 살릴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첫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나의 희생. 두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임산부 한 명의 희생. 세 번째, 아이 한 명의 희생 대 노인 세 명의 희생. 네 번째, 장애인 한 명의 희생 대 비장애인 한 명의 희생. 다섯 번째, 저소득자 한 명의 희생 대 고소득자 한 명의 희생.

0: 의 희생.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 무서운데? 어떡해? 근데 일단 나는
2: 진짜 누구 살려야 할까?
1: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
3: 맞아.
4: 저러다가 치는 건가?
5: 뭐였지?
6: 나 먼저 말해도 될까?
5: 말해.
6: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7: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6: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2: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1: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잖아.
2: 아무래도. 그 사람도 지금
5: 그 사람도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1: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5: 아니지.
1: 우리는
5: 어떤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어.
1: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5: 그 사람도 시간이 많지.
1: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6: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1: 말해.
6: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5: 그치.
1: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2: 직업을 중요시 여기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7: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5: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6: 근데 그 두 명이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1: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면 이렇고 그냥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5: 이거 진짜 어렵다.
1: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둔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5: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2: 그럼 너도 민준이 말 동의.
1: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7: 만약에 못 태어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5: 그러니까.
6: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1: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6: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7: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6: 난 좀 그런 것 같아.
7: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전혀 과학적이진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5: 너무 불쌍해.
7: 그러니까 너무
1: 배에 있는데 자는
7: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5: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아,
2: 점점 어려워져.
5: 그러니까 할 수가 없을 거야.
6: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1: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5: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6: 아니 근데 솔직히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5: 그러니까.
2: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7: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5: 그렇지.
1: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5: 맞죠.
1: 좀
6: 이번에

0: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1: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0: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순서대로 해.
2: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3: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4: 완전 죽는 거잖아.
2: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0: 오히려
2: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네.
1: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0: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5: 같아. 이번에 4번 상정으로.
6: 이거 적게 적어야 돼.
7: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0: 응? 그건 아니지.
6: 그건 아니지.
5: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지.
2: 그냥 가난할 뿐이야.
3: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7: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능이 있지.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3: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7: 그럼 약간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6: 난 당연히
5: 지나가는 머스크.
3: 난 당연히 지나가는 머스크.
5: 아니 지나가는 사람.
0: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3: 뭐랄까.
0: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3: 그렇게 따지면 되기 때문에
7: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는 계속
0: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3: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1: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3: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2: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 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7: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3: 다 논란이야.
7: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사고 나면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3: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7: 일단 대처는 할 수 있잖아.
1: 근데 우리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나?
5: 맞아.
7: 반응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우리가 빨라.
1: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I.
5: 맞아.
7: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0: 만약에 삐리삐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1: 그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3: 맞아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7: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1: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7: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가지고
3: 그럼 내가 죽어.
7: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5: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

0: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 멈추게 하고.
1: 저 나 탈 수 있나?
2: 아니야.
1: 자율주행 아니야.
3: 뭐야?
4: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다음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5: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피순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재영이 형.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7: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7: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6: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꿈꾸는 꼬리 춤추는 피린 꿈의 무대를 향해
1: 나는 누구? 여긴 어디?
2: 우리 이제 곧 무대로 갈 거예요.
3: 빌리가 되기 위해 달려올 시간.
4: 꿈꾸는 우리들의 마지막 이야기.
0: 지금 시작합니다.
1: 공연을 앞두고 대극장으로. 우리 연습 장소가 바뀌었어요.
5: 파세.
6: 오케이.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Hello. Nice to see you again.
7: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워요.
2: 전 세계 빌리들의 춤을 지도해 주시는 톰 선생님.
3: 오디션에서 우리 뽑아준 분이기도 하세요.
6: It's really exciting to be here. And you've improved so much.
7: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너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6: With that said,
7: 근데 거기다 더해서
6: we are still at very low at the

0: bottom of the mountain. So it's going to be really, really hard work, but it's going to be so much fun.
1: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0: Yeah? Feel ready for it?
1: 할 수 있는 준비 됐어요? 연습할 준비 됐어요?
0: Yeah? Okay, fantastic.
2: 알론제 턱. And 5번 왼발.
3: 톰 선생님이 저렇게 쳐다보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무대에선 실수 안 하게 더 집중.
1: 휴. 할 때
0: try and enjoy it.
1: 정말 나도 즐겁다. 나도 너무 yeah? 재밌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0: If you can.
4: 준비. 유자 유지하시고 상상해 줘야 돼. 어떻게? 무릎.
3: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힘든 연습이 왠지 조금 더 재밌어진 기분이에요.
5: 이렇게 연습해야 무대 위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겠죠?
4: 어떻게?
3: 빌리스쿨에서 배운 걸 마음껏 에너지. 뽐내니까 기분 최고!
5: 우리 어때요, 선생님?
3: 드디어 다음은 제가 너무너무 기다려온 시간이에요.
0: Good.
1: 왔어요.
0: Okay.
3: 발레리노가 되고 싶은 빌리의 꿈처럼 높이 날아올라야 하는데 저 좀 나아졌나요?
5: 나는 1대 빌리 선우 선배님과 함께 또 한 장면을 해냈어요.
3: 이렇게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빌리가 되어가는 우리.
1: 스텝만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네가
3: 싸늘하다.
6: 내가 왜 중요한데요?
3: 우리 승주형.
7: 역시 잘하죠? 사실 지금은 연기 연습 중. 에드쌤과 함께요.
8: And say you're a total idiot.
1: 완전 바보예요.
8: With
9: 제대로 해줘. 알았지? 기분 나쁘고 싶으니까. 알았지?
3: 흠, 그러시다면 편지요.
8: yeah?
9: 기분 나쁘네, 굉장히.
8: Okay, good. Do it to me.
3: 저 연기 좀 하죠?
9: 왕 뭐?
3: 그럼 나도 도전! 장난해?
8: Ooh, try this. When you say 왕립발레 학교.
1: 왕립발레 학교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yeah? 한번 해볼게요.
8: Can you sit back in your chair?
1: 의자 뒤로 살짝 기대면서
8: and cross your arms.
1: 팔을 이렇게 팔짱
8: like,
1: 끼고
8: be proud.
1: 자랑스러워하면서.
8: Here we go, go on then.
1: 해볼게요.
3: 해볼게요.
10: 왕립 발레학교 오디션에 보자고 그랬어.
9: 왕 뭐?
10: 왕립 발레학교. 왕립 발레학교.
5: 어때요? 좀 하죠?
3: 우리 재능 있나 봐.
11: 빌리 이런 얘기 따분하게 들릴 거야. 근데 춤을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야 되니.
3: 뭐라고요?
11: 스텝만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네가 중요하다고.
3: 네가 왜 중요한데요?
11: 아, 미치겠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12: 이건 뭐냐?
3: 편지요.
12: 그건 나도 알거든. 그건 나도 알거든.
3: 빠르고 힘이 세.
5: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
13: 누가되지 않게 튀지 않고 잘 녹아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2: 감사합니다.
5: 빌리 뮤지컬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14: 빌리 아버지 최동원입니다.
15: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AI, 절대로 빌리 엘리어트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0: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1: 우리의 무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2: 설명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 느낌 말로 할 수 없어요.

0: 어리고 작지만 큰 존재로 인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힘이 있다고 생각해.
1: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했고 엄청나게 많은 발전도 하고 있으니까
2: 무대 마지막 공연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즐기길 바래.
3: 너희는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그 누구도 너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4: 너희가 노력한 만큼 저 무대에서 빛이 날 거를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어.
5: 관리 잘하고 또 연습실에서 즐겁게 재밌게 하자.
6: 그리고 빌리 행운을 빌어.
7: 승주야, 오늘 무대도 즐겁게 했지? 고생했어.
8: 혹시 실수를 했니? 실수를 했으면 다음에 더 완벽한 내가 되자.
9: 모두 널 믿었고 너 멋지게 보여줬어.
10: 앞으로 공연 잘하고 화이팅 해보자.
11: 화이팅 하자.
12: 화이팅!
13: 화이팅!
14: 화이팅! 화이팅!

0: 동안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마지막은 레바랑스라고 하는 발레 인사로 전할게요.
2: 이 인사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1: 빌리 덕분에 시작된 모든 만남에 감사해요.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0: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할머니
1: 조성냥 내가 사주고 싶다. 뭘 좀 모르네. 요즘 세상에 누가 성냥을 사.
2: 그럼 뭘 팔아야 돼?
1: 겨울엔 손난로지.
2: 아이 참 누나는 성냥팔이 소녀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손난로를 구해?
1: 만들면 되지. 귤 좀 줘봐.
2: 내 귤은 왜?
1: 이 누나를 믿어봐.

0: 그러게. 그리고 길가지.
1: 어, 땡큐.
0: 자, 이제 재료들을 비닐봉지에 넣어줄게. 와, 많이도 먹었다. 겨울엔 역시 귤이지.
2: 맛있어.
0: 자, 다음은

0: 커피 찌꺼기. 어, 내 커피 찌꺼기.
1: 아, 나는 커피 못 먹지, 참.
0: 엄마 거 가져왔어. 자, 이렇게 다 넣었으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돼.
2: 알겠어. 왔어.
0: 과연 어떤 손난로가 될까? 오, 벌써 준비하는 거야?
2: 그럼 베이면 안 되니까.
0: 좋아, 좋아. 오, 거의 다 됐다. 3, 2, 1, 예! 자, 다 됐으면 조심조심 꺼내줘.
2: 엄청 따뜻하다.
3: 호빠미와 호떡이는 어떻게 손난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바로 열, 전, 도, 율. 금속 재료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 금방 식지만 천연 재료는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천천히 전달되고 잘 빠져나가지 않지. 그래서 이 재료들로 만든 손난로는 오랫동안 따뜻한 거야.
2: 겨울이 녹아내린다. 이건 상큼한 귤 향기가 나.
0: 내 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2: 어, 이 양말은 내가 아까 신었다가 벗어놓은 건데.
0: 뭐?
2: 아니, 친환경이라고 해서 내 양말도 재활용했지.
0: 이건 친환경이 아니야.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오븐 글라스 내열 바트 12종 24피스 증정. 부드럽게 열리는 이지 오픈 커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적층이 가능한 실용적 디자인. 깔끔한 냉장고 정리, 물결 무늬 바닥 디자인. 가입안입니다. 결제 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오븐 글라스 내열 바트 12종 24피스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하나,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오븐 글라스 내열 바트 12종 24피스 증정. 부드럽게 열리는 이지 오픈 커버. 5분에서 바로 꺼내 냉장고로 바로 보관 오케이. 적층이 가능한 실용적 디자인. 깔끔한 냉장고 정리, 물결 무늬 바닥 디자인. 가입 안입니다. 결제 안입니다. 지금 상담만 받아도 오븐 글라스 내열 바트 12종 24피스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만 5천 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미스터 츄는 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잖아. 일어나, 아니 일어나야지 오빠. 아. 앉으면 안 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어.

0: 아빠. 6살 반 에이든입니다.
1: 네, 에이든, 엘레나 너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무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에이든은 되게 똑똑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탁탁탁탁 사랑이 너무 많고 섬세하고 딸 같은 아들.
0: 왜 지금 안 찍는다고 했잖아 TV 볼 때.
1: 응? 오빠가 제 가운데 남자예요.
2: 자기는?
1: 나는 옆에. 그 오빠가.
2: 이렇게 계셨어요, 엄마 쪽. 에이든, 알레나, 아빠, 라이언입니다.
1: 에이든, 엘레나, 엄마, 고민지입니다.
2: 우리는
1: MZ 커플입니다.
2: 네.
1: 어때?
0: 엄마, 기다려.
1: 엄마, 멈춰.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엘레나, 이모님 왔어. 밑에 있어, 지금. 너 밑에. 여기 밑에. 왔다.

0: 왔다.
1: Enjoy.
0: 먹어.
1: 짠. 짠.
0: 먹어.
2: 짠.
1: 캬. 그렇지. 할머니가 오면 이제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0: 그랜드래피즈가 비얼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양조장이 80개? 그 정도로 맥주로 되게 유명한데, 그 사실 이제 그랜드래피즈가 엄청 미국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 중에 상위권에 있어요. 사실 아이 키우기에는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자랐던 학교 초중고가 다 있고 되게 좋아요. 살기 사실 좋아요. 사실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엄마이기 전에 나는 저 시카고 도시 냄새가 좋은 여자.
1: 그럼요. 네. 사실 저도 도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맞아. 시간 있으면 데이트나잇 하면 좋아하는... 어떡하지? 할 게 없어요. 아, 시카고 보고 싶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첫 번째는 애기들, 그치?

사실 저희 집엔 특별한 무언가가 또 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넓은 주방이 있고 2층에는 아이들 방하고 우리 부부 침실이 있어요.

0: 나도 더 좋아져.
1: 노래방 가고 춤추고 육퇴하고 우리 둘도 좀 놀아야겠다. 그래 그러면 하자. 가자. 태지.
2: 맞아요. 한국에서 샀어요. 우리 배달로 왔어요.
1: 진짜 노래방 너무 좋아요.

0: 매일 요일마다 다른데요. 화요일은 6시 반에 나가고 아침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수업이 있어요.
1: 쳇바퀴 쳇바퀴
2: 뭐
1: 달려.
3: 두부야, 얘는 누워줘. 아직 일어날 시간 아니야. 엄마 일 해야 돼서 일어났어.
0: 앉아, 일어나 그냥. 일어나 그냥.
3: 알았어.
0: 어차피 라이언도 일어나야 돼. 도시락 싸야지. 어, 일어나.
4: I'm still tired.
3: You're still tired? 하얀 옷 줄까? 얘는 가서 준비.
0: 애들 너도 가서 학교 갈 준비해. 옷 입고 세수하고 치카하고. 제일 고마운 거가 아침잠 진짜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남편이 바로 튀어나가요.
4: Is she going to work right now?
3: 엄마 곧 가야지.
4: 응. Hey, that was nice.
3: 어, 휘핑 크림, 휘핑 크림.
5: 안 돼.
3: 아빠 이거 뭐야, 레나? 어, 젤인가, 잼인가?
4: 잼.
3: 잼.
4: Wait, I eat jam before with spoon.
3: 맞아. 맛있지.

0: It was so yummy, but not with peanut butter.
1: 조금 A는 세 개만 필요해. 하나 남았을 거야. 봐봐.
0: 하나,
1: 둘, 셋, 하나, 둘, 셋. 얘는 다 먹지. 누가 먹을래?
2: 얘는 먹어.
3: 감사.
2: 바이포 비타민. 피곤할 때 이걸 마셔야 좀 힘이 나. 내 보약 어딨지? 홍삼도 먹어야 돼. 아니면 이거? 경옥꽃?
1: 이미 열었어 이거. 마셔. 나비. 커피. 우리 MZ 맞아요. MZ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만났어요 사실. 앱으로. 저는 그 한국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 사람 한국말 하고 영어 배우고 싶어요. 저는 영어 알고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2: 얼굴도 몰랐어요.
1: 네, 네. 사진도 없었어요.
2: 네.
1: 그때 처음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놀랐어요. 아 어떻게? 어떻게 너무 예쁜데?
2: 고개를 들 수가 없겠다.
1: 예, 그래서 뭐 행복하게 뭐.

0: 아일랜드에 어학연수를 가면 어떨까? 어차피 젊었으니까. 그래서 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나 아일랜드로 어학연수 갈까 봐. 했더니 남편이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1: 맞아요. 싫었어요. 왜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 제가 아일랜드 갈수 있을까? 못 가요. 그래서
0: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제가 아일랜드 가면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프로포즈를 했고 미국에 오는 삶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0: 보이든.
1: 오늘 먹어?
0: 아침이야, 아침. 어? 나. 토끼랑 같이 먹어. 오케이. 넉넉이랑. 엄마는 간다, 이제.
2: 잘 가. 아빠는요? 러브 유.
1: 화이팅.
0: 이따 봐. 안녕.
2: 봐요.
0: 바이바이. See you soon.

0: 저는 미국에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는 필라테스 선생님입니다. 첫째 낳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몸 회복을 하려고 필라테스를 시작했다가 완전 너무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필라테스 가르치면서 제 삶이 생긴 거잖아요. 엄마가 아닌 이제 나로서의 삶이 생겨서 진짜 미국 사람들하고도 더 교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삶도 좀 느껴보고.
1: 아메는 놀고 있어? 에이든이랑? 잘 되고 있지? 모르겠어.
2: 어디 다쳤어?
3: No.
2: 난 괜찮아.
3: 많이 더.
1: 이제 5분.
4: 아?
1: 5분이야. 5분 남았어. 아니야, 아레나, 아레나. 너 학교 안 가지 오늘? 너 버튼 하자. 너 학교 가고 싶어? 아니, 추워서. 오케이. 데리고 가자, 이름. 가자.
0: 이 동네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이제 아이가 걸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여서 그래서 저도 왔죠.
1: 가자, 가자. 오늘 와인 없어? 그냥 들어가면 돼. 비 때문에. 죄송해요. 가자, 가자, 가자.
3: Hey, stop it. I'm gonna stop at a puddle.
1: You're stepping the puddle? Ah, don't step in the puddle. You're on my boots. 추워.
3: I like to step in the puddle.
1: 봄이 어디 갔어? 시간 있어? 오케이, 가. 에이든, 에이든 잠깐만, 뽀뽀. I love you. Oh. Bye. 아메인 씨, bye. 어? 뱃속. 에이든 들어갔어. 이제 너네는 학교 안 가도 돼. 가서 놀까? 가자.

0: 어디?
1: 엘레이나! 여기 있지?
2: 다 숨었어? 찾는다.
1: 다 했어.
2: 보고 싶었어.
3: 이제 뭐 하고 놀까? 어때?
0: 엄마 기다려.
3: 엄마 멈춰. 시작. 시작.
0: 하나 둘 셋. 와.
3: 어때? 몇 초였어?
4: 내가 엄마한테도 막 엄마가 네가 어른인데 애한테 왜 그래 이러면 나도 엄마 애기야 막 그러면은 엄마는 되게 물론 철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아빠 오면 되게 철이 없어집니다. 이리 와 콩이. 레이나 밥 먹자.
0: 우유.
3: 먹자.
0: 엄마 우유 나왔어.
3: 우유야?
4: 엄마도 소스를 바르고.
0: 조금 어려운데?
4: 응?
0: 조금 어려워.
4: 어려워?
0: 응.
4: 네, 인조이. 먹어. 짠. 짠. 먹어.
3: 엘레나. 마셔. 엘레나. 금이 왜 불금이지? 다시 한 번 짠. 짠! 너가 해봐.
0: 짠!
3: 자. 그치. 먹어, 이제. 얼른 밥 먹어. 에이도 와서 앉아.
0: 자고 싶은데 못 잤네.
3: 얼른 와서 공부하고. 엄마 뭐라 했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0: 할머니는 잘 수 있어.
3: 무슨 헛소리? 바보가 된다 했잖아.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이리 와.
0: 아니 근데
3: 너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거 알아 몰라? 얼른 와.
0: 할머니 잘래.
3: 하나. 네, 여기 별표고요. 별표까지 하는 거야. 에이든.
4: 말하면서 읽어봐.
0: 띠기. 이번에는 마가리가 자료를.
4: 잘 읽네. 형제가 뭔지 알아? Brother. Brother.
0: 응?
4: 그러니까 동생하고 형이 있는 거야.
0: 가져다 놓아줘요.
4: 애들한테 철저한 제 그게 있어요. 무조건 한국말이 절대 교포 발음 나오면 안 되고 현지인 발음 되는 것이 목표.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늘 전화를 했죠. 제발 와서 도와달라. 딸 좀 살려달라.

0: 또 아기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이 와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같이 둘째 임신했을 때 같이 가서 산후조리도 해주고, 걔가 미국 가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을 쪼개서 할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1: 전화 왔다. 안녕!
2: 잘 있었어?

0: 빨리 보여지.
1: 에이든 신났네. 좋아.
2: 앉아.
1: 어, 엘레나.
3: 좋아. 앉아.
4: 엘레나하고 에이든 보러 가려고 하는데 좋지?
0: 이만큼 좋아.
2: 얼만큼?
0: 이만큼.
2: 이만큼.
4: 니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에이든, 엘레나?
0: 할머니, 약과하고 듬뿍 싸와.
1: 약과 듬뿍듬뿍 사갈게.
4: 많이 샀어. 꼬부기칩도 할머니가 두 개 샀어.
5: 거북이칩 아니고 꼬부기칩?
4: 아, 꼬부기칩.
2: 엘레나는 뭐 먹고 싶어, 할머니랑?
0: 나게치.
4: 맥앤치즈. 그래, 우리 맥앤치즈.
1: 맥앤치즈?
4: 응. 맥앤치즈 좋아하지.
2: 알았어.
6: 조심히 오세요.
2: 조심히 오고.
6: 데리고 갈게요.
4: 어, 알았어.
2: 할머니.
0: 할머니 사랑해요.
6: 할머니는?
0: 사랑해요.
2: 사랑해요. 해봐.
0: 사랑해요.
4: 우리 곧 보자.
3: 오늘 좀.
0: 안녕.
4: 잘 자, 잘 자.
1: 자, 이제 짐 싸자고.
4: 응, 짐 싸요. 순자가 좋아하는 약과, 미니 약과, 꼬부기, 꼬부기 초코칩. 요즘에 애들 핫한 김장조끼.
1: 김장조끼?
4: 이게 이름이 김장조끼래, 김장조끼. 짐 다 썼네.
1: 다 챙겼습니다. 우리 미국 간다.
4: 엘레나 에이든 곧 보자.
1: 비행기를 타고 한 9시간 정도 소요해서 시애틀에 중간 기착하고 다시 또 비행기를 갈아타서 시카고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에이든은 카드 놀이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4: 그치.

0: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경유해서 시카고까지.
1: 시애틀에서 시카고 가는 항공기가 연결 시간이 안 돼요.
0: 환승할 때는 3시간 반 이상의 텀이 있어야 된대요. 저희가 3시간 조금, 거의 3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아마 30분 늦게 떠났는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승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권하는 데에서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이거 안 된다고.
2: 쉽게 되는 게 없네.
1: 고객님, 지금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자리를 두 번째 줄로 앞자리로 땡겨드려서 빨리 나올 수 있게끔.
3: 네, 네.
1: 그리고 짐은 빨리 연결되게끔 조치를 할 거예요.
3: 네.
1: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짐보다는 이 끝에서는 줄이 얼마나 기면이야. 그거에 따라서 걸리는데, 만약에 못하면 네. 그 다음 편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이제 따로 알아보셔야 될 거야.
2: 예, 알겠습니다.
0: 또 두 개 갖고 싶지?
1: 다섯 개. 다섯 개, 총 다섯 개인가요?
0: 들어가야지. 아유, 고맙습니다.
4: 그러라유 포인트 어디에 있을 거냐? 마이펜은 우리 민진의 집에.
5: 미국은 해마다 올 때 그 전날 생각나요. 한 이틀 전에 이거 심사 안 하면 못 들어가는데. 못하면 빠꾸 당한다고 하니까 뭐 한 달 동안 들었어요. 발음이 빠르니까 어떨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6: 질문들이 뭐 어떤 거?
5: 뭐 How long 어디에 있을 거냐 하는 거하고
0: How long 얼마 동안
5: 있을 거냐? 왜 알아도 어디에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왜 왔느냐? 페퍼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6: 그러면 왜 왔냐 물어보면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5: 왜 왔냐? 빠른 날로 왔죠. 돌아. 미국 심사한 분보다 잘 만나서 무탈하게 잘 준다고.
0: 그러니까 입국할 때요, 집사람이 입국 창고가 한 다섯 개 정도 되잖아요. 유심히 딱 봐요. 그러면 어느 한 군데는 별로 안 물어보고 막 통과시켜. 그럼 야, 저기 가자. 거기 가서 줄 서요. 그러면 백발백중 별로 안 물어봐. 그런 초기가 아주 잘 발달됐어요.
5: 대답해봐.
0: 응?
5: 페퍼즈.
0: 응?
5: 페퍼즈. 어디에 있을 거냐?
0: 퍼플?
5: 응. 어디에 있을 거냐?
0: This is, this is my family. About 1 month. About 1 month.
4: Where are you going to stay?
0: My daughter's house in Michigan.
4: About 2 months. Where are you going to stay?
5: 도착했어. 시애틀에 왔네. 많이 왔어. 눈이 많이 왔어.
0: 비행기야, 끄겠지, 그래도.
5: 그치.
0: 밖에서 문 열어줘야 돼.
5: 열어주겠지. 우린 여기 옆으로 가.
0: 일로 해야 됩니다.
5: 일로 해준다 그랬어요.
3: 저기 저기 시카고 가신 네. 거죠?
0: 네. 예, 예.
3: 시카고? 델타 항공이시죠?
5: 네, 네. 네.
3: 밤 한 11시인가 10시로 지원했어요.
5: 그럼 1시, 2시, 3시에 내린다는 소리네.
0: 얼마나 지연됐나 봐가지고.
5: 2시에, 12시에 탄대잖아요, 12시에.
0: 밤 12시에?
5: 비행기를.
0: 아, 12시에 도착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
5: 12시에 타는 거.
0: 그래?
5: 응.
0: 아이고.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8: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9: 고기채.
10: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8: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1: 주빈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팬티를 모자처럼 머리에 썼거든요. 엄마, 이제 다 됐어요. 주비야, 티셔츠를 거꾸로 입었구나. 별무늬?
12: 별무늬.
11: 티셔츠랑 하모니가 사주신 바지를 입어야지. 엄마, 티셔츠는 나 혼자 입을래요. 그러렴. 공주, I love you. It's time to sleep.
13: I love you.

0: 수고.
1: 자기도 잘했어. 뭐. 여보, 수고.
0: 수고.
1: 잔.
0: 짠.
1: 드디어 먹자.

0: 자기 오늘 좀 힘들었어?
1: 어.
0: 피곤해?
1: 꿀잠.
0: 굴을 어떤 장에 넣었어?
1: 응?
0: 굴을 어떤... 사랑해! 왜?
1: 그쵸.
2: 자. 델타. 시카고. 시카고 오예요. 아우, 이게 펜슬이네?
3: All the flight to Chicago is not available from non-stop. Chicago at 11:51.
4: 오늘 못 간다면서요?
2: 뭐라 그런 거야?
4: 오늘 못 간다는 거.
5: This flight is canceled?
4: 그거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2: 언제가?
4: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2: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민지야. 뭐 어떡하냐. 지금 하루가 딜레이래. 또 때문에. 있죠?
1: 어떡해. 내일 몇 시 비행기인데?
6: 내일 똑같이 5시.
2: 대기. 스탠바이 아니야?
4: 그러니까 오늘 5시에 타려고 하는 걸 내일 타야 된다고.
2: 내일 몇 시? 내일 오후 5시래. 하루 딜레이 된 거지.
4: 어? 하루 딜레이 되는 거야.
1: 아니 그러면은 엄마 아빠 오늘 어디에 가 있어? 그 짐을 들고. 그 시애틀 공항 안에 호텔이 있어?
2: 몰라 아직. 이제 여기 판정 받은 거라니까 비행기 없다고.
6: 그걸 알아봐. 호텔 안에 아니 공항 안에 호텔이 있는지.
2: 타임캡슐 같은 거?
1: 타임캡슐?
0: 아니 그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2: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많지. 미국에는 그런 게 없겠지. 뭐. 아니 그 캡슐 그 호텔 있잖아.
0: 아니 여기 바로 앞에 호텔 아주 많아.
1: 그 아빠 거기 공항 바로 앞에 뭐가 되게 많아 호텔이.
0: 아주 많아.
1: 그 잘 찾아봐 엄마랑 그리고요.
2: 참 힘드네.
6: 아 힘드네 그치.
1: 만나기 힘드네. 타임캡슐 타고 와. 어쨌든 상황을 계속 알려줘. 일단 공항 안에 호텔을 좀 찾아봐.
2: 아유 수고해. 아무튼 여기 이제 찾아보고.
1: 알았어.
2: 바이. 그래.
1: 바이.
2: 참 어떻게 하냐 이제.
4: 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즐겨야지. 언제 또 시애틀 와보겠어. 안 그래?
2: 눈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네.
4: 투 비지트 마이 패밀리 고잉 투 시카고.
2: 뭔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4: 멋있게 오는데. 언제 또 시애틀에 와서 이렇게 이런 추억을 만들겠어.
2: 그래도 지나가는 겨울 끝에 눈 보니까 좋긴 좋네.
4: 그렇지, 그렇지.
2: 눈이 참 멋있게 오긴 멋있게 온다.
4: 들어갑시다. 안녕히 계세요.

0: 갑시다.
1: 오케이. 이제 덥네.
0: 어제 눈도 많이 오더니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이제 갈 비행기 타고 갈 일만 남았네요. 그죠?

0: 아이고.
1: 공항에 좀 늦게 도착하더라고, 밤 12시쯤에. 근데 내가 그래서 호텔 하나 잡아놨어, 공항 근처에. 호텔 가서 체크인 하고 자면 돼. 그럼 내가 아침에 데리러 갈게.
2: 알았어.

0: 오케이.
1: 됐어.
0: 나 할 수 있어. 어? 이제 가자. 가자. 자, 신발.
2: 드라이브?
1: Yes, in Chicago. To pick up 할머니 and 할아버지.
0: 그 말인즉슨 너네가 한국말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 이거지?
2: 알았어.
0: 옳지. 아빠.

0: 추워? 할머니 보여?
1: 아니.
0: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데.
1: 아. 아무 쓸데 없는 거야.
0: 누구야? 에이드 가봐. 누구야?
2: 됐어? 응. 응, 알겠지.
3: 아이고, 애들. 아니, 보고 싶었지? 그냥.
4: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
0: 추워.
3: 추워, 추워.
0: 추워.
4: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운전만 하고 됐어요.
5: 할아버지랑 집에서 놀고 싶어.
1: 난 할머니랑 집에 놀고 싶어.
5: 좋아, 좋아. 그럼 우리는, 네? 우리는 우리 둘이 놀까?
4: 그래.
5: 야,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완전 애교쟁이가 됐네? 특히 엘레나?

0: 바뀐 건 없네.
1: 아니야. 내 청소 좀 했는데.
2: 애기였는데요.
1: 어때? 집이 좀 깨끗해? 깨끗해졌네. 청소 좀 했는데.
0: 로봇이 했나?
1: 뭘 이렇게 스캔하는 거야? 엄마. 먼지는 안 털었어. 어때? 요거 또 새 거.

0: 다 바꿨어. 로고도 바꿨네. 바꾸고.
1: 잘했네.
2: 배치가 바뀌었구나.
0: 그치, 또 바꿨지, 내가.
2: 여기 좀 의자가 일로 갔구나.
0: 여기로 갔고. 앉아있어, 이제.
1: 저기 앉아.
0: 수고하셨어요.
1: 고생하셨어요, 아유. 다들.
2: 아이고, 혼자 하고 고생했다.
0: 아, 짐이나 좀 풀까? 그 전에, 얘들아. 너네 할머니한테 쓴 카드 줘야지. 어디 가자, 가자, 가자.
3: 할머니, 너는 어디지?
2: 엘레나, 어디가?
1: 왜 만드는 거야?
3: 이거 들고 있어서. 할아버지.
2: 땡큐.
0: 엘레나가 한글을 썼어.
2: 한글.
1: 아, 고마워. 한번 볼게.
0: 봐봐, 읽어.
2: 이거 에이든이?
0: 너무 부끄러워?
2: 뭐라고 썼어, 여기다?
3: 몰라.
0: 헐레나라고 썼어.
3: 아니.
0: 고마워.
2: Thank you. 엘레나, 에이든, 선물 줘야지. 자, 개봉. 고민지, 이거 뭔지 알아?
4: 귀여워.
0: 이거?
4: 이거는 이게 빼게다.
1: 심장 조끼.
2: 엘레나 거.
1: 엘레나 거.
0: 엘레나 거? 와. 엘레나, 할머니가 너, 이거 엘레나 이거 입어볼래?
4: 한번 입어봐.
0: 한번 입어봐.
5: 손 들어가. 오.
0: 너무 예쁘다.
2: 맞아? 요즘 한국에서 유행이야, 그거. 엘레나, 이거 뭐지? 이것도 엘레나 거. 이것도 엘레나 거.
0: 아, 이건 라이언 거다.
1: 에이든, 할머니가 에이든 것만 먹을 거를 갖고 왔어. 뭘까? 뭘까?
3: 몰라.
0: 뭐가 좋았어?
1: 죽이지. 와.
0: 아이고, 에이든 거? 에이든 옷.
3: 야, 바지.
1: 에이든 좋아하는 마늘똥.
0: 맞아, 에이든 마늘똥 좋아하잖아.
2: 자, 이거 에이든 거.
3: 뭐야?
2: 이게 뭘까? 약과.
3: 내가 오피너즈 뜯을 거야.
0: 할아버지, 고마워요.
2: 자.
1: 조건부야? 조건부야?
0: 고마워, 엄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해? 아빠?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불났어.
2: 근데
6: 안 돼.
0: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7: 출발!
0: 이거 봐, 너무 예쁘지? 애기 나비.
3: 너무 좋아, 나비.
5: 잘 먹겠습니다. 먹어.
0: 엘레나, 에이든. 오늘 엄마, 아빠는 미팅 가야 되거든?
3: 아니요.
2: 왜 이렇게 턱을 부딪혀? 애들이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1: 그건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3: 할머니 어떻게 써?
0: 할머니?
3: 아니요.
0: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해요 이런 거 쓸까? 사랑해요.

0: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3WC, 다양한 패턴으로 수선 가능한 유니언 파워 재봉틀 센저.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1: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3WC, 다양한 패턴으로 수선 가능한 유니언 파워 재봉틀 센저.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1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8: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8: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8: 080-961-9595.

0: 와우.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0: 꼭꼭 숨. 엄마 여기 있을게.
1: 홀로 어린 두 남매를 키우는 엄마 명희 씨.
0: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빨리 숨어. 찾는다.
1: 7살 아이니와 3살 아윤이.
0: 어디 갔지?
1: 사랑스러운 두 아이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7살 아이니는 인공아구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아이나. 없는데요.
0: 아이나 안 들려?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봐.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랬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2: 떨어.
0: 안 들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
2: 안 들려요.
0: 안 들려요 하고 마구 다시 껴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처음에 그네가 그냥 청반도 받았어. 문을 페트병으로 열심히 쳤거든요. 자는 애 옆에서 애가 안 끼더라고. 그때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 수술하고 나서도 왼쪽이 염증이 생겨서 5번 정도 수술하고 결국엔 둘째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1: 3살 아윤이도 인공호흡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윤이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앙입니다. 부부에게 청각장애가 없어도 내재되어 있던 유전자끼리 만나 아이에게 청각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매 아이니와 아윤이는 그렇게 둘 다 청각장애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남매에게 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1: 반지하에 위치한 어린 남매의 보금자리. 남매는 아직 꿈나랍니다. 명희 씨는 2년 전 아이 아빠와 헤어져 혼자 어린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0: 아이나. 엄마 간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1: 아윤이는 작게나마 소리를 듣지만 아이니는 인공호흡을 끼기 전엔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4: 아이, 잘 잤어요? 아이나.
0: 아이나.
4: 반응이 없네요?
0: 네, 아무래도 인공호흡을 착용하지만 아예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라서 인공호흡을 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어요.
1: 아이니가 양쪽에 사용하는 인공호흡. 청각장애를 지닌 아이니에겐 세상 소리를 들려주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0: 많이 잤어요? 아이나, 아이니 엄마가 와보고 아이니한테 뭐라 그랬지? 소중한 거랬지.
1: 물에 닿으면 고장날 수 있어 조심히 다뤄야 하는데요.
4: 아이나, 잘 들려요?
2: 네.
0: 돌 지나서 수술했고요. 그때부터 인공호흡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1: 아윤이는 소리를 듣긴 하는데 고음역대를 듣지 못해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2: 아직 눈을 타였었나 봐봐. 눈이 아직 타였었나 봐. 아직 눈이 어디지요?
4: 이름이 뭐예요?
2: 이재훈이에요.
4: 응?
2: 이재.
0: 어느 쪽부터 할까요?
1: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하는데요.
0: 대화는 가능하지만
5: 이제 아무래도 그 단어들이나 발음적에서는 들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소리로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청기를 껴주면 아무래도 발음이 더 정확하게 들리겠죠? 그래서 꼭 껴줘야 돼요. 어르신들이 끼는 보청기랑 똑같이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유나, 오늘도 우리 소리 듣고 열심히 지내자. 네, 해야지.
2: 네.
1: 아윤이는 한쪽은 심한 난청, 한쪽은 중등도의 난청으로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5: 우리 왼쪽도 낄까? 윤, 들어봐봐. 발 씻을까?
2: 네.
5: 여기도 닦아줄까?
2: 네.
5: 아구 예뻐.
2: 엄마, 엄마.
5: 왜?
1: 아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실. 그런데 여기저기 곰팡이가 많습니다. 닦아내도 금세 다시 생긴다는데요.
5: 지하다 보니까 곰팡이가 많고요. 이제 세면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세야에 물을 받아서 손하고 발도 닦고 세수도 하는 편이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지하니까 곰팡이도 너무 많고 애들도 감기도 자주 걸리고 외부 쪽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통해서도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안 열어놓으면 곰팡이가 더 심해져서 열어놓거든요.
1: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 곰팡이가 많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퍼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0: 여름에도 습하기도 하고 물이 좀 차요. 물이 차면 빗자루로 물을 퍼야 빨래가 너무 안 말라가지고 애들도 막 축축한 옷 입고 다니고 저도 막 몸이 막 축축한 거예요.
1: 올여름 또 폭우로 물이 차진 않을지 걱정인 엄마. 어린 남매를 키우기엔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5: 오빠랑 하나씩 나눠. 이거 엄마가 또 뜨거운데 들을 수 있어?
2: 네.
5: 떨어뜨리면 안 돼.
2: 네. 떨어지는?
5: 떨어뜨리면 엄마 화나요.
1: 오늘 아침 메뉴는 남매가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2: 내 거야.
5: 김 어디 갔지?
2: 어?
5: 어디 있을까? 맞춰봐.
2: 저기. 와, 감사합니다.
5: 여기다 놔야지.
1: 세 살인 아윤이가 과연 김밥을 쌀 수 있을까요?
5: 어디 갔어? 됐다. 나도 계란이랑
2: 도와줘.
5: 밟아. 말아.
2: 말아.
5: 말아주세요.
2: 말아주세요. 엄마 도대매. 돈이 아프니까 대.
5: 진짜?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알겠어. 조심할게. 아, 오구 잘 먹네. 아윤이 엄마 조심해요. 그런 말도 할 줄 아네.
1: 엄마랑 만들어 먹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는 아이들.
4: 아윤아?
5: 네, 해야지.
2: 네.
4: 김밥 맛있어요?
2: 네.
4: 엄마가 해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5: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해도 돼.
2: 모르겠어요.
5: 똑같이 질문 잘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가끔 이제 또 발음이 일단 아이니도 안 좋아서 지금 열심히 언어치료 하는데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미 수술하고 나서는 재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0: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 아빠와 헤어져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된 엄마 명희 씨. 양가에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두 아이 모두 청각장애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1: 100일 지나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나왔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나만 잘 듣는 것 같은 엄마는 제 길을 다 주고 싶어요. 전 안 들어도 되니까 애들만.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다 귀 주고 싶어요. 솔직히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만 잘 들을 수 있으면.

0: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엄마 명희 씨의 일이 시작됩니다.
1: 아파트에서 배달이라고 있어요. 그 택배 배달이고 가끔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애들 일 없을 때 잠깐씩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시간 될 때마다 택배 일과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재활치료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끝내야 합니다.
1: 오늘은 반품도 있고 프레시백도 걷어야 되고 택배도 해서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0: 두 아이 돌보며 틈이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지만 2천만 원에 달하는 둘째 아윤이의 인공와우 수술비랑 두 아이 재활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수술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아무래도 힘들죠. 언어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언어치료를 거의 뭐 큰애도 여러 번 다녀야 되고 둘째는 그 금액이 너무 크고 비급여라서 큰애랑 상황이 달라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0: 아윤이는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게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언어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3살인 아윤이는 언어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언어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2: 작은 집이 있어.
3: 작은 집이 있어.
2: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했지?
3: 모르겠어.
2: 모르겠어. 작은 집.
3: 작은 집.
2: 아기가 푹 두드리고 있네. 그치?
3: 응.
2: 뭐 하고 있다고?
3: 아기가 푹 두드려.
2: 푹 두드려.
3: 푹 두드려.
2: 부부북.
3: 부부북.
2: 푹 두드려.
3: 푹 두드려.
2: 이거 푹 두드리는 거야.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치? 푹 두드려.
3: 재밌다.
2: 재밌어.
4: 아윤이는 지금 2세 정도의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양측 복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음역 음소 변별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언어나 조음이 또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도 더 치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또래와의 격차는 심해질 거고 아이가 이 듣기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적 사회성까지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오늘은 아윤이 진료가 있는 날. 청력 저하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고 있어 인공와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여보세요, 한번 해보자. 아윤이 너무 착하다. 선생님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볼게. 뭐 해상도 좀 조금만 더 좋게 해서 볼게. 너무 좋습니다. 음악 상태 100점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 매핑이라든지 언어치료가 충분히 뒷받침만 된다면 6개월, 1년 안에 지금과는 다르게 또래 이상의 폭발적인 속도로 또래의 언어 발달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1: 네.
0: 가능한 빨리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게 좋다는데요.
5: 아윤이는 일단 오른쪽 귀는 한 40에서 50 정도에 되는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고요. 좌측은 70에서 한 9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고심도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양쪽 청력이 현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이내에 충분히 격차는 3개월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제 데이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술비만 2천만 원. 이후 재활치료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6: 지금 머릿속이 약간 하얘졌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도 걱정이고 재활비도 걱정이 되고 아기가 수술하고 나오면 아파가지고 절대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아이니 때도 겪었던 일인데 다시 또 겪게 될 생각은 마음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잘 돼서 이제 말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명희 씨에겐 챙겨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7: 우리 아이 왔어요. 아이고 이뻐. 아이 우리 아이 이제 왔어요. 이리 와. 할머니한테
8: 와. 할머니한테 가야지.
7: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한테 와. 아이고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 있었어?
9: 네.
7: 네. 우리 잘 있었지?
9: 네.
7: 네. 아이고 이뻐 우리 아기. 그 날마다 보고 싶은데 날마다 볼 수 없잖아요. 내가 못 가니까 걸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갔지 아니요.
8: 그런 게 아니지.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정도 아니고 뭐.
7: 괜찮아. 이것 때문에 병원이 가야
8: 그게 아니라 발등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이거 봐. 발목도 부었는데 다 부었는데 지금.
7: 그럼 발목도 부었지. 땡정어잖아.
8: 아 이거 뭐 찬 거 같아. 파킨슨이 진행 중이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당뇨가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다리도 많이 부으시고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혈압도 있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셔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뒤에가 좀 많이 자랐다. 어? 자를게. 덥잖아. 여름이니까.
0: 친정 엄마가 걷질 못하셔서 머리를 잘라드리곤 합니다.
8: 환자는 머리 길면 안 돼. 더워 여름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0: 딸이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애쓰는 걸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 친정엄마
7: 안쓰러워요. 둘 다 키가 그래가지고 키가 아파서 안 좋아요. 마음은 고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죠. 안 되네요.
0: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7: 딸 울어?
8: 아니야 그러지?
7: 울어?
8: 아니야. 속상해
7: 보여. 딸 울지 마. 울는 걸.
8: 속상해 보여. 엄마가 잘 사는 자주
0: 건강하면 손주라도 봐줄 텐데 걷지도 못하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7: 너 귀 안 들리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안 들리면 잘 들려?
9: 네.
7: 인공하고 잘 들려?
9: 네.
8: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7: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예쁜 것들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0: 그날 밤

0: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명희 씨.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고비 다 넘기고 나서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날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1: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 진짜 말을 잘해서 듣고 싶어. 엄마 고마워. 고생했어. 듣고 싶어. 엄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도 불쌍하고 본인들도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거든. 뭐 재활 데리고 다니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이유니 수술 잘해서 재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저희도 같이 보답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두 아이에게 자신의 귀를 주고 싶다며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3살 아윤이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 고음역대가 들리지 않아 또래와 언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 또래와 언어 격차를 줄여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인공와우 수술비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이후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해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는 출산 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 은혜 씨와 어린 5남매를 홀로 돌보는 아빠 혜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뇌출혈 후유증으로 눈도 잘 안 보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엄마 은혜 씨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5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는 사람과 사물을 단절시키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살 아윤이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귀여워. 이렇게.
1: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0: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2: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0: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3: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4: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 얘들아, 밥 먹자!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6: 080-961-9595.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암을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1: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1: 최대 540일까지?
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3: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4: 큰 병 걸리면 본년은 어떡해?
3: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0: 상암을 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4: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3: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3: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4: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3: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7: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8: 찾았다! 배지비!
7: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9: 진짜 맛있네.
6: 고단백도 배지밀답게
7: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 형들 떡볶이 먹자.
1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2: 이거 대박이네.
13: 진짜 맛있겠지.
14: 대박. 너무 맛있는데.
15: 쫄깃쫄깃하네.
16: 쫄깃해.
17: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8: 김영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순삭 일상 반찬. 손질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강하고 저렴한 볶음 반찬을 소개한다. 깻잎순의 향긋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매력적인 깻잎순 볶음부터 우리 집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어묵볶음, 제철 가지와 만났다. 단짠단짠 입맛 사는 양념에 휘리릭 볶아 만드는 가지 어묵볶음까지. 혼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9: 안녕하세요. 채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12: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9: 아, 셰프님 잘 부탁드려요.
12: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9: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젊은 셰프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맛있는 네.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이 깻잎 순 볶음 다들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소한 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이 깻잎순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들었어요.
12: 요즘 나오는 해채소 중에 네. 깻잎순은 고소하고 향긋해서 네. 귀찮아도 꼭 챙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깻잎순과 볶을 때는 식용유하고 들기름 네. 그리고 양념에서는 들기름, 식용유, 어간장, 네. 다진파, 다진 마늘 그리고 마무리로 들깨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9: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 깻잎의 향과 들깨가루가 고소할 것 같은데요. 네. 깻잎의 향이 가득 담겨있는 반찬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순 볶음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깻잎순?
12: 깻잎순은 우선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긴 줄기 부분이나 네. 이렇게 더러운 잎 부분을 네.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9: 깻잎순은 깻잎하고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거죠? 아직 액이.
12: 네, 연한 잎인데 예? 깻잎순만의 네. 향긋하고 고소한 그 향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맞아요. 사실 고기 먹을 때 깻잎 많이 싸먹는데 네. 저희 엄마는 이 깻잎순으로 반찬을 몇 번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향이 좋더라고요.
12: 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깻잎순 반찬을 많이 즐겨 먹었는데요. 예?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이 씹을수록 또 고소하고 네. 담백한 맛도 나더라고요.
12: 네, 맞습니다.
9: 많이 알죠?
12: 네. 예.
9: 자, 이렇게,
12: 이렇게 하면 손질을 다 하고요. 깻잎순은 예. 보통 한 15초 정도에 예.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9: 가볼까요? 네.
12: 그대로 한 250g 정도 되는 예. 깻잎순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15초 정도 데치시면 양이 네. 그만큼 이렇게,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은 예. 확 줄어들거든요.
9: 물론 깻잎순은 그냥 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지만 네. 이렇게 15초 정도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12: 좀 더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이유도 있고요. 예? 우리가 질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9: 그리고 줄기가 약간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네. 15초 정도 데치고 나면?
12: 그 억센 부분이 줄기가 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오.
9: 지금 깻잎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15초 됐고요. 네.
12: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깻잎순을 너무 오래 데치시면 네. 그 깻잎 향도 없어지고 또 식감이 너무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9: 맞아요.
12: 이렇게 바로 얼음물에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잔열기에 네. 바로 찬물에 세척하시는 것보다 얼음물에 금방 바로 이렇게 열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9: 깻잎 향 너무 좋고 색감도 아직 유지했고 많이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드나요?
12: 아니요,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열기만 식혀주시고 네. 물기를 가볍게 짜주시면 되는데요.
9: 네. 그래서 근데 물기 짤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12: 네, 너무 예. 많이 물기를 제거해 주셔도 네.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살짝 이렇게
9: 살짝
12: 네, 면보에 제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9: 저희도 면보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손을 이용해서
12: 네 너무...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9: 너무 진흙이지 말고
12: 네네 그 안에도 우리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 예. 자, 아까보다 양이 많이 네, 줄었어요.
12: 많이 줄었죠. 그래서
9: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펼쳐 놓으면 얇게 네. 될 것 같아서
12: 그리고 여기에 네.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9: 바로요.
12: 어간장 네.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9: 어간장 진짜 오랜만인데. 네. 자, 어간장과 일반 간장의 차이 좀 뭘까요?
12: 어간장은 일반 액젓으로 만든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네. 약간의 비린 맛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풍미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본연의 색깔이 어간장은 약하기 때문에 예. 나물 무침을 할 때 색깔이 잘 이쁘게 잘 할 수 네. 있습니다.
9: 색 낼 때도 좋을 네. 것 같네요.
12: 그다음에 들기름, 예. 그다음에 다진 파, 예.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매실청.
9: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12: 자, 이렇게 해서 깻잎순을 네. 양념이 잘 배길 수 있도록 네. 네, 조물조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9: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물도 잘 묻혀먹고 네. 막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12: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네. 이렇게 씹히는 맛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9: 그러면 저도 그래요. 좀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12: 그러면 마늘즙이나 다진 그 파를 네. 즙을 내셔가지고 향신즙을 넣어주시면은 씹는 감도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늘이 넣는 게 좋아요.
9: 취향에 따라.
12: 네네.
9: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깻잎순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펼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2: 네.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돼요.
9: 털면서.
12: 그래서 네. 예.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예. 볶는 과정이 있는데요.
9: 자,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네.
12: 깻잎순을 볶을 때 예. 처음부터 센 불은 하지 마시고요. 네. 약불에서 천천히.
9: 약불에서.
12: 네, 볶으실 거군요. 이제 들기름. 네. 그 다음에 식용유. 뭐 1대1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네. 한 두 배 정도 식용유를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9: 네. 1대2. 네.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뭔가요?
12: 간이 배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볶으면서 좀 물러지게끔 하는 부드럽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거기서 왜냐하면 볶으면서 여기에 있는 깻잎순에 있는 수분도 나오고 예? 마지막에 또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잘 간이 배어지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9: 맞아요. 우리가 뭐 고기나 쌈싸 먹을 때 네. 이 깻잎에 약간 그 씹히는 감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물로 했을 때는 네. 너무 식감이 너무 딱딱할 수
12: 질겨 억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약간 기름을 넣고 살살 수분해서 볶아주는 거예요.
9: 네. 부드럽게.
12: 네.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 맛있는 양념까지.
1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 아까 말씀했듯이로 네. 센 불에 아니고 네. 약불에.
9: 약불에.
12: 그러면은 여기 깻잎순에 있는 물이 네. 점점 나오면서 네. 잘 양념이 배이거든요.
9: 이 어간장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대단한 양념이 들어간 것처럼.
12: 요즘에는 어간장이 시판용으로도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 맞아요. 네.
12: 여기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예. 중간 과정에 한 물 두 큰술이나 예. 이렇게 세 큰술 정도 이렇게 조금씩 부어주시면서
9: 예.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셰프님도 평소에 깻잎 자주 드셨어요?
12: 깻잎순 좋아합니다. 딱 예. 지금 이 시기가 해채소 중에 정말 향긋하고 맛있는 깻잎순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즐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9: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체육비 네. 나오신 거 보니까 네. 이 셰프님은 이 와인 안주로 나물을 드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12: 정말 좋아요. 화이트 와인에 나물 요리는 예. 예, 끝내줍니다.
9: 정말 이 나물 요리 이렇게 많이 먹는 젊은 청년들 많지 않은데 정말 예. 요즘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젊은 청년들도 네. 이제 이런 건강한 나물들 많이 네. 먹잖아요.
12: 사실은 이런 게 집반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제품이 많지만은 나물은 거의 맛을 직접 해먹는 맛은 이렇게 흉내를 잘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물 같은 경우에 네. 한번 간편하니까 네. 꼭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 네, 어렵지도 네. 않으니까. 네. 자, 지금 이제 불을 조금 올려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되나요?
12: 이렇게 어느 정도 억샘 줄기를 예. 하나 해가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냥 휘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예. 볶아주시면 됩니다.
9: 휘어질 수 있을 정도까지만? 네네.
12: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시고요. 예. 여기 이제 들깨가루하고 예. 넣어보겠습니다.
9: 아, 불을 끄고. 네. 자, 불을 끄고 들깨가루랑.
12: 그다음에 통깨는. 예. 이렇게 통깨는 마지막에.
9: 마지막에.
12: 뿌려주십니다.
9: 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마성도시 한번 준비해볼게요.
12: 네. 그래서 소복하게 예. 저 이렇게 물기가 나온 거는
9: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깻잎순처럼 안 보이고 다른 나물처럼 보이실 거예요.
12: 네, 아마 그렇게 예. 보이실 거예요.
9: 근데 저처럼 이 깻잎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아니고서야 깻잎을 네. 먹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깻잎순으로 맛있는 이렇게 볶음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 네, 좋죠. 혹시 밥 반찬에 예. 뭐 딸 필요 없이 뜨거운 예. 밤에 살짝 올리셔가지고요. 예. 제가 이제 들깨가루를 넣었지만은 네? 통들깨를 넣어주셔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아~ 네, 통들깨를 살짝 넣어주셔도 좋아요.
9: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풋풋한 게 네. 향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18: 오늘의 요리, 깻잎순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순은 억센 부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끓는 소금물에 15초 정도 데쳐주세요. 얼음물에 깻잎순을 넣어 식히고 물기를 짜내줍니다. 데친 깻잎순에 어간장, 들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 무쳐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한 깻잎순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들깨가루,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됩니다.
9: 셰프님, 네. 요즘 오이만큼 자주 보는 재료가 이 가지잖아요. 이 가지 어묵볶음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12: 네, 먼저 가지 네. 한 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판 어묵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각 어묵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가지를 잘라서 네. 절일 소금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9: 절여주고요. 좀 네. 많이 나오니까.
12: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맛간장 만들 재료를 살펴보시면 예. 양조간장, 예. 그다음에 통후추, 그다음에 흑설탕, 예. 그다음에 조청, 그다음에 채소 물 필요합니다.
9: 이렇게 맛간장은 네. 오늘 특별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12: 네, 맞습니다.
9: 했고 또 부재료들은 뭐가 있죠?
12: 이제 부재료는 대파 네. 이 정도 한 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홍고추 1/2 개, 네. 청고추 1/2 개, 네. 그리고 통마늘 한 3쪽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9: 자,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
12: 고춧가루, 네. 들기름, 네. 식용유. 그다음에 맛간장, 올리고당, 통깨를 준비했습니다.
9: 간단하네요. 네. 근데 이건 뭔가요?
12: 이건 채소물입니다.
9: 채소물까지. 네. 자, 어떤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지가 더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볼까요?
12: 자, 우선 가지를 네.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껍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색이 네. 바래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밝은 부분을 띄고 있죠. 예. 그래서 껍질을 한 번씩 이렇게 벗겨주시고 네. 꼭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9: 근데 진짜 셰프님도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네네.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로 가지를 좋아하셔가지고 오늘 요리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12: 저는 정말 가지 좋아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9: 야, 진짜 네. 어머님들한테 이쁨 많이 받겠다. 가지까지 좋아하고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솔직히 저는 가지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몸에는 좋지만
12: 가지를 예.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지만 가지를 예? 튀겨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네, 가지는 정말 어떤 요리에 들어가도 예. 정말 맛있는 재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9: 맞아요. 자,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또 가지를 또 맛있게 한번 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12: 가지는 큰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8등분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작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 4등분 해서 먹기 좋게 한 5cm 정도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다음에 소금 천일염 예. 네, 한 큰술 정도 이렇게 절여주실 거거든요.
9: 지금 가지가 가격이 좋을 때죠?
12: 뭐 값이 엄청 쌀 때는 예. 한 봉지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거기서도 아주 서민 재료 중에 좋은 값싼 재료죠.
9: 맞아요. 경제적인. 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12: 여기서 15분에서 20분을 절여두실 거거든요.
9: 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미리 절여둔 가지가 여기 있어요.
12: 네, 맞습니다.
9: 자, 이렇게 15분 두니까 네. 물기가 싹 빠지면서 약간 쫄깃쫄깃해졌어요.
12: 네. 여기 가지가 거의 전체 함량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9: 맞아요.
12: 그래서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식감이 더 쫄깃쫄깃해져서 네. 이 특유의 가지 어묵 볶음이 나옵니다.
9: 자, 이렇게 가지를 이제 저희가 물기를 조금 빼고 네. 절인 상태에서 그냥 둘게요, 지금은. 네. 자, 그럼 이제 어묵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12: 자, 어묵은 예. 한 어묵 한 50g이나 100g 정도 준비하시고요.
9: 예. 어묵 정말 맛있겠어요. 네. 어린 친구들 정말 좋아하잖아요.
12: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 크기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9: 네. 네,
12: 끝에는 살짝 제가 치고.
9: 사실 가지만 들어갔으면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어묵까지 들어가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아할 것 같아요.
12: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하고 네.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썰어두겠습니다.
9: 네. 자, 이렇게 어묵까지 준비.

0: 이러면 이제 주 재료들은 손질이
1: 끝났습니다.
0: 된 것 같아요.
1: 그리고 맛간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맛간장. 네. 자 일단 끓이면서 제가 맛간장에 대한 궁금증 한번 여쭤볼게요.
1: 네.
0: 자 갈까요?
1: 네. 이렇게.
0: 아니 아까는 어간장을 또 쓰시더니 네. 오늘은 또 맛간장을 지금은 네. 하신다고 해요.
1: 왜냐면 가지나 이제 어묵은 예. 평범하지만은 예. 이 양념을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맛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맛간장 이거 뭐죠 이거는?
1: 이 양조간장 일반 간장이죠. 그래서 넣으시고
0: 양조간장 넣으시고
1: 네 그다음에 조청
0: 예.
1: 정도.
0: 만약에 조청 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1: 그냥 올리고당이나 꿀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네. 자, 조청 넣고. 근데 셰프님, 네. 그냥 간장하고 맛간장의 차이는 뭐예요?
1: 맛간장은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서 한번 끓여놓은 한 스푼 끓여놓은 걸 이제 맛간장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 가지 양념을 하기 좀 불편하실 때 네. 맛간장으로 버무리시거나 뭐 맛을 낼 때 네. 간편하게 내기 위한 손쉽게 끓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0: 맛을 쉽게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흑설탕 제가 넣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여기 청주.
0: 청주 좀 넣고. 이렇게 맛간장 만들어두면 요리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1: 수월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통후추.
0: 네.
1: 통후추 넣으시고. 한 스푼 끓이도록 할게요.
0: 네. 해부님, 네. 근데 아까 이 채소물 저희가 만들어뒀는데 이건 네.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1: 채소물은 같이 한번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맛간장 할 때. 네. 그럼 더욱더 맛이 좋아지겠네요.
1: 네, 일단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네. 채소물은 여러 가지 집에 있으신 뭐 양파나 네. 뭐 사과,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다시마 뭐 여러 가지 육수를 낼 수 있는 육수를 네.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맛간장이 나옵니다.
0: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1: 한 여기서 한 소금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0: 예.
1: 이렇게 반이 졸여지시면요.
0: 예.
1: 이제 불을 끄시고요. 뭐 밀폐 용기나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
0: 네?
1: 냉장고에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이 맛간장의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0: 굉장히 또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장은 또 두고 맛간장은
1: 네.
0: 다른 재료들로 이제 우리 또 시작해 볼까요?
1: 가지는 한번 제가 절여뒀잖아요.
0: 네.
1: 절여둔 거를 이제 소금물이
0: 네.
1: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 네. 헹궈준다는 식으로
0: 네.
1: 이렇게 가볍게
0: 헹궈보겠습니다. 자.
1: 그래서 그대로 체에 네. 받치시거나
0: 네. 면보에
1: 네. 그래서 제가 면보에 한번 네. 제가 뭐 체에 받치셔도 되고 이런 면보자기에다가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시면 되거든요.
0: 네. 셰프님 사실 저는 이제
1: 네.
0: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그
1: 네.
0: 주재료의
1: 네.
0: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1: 네.
0: 이 가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1: 가지는 네.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0: 오.
1: 이제 노화 방지나 콜레스테롤
0: 예?
1: 그 낮추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건강 재료로
0: 예.
1: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물기를 네. 썼는데 물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1: 네.
0: 자, 그렇지만 물기를 좀 없어준 후에.
1: 네.
0: 요리를 진행해 볼게요.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여요.
1: 네.
0: 쫄깃쫄깃.
1: 그래서 꼭,
0: 예.
1: 지금 가지는 많이 나오는 시기긴 한데.
0: 네.
1: 말린 가지로도 한번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0: 네.
1: 가지 어묵볶음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0: 자, 네. 자, 이제 재료들이 완벽히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볼까요?
1: 네. 그다음에 들기름,
0: 네. 들기름
1: 같이 넣겠습니다.
0: 네.
1: 넣고
0: 네.
1: 마늘,
0: 마늘
1: 편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대파 썰어놨던 것도 같이
0: 넣어주시고. 네. 오, 이 파 마늘 기름 나와서
1: 네.
0: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넣으시다가 네. 향이 어느 정도 나면요
0: 네.
1: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가지.
0: 가지를. 또 네. 이렇게 먹으면 가지도
1: 네.
0: 그냥 쑥쑥 들어올 것 같아요. 비주얼이
1: 아주 좋죠.
0: 예.
1: 그래서 어묵도 같이.
0: 근데 이렇게 가지가
1: 네.
0: 코팅이 된 거 보니까
1: 윤기가 예. 잘 나죠.
0: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네.

0: 집어넣는 거예요.
1: 마지막에 이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맛간장.
2: 예.
1: 그다음에 고춧가루 살짝.
2: 예. 고춧가루 살짝.
1: 네. 그다음에 자, 올리고당.
2: 올리고당.
1: 네.
0: 이렇게 해서 자 양념 재료들이 많지 않아요.
1: 네. 오!
2: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그런지 윤기가 더 네, 흐르는 것 같아요. 이야.
1: 이렇게 넣으시고요.
2: 예.
1: 너무 마지막으로 멋있어. 청원고추 어슷하게 썰었잖아요.
2: 예.
1: 이렇게 넣어주시고.
2: 이야.
0: 정말 뚝딱 만들었네요. 오! 네, 색깔도 하시고, 맛있게 났어요. 네,
1: 딱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2: 예.
1: 네, 마무리로 이렇게 통깨.
2: 마지막에.
0: 자, 그럼 이제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그래서 예. 지금 가지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없으니까 밑에 어묵을 예. 살짝 먼저 깔겠습니다.
0: 아니 어묵도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네. 이 어묵 반찬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1: 네.
0: 이 가지랑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1: 그러니까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예. 너무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예?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물기도 많이 없고 지금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리고 이 편을 썬 마늘도 그렇고
1: 네.
0: 청원고추도 그렇고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1: 가지 좋아하시나요?
0: 아, 이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1: 아 다행입니다. 아,
0: 왜냐면 흐물흐물한 가지 반찬만 먹었는데 네. 이건 쫄깃쫄깃할 것 같아서 네.
1: 그래서 절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꼭 오늘 소금에 절여보시고 반찬을 해 드시는 편이신가요?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우비에 나오는 반찬들을 간단간단해서
1: 네네.
0: 아니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주로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0: 한식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0: 그래서 덕분에 셰프님 덕분에 가지도 좋아하게 됐어요. 예.
1: 이렇게 해서
0: 오!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1: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0: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한 가지 어묵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가지 어묵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 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가지에 천일염을 넣어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양조간장, 조청, 흑설탕, 청주, 통후추, 채소 밑국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가지는 찬물에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 들기름, 편썬 마늘, 채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 어묵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가지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김영준 셰프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환상조합 반찬 대잔치. 요즘 떠오르는 꿀조합. 감태와 명란으로 만드는 밥도둑 반찬. 카나페와 주먹밥으로 무한 변신 가능한 활용 만점 감태 명란 무침부터 밥상에 없으면 서운한 콩나물 무침에 아삭한 식감을 더해보자. 시원하고 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건 다 하는 오이 콩나물 무침까지. 혼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비타민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0: 이 감태가 최근에 인기 절정, 핫한 재료인데요. 이 김보다 더 고급스럽다는 감태 요리. 자,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1: 감태에 명란을 더하면
0: 네.
1: 밥도둑 반찬이 됩니다. 그래서 명란은 제가 저염 명란을 준비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청주, 소금
0: 네.
1: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명란.
1: 네, 양념으로는 네. 참기름, 다진 마늘,
0: 네.
1: 쪽파,
0: 네.
1: 그리고 레몬, 감태가 필요합니다.
2: 오, 감태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네.
1: 레몬은 네.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없으시면 집에 있는 유자청으로 약간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2: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고 옆에 두부도 있어요.
1: 네, 두부는 제가 이렇게 명란무침 밥반찬이지만은 예? 까나페 형식으로 먹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2: 한 입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 강태나 명남 모두 바다가 고향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입안 가득 바다 향이 쫙 풍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명란은 이렇게 네. 보통 두 쪽은 이제 80g에서 100g 정도 나오거든요.
0: 네. 네,
1: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청주를 살짝 네. 이렇게 넣어 주시는데요.
0: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 네. 있으니
1: 청주가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뭐 소주 예, 넣으시면 되고요.
0: 네.
1: 약간의 소금. 왜냐면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네. 이제 우리가 굴이나 조개류를 씻을 때 네. 바다 염도를 맞춰 줘야 식감
0: 짠맛이.
1: 자체가 살아 있고 네. 맛을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예, 방지를 하는 겁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나요?
1: 네, 살짝 이렇게 세척해 주시고요.
0: 예.
1: 그래서 살짝 가볍게 네. 건져서 예. 한번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받쳐볼게요.
1: 네.
0: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예. 한 1.5cm 정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0: 자, 이 명란젓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1: 네.
0: 이 명란젓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1: 네.
0: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 명란은 저도 사놓고
1: 네.
0: 냉장고에
1: 네.
0: 이렇게 그냥 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1: 그래서 집에서 두고 계시는 이 명란젓을 가지고
0: 네.
1: 이렇게 밥 반찬이나 이렇게 술안주용으로
0: 네.
1: 이렇게 드셔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그냥 딱 오늘 먹고 말 정도에 양만
1: 네.
0: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강희 씨 말대로
0: 예.
1: 많이 두고두고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보다
0: 예.
1: 소량으로 구매하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0: 만약에 구매를 많이 했다면 냉동 네. 보관도 괜찮은가요?
1: 네, 밀폐 용기나 이제 저염이다 보니까
0: 예.
1: 유통기한이 되게
0: 짧아요.
1: 짧아질 수
0: 예.
1: 있거든요. 그래서 밀폐용기나 이제 비닐팩에 담으셔가지고
0: 예?
1: 소분을 하셔가지고 냉동실에 넣으시면 아주 간편하게 드실 때마다
0: 예.
1: 네, 드시면 됩니다.
0: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해봤고 그 다음은 네. 뭘 하면 될까요?
1: 이제 이렇게 마른 감태를 제가 예.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한번
0: 자, 사실 이렇게 감태가 나왔는데
1: 네.
0: 이 김보다는 사실 고급 재료잖아요.
1: 좀 더 비싸죠.
0: 그렇죠. 네. 근데 김보다 약간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가요? 좀 고급스러운가요?
1: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고 향긋한 게 있고요.
0: 김은
1: 고소한 맛이 있죠. 구운 그 구수한 맛이 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 그리고 감태에는 어떤 영양분이 좀 들어있는지
1: 감태는
0: 예.
1: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병 예방이나 해조류에는 잘 없는데
0: 예.
1: 오메가3가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드시면은
0: 예.
1: 아주 영양적으로나 맛이나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영양이나 맛이나 좋을 것 같다.
1: 네.
0: 제가 또 이야기 들어보니까 칼슘도 또 들어있다고.
1: 네, 칼슘이
0: 예.
1: 우유의 한 6배 정도 네,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0: 야.
1: 네. 그래서 이렇게 마른 감태를
0: 예.
1: 위생봉투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0: 네.
1: 가볍게 이렇게 부숴주시면 돼요.
0: 아. 이렇게 부숴서.
1: 네네.
0: 만약에 감태는 없고 집에 김이 있다 하면 김을 이렇게 활용해도 되나요?
1: 네, 구운 김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파래 김이나
0: 네?
1: 곱창 김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곱창 김을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0: 근데 확실히 진짜 감태가 향이 굉장히 좋네요.
1: 네.
0: 예.
1: 이렇게 부숴주신 다음에
0: 네.
1: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요.
0: 자, 이렇게 양이 많지도 않은데
1: 네.
0: 향이 대단해요.
1: 그다음에 이제
0: 예.
1: 명란젓을 손질된 명란젓에
0: 네?
1: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근데 사실은
1: 네.
0: 저도 이렇게 명란하고 감태 자체가 저에게는 이렇게 쉬운 재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리하는 내내 이게 어떻게 요리가 되나 근데
1: 네.
0: 궁금해요. 왜냐면 재료도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1: 네, 간편하지만은
0: 예?
1: 아주 명란젓에는
0: 예.
1: 기본적으로 맛이 그냥 먹어도 맛이 있지만은
0: 맞아요.
1: 약간 그 밑간을 해주면
0: 네.
1: 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버무릴 수 있는
0: 네. 네,
1: 젓가락하고 참기름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0: 자, 이미 이 저염 명란에 명란젓에 간이 돼 있으니까
1: 네.
0: 더 이상 많은 간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
0: 예.
1: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한 0.2cm 정도로 썰어놓은
0: 예.
1: 쪽파를 이렇게 넣으시고 가볍게. 근데
0: 예.
1: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버무신 다음에
0: 이렇게 한 입 크기로 썰어놨기 때문에.
1: 네. 네.
0: 사실은 이제 저염 명란젓이 아니고
1: 네.
0: 그냥 명란젓이었다면 이렇게 못 먹어요, 이 크기로.
1: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짜기 때문에
0: 예?
1: 세척을 좀 많이 해주시거나
0: 그때는?
1: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염을
0: 예.
1: 제가 추천드립니다.
0: 예.
1: 네. 그리고 껍질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0: 예?
1: 이렇게 알만 이렇게 긁으셔가지고

0: 거고.
1: 예, 맞아요. 네,
2: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0: 그럼 만약에 그냥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은 같이 먹으면 좀 좋을 만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2: 같이 염도를 더 배출해 줄 수 있는 네? 무나 예? 무순 있죠.
0: 맞아요.
2: 무순이나 오이채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0: 자, 일반 명란젓을 갖고 계신 분들 그렇게 네. 한번 요리해 드셔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살짝 무쳤어요.
2: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우리 예. 레몬 제스트, 예? 레몬 껍질을 강판에 네.
0: 한번 해볼게요. 레몬이 있으신 분들은 쓰시고 네. 지금 유다청.
2: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실 점이 네. 하얀 부분이 나올 때까지 긁으시지 마시고 살짝.
0: 그냥 껍질만 사용하는 거네요.
2: 네, 그러면은 이 명란젓의 그 비릿한 맛을 확 잡아주고 예. 개운한 맛이 나오기 네. 때문에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시고요. 만약에 저 레몬이 없으시면 예. 유자청, 방금 얘기했던 유자청을 살짝 넣어주셔도 좋거든요.
0: 네.
2: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태, 부숴놓았던 감태를 예. 넣어서.
0: 감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이렇게 감태 구매하셔가지고 네. 많은 양 말고 적당 량 구매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볍게 묻힐게요.
0: 아니 사실 저희가 이제 화요일 오늘 네. 첫 요리로 저희가 감태 명란 무침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재료도 많지 않고 뭔가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이라 네. 새로운 것 같아요. 네,
2: 맞습니다.
0: 색깔도 푸릇푸릇한 게 일단 향이 좋네요.
2: 네. 그래서 좀 기호에 따라서 예? 곱창김 넣으시면은 네. 좀 더 잘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근데 감태는 네. 이렇게 잘 이렇게 무치실 때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0: 잘 끊어서. 네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명란젓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비릿한 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전혀 오늘 그렇다 비릿한 네. 향 없어요.
2: 그냥 드셔도 맛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레몬 껍질을 활용해가지고
0: 네,
2: 비린 맛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두부에다가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셰프님은 언제, 어떨 때 이 감태 명란 무침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2: 이제 뭐 화이트 와인이나 네. 이제 청주 예? 같이 드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술안주로도
2: 네, 그렇죠. 고급스러운 안주가 되죠. 예. 그래서 살짝 이렇게.
0: 홈파티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네. 건강까지 생각한.
2: 두부가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잘 맞아요, 궁합이.
0: 부모님한테 해주시면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2: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그 말이 있어 안 해보신 거예요?
2: 아니요.
0: 좋아하실 것 같다고 하는 거 네. 보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본인도 집에서 많이 안 하시죠?
2: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혼자 해먹습니다.
0: 혼자 해드시고? 네. 네. 되게 카나페 같아요, 카나페. 그렇죠?
2: 네, 두부 카나페처럼.
0: 그게 일단 짜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명란을 저렇게 통으로 먹을 수 있어 하는데 오늘이 저염입니다. 저염.
2: 네,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뭉쳐서 올라오니까 아주 푸짐하고 네.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2: 그래서 마지막에 뭐 통깨나 깨 같은 거 예. 깨 소금 같이 넣어주시면 더 좋겠죠. 네. 좀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게끔 네. 좀 부숴서 좀 넣을게요.
0: 진짜 분위기 있네요. 한 입에 쏙 먹을 수 있게. 네,
2: 그러면 이렇게 밥도둑 반찬이 예. 완성이 됩니다.
0: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태 명란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감태 명란 무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썬 뒤 비닐봉지에 감태를 넣어 부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에 참기름, 다진 마늘, 송송 썬 쪽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강판에 레몬 껍질을 갈아 넣어 무친 뒤 감태를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구운 두부를 담은 뒤 감태 명란 무침을 올리고 통깨를 뿌리면 감태 명란 무침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이 봄철이 뭐니 뭐니 해도 이 아삭한 요리가 입맛을 돋우는데요. 이 오이 콩나물 무침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먼저 콩나물 준비하시고요. 네. 콩나물을 데칠 때 소금, 청주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부재료로 이제 가시오이, 초록빛이 나는 가시오이를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고추,

0: 홍고추,
1: 네.
0: 그다음에 쪽파,
1: 네.
0: 그다음에 소금. 네. 소금은 이제 오이를 세척할 때 쓸 거고요.
1: 네.
0: 이제 양념으로 살펴보시면 네. 고운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1: 네.
0: 다진 파, 그다음에 약간의 소금,
1: 네.
0: 그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참기름이 있으시면 됩니다.
2: 근데 고소하게 마무리해 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먹음직스러운 우리 무침 요리 바로 네.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뭘 해볼까요?
0: 먼저 물을 끓고 있는데요.
1: 네.
0: 콩나물을 데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1: 네.
0: 뭐 뚜껑을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2: 맞아요. 비린내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1: 네.
0: 이렇게 끓었을 때
1: 예?
0: 넣어주시는 게 콩나물의 그 특유의 아삭함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무침 요리를 하실 때는 데쳐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2: 데쳐서
0: 네.
2: 물이 끓고 있을 때.
0: 네. 그래서 약간의 비린 맛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소금하고 청주를 살짝 넣겠습니다.
2: 진짜 콩나물 나올 때마다 이 비린내, 이 비릿한 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0: 네. 자, 네. 그래서 물을 끓고 있을 때.
2: 자, 근데요, 이제 비릿한 향을 좀 날리기 위해서는 왜 네. 끓을 때 찬물을 같이 막 넣으란 이야기 있잖아요.
0: 네네.
2: 지금 바로 넣으면 되나요?
0: 그냥 이렇게, 찬물부터 넣으시면은,
1: 예.
0: 식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2: 그래서 식감이.
0: 데쳐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2: 네. 그럼 데친 후에는 찬물에 들어가면 돼요?
0: 네, 바로 식혀주시는 게, 잔열을, 열기를 빼주시는 게 아삭함을 잘 살려낼 수 있습니다.
2: 몇 분 정도 익힐까요?
0: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이렇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2: 3분에서 4분 정도?
0: 네네.
2: 그럼 우리 콩나물이 익혀지는 동안
0: 네.
2: 우리 한번 오일 한번 썰어볼까요?
0: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잘 아시다시피
1: 네.
0: 가시오이는 이제 소금으로
1: 네.
0: 세척을 해서 하시고요.
1: 네.
0: 이거는 나중에 채 썰고
1: 네.
0: 절일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한 오이는 5cm나 6cm, 콩나물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그래도 한 6cm 정도.
1: 네.
0: 네.
2: 셰프님, 무침 요리에
0: 네네.
2: 오이가 빠지면 섭섭해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네. 오이나 콩나물을 가지고 무침 요리를 해 드실 때는 이제 겨자채나 이제 겨자 요리를 많이 쓰시는데
1: 네.
0: 그만큼 이제 비빔면이나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1: 맞아요.
0: 밥반찬으로도 좋고 네
2: 곁들여 먹기도
0: 네,
2: 좋고
0: 곁들여 먹기도 좋고
2: 네 자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제 채를 썰기 위한 거죠.
0: 네 맞습니다.
2: 자 안에 씨는 빼주시고 이제 날이 더워지다 보면
0: 네.
2: 이렇게 시원한 무침들을 많이 찾게 돼요.
0: 네.
2: 쿨한 음식들.
0: 네.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침 무침이 땡겼는데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콩나물과
0: 네.
2: 오이로 맛있게 무쳐보겠습니다.
0: 네. 그래서
1: 네.
0: 약간 뭐 가시 오이를 꼭 쓰셔도 좋지만은
1: 네.
0: 백오이나 이제 다다기 오이를 넣으셔도
1: 네. 네,
0: 같이 좋습니다.
2: 오이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네. 없고요.
0: 그래서
1: 네.
0: 6cm 정도 써시고
2: 오이 향 너무 좋네요.
0: 네, 좋습니다. 소금을
1: 네.
0: 살짝 이렇게 절여두겠습니다.
2: 살짝
0: 네.
2: 제거하기 위해
0: 조물조물
2: 네. 묻혀주시고 한 몇 분 정도 둘까요?
0: 한 이렇게 물기가 약간 생기면은요
1: 예.
0: 이렇게 바로 세척해서 건져두겠습니다.
2: 자, 저희 오이 썰어봤고요. 지금 네. 콩나물이 잘 데쳐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콩나물이
1: 예.
0: 지금 바로 열기를 빼줄
1: 예.
0: 얼음물에다가 담궈두겠습니다.
1: 네. 굉장히 아삭아삭할 것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보통 콩나물은
1: 예.
0: 종류가 많잖아요.
1: 예.
0: 뭐 찜에 들어가
2: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콩나물을 제가 아까 방금 데친 거를
1: 예.
0: 따로 보관을 하시고요.
1: 예.
0: 양념장은 겨자 소스나 아니면은 이 양념장을 미리 만드셔가지고 따로,
1: 따로.
0: 보관해서 바로 그
2: 드레싱처럼
0: 네,
2: 먹을
0: 네,
2: 때
0: 네.
2: 이렇게 무쳐 먹는 게 좋다.
0: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 예.
0: 참기름은 항상 마지막에 향을 둘러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통깨를
1: 예.
0: 네,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1: 오!
0: 그러면 먹음직스럽게
1: 예.
0: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1: 예.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그 오이 콩나물 무침보다 조금 더 가벼운
0: 네.
1: 느낌이에요.
0: 그래서 보통
1: 예.
0: 이제 콩나물 무침이나 오이 무침은 밥 반찬에서 항상 들어가는 반찬이잖아요.
2: 예, 간이 조금 센.
0: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채를 썰었지만은
1: 예.
0: 뭐 오이를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깍둑 썰기로 쓰셔도 되고 모양은 상관없어요.
2: 향이 강하지 않고
0: 네.
2: 약간 샐러드의 느낌인 것 같아요.
0: 네.
2: 샐러드보다 조금 더 간이 좀 진한. 오.
0: 그래서 제가 식초를 안 넣었기 때문에
1: 예?
0: 물기가 많이 안 생겨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2: 향이 너무 좋네요. 다른 반찬 없이 그냥 이 오이 콩나물 무침만 있어도 밥 한
0: 네.
2: 공기 뚝딱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2: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0: 오이 콩나물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 청주, 콩나물을 넣어 3분 정도 데쳐주세요. 오이는 큼직하게 썬 뒤 돌려 깎아 채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줍니다. 얼음물에 콩나물을 넣어 식히고 체에 받쳐 물기를 짜낸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콩나물에 오이를 넣어줍니다.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주세요. 콩나물, 오이를 무친 뒤 소금, 다진 마늘, 다진 대파,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무쳐줍니다. 여기에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를 넣어 무치고 참기름, 통깨를 넣어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오이 콩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메인 메뉴 없이도 한 끼 뚝딱 할 수 있는 만능 반찬 레시피. 나도 모르게 3인분을 먹어버릴 매력 만점 볶음 요리. 아삭아삭 숙주의 식감을 제대로 살린 숙주 삼겹볶음부터 굽기만 하면 5분 만에 끝난다. 초스피드로 만드는 밑반찬. 눈으로 맛보고 귀로 즐기는 이색반찬. 마늘종 명란구이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귀염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숙주 삼겹볶음은 워낙 많이 잡혔던 음식인데요. 이 고기의 고소한 맛도 좋지만 이 숙주의 아삭한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래서 오늘의 재료 한번 볼게요.
2: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숙주나물.
1: 네.
2: 그리고 색감을 낼 수 있는 네. 채소들 있잖아요. 파프리카 준비했고, 그다음에 베트남 건고추,
1: 네.
2: 그다음에 통마늘, 대파,
1: 네.
2: 청홍고추를 준비했습니다.
1: 이렇게 재료들을 받고 들어가는 양념재료 한번 볼게요.
2: 들어가는 양념장으로 보면 예. 굴소스,
1: 굴소스,
2: 네, 소금,
1: 예.
2: 네, 약간의 후춧가루, 그다음에 설탕,
1: 네.
2: 그다음에 파기름,
1: 네.
2: 참기름, 통깨 이렇게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이 재료가 간단해서 손쉽게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김영준 셰프님의 손맛으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네. 어떤 것부터 손질해 볼까요?
2: 자, 먼저 숙주나물을 이렇게 세척을 가볍게 하신 다음에,
1: 네.
2: 좀 이렇게 색깔이
1: 예.
2: 변한 거는 이렇게 뭐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1: 예.
2: 굳이 무방하시면 네. 세척만 잘 해주시면은
1: 네.
2: 그냥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1: 자, 이렇게 조금 상한 부분만
2: 네.
1: 저희가 뜯어내고,
2: 그리고 이제 냉동 삼겹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1: 네.
2: 제가 어느 정도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1: 네.
2: 약간 두께가 있는 냉동 삼겹살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이거 살짝 꺼내서
2: 네.
1: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좋은가요?
2: 네, 맞습니다. 해동을 하실 때
1: 네.
2: 상온보다는 냉장에서 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냉장 해동.
2: 네, 급하시면 약간 그 봉지에서 유수 해동, 물에서
1: 네.
2: 흐르시면 되고.
1: 자, 이제 다른 재료들을 한번 손질해
2: 네.
1: 볼게요.
2: 통마늘을 이제 편으로
1: 예.
2: 세 쪽 정도. 그리고 이 냉동 삼겹 숙주 볶음은
1: 예.
2: 보통 이제 안주로 많이 나오는 메뉴잖아요.
1: 예,
2: 그래서 냉동 삼겹 대신에 뭐 차돌박이로 많이 쓰셔도 되고.
1: 예.
2: 그 우삼겹 있잖아요.
1: 네.
2: 우삼겹인 비교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1: 예.
2: 우삼겹을 쓰셔도 아주 좋습니다.
1: 맞아요. 사실은 이 숙주 삼겹 볶음
2: 네.
1: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2: 네.
1: 저도 이거 먹으면서 숙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고기랑
2: 네네.
1: 잘 어울리기도 하고.
2: 맞습니다.
1: 숙주의 아삭한 식감도 좋고 해서 집에 있는 고기가 있다면 잘 어울리는 고기들이 있다면 그냥
2: 네.
1: 사용하시면 좋을 것
2: 그냥
1: 같아요.
2: 그냥 그대로 쓰셔도 예. 돼요. 네. 그다음에 청홍고추도 마찬가지로.
1: 네.
2: 이거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1: 노릇하게
2: 네.
1: 저희가 며칠 동안 쭉 사용했던 재료들이에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거 다 넣으실게요.
1: 셰프님의 요리를 보면은 간단간단하지만 뭔가 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요리들을 보면 재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 오늘 또 파프리카가 들어가요.
2: 네, 파프리카는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요.
1: 네.
2: 반쪽을 잘라서
1: 네.
2: 씨 있는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1: 씨를 좀 제거하고
2: 네.
1: 이 파프리카는 색깔마다
2: 네.
1: 들어있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0: 네.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풍부한가요?
1: 비타민 C가 네. 많이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이렇게 반찬 먹으면서 영양소도 챙겨가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지금 파프리카를 이렇게 색감을 네. 내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 집에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양파나 이제 양배추 같은 거 오. 같이 넣으시면은 괜찮아요. 집에 있는 채소를 가지고 네.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0: 이 파프리카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이거 이제 뭔가 출출할 때 이렇게 먹어요.
1: 맞습니다. 네. 저기 해가지고 뭐 마요네즈도 찍어 드시고
0: 맞아요. 네,
1: 가볍게 드시게 좋죠.
0: 스틱처럼 해서 네. 확실히 수분감도 있고 좋더라고요. 네,
1: 이렇게 하면 네. 부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0: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네.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1: 그리고 여기서 또 포인트가 예. 제가 베트남 건고추를 준비했는데
0: 이거 좋아해요 저.
1: 네, 건고추 이거 말고 또 비슷한 예. 고추가 있는데 이탈리안의 페페론치노가 있는데
2: 더 말라있는 거.
1: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상태를 보시고 예. 약간 수분기가 있다고 싶으시면 예. 마른 팬에다가 한번 볶으신 다음에 예. 네 부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관 상태에 따라서 좀 상태를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부숴보도록 할게요.
0: 네. 네. 자, 오늘은 물기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바로 한번 부셔볼게요.
1: 네,
0: 여기 들어가면 매운맛이 좀 더 칼칼하게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깔끔하게.
1: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이제 파기름을 이용해서 맛을 낼 건데요. 네.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매운맛을 좀 내주셔도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베트남 건고추라고 했나요?
1: 네.
0: 이건 좀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0: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 이제 어떤 과정이 있나요?
1: 자, 이제 팬에서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파기름을 이렇게 따로 나오는
1: 시판용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네. 굳이 예전에처럼 뭐 파를 일부러 막 내셔가지고 네. 하는 것보다 간편하게 활용하시니까
0: 그러게요. 네,
1: 여기서 통마늘하고 예. 채썬 파 예. 이렇게 넣을게요.
0: 자, 이제 뭐 할까요?
1: 네, 살짝 향을 이렇게 내주시고. 네.
0: 확실히 삼겹살 들어갈 때는 파기름과 네. 마늘.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정말 궁합이 잘 맞죠?
0: 예.
1: 여기서 이제 삼겹살을, 냉동 삼겹살을 그대로 넣을게요. 네, 여기 넣으실 때는 예. 불을 항상 팬을 달구신 다음에 넣어주셔야 예. 노릇노릇하게 구울 수 있어요. 물기 없이.

0: 있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만약에 대패 삼겹살이면 예? 대패 삼겹살이나 우삼겹이나 차돌박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1: 금세 익어요.
0: 네, 예. 익어버리는데
1: 오늘은 씹는 식감 좀 더 주기 위해서
0: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살짝 우리 후춧가루를 먼저 한번 뿌려볼까요? 여기?
1: 후춧가루요. 네.

0: 이제 고기가 어느 정도 두껍다 보니까 네. 소금, 후추는 미리 제가
1: 밑간으로
0: 네, 밑간을 하겠습니다. 예.
1: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양념으로만 이렇게 간을 하는 것보다는 네. 중간중간 밑간을 해야 이 맛이 탄탄하게 되더라고요. 네.
0: 지금 가정마다 이제 화력이 다 다르시잖아요.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숙련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1: 네.
0: 센 불에서
1: 네.
0: 그래서 지금도 약간 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네. 네, 센 불에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1: 센 불에서 해야 물기가 좀 덜 나온다.
0: 네네. 어차피 숙주를 볶으면 또 저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최대한 여기서 물을 안 나오게끔 좋습니다.
1: 자, 저희 제일 센 불에서 하고 있고요.
0: 네.
1: 자, 집집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센 불에서 해주시면 네. 좋다고 합니다. 고기는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0: 여기서는 거의 다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면 숙주는 금방 양념이 다 저 익어버리기 때문에
1: 네. 예. 맞아.
0: 예, 잔열로 익혀요.
1: 아삭한 식감을 네. 유지해야 하기
0: 맞습니다.
1: 때문에
0: 왜냐면 이게 딱 익었을 때 숙주가
1: 예.
0: 식감이 먹었을 때 물렁물렁하면 기분은 안 좋잖아요.
1: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숙주를 먹는 이유는 이 콩나물보다도 아삭한 식감이
0: 네.
1: 배가 되기 때문에
0: 맞습니다.
1: 저희가 이것도 샀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숙주가 양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막상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죠?
0: 그냥 바로 없어지 약간 숨이 죽어버리면 거의 한 뭐 3분의 1 정도 줄여준다고
1: 예.
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됐으면요.
1: 네. 노릇노릇해졌어요.
0: 네. 이제 숙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1: 이럴 때?
0: 숙주는 이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가진 채소들 있죠?
1: 네.
0: 같이 넣어서.
1: 자,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후에는, 자, 익던 채소들을 다 넣습니다.
0: 이제 건고추.
1: 예.
0: 처음에는 이제 탈 수 있으니까요.
1: 예.
0: 소금장으로 이렇게 넣으시고.
1: 오!
0: 굴소스 한번 넣어주실래요?
1: 네, 굴소스.
0: 네.
1: 아, 요 상태로 위쪽에.
0: 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도.
1: 예.
0: 가볍게.
1: 굴소스가 들어 확실히 감칠맛이 다르더라고요.
0: 네.
1: 풍미가.
0: 네. 그래서 간장을 넣게 되면 물기가 많이 생기니까요.
1: 예.
0: 굴소스를 넣어주시고요.
1: 근데요, 오늘 숙주를 저희가 데치지 않고 생으로 넣었어요.
0: 네.
1: 그 이유는 뭔가요?
0: 숙주의 그 아삭함을 살리기 위해서.
1: 예.
0: 그냥 바로 저기 데치지 않고.
1: 예.
0: 볶아서 잔열로 익혀버리는 게 더 이렇게 식감이 좋습니다.
1: 네. 오, 진짜로 아삭아삭한 식감이 나요. 네,
0: 마지막에 이렇게 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1: 예.
0: 이렇게 잔열로 익혀주신 다음에
1: 야.
0: 참기름을 살짝 여기 자. 넣어볼까요?
1: 네. 자.
0: 네. 네. 마지막에 향을 내주시고.
1: 때는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0: 네, 네.
1: 저,
0: 네, 담고요.
1: 오!
0: 그래서.
1: 예. 자,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1: 셰프님,
0: 네.
1: 아, 저는 항상 삼겹살 먹을 때
0: 네.
1: 물론 삼겹살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기름 소금에서
0: 네네.
1: 저는 고추장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0: 네.
1: 쌈싸 먹을 때도 그러다 보면 그날따라 이렇게 물이 많이 땡겨요.
0: 네.
1: 왜냐면 짜게 먹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너무 염도도 낮고
0: 담백하죠. 더.
1: 그렇죠, 그렇죠.
0: 담백하니까
1: 네. 이런 식으로 삼겹살을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아삭한 숙주와 함께 하니까
0: 질리지 않게 뭐 만약에
1: 예.
0: 제가 우삼겹이나 이렇게 차돌박이를 했지만은
1: 예?
0: 저렴하게 뭐 집에 베이컨 있으시잖아요.
1: 오.
0: 베이컨으로 넣으셔가지고 활용하셔도
1: 예.
0: 좋아요.
1: 약간 먹기가 부담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삼겹살을 먹어도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0: 네.
1: 것 같아서
0: 마지막으로
1: 예.
0: 네, 통깨를 뿌려보도록 할게요.
1: 이야.
0: 네.
1: 이거는 밤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좋고
0: 네.
1: 식사로도 좋고.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숙주 삼겹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숙주 삼겹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숙주는 누런 부분을 제거해 주세요. 마늘은 편 썰고 대파는 반 갈라 속대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씨 제거한 청양고추, 홍고추도 채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는 꼭지, 씨를 제거한 뒤 채 썰고 베트남 고추는 부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대파, 마늘을 넣어 볶다가 삼겹살을 넣어 구워주세요. 여기에 후춧가루, 소금을 뿌려줍니다. 숙죽, 빨간 파프리카, 노란 파프리카, 청양고추, 홍고추, 베트남 고추,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숙주 삼겹볶음을 담은 뒤 통깨를 뿌리면 숙주 삼겹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이 마늘종이 맛있을 때 만들 수 있는 완소 반찬 같은데요. 이 마늘종 명량구이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우선 마늘종이 필요하겠죠.
1: 네. 네,
0: 그다음에 실고추 대신에 제가 홍고추 이렇게 가늘게 썰어놨고요.
1: 예.
0: 그다음에 통깨, 통마늘. 네.
1: 오늘 마늘종이 굉장히 신나는 보이는데 네. 이 마늘종 오독오독한 식감이 너무 좋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렇게 준비를 해뒀고 네. 명란젓이 또 나왔네요.
0: 명란젓이 저 오늘도 저염 네. 명란을 제가 준비했고요.
1: 네.
0: 세척에 필요한 이제 청주 네. 그다음에 소금 네, 준비했습니다.
1: 그때 알려주셨죠.
0: 네.
1: 자, 명란젓은 너무 좋은 게 명란젓을 요리할 때는 네. 양념 재료가 많지 않더라고요.
0: 네.
1: 자, 혹시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0: 그리고 맛간장, 그다음에 맛술, 참기름, 물엿, 파기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 자, 파기름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네. 옆에는 보니까 네. 이거 에그 스크럼블이에요?
0: 네, 스크럼블 에그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1: 예.
0: 이렇게 밥반찬으로도 활용을 하실 때
1: 예.
0: 덮밥이나 곁들여 드실 때 저번에는 두부로 이제 같이 까나페를 했잖아요.
1: 예.
0: 그런 시간에 오늘 계란으로 단백질을 같이 곁들여 봤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요리는 누구나 무난하게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어떤 것부터 손질할까요?

0: 볼까요?
1: 먼저 그러면 마늘총부터 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0: 아, 셰프님, 네. 최근에 제가 소유비에서도 마늘총 갖고 요리를 했었는데 네. 이 마늘총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 마늘총만의 이 특유의 매콤함이 있잖아요. 네. 식감도 좋고.
1: 맞습니다. 그래, 마늘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연하잖아요. 예? 지금 딱 먹기에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0: 또 연할 네. 때구나. 네. 지금이
1: 딱 3등분을 예. 왜냐면 마늘총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이제 6월 말쯤에 예.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한 게 나오거든요.
0: 그러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마늘이랑 마늘종을 고기 먹을 때 같이 싸 먹어요.
1: 되게 좋아요. 예. 네. 근데 매운 거를 잘 드시나 봐요.
0: 그럼요. 사실. 매콤한 거 좋아하고 이 마늘종의 매력을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1: 이게 지방에서는 다 이렇게 찍어 드시거든요. 회나 이렇게 할 때 찍어 드시는데.
0: 예. 자,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1: 통마늘을.
0: 아, 그렇죠.
1: 네. 통마늘을 이거는 이제 편으로 편. 썰어주십니다.
0: 한번 편 썰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통마늘까지 네. 준비를 했고요.
1: 자, 그다음 기억 나시나요?
0: 이거 알죠? 네. 이거 약간 이 이거 뭐라 해야 돼? 염도를 조금 빼주기 위해서 네. 저희가 네. 이 청주를 살짝 담궈주는 거예요. 살짝 헹궈주는 거죠.
1: 네.
0: 염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맞나요?
1: 맛이 빠지지 않게.
0: 아, 맛이
1: 청주는 않게.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청주를 살짝 넣어주시고.
0: 아니, 그렇게 본인이 맞추실 거면 이렇게.
1: 아니, 아니요. 제가 줬어요. 네.
0: 헷갈려가지고.
1: 네. 그래서 약간 예? 소금을 해서. 네. 얘도 한번 찌개에다가 예. 제가 이렇게 받쳐놓을게요.
0: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저염 명란젓을 한번 썼거든요.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준비하셨나봐요.
1: 네, 아주 밥반찬으로 좋으니까.
0: 맞아요. 네, 요 그때 지난번에 사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크기로 1.5cm 정도 예. 네, 잘라주시면 돼요.
0: 자, 이렇게 해서 한입 크기로. 요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네. 저염 명란젓이 아닌 그냥 일반 명란젓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1: 한번 이렇게 물에, 네. 저 청주하고 소금물에 씻으신 다음에요.
0: 예.
1: 똑같이 한번, 네, 넣으시면 돼요. 자.
0: 그때도 왜 무생채랑 또 같이 먹으면
1: 무채나 예. 무순이나 오이채 예. 같이 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오늘은 마늘종이 있기 때문에 예. 네, 같이 상관이
0: 오늘은 또 안 어울리네요.
1: 네.
0: 자, 이렇게 저희가 손질을 해봤고 네. 그럼 이 다음 뭔가요?
1: 자, 이제는 한번 예.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바로요?
1: 네.
0: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 볶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먼저 들어가야 하는지.
1: 마늘종부터 이제 넣을 건데요. 예? 파기름을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파기름. 네. 저희가 이제 또 쉽게 시중에서 구입한 파기름부터 네. 해볼게요.
1: 파기름 먼저 두를게요.
0: 파기름 두르고
1: 네.
0: 그다음에 마늘종 가죠?
1: 네. 예. 마늘종 먼저 넣어주시고
0: 아무래도 단단하기 때문에 네. 명란보다는 단단하기 때문에 네,
1: 그다음에 편마늘도 같이 네. 넣어서 볶을게요.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네. 아. 마늘종의 마늘. 예.
1: 여기 저는 안 넣었지만은 네. 건새우 같은 것도 살짝 넣으셔도 아주 좋아요.
0: 반찬. 예. 네. 우리 감독님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늘종을 많이 드셔야 돼요.
1: 네.
0: 진짜 마늘과는 또 다른 맛이에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같은 매콤함이었는데 네. 매운 맛인데도 조금 이 식감도 다르고.
1: 네. 여기서 마늘종이 네. 연하긴 하지만은 먼저 양념을 넣을게요. 맛간장.
0: 저희가 만들어줬던 네, 맛간장.
1: 그 다음에 이거는 네, 맛술.
0: 맛술.
1: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나 이제 물엿 넣어주시고요.
0: 네. 확실히 윤기가 좋아지겠죠?
1: 네.
0: 근데요, 오늘 이 마늘종 명란구이에 들어가는 마늘종은 네, 어느 네. 정도로 익혀주나요?
1: 약간의 식감이 예. 완전 물러지지 않게
0: 그쵸?
1: 한 60% 정도 넣어주시고요.
0: 예?
1: 여기 명란젓을 그대로 부서지지 않게 약불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0: 자,
1: 그다음에 참기름을
0: 네?
1: 마지막에
0: 자. 셰프님, 네. 이제 명란젓이 들어간 후에는
1: 네.
0: 어느 정도 익혀줘야 되나요?
1: 부서지지 않게끔 네? 명란젓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하얗게 변하면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0: 근데 셰프님, 명란젓은 네. 완전히 안에까지 익힐 필요 없지 않나요?
1: 살짝만 익으시면

0: 하시면 되고요.
1: 예.
0: 완전히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끔만 예.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2: 예, 부서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2: 지저분해지니까. 자, 지금 명란이 익는 소리가 톡톡씩 들려요.
0: 네.
2: 너무 좋은데요.
0: 와. 이 명란이 이렇게 톡톡톡 나오면서 예. 묻혀지거든요, 많이.
2: 명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명란들이 네. 마늘종에 엉겨 붙으면서 네. 이 식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고기도 좋고
2: 마늘종 식감도 좋은데 명란이 씹히는 이 식감도.
0: 그래서 혹시 더 여기에 염도가 네. 좀 높은 편이면
2: 네.
0: 그 기호에 따라서 참기름을 좀 더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2: 네. 참기름 네. 가감하시고 네. 우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0: 먼저 메인 접시 지금 예. 담아보고
2: 먹을게요.
0: 그래서 마늘종 같은 거를 먼저.
2: 예. 아 마늘종 색감이 살아 있고 식감도 네.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2: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독오독한 네. 식감. 이야 명란을 또 이렇게 먹어보네요.
0: 네. 하고.
2: 예.
0: 편마늘도 살짝 옆에 두시고요. 그래서 혹시 뭐 견과류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셔도
2: 네.
0: 좋아요. 넣고 그래서 약간의 실고추 같은 거,
2: 예.
0: 같은 거 살짝 넣어주시고 또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2: 예.
0: 밥도둑 반찬이
2: 예.
0: 완성됩니다.
2: 그리고 우리가 네. 아까 밥이랑 이렇게 덮밥처럼 또 먹는다고 했잖아요.
0: 네, 그냥 간편하게
2: 네.
0: 딱 냉장고에 꺼내셔가지고
2: 네.
0: 마늘종 이렇게 하고 명란. 볶음을 하신 다음에
2: 어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2: 한 끼 뚝딱인데요.
0: 네, 이렇게 해서
2: 지금 이렇게 명란이 뭉쳐 있지만 요거를 사사삭 풀어 먹으면
0: 네.
2: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제가
2: 예.
0: 저 스크램블 에그를 살짝 이렇게 옆에 담아둘게요.
2: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뭔가 밖에 나와서 먹는 그런 음식 같아요.
0: 네. 그 기호에 따라서
2: 예.
0: 또 마요네즈 있잖아요.
2: 예?
0: 마요네즈 살짝만 이렇게 넣으시면은 같이 먹기에도 좋고요.
2: 예.
0: 네.
2: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됐습니다.
3: 마늘종 명란구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은 한 입 크기로 썬 뒤 마늘은 편 썰어 주세요. 저염 명란젓에 청주, 소금을 넣어 섞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저염 명란젓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 마늘종, 마늘을 넣어 볶다가 맛간장, 맛술, 물엿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저염 명란젓,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밥이 담긴 그릇에 마늘종 명란구이, 스크램블드 에그를 담은 뒤 채썬 홍고추, 통깨를 뿌려주면 마늘종 명란덮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 만점 마늘종 명란구이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탁에 올려도 질리지 않는 필수 반찬 레시피. 다른 밑반찬 없어도 이 반찬 하나면 밥 한 그릇 거뜬하다.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담백한 고기 맛까지 최강 조합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부터 365일 질리지 않는 사계절 내내 먹는 밑반찬 달콤 짭조름한 양념맛에 자주 손이 가는 감자 땅콩 조림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오비 찰떡 광이고요.
0: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 셰프입니다.
2: 네, 셰프님.
0: 네.
2: 요즘 맛있는 반찬 하나면 불쾌지수가 확 사라지고요. 행복지수가 올라가는데요.
0: 네.
2: 엔돌핀 높여줄 쇠고기 꽈리고추 볶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2: 네.
0: 이제 다진 소고기입니다. 다진 소고기하고 이제
2: 예.
0: 파기름.
2: 예.
0: 다진 잣가루. 그다음에 소금, 네. 후춧가루 살짝 있었고요.
2: 자, 셰프님 근데 네. 오늘 다짐육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0: 비교적으로 일반 소고기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예? 간편해서 아주 밥반찬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료입니다.
2: 조리가 좀 편할 네.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양념을 보니까 양념 재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된장이 들어있어요.
0: 네, 이거는 이제 미소 된장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장국을 끓일 때처럼 네. 백된장이거든요.
2: 아, 백된장 네. 들어봤어요.
0: 네, 된장 준비해 주시고요. 네. 다진 마늘, 청주, 네. 황설탕, 그다음에 참기름 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식욕이 떨어지는 요즘 네. 이 반찬으로 맛을 올려보면 어떨까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꽈리고추부터 한번 손질해볼까요?
0: 네. 우선 꽈리고추는 네. 제가 손질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구분을 했는데요. 예. 먼저 꽈리고추는 살펴보시면은 예. 끝이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된 거는 예. 약간 비교적 맵지 않고요. 네.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예. 좀 매운, 속한 편이거든요.
2: 자, 뾰족한 게 맵고 둥그스름한 게 좀 맵지 않은 편이다.
0: 네, 맞습니다.
2: 맞아요. 꽈리고추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건 맵고 어떤 거는 이렇게 매운 느낌이 덜한 게 있어요.
0: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예. 육질이 약간 단단한 것들이 예. 비교적 매운 편이고요. 예. 껍질이 얇은 편일수록 매운맛이 떨어집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꼭지를 제거해 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장조림할 때는 예. 꼭 이렇게 구멍을 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럴 필요 없이 저희는 그냥 끝에만 살짝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딱 제거해 주시면 돼요.
2: 끝에만 제거해 주시면 네. 끝을 제거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0: 이제 양념이 예. 잘 배이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 반으로
0: 네, 반으로 이렇게 뚝뚝 잘라주시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2: 자, 꽈리고추의 매력에 오늘 또 빠져볼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양념장을 만들어볼까요?
0: 네. 제 미소 백된장 있잖아요. 예. 백된장.
2: 이거 언제 봤냐면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네. 왜 쌈장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고기 나왔을 때.
0: 자, 여기 백된장 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제가 물 넣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약간의 청주. 네. 청주 없으시면 소주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흑설탕. 네. 참기름은 마지막에 예. 넣을게요. 그다음에
2: 근데 사실 이제 빨간 양념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볶음 양념을.
0: 네네.
2: 근데 이렇게 된장이 들어가서 좀 더 구수한 맛이 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좀 비교적으로 백된장은 담백하면서도 단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2: 예.
0: 그래서 우리 일반 재래식 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좀 비교적 높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백된장을 넣으시면 담백합니다.
2: 네.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0: 네. 팬이 달궈지면 파기름. 네. 항상 먹이고. 팬을 먼저 달궈주시고 네. 기름. 그 다음에 이제 볶을 채소를 넣어주시거나 다짐육을 먼저 넣겠습니다.
2: 그래서
0: 만약에 여기에 향신채 있잖아요. 제가 네. 다진 마늘을 방금 백된장 그 소스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놨지만은 네. 편마늘이나 좀 좋아하시는 향신채 네. 같은 거 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안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0: 냉장고에 다진육이 이렇게 있긴 있는데 네. 이 다진육은 어떤 요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1: 뭐 요즘에는 뭐 찌개에도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찌개, 예. 아니면 예, 거의 이제 햄버거 패티처럼 함박 스테이크에 많이 들어가시지만은
0: 볶음밥 할 때
1: 맞습니다. 밥반찬으로 예. 이렇게 활용해 드셔도 예. 아주 저렴하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0: 만약에 돼지고기 다진육이 있으면 사용해도 되나요?
1: 돼지고기는 잡내를 제거해 주시는 게 관건이거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뭐 마늘이라든가 향신즙 같은 거 예. 재워 두신 다음에 양념을 미리 재워 두신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0: 예. 다진 고기는 어느 정도까지 익혀지나요?
1: 네, 예, 약간 소금이 막 나오거든요. 예. 나와졌을 때
0: 붉은기가 좀 살아질 정도로.
1: 네네.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나죠?
0: 맞아요. 이 소고기의 고소한 향이 너무 좋네요. 네.
1: 항상 소고기하고는 까리고추하고는 항상 궁합이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볶으시는 것도 네. 아주 좋아요. 장조림에는 항상 따라가듯이.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1: 까리고추 넣으시고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0: 오, 진짜 네. 향이 좋은데요, 선생님? 네,
1: 양념장을. 네. 자.
0: 흔들어서 넣어주세요.
1: 네.
2: 아니, 가라앉아 있으니까.
0: 근데요, 셰프님. 네. 간이 좀 약하지 않을까?

0: 약간 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1: 전혀 안 약합니다. 그래서 밑간은 고기에 제가 간을 했고 예? 백된장에 있는 단맛이 나오기 때문에
0: 꽈리고추가 들어간 후에는 어느 정도 볶아주면 되나요?
1: 꽈리고추가 약간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되고요. 꽈리고추는 그냥 드셔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 약간의 좋아하시는 선호도에 따라서 예? 익힘 정도를 드시고요. 혹시 어린아이나 이제 연세 있으신 예? 어르신 분들은 약간 더 예. 푹 익혀주시면은 다 남녀노소 즐길 수 있어요.
0: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1: 네.
0: 이제 지금 물기가 살짝 있는데 이거 다 이 물기 날리나요?
1: 네, 이렇게 날려주시는 센 불에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네. 고소한 맛을 낼 수 있는 참기름하고요.
0: 네?
1: 다진 잡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참기름 넣어주시고 가볍게 이렇게 버무려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잣가루 한 반은 넣어주시고 네. 반은 제가 고명으로 넣겠습니다.
0: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구수한 향이 나요.
1: 네, 담백하고요.
0: 예.
1: 꽈리고추의 그 개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0: 아니 이렇게 먹었을 때 편안한 느낌일 것 같아요.
1: 네.
0: 자극적이지 않고.
1: 또 차갑게 드셔도 아주 맛있거든요.
0: 그러게요. 그러니까
1: 뜨거울 때도 맛있지만은 예. 차가울 때 더 맛있습니다.
0: 셰프님 밥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일단 꽈리고추가 굉장히 또 색감이 푸릇푸릇해서 먹음직스럽네요. 네. 자, 이거는 뜨거울 때 따뜻할 때 먹어도 맛있고 식어도 맛있고
1: 네.
0: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는데요.
1: 넣으시고요.
0: 네.
1: 마지막에 이제 다진 잣가루.
0: 다진 잣가루를 네.
1: 아니면 잣가루가 좀 없으시면
0: 네.
1: 집에 견과류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0: 맞아요. 호두나 뭐 이런 거 있어요.
1: 네.
0: 아몬드나 땅콩 있어도 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끝부분을 자르고 2등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미소된장, 물, 청주, 다진 마늘, 황설탕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 다진 소고기,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꽈리고추,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뒤 다진 잣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을 담은 뒤 남은 다진 잣을 뿌리면 소고기 꽈리고추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
0: 이 만만한 반찬 생각하면 익숙한 감자 요리인데요. 자, 오늘은 고소한 땅콩도 들어가서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감자, 소금.
0: 네.
1: 그다음에 쪽파,
0: 네.
1: 통깨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0: 네.
1: 핵감자가 나오는 시기는 보통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 나오죠.
0: 네, 지금이 딱이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으로 보시면
0: 네.
1: 고추장, 이제 국간장,
0: 네.
1: 진간장, 그다음에 조청,
0: 예.
1: 매실청,
0: 네.
1: 고운 고춧가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0: 자, 그럼 일단 핵감자를 손질해 볼게요.
1: 네, 감자는 껍질을
0: 네.
1: 이렇게 미리
0: 벗겨놨고요.
1: 네, 벗겨주시고요.
0: 이 핵감자의 크기가 너무 귀여워요.
1: 네.
0: 지금은 또 제철이라고요.
1: 맞습니다. 그래서 한 먹기 좋은 크기로
0: 예.
1: 깍둑썰기 한 2cm 정도
0: 예.
1: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0: 깍둑썰기로.
1: 네.
0: 이 감자조림, 이 감자 반찬은 제일 만만하기도 하면서
1: 네.
0: 제일 좋아하는 반찬인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많은 분들이.
1: 맞아요. 그래서
0: 예. 이 핵감자는 포근포근한 게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
0: 예.
1: 그냥 약간 감자 조림이잖아요.
0: 예.
1: 보통 간장으로 많이 조림을 하시는데,
0: 맞아요.
1: 이거는 이제 고추장으로 조림하시면은
0: 예, 아주 매콤하게
1: 그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감자 그런 조림이기 때문에
0: 예.
1: 좋아요, 이게.

0: 항상 닭볶음탕에 그 감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오늘 만든 이 감자 땅콩 조림이 네. 굉장히 또 맛있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예. 깍둑썰기한 이제 감자는 예. 감자 자체 핵감자는 전분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림을 할 때 되게 농도가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한번 데치기 전에 네. 이렇게 전분기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찬물에 네. 담궈두겠습니다.
0: 자, 시간 얼마 정도 담궈주면 될까요?
1: 전분기가 쭉 가라앉으면 네. 한 15분 정도면 이렇게 하얗게 밑에 전분이 가라앉거든요.
0: 15분 정도?
1: 네, 그때 빼주시면
0: 자,
1: 돼요.
0: 그럼 이렇게 15분 정도 둔 네. 자, 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아래 가라앉은 거 보이시죠?
1: 네, 네.
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해뒀습니다. 자, 감자는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네.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1: 보통 이제 감자 크기에 따라서, 예. 어떻게 써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보통 이런 크기 정도는 60% 정도 예. 네,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기 좋게

0: 그냥 바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이제 무방합니다.
1: 한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요?
0: 10분에서 15분 정도.
1: 10분, 15분?
0: 네, 충분히 익습니다.
1: 감자도 60% 정도 익힌다고 했잖아요. 네. 또 우리 빨간 양념,
0: 맞습니다.
1: 매콤한 양념으로. 확실히 굵은 고춧가루보다 네. 고운 고춧가루 하니까
0: 색깔이 잘 나고요.
1: 네, 색깔이 잘 나고 잘 스며드는 네. 것 같아서 더 먹음직스러워요. 네. 셰프님, 네. 어느 정도 졸여주면 될까요, 이제?
0: 감자가 여기서 아까 60% 정도 익혔잖아요.
1: 예?
0: 여기서 다 완전히 익혀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살짝 찔러봤을 때 다 네. 쑥 이렇게 쉽게 들어가 이때까지.
1: 예. 약불에서
0: 네. 불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1: 다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네.
0: 처음부터 많이 넣으시면 네. 물을 하고 이제 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씩 농도가 이렇게 감자하고
1: 예.
0: 땅콩이 잘 버무려질 수 있게끔 졸여주시면 돼요.
1: 중간중간에 졸여주면서 물을
0: 네,
1: 넣는다.
0: 네.
1: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0: 네.
1: 항상 왜 이 땅콩이나 콩 같은 건 콩자반으로 많이 먹었는데 네. 이렇게 빨갛게 조림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고소하고 예? 감자의 그 단맛이 있기 때문에
1: 예.
0: 매콤 달콤이 아주 조화롭게
1: 예.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예? 거의 다 완성이 됐거든요.
1: 예.
0: 한번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옮겨볼까요?
0: 네.
1: 밥도둑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아주 매운 소스에, 매콤한 소스에 감자도 있죠. 그리고 아주 식감이 좀 땅콩도 있죠.
0: 네.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 두고 이렇게 먹어도
1: 예.
0: 아주 맛있는 밥 반찬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한 번에 두 가지 반찬을 만든 것 같은 그런
0: 네.
1: 부분이에요. 향도 너무 좋고요. 이 포근포근한 핵감자를 만들어서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0: 제가 일반 이 고추장을 했지만은
1: 예.
0: 좀 매운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네.
0: 청양 고춧가루나 청양 고추장 요즘에 잘 나오니까
1: 네.
0: 활용하셔도 좋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쪽파를, 썰어놨던 쪽파를 살짝 이렇게 하고요.
1: 네.
0: 통깨. 통깨도 살짝 이렇게.
1: 통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 땅콩 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자는 깍둑 썬 뒤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생땅콩을 넣어 15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런 다음 끓는 소금물에 감자를 넣어 3분에서 4분 정도 삶아주세요. 고추장, 조청, 진간장, 국간장, 고운 고춧가루, 매실청을 섞어 조림장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식용유, 삶은 땅콩, 감자를 넣어 볶다가 조림장을 넣어 조린 뒤 물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감자 땅콩 조림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감자 땅콩 조림이 완성됩니다. 반찬 걱정, 재료 걱정 끝! 식비가 절약되는 알뜰 레시피.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든든한 장아찌. 부드러운 두부를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두부 장아찌부터. 레시피는 간단하지만 일품 요리 비주얼을 뽐내는 볶음 요리. 영양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건강 만점 청경채 버섯 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비타민 광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1: 네, 셰프님.
0: 네.
1: 이번 주는 셰프님한테 배웠던 그 반찬들로 냉장고를 꽉 채웠더니 아주 속이 든든해요.
0: 네.
1: 자, 오늘도 셰프님께 배울 두부 장아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0: 자, 장아찌는 보통 채소로 많이 하시는데
1: 예.
0: 두부로 제가 오늘 두부 장아찌를 만들 거군요.
1: 맞아요.
0: 두부는 부침용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단단한 부침용.
0: 네. 그다음에 파기름. 그다음에 실파,
1: 네.
0: 그다음에 실고추.
1: 네. 자, 근데요, 셰프님.
0: 네.
1: 분명 두부 장아찌를 만든다 그랬는데 지금
0: 네.
1: 황태머리가 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이게 뭔가요?
0: 이 황태머리는 우리 밑국물을 만드는
1: 네.
0: 장아찌 국물에 들어가는 육수를 만들 거거든요.
1: 오.
0: 그래서 다시마,
1: 네.
0: 마른 다시마하고 황태머리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1: 네, 그리고 이 장아찌에 들어가는
0: 네.
1: 이 절임장은 어떤 게 있나요, 재료가?
0: 이제 간장,
1: 예.
0: 설탕, 식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오, 굉장히 간단한데요.
0: 네.
1: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은 끝나거든요.

0: 는 두부 장아찌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우선 네. 밑국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0: 밑국물부터. 네.
1: 그냥 간편하게.
0: 맞아.
1: 네.
0: 자, 어떻게 내면 되나요?
1: 자, 먼저 그냥 일반 물을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뭐 1리터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이제 마른 황태머리 넣어 주시고 다시마.
0: 네.
1: 그래서 밑국물이 한 절반 정도 네. 끓여주면 체에 걸러서 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한 10분 정도 네. 우려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10분 정도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국물이 나오는 동안
1: 이제 두부를 네. 손질을 해서 이제 물기를 빼고 네. 한번 굽는 과정이 있거든요.
0: 예. 네,
1: 굽는 과정 동안 네. 이건 보통 예. 이 두부 껍질을 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장아찌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 모양은 예. 먹기 좋은
0: 깍둑썰기처럼 네.
1: 해가지고 한 2cm 정도.
0: 아, 아니 깍둑썰기 아니네.
1: 네. 2cm 정도 썰겠습니다.
0: 오. 네. 너무 잘게는 그래요? 안 하시고 네. 사실 장아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1: 네.
0: 다른 뭔가 장아찌 재료로는 두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서 네. 제가
1: 그래서 채소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네. 두부는 보통 장아찌를 3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켜서 네. 드시면 밥에 네. 반찬으로 아주 맛이 있거든요.
0: 자, 이렇게 저희가 두부를 좀 썰어봤고요.
1: 네.
0: 지금 밑국물이 잘 우려나고 있어요.
1: 네. 그래서 네? 얘는 물기를 한번 네. 빼주셔야 돼요, 두부는. 근데 물기는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간이 배이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을 이용해서 수분을 네. 빼주시면 삼투압작용을 해서 두부가 단단해지거든요.
0: 오.
1: 그 단단해진 두부를 가지고 장아찌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0: 그럼 식감이 좀 더 쫄깃해질 것 같아요.
1: 네, 그쵸? 맞습니다.
0: 자, 시간은 얼마 정도 되면 되죠, 이렇게?
1: 여기서 1시간 정도 절으시면 물이 빠지거든요.
0: 예?
1: 그거를 이제 물기를 아예 제거를 예. 해주시면 됩니다.
0: 자, 만약에 지금 네. 물기가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우리가 집에서 할 때는 그 나온 물기는 어떻게 좀 제거하면 좋을까요?
1: 이제 그 키친타올에다가
0: 예, 예. 네.
1: 자, 물기를 제거하겠습니다.
0: 있는데요.
1: 아니면 면 보자기에 예.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0: 자, 저희는 지금 이렇게 바로 하고 있지만 1시간 정도 두면 이렇게
1: 네,
0: 물기가
1: 좋습니다.
0: 빠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럴 때 키친타올로 이렇게 해서
1: 네.
0: 물기를 좀 빼주시고요.
1: 자, 우선 밑국물 같은 거를 한번 네. 체에 이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밑국물을 체에 한번 걸러볼게요.
1: 네.
0: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이러면 장아찌가 네. 아주 맛있는 기본 밑국물이 되거든요.
0: 밑국물이 아주 진하게 올라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황태머리는 버리지 말고 이럴 때 활용하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육수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0: 예, 아주 진하게 밑국물이 올라왔습니다. 절임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1: 네, 맞습니다. 여기 밑국물을 먼저 예. 냄비 쪽으로 옮기셔가지고요.
0: 예.
1: 그대로 넣어주시고 간장
0: 예.
1: 그다음에 식초
0: 네.
1: 그다음에 설탕
0: 네.
1: 넣으시고요.
0: 예,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 네, 되게 간단해요.
0: 예.
1: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공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0: 네.
1: 한 소끔 이렇게 네. 끓여주시면 네. 불을 꺼서 이제 두부를 지지신 다음에
0: 네.
1: 그대로 바로 밀폐용기 에 부을 거거든요.
0: 네, 그럼 네. 한 소끔 끓여볼까요?
1: 네, 끓여두시고 한쪽에는 팬에 네. 불을 달궈주시고 파기름을
0: 네.
1: 이렇게 시판에 많이 나오니까요.
0: 네.
1: 파기름을 꼭 활용을 이렇게 두부에도 구우실 때 넣으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여기.
0: 근데요, 셰프님 네. 장아찌를 하는데
1: 네.
0: 왜 한번 이렇게 두부를 굽는 이유가 뭐예요?
1: 두부를 굽는 이유는
0: 네.
1: 이제 두부가 더 단단해지면서
0: 네.
1: 겉이 약간 쫄깃한 식감도 있지만은
0: 네.
1: 장아찌다 보니까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보관용 용이성 때문에
0: 예.
1: 굽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맞아요. 장아찌는 좀 오래 두고 먹는 게 더 좋으니까.
1: 네.
0: 근데 오늘 만드는 이 두부 장아찌는 그냥 일주일 내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죠?
1: 맞습니다.
0: 예.
1: 일주일 내로 가급적 빨리 드시고 한 2, 3일 내로
0: 예.
1: 냉장고에서 저 맛이 배이면 바로
0: 예.
1: 꺼내서 드셔도 돼요.
0: 장아찌는 원래 이렇게 만들 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또 간단하게 만들어서 바로
1: 네.
0: 먹을 수 있는.
1: 그래서 찌개에 끓이시다가 남은 두부를 가지고 버리시기보다는
0: 예.
1: 이렇게
0: 활용을 하시면
1: 네,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돼요. 꼭 모양이 꼭 네. 사각 모양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 남은 걸로 이제 구워가지고 드셔도 밥에 비벼서 드셔도 되고
0: 네. 그러니까. 이 두부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구워지나요?
1: 약간 겉면이 네. 그러니까 8면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0: 진짜로 일주일 동안 셰프님이 네. 이렇게 알려주신 밥 반찬들 정말 냉장고에 이렇게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1: 네, 두고두고 예. 먹을 수 있으니까.
0: 그러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렇게 또 그 입맛 없을 때 땡기는 게 또 장아찌인데 네. 장아찌까지 해주시니까 곱도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또 이렇게 두부 장아찌가 네. 지금은 이렇게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이렇게 우리도 장아찌를 활용하시면 네. 밥 반찬으로 네, 아주
0: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 네. 어떻게 이 두부로 장아찌를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1: 아, 이거는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네. 예, 내림 음식으로 네, 종가에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0: 원래 이렇게 두부 요리를 할 때는 그냥 앞뒷면만 이렇게 구워서 먹지만 네, 네. 오늘은 이렇게 그 8면을 네. 구워주나 봐요.
1: 골고루 구워주시는 게 예. 맛도 골고루 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0: 더 쫄깃할 것 같고요. 네네.
1: 자, 이렇게 다림장을 이렇게 끓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불을 꺼주시면 되고요. 네. 한 소금 이제 한 김이 날라가면 네. 두부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네. 바로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0: 조금 더 노릇하게 구워볼까요?
1: 네. 자, 이렇게 보면 예. 겉면이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됐잖아요.
0: 약간 유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쫄깃쫄깃해 보여요.
1: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이렇게 바삭하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야 장아찌, 두부 장아찌를 만들었을 때 식감 자체가 쫄깃쫄깃해서
0: 네,
1: 더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이 됩니다.
0: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두부 장아찌니까 네네. 이렇게 부서지지 않네요,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밀국물을 활용해서 절임탕을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이용을 하나요? 아니면
1: 장아찌
0: 식히나요?
1: 일반적인 장아찌는 네. 이렇게 달인 간장을 써서 예. 한 소끔 식히면 예. 그대로 부어주셔야 우리가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차가운 간장, 달인 간장을 넣었을 때는 네. 맛도 잘 안 배이지만은 네. 장기간 보관할 수가 없거든요. 네. 피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피클과 비슷하다. 네. 자, 그럼 옮겨서 한번 네.
1: 밀폐 용기에 담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모양에 맞는 거에다가 네. 딱 넣어주시고
0: 요 정도 크기가 밥 반찬으로 굉장히 좋은 정도의 네, 양이에요. 맞습니다. 딱 그냥 너 뭐 한 며칠 정도 먹고 딱 끝낼 수 있는 네. 반찬도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잖아요. 안 먹는다 소리예요.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딱 크기에 딱 들어가죠?
0: 딱 맞췄네요. 네. 정말. 예.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네.
1: 용기에 담아서 쭉 잠길 정도로.
0: 오, 잠길 정도로요?
1: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 네. 밀폐 용기에 담아서 예. 한 3일 정도 냉장고에 두셨다가 네.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 그 꺼낸 3일 정도 숙성된 장아찌가 옆에 있습니다.
0: 3일 정도 냉장고에서. 네. 자, 우와!
1: 보죠? 약간 두부가 색깔이 네. 벌써 이렇게 됐죠?
0: 맛이 잘 됐어요!
1: 네, 그리고 완성 접시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0: 자, 우와! 색깔도 더 진해지면서 네. 두부의 맛이 잘 된 것 같은데.
1: 그래서 모양을.
0: 예. 맨날 채소로 네. 이렇게 만든 장아찌만 먹어봤는데, 이렇게 두부로 만든 장아찌는 처음이에요. 이것만 있어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이렇게 해서.
0: 예. 너무 짜지도 않을 것 같고.
1: 이거는 이제 장아찌처럼 네. 새콤,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어가지고.
0: 아, 단짠단짠. 네.
1: 느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0: 예, 밥이랑 으깨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1: 그리고 고기 대신에 예. 이렇게 두부를 활용해서 드시면 더 좋아요.
0: 건강에도 좋고, 네. 맛도 좋고. 너무나 먹음직스러 보입니다. 진짜로 두부가 부서지지 않네요, 셰프님. 네,
1: 단단해지죠.
0: 예.
1: 그런데 겉은 이렇게 쫄깃쫄깃한데 네, 드셨을 때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남은 반찬에 있는 거에다가
0: 그래요.
1: 살짝 해서요. 이렇게.
0: 요것도 살짝 밥에 적셔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넣고 야. 마지막으로 우리 고명 있잖아요.
0: 네.
1: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실파를 네. 어스타게 길게 썰었거든요.
0: 예.
1: 네, 길게 썰은 거 얼마.
0: 요거 하나 올라갔는데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1: 네, 살짝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명으로 실고추 같은 거 네. 살짝
0: 너무 분위기 있어요,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네. 네, 완성되었습니다.
0: 네,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두부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두부 장아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황태 대가리, 다시마를 넣어 10분 정도 끓여 미국물을 만들어 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게 썬 뒤 소금을 뿌리고 키친타월에 올려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미국물은 체에 받쳐 건더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미국물, 진간장, 식초, 설탕을 넣고 끓여 절인 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두부를 올려 구워주세요. 밀폐 용기에 두부, 절인 물을 담고 3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두부 장아찌를 담은 뒤 절인 물을 끼얹고 어슷선 실파, 채썬 홍고추를 올리면 두부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이 볶음 반찬은 휘리릭 볶아서 바로 먹는 매력이 있죠. 청경채 버섯 볶음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1: 네, 청경채를 보시면 네. 300g 제가 준비했고요. 네. 표고버섯 작은 거는 한 8개 정도 하시고 네. 이거는 이제 큰 표고버섯이기 때문에 제가 4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파기름, 네. 청경채 데칠 소금 이렇게 네. 준비하시면 되고요.
0: 자 이번에 양념 재료도 함께 볼까요?
1: 네, 양념 재료로는 굴소스, 네. 이제 맛간장, 네. 그다음에 올리고당, 네. 다진 마늘, 그다음에 후춧가루, 참기름, 마지막에 양념을 잡아줄 전분물까지 네. 해서 이제 여기 청경채 제가 미리 데쳐 놓은 물이거든요. 네. 그럼 뭐 이거 아니셔도 그냥 생수나 그냥 채수 네. 활용하시면 됩니다.
0: 자, 네. 청경채에 굴소스까지 네. 뭔가 중식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청경채 버섯 볶음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1: 네. 청경채를 먼저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제가 세척을 한번 다 했는데요. 네. 이제 밑둥은 한번 가볍게 잘라주시고요.
0: 자, 청경채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하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네. 왜냐하면 식감도 굉장히 좋고 푸릇푸릇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예요.
1: 맞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쓰는 채소지만은 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맞아요. 이 볶음 채소로 거의 밥 반찬을 많이 해 드시기 때문에
0: 빠지지 않죠.
1: 네, 이거를 또 청경채 볶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 입맛에 맞게끔 제가 반으로 예. 갈라서
0: 저는 고기 싸 먹을 때도 청경채랑 같이 싸 먹어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0: 청경채만의 그 아삭거림과 그 네.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1: 네, 식감이 너무 좋죠.
0: 맞아요. 네.
1: 청경채 이거 큰 거는 예. 한 4분의 1등분으로 한 4등분 할게요.
0: 예. 네. 셰프님 덕분에 일주일 동안 아주 건강한 음식들 많이 먹은 네. 것 같아요. 속이 편안한 음식.
1: 집에서 해 보셨나요?
0: 이렇게 물어보실 줄은. 네. 아니, 항상 이제 요리 프로그램이 끝나고 오늘 네. 최고의 요리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가면서 네. 조금씩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편안한 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1: 예, 청경채를 이렇게 다 준비하시고 예. 먼저 네. 채소를 데칠 때는 우리가 그 엽록소라고 하는 네. 채소물이 비타민이 파괴가 되지 않게끔 네.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은 항상 넣어주시면 됩니다.
0: 한번 데치는 거예요?
1: 네, 예, 살짝. 왜냐하면 이제 볶음 채소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청경채를 한번 소금물에다가 살짝
0: 어느 정도 데쳐줄까요?
1: 청경채가 약간 한 15초 정도
0: 15초? 네. 네. 자, 청경채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혹시 15초 동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비타민C도 많고 예? 이제 우리 저 피부에도 좋고요.
0: 맞아요. 그 맛도
1: 네.
0: 좋고
1: 네, 맞습니다.
0: 아삭하고 네.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가격도 경제적이고
1: 엽록소도 많고
0: 네, 15초 됐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살짝 데쳐볼게요.
0: 푸릇푸릇한데 예전에 제가 엄마한테 이 청경채 볶을 때 엄마 이 배추는 왜 이렇게 조그마냐고요.
1: 아, 이거 배추가죠.
0: 예. 그렇습니다. 귀엽게 제가 그렇게 네.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귀여운 거 잘 안 받아주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찬물에 이렇게 얼음물에 네. 바로 한 이유는 뭐예요?
1: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기를 네. 식혀주시는 거고, 이 잔열이 남아있거든요.
0: 네, 그래서 열혈이.
1: 네, 열혈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담그시는 것보다 네. 네, 차가운 물에.
0: 확실하게 담궈서 네. 아삭아삭하게.
1: 네.
0: 식감 살리는 게.
1: 체에 한번 받칠게요, 또.
0: 네.
1: 여기를. 네,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0: 예. 색감이 너무 예쁘죠? 팍팍한 게. 이렇게도 물기를 꼭 짜주고요.
1: 네.
0: 볶음 요리이기 때문에 네, 물이 흥건하면 별로예요.
1: 맞습니다. 이 청경채도 네. 제가 오늘 청경채로 푸릇하게 했지만은 네. 우리 알배추, 속배추 있잖아요.
0: 네.
1: 속배추도 이렇게 방법을 똑같이 하시면은 배추 볶음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0: 네. 네. 알배추.
1: 이제 표고버섯을 네. 손질을 해봐야 되는데요. 버섯 같은 경우에는 세척보다는 이렇게 툭툭 흙만 네. 제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0: 그럼요, 집에 네. 이렇게 뭐 말린 표고 있잖아요. 네. 말린 표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말린 표고는 식감이 네. 더 좋고 향이 진하기 때문에 네. 말린 표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말린 네. 표고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불려서.
0: 불려서.
1: 네.
0: 왜 이제 명절 때 네. 많은 분들이 명절 선물 뭐 할까? 근데 피치 못하게 또 네. 선물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린 표고 선물하기 너무 좋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네. 준비는 다 끝났고요.
0: 네.
1: 네.
0: 이렇게 청경채하고 표고버섯 손질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불 쪽으로 오셔가지고요.
0: 네. 자, 어떤 것부터 하나요?
1: 파기름을 두를 겁니다.
0: 파기름.
1: 네.
0: 와, 파기름 확실히 이렇게 하나 구매해 두니까 네.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네요.
1: 활용하기 좋죠. 그래서 뭐 향신채 넣어서 예. 기름을 탈 걱정 없이
0: 맞아, 맞아.
1: 그냥 향미유 같은 걸 넣어주셔도 아주 예. 좋거든요.
0: 근데 편안하게 쓸 수 네. 있으니.
1: 항상 네. 불을 달궈주시고 볶음 요리할 때는 재빨리 볶아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불을 많이 달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파기름을 이렇게 넓게 했습니다.
0: 파기름을 두르고
1: 네. 여기서 파기름 넣으시고 네. 기호에 따라서 뭐 편마늘 같은 거 네.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거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먼저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0: 자. 어찌됐건 그냥 기름이기보다 네. 파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표고버섯이 파기름을 흡수했을 때 네. 그 풍미가 더 대단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오늘은 고기가 안 들어간 대신에 네. 이 버섯이 고기의 맛도 되잖아요.
1: 고기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0: 집에 표고버섯 말고 다른 버섯 있으면 넣어도 되나요?
1: 뭐 양송이도 괜찮으시고요.
0: 예.
1: 뭐 새송이, 그다음에 뭐 팽이버섯 다 좋아하시는 거 예.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0: 자.
1: 네. 이렇게 넣으시고
0: 네. 네,
1: 청경채 데친물이나 채소를 넣어주시고
0: 아까 준비해 주셨죠?
1: 네, 다음에 여기에 네. 약간의 후춧가루
0: 네.
1: 넣어주시고요.
0: 후춧가루 넣어주시고
1: 네, 그다음에 맛간장
0: 맛간장
1: 넣어주실래요?
0: 네. 자, 맛간장 우리가
1: 미리 만들어놨었죠?
0: 네, 요번 주에 만들었었죠. 네.
1: 그다음에 굴소스
0: 굴소스 예, 중식의 느낌을 더해주는
1: 네. 맛간장은 네. 비교적 이렇게 색깔이 진해 보이지만은
0: 네.
1: 달기 때문에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진 마늘.
0: 다진 마늘.
1: 네.
0: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오.
1: 다진 마늘을 처음에 볶으셔도 되고요.
0: 예.
1: 또 기호에 따라서 고추기름이나 건고추 있잖아요.
0: 네?
1: 맵게 드시려면 그렇게 볶아서 드시면 됩니다.
0: 오, 진짜 이것만으로도 너무 먹음직스럽고 네. 향이 정말 좋은데.
1: 그다음에 올리고당.
0: 올리고당.
1: 네.
0: 여기가 돌게끔. 우와.
1: 넣으시고.
0: 예.
1: 이제 불을 여기서 살짝 꺼주시고요.
0: 불을
1: 저기 청경채를.
0: 지금 불을 끈 상태예요.
1: 네. 다음에.
0: 저희가 데쳐낸 청경채를 넣고. 자, 지금 저희가 불을 끄고 조리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불을 끄고 전분물을.
0: 예.
1: 살짝 이렇게 앙금이 갈아져 있는.
0: 가라앉아 있으니까.
1: 네. 그거를 살짝 저으신 다음에.
0: 근데 셰프님, 네. 이렇게 불을 다 끄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1: 전분 물을 넣으실 때는
0: 네.
1: 초보자들이 넣으실 때는 이게 덩어리가 질 수 있거든요.
0: 맞아요. 섞이더라고요.
1: 네, 잔열로 이렇게 상황을 봐가시면서
0: 예.
1: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비율은
0: 네.
1: 한 전분 한 큰술이면
0: 네.
1: 물을 한 두 큰술 잡으시는 게
0: 네.
1: 비교적 잘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넣으신 다음에요.
0: 예.
1: 전분...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0: 오. 네. 청경채 다 익혔기 때문에 저희가
1: 네. 그래서 이제 접시에 한번
0: 담아볼까요? 이야 진짜 중식줄 않는 그런 기분이에요.
1: 네. 그래서 먼저
0: 예.
1: 청경채 모양을
0: 제가 사실 이 네. 청경채를 중식집에서 네. 먹었었기 때문에 네. 제일 처음에 네. 그래서 오늘도 그 약간 분위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대접받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0: 돼요.
1: 맞죠. 이게 중국집 가셔야 드시잖아요. 네. 뭐 굳이 비싼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2: 맞아요.
1: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송이버섯 많이 나잖아요.
0: 네.
1: 송이버섯도 이렇게 길게 세로로 잘라서 쓰셔도 좋고요.
0: 네.
1: 그건 기호에 따라서.
2: 아니 정말 청경채를 잘 데치셨네.
1: 네.
2: 색감이 푸릇푸릇하게. 이게 너무 물러도 맛이 없거든요.
1: 담을 때 그냥 막 담으셔도 되지만은 그냥 이왕 좀.
2: 와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정말.
1: 네.
2: 고기가 없어도.
1: 하고 마지막 이제 국물을 좀
2: 끼얹어 주세요.
1: 네.
2: 진짜 맛있겠다. 다진 마늘이 들어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편마늘 이게 좀 씹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은 편마늘 넣어 주셔도 되거든요.
2: 자 이렇게 너무나 분위기 있는 청경채 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청경채 버섯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청경채는 밑동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청경채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얼음물에 식히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표고버섯은 흙을 털어낸 뒤 슬라이스해주세요. 달군 팬에 파기름을 두른 뒤 표고버섯을 넣어 볶다가 청경채 데친 물, 후춧가루, 맛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올리고당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청경채, 전분물,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청경채 버섯볶음을 담은 뒤 국물을 끼얹으면 청경채 버섯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고소한 우삼겹 부추볶음부터 향긋한 도라지 숙박까지 맛보장 100% 되는 알짜배기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 상가말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가말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7: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6: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8: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6: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9: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6: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 상가말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5: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6: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5: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6: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4: 상가말롯이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블렌더 증정.

0: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2: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4: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7: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6: 아, 깎아야 잘 살지.
8: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10: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8: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8: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3: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9: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13: 아, 그래도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8: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4: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5: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4: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8: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 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4: 꿀미.
5: 네.
4: 오. 이제 깔라말라이코. 40kg.
5: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4: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6: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5: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멋지하게 뛰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육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괜찮죠?
1: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백바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2: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1: 아, 괜찮았죠.
3: 산 속의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1: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2: 한 달에?
1: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4: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2: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0: 알쿠 바로 신고하세요 일9 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6: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7: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9: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9: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0: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1: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0: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10: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13: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4: 성교육.
13: 오늘은 무슨 교육?
15: 성교육.
16: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17: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16: 오, 반갑습니다.
18: 잠깐만요. 아이 넷? 네,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16: 슈퍼데디.
19: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전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16: 그러게요.
19: 어, 우리 종태 집에서 뭐 하고 있어? 아, 종태는 제 남편입니다.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오.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20: 네.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19: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21: 네. 네. 제시.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네.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19: 어,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21: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19: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아, 나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약간
1: I love pink.
2: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왜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4: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뭐 여성성 이런 얘기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네,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4: 네. 그냥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5: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네, 모르고 정말.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4: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4: 우리 때는 그랬지.
2: 와,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깍깍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여자애가 왜 그러니?
1: 맞아.
2: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4: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죠.
2: 맞아요. 막 그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4: 맨날 다리 오물.
2: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4: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삽에서
2: 훈칠 좀 했습니다.
4: 공 흘리고. 근데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면 저희는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 네.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네.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0: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1: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서
2: 그냥 안 챙기긴 했어요.
1: 요즘 네. 아, 신경 쓸게요. 네.
3: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 맞아요.
3: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 되게 강요하잖아요.
4: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애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5: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만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1: 마초 영국은 문화, 남자
5: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지배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1: 뭐
5: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1: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이게 첫 번째 카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네. 대기실에.
6: 아, 뭐예요?
7: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6: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1: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다 핑크고 핑크.
5: 지쳐.
1: 맞추면 블루.
5: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란.
4: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0: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아주 빠져 있어서 네. 같이 핑크에 동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1: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2: 아,
1: 나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약간
1: I love 핑크.
2: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1: 남자!
2: 이렇게 남자! 네.
3: 저는 파란색 좋아하거든요. 오. 파란색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요즘 핑크.
1: 근데 저도요, 핑크색 좋아하지만 저도 또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도 신기하게 무조건 다 핑크색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예쁘니까. 그리고 막 이제 아이들이 핑크색 딱 입혀서 나가면, 어, 공주같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막 어깨가 으쓱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아들, 딸 이렇게 이제 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 공주님입니다. 이 눈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4: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5: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4: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네.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3: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네.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1: 그렇겠다.
3: 예.
1: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5: 네.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 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를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2: 아드님 뭐. 있으시잖아요.
5: 네.
2: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네. 일체 망설임도 없이 바로 구입 가능하세요?
1: 당황하셨어. 당황, 다 대답을 못하시죠.
2: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봤어요.
5: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4: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식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식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심부름해서 오더니, 아빠, 나 이거 식판 쓰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0: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1: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딸거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요.
2: 그치, 약간 좀 고민하겠다.
1: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땐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3: 일단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0: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네.
1: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요쪽은 핑크, 요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2: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3: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2: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관보다 남자가 많이 하는 거.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공룡 갖다 놓고.
3: 자동차.
0: 자동차. 남자 것 같아.
1: 핑크색이.

0: 아빠가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 아빠 가방처럼 빵.
2: 벌써 다닐까.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는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요. 정찰.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가. 소방가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아이돌
3: 아이돌
0: 아이돌 선생님 하나의 단어는 여자가 더 많아.
1: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4: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4: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럼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5: 세대인 거예요?
1: 그렇구나. 우리도 고무줄.
6: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 그럴 수 있겠네요.
7: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1: 그래,
7: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그냥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8: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딱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1: 아직도 그러나요?
8: 예.
1: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8: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또 울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용

0: 우리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1: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 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네.
2: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3: 필요
2: 이렇게.
3: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2: 그냥, 맞아요.
3: 네.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무슨 말을 왜 타고 다녀요?
0: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1: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2: 본인이 그냥 깨.
4: 어때요?
2: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3: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네. 그쵸? 집에 계세요?
2: 네,
3: 그런
2: 집에
3: 분.
2: 계세요.
3: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한분
2: 네,
3: 집에
2: 저희 집 공주님 한분 계세요.
3: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더 빠르고 더
2: 저도요. 저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좀 봐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나요?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 있습니다.
3: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5: 네네.
3: OX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2: 맞춰맨.
3: 야, 맞춰서 혼자 오래 들었어.
2: 맞춰맨.
6: 억울해요.
3: 혼자 오래 드셨는데. 네,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7: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3: 울어야죠.
7: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3: 네.
7: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3: 아니,
7: 하더라고요.
3: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2: 이미 촉촉해요.
3: 네, F시죠?
7: 네. T입니다.
3: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6: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3: 사랑합니다.
6: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3: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6: 네.
3: 안 된다.
6: 그리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3: 그건 남녀 다
6: 네네네.
3: 똑같이.
6: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다 참아야 된다.
3: 눈물을
6: 눈물은.
3: 흘리지
6: 네.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으면 조금
3: 안 된다.
6: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3: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좀 눈물이 있어요?
6: 잘안 울어요. 네, 잘안 울어요.
3: 아, 그래요?
6: 네.
2: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신 거예요?
6: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3: 그
6: 매일은 아니에요.
0: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3: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오히려 조금
0: 네,
3: 괜찮아지는
0: 그쵸.
3: 경우도 있어요.
1: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3: 맞아요.
1: 듣고 살았었어요.
2: 맞아요. 많이 울면 중요한 거
1: 네.
2: 떨어진다고.
3: 맞아, 맞아.
2: 너 이 녀석 중요한 거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3: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같은데.
1: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돼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강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4: 제가 언제, 원래
3: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6: 생각해보니까 저번주에 왕산한 복. 난 10분 계속 울었어요.
3: 안 울 수가 없어요.
6: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3: 갑자기 눈물 한 방울 정도.
6: 네, 콧물하고.
2: 아, 콧물하고.
3: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0: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 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 몸가짐을 주세요. 예.
6: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남자답게 참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3: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예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예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1: 뿐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2: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3: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6: 네가 먼저 잡아.
3: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 마 이렇게.
0: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3: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0: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탁 잡아야지.
1: 네,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3: 고정관념이요 진짜?
1: 요즘은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0: 아니, 되게
1: 많아진
0: 멋있어요.
1: 것 같아요.
0: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1: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있는 마음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3: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2: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구입 뭐 장 보는 것 같은 건 제가 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 종태가 뭐 청소, 설거지, 빨래, 아기들 등하원, 뭐 알림장 확인, 뭐 가정통신문 쓰는 거 이런 것들 다 신랑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바깥 양반으로 있고 저희 안사람이 그런 일들 하고 저희는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랑도 완전 만족하고.
3: 아니 그리고 정말 분담만 잘 돼서 각자 잘하는 것만 잘 나눠지면 사실 누가 바깥 일을 하면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니까.
2: 주변에서 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7: 맞아요. 그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한다고 하면 와 좋다 부럽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 집안일이 더 어렵잖아요.
7: 맞아요. 하죠? 근데 제가 이제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뒤로부터는 뭐 하시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3: 안녕. 현준 씨가 정말 1분만 얘기해도 다들 막 어우 난 못하겠다 손살에 친다는 우리 살림하는 아빠 문효준 씨의 리얼한 일상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른 아침인가 봐요.
3: 궁금해. 아빠가 육아하는 일상 진짜 본 적이 없어서.
0: 아침 챙기시나 보다.
2: 7시.

0: 아, 엄마, 남, 아, 아내분.
1: 아빠 안 먹어?
2: 11년 차 전업주부 문현준입니다.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이 이제 내 자녀를 낳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꿈을 이루려면은 누군가가 한 사람은 집에서 양육과 가사일을 전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내를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거든요. 성별에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입고
2: 가사 노동을 이제 아빠가 전담을 하느냐, 누군가가 그런 물음을 던지면은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납득시켜야 되고, 저 혼자서 그 이제 남자에 대한 역할에 대한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남성 양육자로서 어떤 엄마만의 이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었던 사회의 그 무리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출산 전에 맘카페도 이제 엄마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있었었고, 조리원 동기, 그리고 문센 동기, 그리고 어른이지 엄마 동기, 이런 모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저는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립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되게 외로웠었잖아요.
0: 조동, 뭐 출산, 그러니까 출산이랑 조리원은 다 여자들이 맞네.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들밖에. 근데 스케줄표만 봐도 스케줄표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네. 지내시는 것 같아요. 네.
3: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2: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4: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0: 엄청 많네요.
4: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댓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3: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5: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0: 아,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2: 네.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3: 조동찬네요. 네.
2: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0: 아,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3: 진짜 네.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5: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3: 네, 엄마가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0: 진짜 최고네요. 최고네요.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 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0: 어떡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3: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5: 뭐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0: 맞아요.
5: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 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일이거든요. 내
0: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5: 네. 가치가. 그래서 이 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0: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아들이 나 유튜브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2: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 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4: 와, 같이 네.
2: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0: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3: 맞춤맨.
0: 어떻게 생각하세요?
4: 딸이 격투기.
0: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4: 굳이 그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그쵸, 약간 다치면.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 선수까지는 오케이.
0: 오케이. 네네네. 오픈마인. 아들이
4: 뷰티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3: 맞춤해. 네.
0: 고민이 많으시네요.
6: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가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3: 사위 왜 그러나. 사위 왜 그러나.
6: 근데 요즘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3: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싹 벗고 그냥 아예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0: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3: 오, 멋지다.
0: 오, 잘하네요.
4: 거기 아주 좋은데.
0: 남친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0: 그렇죠. 남자들의 스포츠. 왜 아무 생각 좀 안 해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4: 센스도 있네. 멋있다.
7: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미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갔어요. 호두까기 인형만 5번 정도.
4: 우와.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씨름 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 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8: 시작! 엉덩이! 여덟, 아홉, 열!
9: 어디서 안 들려?
5: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1: 여자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4: 그렇죠, 같이.
3: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6: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0: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7: 아니 그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6: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5: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3: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1: 카리스마.
3: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 편 하겠습니다.
4: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0: 유명하잖아요.
4: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발레 하게 됐어요, 영국에.
11: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3: 하지만 이제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12: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 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 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것,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4: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12: 정말로
4: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 마인드로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5: 진짜요? 진짜요? 말해줬네 아 이거 뭐예요?
4: 해도 돼요 네네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3: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 칸이에요
4: 어?
3: 자 이거는 뭐죠?
13: 내 아이의 이름.
3: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3: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3: 아이 이름을. 우리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이게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네.
6: 아, 한 글자만 쓰면 되는구나.
3: 이렇게 해서 문태리, 문엘리, 이렇게. 네, 이렇게. 문태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태리 씨가 나와가지고, 어? 김태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태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태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13: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의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이다, 남자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4: 아, 무조건. 예.
3: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돼.
4: 그렇죠.
3: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표 꼭 붙여야 돼. 선생님 네. 힘들어요.
6: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3: 하연이.
6: 그러니까 하연이.
13: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 것 같아요.
3: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네,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4: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쵸. 그거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6: 아빠 네. 발레해도 돼요?
4: 발레해도 돼. 해도 돼. 이제 100%. 이제 진심. 진심. 뷰티 유튜버도 해. 동시에.
6: 동시에 해도 돼요.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13: 너무 무거운 건 종태 씨 시키고.
6: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3: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11: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넓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12: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 그 아까 빈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고르겠습니다.
4: 저는 남자는 축구, 아빠랑 과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0: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부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13: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4: 오, 네. 바이바이.
12: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6: 저거 진짜. 좋아하셔. 여자는 자고를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에이, 안녕.
3: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신해요.
6: 맞아.
3: 일단 쩍발해. 쩍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9: 나답게 너답게.
3: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후!
3: 거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가 결혼했어?

0: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2: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3: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4: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5: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7: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8: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9: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7: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바다 위에서 태어나 그 품에 기대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르고 낚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바다는 축복이자 삶을 이어가는 힘의 원천. 오랜 세월 전통을 고수하며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실패의 시련을 동시에 알려준 바다. 풍요로운 바다에 기대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베트남 바닷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 거리마다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과 쌀과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먹을거리. 다채로운 삶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베트남의 북쪽에는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도시 하롱베이가 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2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명승지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풍경 한쪽에는 바다에 기대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수산가업. 아이들은 공부를 위해 육지로 나가고 부부만 생활하는 공간이라는데요.

0: En avanya. Hả? Tầm được khoảng 1 triệu một người vậy. 1 triệu một người nhá, chứ không phải là 100 đâu.
1: 몸은 고되지만 두둑해진 주머니를 생각하면 늘 바다가 고맙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하롱베이 바다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에 잠긴 이른 새벽. 불빛을 밝히며 어선들이 바다로 나갈 시간입니다. 해 뜨기 전 어장을 찾아 바다를 달리는데요. GPS도 어군 탐지기도 없이 오로지 경험과 감만 믿고 향하는 길. 조업을 함께 떠나는 이들은 한 가족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 남편과 선원 역할을 하는 아내, 그리고 올해 20살이 됐다는 아들까지. 세 명의 가족이 함께 고기잡이에 나섭니다.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어장. 주변부터 살피는데요. 그물을 내리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둠에 잠긴 바다 위에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이죠. 바다 위에 설치된 양식장과 다른 그물 위치까지 확인하고 난 후 본격적인 조업이 이루어집니다. 부표로 사용하는 하얀 스티로폼을 던지고 나면 그물을 흘려보내는 투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km 길이의 그물 4개를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아내와 둘이 하던 일을 5년 전부터는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두운 새벽에 시작했던 투망 작업이 끝나고 날이 밝아옵니다. 주변을 둘러싼 크고 작은 섬들 덕에 파도가 높지 않은 잔잔한 바다로 유명한 하롱베이. 그물을 올리는 양망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 휴식을 가지는데요. 이 배는 가족들에게 생계를 위한 직장이자 생활을 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배 안에는 숙식을 위한 살림살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배 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잡이로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 거리가 좋다는 굴 양식장을 샀지만 날씨와 코로나 영향으로 제대로 굴을 키워내지 못했는데요. 제값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린 첫 수확. 다음을 기약하며 매일 새벽마다 다시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물을 올리기 전 어제보다 더 나은 조업량을 기대하며 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2: 지금 이께서 남의 지혜의 힘도 와요.

0: Vậy thì từ lúc kết hôn là bắt đầu sống luôn ở trên thuyền.
1: Chị ngày xưa chưa lấy chồng thì chị sống với bố mẹ, đi làm cũng làm nghề biển với bố mẹ chứ vậy.
2: 벌써 며칠째 조업 성과가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것이 많기를 바라며 그물을 올립니다. 경험이 많은 아버지도 초보 어부 아들도 양망하는 순간은 늘 긴장이 됩니다. 네 개의 그물 중 첫 번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고기 한 마리 없이 빈 그물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걸릴 것이 없으니 가볍게 당겨 올려진 그물. 지켜보던 아버지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세 식구 먹고 사는 생계가 이 그물에 달려있건만. 한참을 끌어올리고 나서야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돈이 되는 꽃게나 오징어가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생선 한 마리도 반가운데요. 세 번째 그물을 올리고서야 기다리던 꽃게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내내 빈 그물일까 걱정했지만 그나마 한 끼 식사는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더 먼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바다 위에서 2, 3일을 조업해야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제법 나이를 먹은 배로 장시간 항해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요. 가까운 바다에서 안전하게 조업을 하려다 보니 만족스러운 양을 잡기가 힘듭니다. 오전 내내 잡아올린 조업 성과가 실망스럽습니다. 어창에 보관해뒀던 수확물까지 꺼내놓습니다.
3: Đây là cả hôm qua chị làm ấy, mới được hôm nay qua. Còn hôm nay được mỗi mấy con thôi.
4: Hôm nay chị thấy cái lượng cá mà mình bắt được thì chị thấy thế nào chị?
3: Vậy là dư là chị là làm là đói à? Ít ít.
2: 육지로 가져가 내다 팔 것들을 챙겨놓고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부엌에서 사용하던 가스까지 떨어졌네요. 어쩔 수 없이 항구로 돌아갑니다. 선착장에는 수상가옥과 보트하우스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배가 늘 상주해 있습니다. 주방용 가스통을 구입하고 서둘러 연결부터 해주는데요. 선착장에 들른 김에 생활용수도 구입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배 위에서의 생활.
1: Chị thấy là cái gì nó cũng bất tiện bởi vì vừa cái nước đo này, tắm giặt này, rồi mình cũng muốn hết cái gì như vậy thì thiếu thốn gì như vậy thì mình lại không mua được để mình dùng đấy.
2: 매번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마다 바다에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야만 하죠. 육지로 나온 김에 조업한 해산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간 바다에서 낚아올린 물고기와 꽃게, 그리고 오징어. 잡은 양이 많으면 새벽 도매시장에서 판매하지만 이번처럼 양이 적을 때는 상인과 직거래합니다. 무게를 달아 가격을 흥정하는데요.
5: 1.210.000 1 triệu.
3: Đã tiền đấy.
4: Chị mà đổ dầu mới mua thịt, mua nhắm ăn, mua rau dưa.
2: 많지 않은 돈.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망스럽지만 내일의 희망을 거는 것이 햇사람이죠.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고 만족해야 하는 것이 어부의 삶. 15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팻일을 시작한 아들은 배 위가 육지보다 익숙합니다.

0: 까이퉁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위해 플라스틱 배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큰 배에서 옮겨온 해산물들은 해변가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해변과 배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까이퉁 운반꾼들. 이들의 배달이 시작되면 피싱빌리지 해변가에 즉석 수산물 장터가 열립니다. 일사불란하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반꾼들. 다양한 해산물이 거래되는데요.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사려는 상인들의 경쟁이 시작됩니다. 즉석 거래는 순식간에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해산물들은 구매 상인들에게 넘겨져 식당이나 시장으로 팔려나가는데요. 거래 현장은 늘 떠들썩 국세통을 이릅니다. 시끌벅적하던 해변 즉석 시장이 파하고 나면 바다를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르던 까이퉁도 무트로 올라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데요. 까이퉁은 배달뿐 아니라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조업배로도 사용됩니다. 고기잡이를 끝내고 돌아온 어부는 다음을 위해 그물 손질이 한창인데요.
1: 남라이! 12시
0: 바다 위를 수놓는 수많은 까이퉁들. 오랜 세월 무인의 어부들과 함께 해온 까이퉁은 고기잡이를 어부로 삼는 바다 사람이라면 집집마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무인회에선 없어선 안 될 필수품입니다. 분주했던 무인의 피싱 빌리지의 하루가 저물고 아직 어둠에 잠긴 깊은 밤. 조업 준비를 위해 나온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하고 나갈 까이퉁을 살피는데요. 해변가에 자리한 식당에서는 조업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려는 어부들의 이른 아침 식사가 한창입니다. 따뜻한 국물에 쌀국수를 말아먹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 까이퉁 어부들의 하루 첫 일과. 식사가 끝나고 나면 까이퉁을 가지고 바다로 향할 준비를 하는데요. 크기에 따라 혼자 또는 서너 명까지도 함께 타고 조업이 가능한 까이퉁. 거친 파도 위에 까이퉁을 올리고 능숙하게 노를 저 바다로 나갑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까이퉁은 가격도 저렴하고 수리도 쉽지만 갈라진 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출발 전 배 안에 차있는 물을 빼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일 새벽 조업을 나가고 있다는 까이퉁 어부. 주꾸미를 잡기 위한 채비는 간단한데요.

화물통과 바늘이 달린 낚싯줄이 전부입니다. 맑은 날엔 4, 5km 해상까지 나갈 수 있다는 카이트. 파도가 높은 날엔 배가 뒤집히지 않게 바다 위에 잘 올려야 합니다. 가이퉁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노젓는 노하우가 중요한데요.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잡고 목표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요즘은 가이퉁에 모터를 설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익숙하게 탈 수만 있다면 노 하나만으로도 운행과 조업이 가능합니다. 먼저 바다로 나간 어부들은 조업이 한창인데요. 그물이나 낚싯줄을 이용해 고기를 잡습니다. 배 위에 서서 중심을 잡으며 노를 저어야 하는 가이퉁. 포인트를 정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어두운 바다 위에서 조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부들의 랜턴 착용은 필수입니다. 바다에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가이퉁을 세우고 조업을 시작합니다. 주꾸미 잡이용 바늘이 달린 낚싯줄을 꺼내 줄을 풀어주는데요. 바늘을 던진 뒤 줄을 흔들어줍니다. 10여 개의 바늘을 여러 방향으로 던진 후 다시 줄을 흔들어 당겨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가이퉁 안에서 중심을 잡고 조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은 주꾸미 하나 잡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새벽 바다로 나와 시작한 조업은 해가 뜨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몇 시간 동안 배 위에 서서 진행되는 조업. 오늘처럼 파도가 잔잔한 날이면 조업하기가 수월하지만 파도가 높으면 중심 잡기조차 쉽지 않은데요. 배가 뒤집힐 위험 때문에 조업을 못하는 날도 많답니다. 자리를 옮겨가며 이어지는 주꾸미 잡이. 15년째 새벽마다 그물이나 낚싯줄을 가지고 조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가족을 위해 작은 배 위에 올라 바다를 오가는 것이 무인의 가이퉁 어부들의 삶. 주꾸미 잡이가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다시 노를 저어 무트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새벽 내내 조업한 성과는 어떨까요? 낚시로 한 마리씩 건져 올린 쭈꾸미.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무인의 사람들의 아침이 시작될 시간. 가이퉁 어부들은 무트로 돌아옵니다. 잡은 주꾸미는 인근 식당에 가져가 거래를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주꾸미. 무게를 달아 가격을 매깁니다.

0: 2kg 정도 잡았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예상과 비슷한 것 같죠?
1: 많을 건데.
2: 하이 하이 바이.
1: 아니 바이 그게 나와.
2: 하이 바이.
0: 흥정이 잘 된 모양인지 돌아서는 걸음이 가볍습니다. 무인의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피싱 빌리지. 1년 내내 인심 좋은 바다는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내어주고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사고 파는 상인들로 늘 활기가 넘치는데요. 어촌 사람들은 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낚아 올립니다.

0: 해변 한쪽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물을 당기느라 분주합니다. 새벽녘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당기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잡아올린 고기는 바로 멸치. 무인해의 멸치는 다른 곳보다 크고 맛있어서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물 안을 살펴보니 제법 많은 양이 잡혔네요. 마을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잡아올린 멸치는 가공 과정을 거쳐 건조되는데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데친 다음 햇볕에 말립니다. 건조된 멸치는 베트남뿐 아니라 해외로도 수출됩니다. 그날 밤, 날이 저문 후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높은 파도와 함께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유독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무인해. 계획돼 있는 조업이 걱정입니다.
1: 아, 멍아.
0: 조업이 불가능할 만큼 파도가 높지 않아 바다로 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선 까이퉁에 오릅니다. 오징어 조업을 하기로 한 날, 예상 밖의 비 소식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드는데요. 날씨가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 노를 젓습니다. 오늘 조업을 할 어선입니다. 선원들이 배에 오르고 오징어를 잡을 어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야행성인 오징어를 잡기 위해 조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0: Đây đây là dụng dụng cụ để mình đi câu. Đây là dụng cụ để mình chuẩn bị mình câu.
1: 어장에 도착하자 오징어를 유인할 집어등부터 켜줍니다. 난간에 자리를 잡고 낚싯줄을 준비하는데요. 바늘을 멀리 던진 후 낚싯줄을 흔들어 오징어를 유인하는 것이 조업 방법. 그런데 날씨 때문일까요? 물속에 오징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낚싯줄을 던지고 흔들어봐도 전혀 입질이 없는 상황. 뭔가 낚여 올라오나 했더니 바늘에 쓰레기가 걸렸네요. 지루한 기다림만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더 안 좋아지는데요. 빗줄기도 점점 거세집니다. 몇 번이나 낚싯줄을 던져도 소식이 없는 상황. 이대로 조업을 접고 돌아가야 하나 선장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그때 오징어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 낚인 녀석이라 단 한 마리지만 반가운 마음인데요. 다시 희망을 걸고 조업을 이어가는 선원들. 다행히 먹구름이 물러가고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오징어만 잡혀주면 좋을 텐데요. 쉬지 않고 계속 낚싯줄을 던지고 흔들기를 반복하는 선원들. 물속에서 뭔가 발견한 모양인데요. 한 무리의 고깃대가 나타났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던 선장. 재빨리 조명을 꺼버리는데요. 그러더니 뜰채를 들고 뭔가를 기다립니다. 뜰채를 든 선장 물속으로 집어넣어 뭔가를 건져내는데요. 낚시로도 잡히지 않던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뜰채를 물속에 집어넣는데요. 이번엔 물고기가 걸렸네요. 재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낚아올린 석감을. 하지만 여기에선 더 이상 오징어가 나오지 않을 모양입니다.
0: thừa quá mình dò vô trong gần bờ một tí. Rồi đây cá phá như là mực thừa quá. Giờ mình dò vô trong khoảng
1: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는 오징어 잡이배. 다양한 해산물로 유명한 무인의 바다. 하지만 오늘처럼 조업 성과가 안 좋으면 선원들 인건비조차 주기 어렵습니다. 어장을 찾아내는 것이 선장의 역할. 하루 조업량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선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장소를 옮긴 후 이어지는 조업. 비가 그쳐 낚싯줄 던지는 것도 힘이 덜 드는데요. 뭔가 입질이 온 모양입니다. 낚싯줄을 빠르게 흔든 후 뜰채로 낚아올립니다. 오징어입니다. 선원들의 낚싯줄에 한두 마리씩 낚여 올라오는데요. 여기저기 건져 올린 오징어에 선장도 선원들도 힘이 납니다. 하지만 아직 기름값도 안 나올 숫자입니다.
2: 야, 너거 그 담어, 너거 할바가 얘기야.
1: 어느덧 조업 시작 4시간째. 출출해진 선원들을 위해 야참을 준비합니다. 팔아야 할 오징어는 빼고 주꾸미를 몇 마리 넣어 라면을 끓였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웁니다. 따뜻한 라면에 쫄깃한 주꾸미 한 입으로 쌓였던 피로를 조금 덜어봅니다. 조금 더 먼 바다로 이동하는 어선. 무인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생계를 이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까지 이 일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오징어잡이 어선은 다시 뭍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비바람이 불고 바람처럼 오징어가 낚이진 않았지만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릴 거라는 희망이 있기에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이 어부들의 숙명이겠죠. 바다 위에 집을 짓고 물 위에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언제든 품어주고 풍요롭게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오늘도 그 품에 기대어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베트남의 바다 사람들입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1초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961-9561

0: 바람 너무 추워.
1: 춥다고? 더워.
0: 아우 추워.
1: 더워.
0: 추워.
2: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걸.
3: 에어컨이 산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4: 이걸로 결정? 결정!
5: 안 돼! 너 에어컨 못켜!
6: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0: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4: AI가 다르긴 다르네.
0: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3: 무풍이잖아.
7: 삼성 AI 신원가전.
8: AI 구독 클럽 하니까 전문가가 에어컨 세척도 해주네.
9: 하루 중에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한번 표시해주세요.
10: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
11: 대화하는 시간이 짧아요.
10: 한 1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9: 하나, 둘, 셋.
12: 엄마 언제 와? 엄마가 좀 늦게 오시면 걱정돼가지고.
13: 엄마가 일을 해서 늦게 오면은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14: 이야.
13: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고.
15: 제 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13: 그치, 그치.
16: 엄마 배고파, 밥 줘!
17: 오늘 저녁 뭐야?

0: 자,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 칭찬해본 경험 있어요?
1: 네.
0: 있는 사람?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서 칭찬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윤기.
2: 오마젤 게임 칭찬인데.
0: 아, 게임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봤고, 준서는?
3: 친구가 출출 때 세레모니 하는 거 있거든요.
4: 네.
3: 그거를 자리가 좀 칭찬 적이 있어.
5: 친구가 시험 100점 겁나 어려운 거 맞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칭찬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6: 여러분들이 평소에 칭찬을 보통 친구들에게 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남반 친구들한테 해도 돼요?
8: 선생님한테 해도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이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0: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이 기본 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9: 엄마가 말을 조금 심하게 하면 기분이 나빠서
0: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6: 비밀 칭찬 일기 쓰기를 할 겁니다. 누구 모르게 적어야 돼?
10: 부모님.
6: 부모님 모르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뭐 적는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10: 네,
6: 3번 이상 쓰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또 만들었어. 프로젝트 활동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11: 나중에는 계속 할 거예요.
12: 이번에 한 60번 해야 돼.
13: 성공할 때까지.
14: 선생님, 엄마 이거 가방에 찾으면 어떡해요?
15: 부모님께 칭찬받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16: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15: 하는.
17: 솔직히 말하면 너무 충격 먹었어요.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할 것 같아서.
18: 부모님이 눈치채서 프로젝트가 망할 것 같아요.
19: 아,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16: 왜?
19: 저요? 너무 힘들어요, 칭찬하는 게. 반응이요? 뭐 잘못 먹었니?
20: 저의 첫 예상은 아이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하겠다. 좀 기대.

0: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표정들이 걱정하는 표정, 그다음에 약간 좌절하는 그런 느낌의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자기가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부모님의 좀 반응이 되게 좀 안 좋으면 어떡하냐.
1: 이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50일 동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다른 칭찬을 50번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0: 주황색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2: 세심한 관찰.
0: 세심한 관찰.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칭찬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칭찬 표현이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1: 예를 들어 선생님을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오늘 좀 꾸몄어. 자. 자, 선생님 예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3: 화장을 잘하시고.
1: 화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또.
4: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1: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0: 부모님을 칭찬하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하셨을 때 저희 반 아이들 중에 이제 생각나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이제 학부모님께서 아이 좀 대하는 게 힘들다, 좀 어렵다, 사춘기여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셔서 좀이 프로젝트로 좀 아이와의 소통도 좀 늘릴 수 있겠다.
1: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2: 저는 솔직히 부모님께는 공부 잘한다 들으면 기분 좋아요.
3: 달리기 잘 뛴다, 뭐. 빠르다.
4: 인색성이 밝다고.
5: 동생 잘 돌봐준다고, 듬직하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6: 그냥 칭찬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1: 반대로 부모님을 칭찬해 본적 있어요?
6: 모르겠네.
1: 모르겠어요.
7: 아니요.
5: 딱히 없는 것 같아요.
1: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6: 어른이 아이한테? 어른이 아이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0: 칭찬하기 숙제가 있었죠.
1: 네.
0: 잘 해왔어요?
1: 네. 네. 네.
0: 자, 칭찬해본 사람 손들어 볼게요. 아, 그럼 저 세 번 해봤어요, 세 번. 전 두 번이요. 저 한 번이요.
2: 지난주 수요일부터 미션 잘 해왔나요?
1: 네니요
2: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하고 아, 나 이런 경험 있었는데 반응은 이랬고 이거 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를 돌아가면서 우선 모든 친구들하고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엄마가 내일 준비물을 말해주었을 때 고마워. 부모님의 반응. 엄마는 반응해줘서 기분이 좋다.
4: 아니 근데 그것도 반응이라고 쳐.
5: 엄마가 밥을 주신 사람.
6: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나는 칭찬을 해서 뿌듯했다.
7: 그걸 뿌듯하다고 해야지.
8: 뿌듯하다고
9: 오케이. 나는 아버지 얼굴을 차은우 같다고 말했어. 네,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좀 당황하셨지.
10: 엄마가 그런 연습하고 있을 때 처음엔 못 쳤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네. 잘 친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웃었어. 아~
11: 엄마가 부대찌개를 끓여줘서 햄을 한 입 먹었는데 제가 엄마 부대찌개에 들어있는 햄이 정말 이분하게 익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래 이러셨어요.
12: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빠가 내가 무슨 머리숱이 많아 나 놀리냐 하고 용돈 필요하면 줄게 이랬어요.
13: 칭찬한 말은 밥이 맛있다고 한 거야.
14: 엄마한테 진짜 맛있어라고.
15: 아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0: 먹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했어요.
1: 칭찬 엄마, 어머니 옷을 잘 아주 잘 입으세요.
2: 칭찬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3: 엄마 화장품 바꿔서 언니 엄청 예쁘다.
4: 너무 차 되게 잘한다 말했는데 제가 칭찬한 말은 아빠 운전하는 게 운전기사 같다.
5: 제가 오늘 아이들 처음으로 일기를 읽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어떤 친구는 엄마에게 잘 자라는 표현도 하나의 또 칭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네, 날이었습니다.
6: 여러분들 칭찬 쉽지는 않았죠?
7: 네. 네.
6: 아님도 부모님들 반응이 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7: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
5: 귀찮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조금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 거 쭉 보니까 연습을 좀 그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칭찬 상황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7: 네.
5: 네.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신 엄마 한번 해보고 싶다. 우선 가은이하고 서연이.
8: 엄마, 엄마는 화분에 물을 주시는 모습조차 아름다워요.
9: 오, 네, 좋습니다.
7: 센스가 있는데?
9: 아, 네.
5: 자,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형, 오빠, 동생.
10: 형, 안 주던 간식을 줘서 고마워.
11: 정말 해왔으니 내일도 조반.
5: 자, 네, 좋아요. 그렇지만 칭찬을 하고 뭔가를 바라면 바라지 않는 걸로, 그죠?
12: 저는 아버지가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계셨을 때 아빠는 그 계란 후라이를 먹는 모습도 정말 멋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빠가 정신 나갔네라고 하셨습니다.
13: 세연아, 너 밥 먹는 모습도 너무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약간?
14: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
13: 아,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약간.
15: 돌려서 더 뭔가 놀리는 느낌?
13: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좀 바쁘시니까 퇴근하고 오시면 이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칭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약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출근하기 전에?
16: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네요.
17: 야, 정말 부지런해.
13: 아, 엄마 정말 부지런해요. 좋아.
18: 감사합니다.
13: 아,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8: 수업하기 전에 갈치 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예림이 공유해 줄 수 있어? 예림이 칭찬?
12: 아빠는 회사 가려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멋져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13: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칭찬을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
19: 칭찬도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됐고요. 뭔가 처음에는 막 칭찬 얘기할 때도 어렵고 이런 거 약간 왜 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20: 유나. 엄마 이거 수저 좀 옮겨줘. 그것만 갖다 놔주면 되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지? 5월달. 거기 여주길이 좋단 말이야. 남한강 거기 타고 이러고 가는 게.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21: 봐봐, 늘어나잖아. 저번에도 그랬어. 저번에도 몇 군데 없다 그랬는데 너무 많았어.
22: 그랬어?
20: 한 군데, 한 군데만 고생하면 돼.
23: 아, 여기서 가려면 두 군데.
20: 중학교 요새 교복도 좋아져가지고.
23: 차비를 줄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많이 반항이 생긴 거죠. 좋아하는 뭐 소세지 볶음을 해줬는데 나는 야채가 싫어 소세지만 먹고 싶은데 왜 이걸 하냐라고.

0: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그렇게 밝게 못하냐고 제가 좀 제지를 하는데 아들하고는 그게 이제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되는 거죠.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1: 있었습니다. 제가 소세지 야채 볶음을 해줬는데, 엄마 이거 맛있어요. 내일 또 해주세요. 이런 칭찬을 한 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비율도 이상해.
0: 제대로 지금 안 돼서 그래. 너 닦아, 열심히. 아, 너도 힘들지? 다 됐어?
2: 아빠 자전거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2: 아빠가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었을 때, 아빠 자전거 잘 고친다. 아니야, 옛날보다 못해졌어. 다이소가 고마웠다.
3: 우리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었죠?
4: 네. 네.
5: 뭐였지?
6: 브이로그 찍기.
7: 오늘 혹시 그 브이로그 찍었던 거 보여주고 싶은 친구 있어요? 볼 때는 조용하게 봅시다. 알았죠?
8: 네. 네. 맞습니다.
7: 자, 그럼 얘들아, 소율이 거 이제 보고.
9: 소율입니다.
10: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11: 지금 저희 아버지가 뭘 쓰고 계시는데 한번 칭찬하러 가보겠습니다.
12: 제대로 내주셨던 브이로그 미션을 한번 완료해보려고 합니다.
13: 누나, 또 만들래. 나의 음식을 위해서 외롭게도 걱정을 하고. 같은 가정한 스타일이야.
14: 오늘은 부모님 시전한 날 시작.
15: 바쁜데 바쁜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부끄러워서 진짜 튀어버렸어.
17: 엄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8: 그래, 엄마 말 속았어 해야 돼?
19: 엄마에게 칭찬을 해보겠어.
0: 엄마, 응?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영화관이나 그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갑자기?
0: 네.
10: 그냥요.
0: 아니요.
1: 느낀 점은 좀 많이 쪽팔렸습니다. 안녕.
1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드밀이요.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출연할 상황은 엄마가 어제 파자마 파티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16: 엄마, 어제 파자마 파티 해줘서 고마워요.
6: 진짜?
16: 응.
6: 왜, 원래 안 도는 날이라고 그랬고.
16: 아.
6: 얘가 시험 기간이라.
16: 응.
6: 내가 다음 주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치? 해달라고 해갖고. 해주는데 고맙고, 사랑 받는다고 얘기해준 거야?
16: 응.
6: 역시.
16: 나밖에 없지?
6: 기특해.
16: 응.
19: 선생님, 이거 선호가 될 듯어?
20: 왜요?
19: 기억했어요.
20: 어떤 점이? 보여줄까?
19: 엄마가 저한테 기특하다고 저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20: 좋습니다.
21: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손아율입니다. 저는 오늘 10비밀이야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빠의 글씨체가 예쁘다고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아빠 글씨체 예쁘다.
0: 아, 그래? 자신감이 높이었지.
22: 원래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는 필체 이러면서 나가려면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20: 아, 약간 그래서 재밌었다 반응이? 좋습니다.
23: 아이들보다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가정에서의 모습이랑 학교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브이로그를 통해서 가족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0: 칭찬에게 쓰고 있어요. 맞아.
1: 왜 집에서 안 쓰고 학교에서 써요?
0: 집에서 쓰면은 엄마가 물 먹으러 간다는 핑계하면서 쓱 쳐다볼까봐.
2: 집에서 쓰면은 많이 빨리 될 것 같아가지고 기억해냈다가 여기 와서 써요.
3: 엄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책상 구석에 숨겨놨어요.
0: 가방에다가 숨겨놨어요.
4: 칭찬의 상황은 아빠가 요리를 했을 때고요. 칭찬한 말은 아빠가 만드는 요리 너무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반응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5: 아, 네, 좋습니다. 혹시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반응이 없었다? 오, 좋아. 그러면 이 반응이 없었을 때 혹시 어땠는지? 좀 속상했어? 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또 칭찬을 조금 더 해본 친구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 어, 그때는 어떻게 됐어?
6: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대답해.
5: 아,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아, 괜찮아. 다음에 또 반응을 해주실 거니까요. 또 몇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봅시다. 알겠죠?
7: 칭찬 말 사랑해. 부모님의 반응 안 사랑해.
8: 안 사랑해.
7: 자신 칭찬 엄마한테 하기 싫다.
9: 칭찬한 말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반응 준비해.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아니 뭐만 하면 준비하래.
10: 아빠한테 칭찬한 말은 이거 고기 누가 구웠어? 엄청 맛있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 반응이 라고 하셨고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 많이 섭섭했어요.
11: 특히 사춘기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5, 6학년은 저학년보다 훨씬 반응이 적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특히 그런 감정을 사춘기여서 더 표현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 열심히 출근해주셔서 고맙다는 칭찬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3: 나는 시각이 잘 안 나서 네이버에다가 부모님이 들으면 좋은 칭찬을 검색해봤어.
14: 아니, 너무 인공적인 거 아니야?
13: 엄마가 청소할 때 엄마 청소하니까 바닥 빤딱빤딱해졌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15: 그 장점에 대한 또 다른 비슷한 장점을 추가해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하거든. 그 장점에 하나를 더 비슷한 장점을 더해가지고 칭찬해주는 거야. 처음엔 반응이 좀 그렇지만 갈수록 좋아져.
2: 칭찬한 거 31개 썼어요.
16: 특히 어려웠던 거는 비밀이고 재미있었던 거는 세심한 관찰이요.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히 관찰해요. 칭찬한데 아 이게 재밌었어요.
17: 다 먹을 수 있어?
2: 응. 내가 김치볶음밥 입맛 없을 때 빼고 한 번에 못 먹은 적 없어.
17: 맞아. 우리 세수 엄마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하지?
2: 엄마의 마음도 담겨가지고 더 맛있고 그 다음에 뭔가 엄마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또 맛있어요.
17: 근데 정말 김치볶음밥을 너무 자주 해줘서 누가 보면 그것만 먹고 사는 줄 알아.
18: 먹어볼까요?
2: 엄마 먼저 먹어.
17: 자신 있어?
2: 응.
17: 엄마도 오래간만에 먹어보네 김치볶음밥을.
2: 치즈에서 더 맛있어.
17: 다음에 더 많이 넣어줄게.
19: 그러네. 엄마 치즈 들어간 거 엄마 처음 먹어본다.
2: 맨날 몰래 엄마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면서도
16: TV 보면서 엄마 하는 일 보거나 그렇게 해요.
2: 엄마가 시험을 합격했을 때 칭찬한 말. 엄마는 노력해서 결과를 잘 얻어. 부모님의 반응. 너도 그렇잖니? 소감.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엄마도 날 칭찬해주니 행복하다.
1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7: 우와.
20: 자, 요 윗부분을 자, 감쌌죠?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손 이렇게 삼각형 모양.
8: 엄마한테 칭찬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양해야 된다 같아. 되게 좀 어려웠어요.
20: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루바처럼 꼬인다
8: 이거를 네. 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0: 오, 잘하시는데?
17: 어때?
8: 잘하는데? 엄마 한 도자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20: 엄마 이 나이?
8: 어. 역시 미대 졸업생이 다르구나.
17: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형이 조용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칭찬하니까. 조금 아이가 달라져서 뭐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나? 갑자기 와서 엄마 이거 되게 잘한다 뭐라던가 이거 되게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해서 약간 좀 왜 그러지? 이렇게
8: 물레를 돌릴 때 엄마가 잘 만드는데 하고 칭찬을 몇 번 해봤고요. 컵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려서 잘 그린다고 해줬어요. 칭찬해주면 너도 이뻐 이러면서 좀 받아치는 정도의 반응을 받았는데 조금 칭찬한 말은 엄마 매일 나에게 렌즈를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부모님의 반응은 너도 렌즈 잘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나의 소감은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20: 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좋아요. 와. 엄마가 나를 챙겨주는 걸 네가 알고 있음을 엄마가 느낄 수 있게 반응해 준 거?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아주 좋아요.
8: 부모님이 항상 야, 너 양치 다 했어? 세수 다 했어? 너 옷 잘 챙겨 입은 거 맞지? 너 두 겹 입었지? 처음에는 그게 좀 잔소리로 느껴지고 그냥 마냥 화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21: 아주 굉장한 날인데요. 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칭찬한 말은 엄마한테서 나를 보는 눈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했는데 부모님이 뭉클해하시면서 당연한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요. 아주 권소유 칭찬함. 멋지게 칭찬 사람입니다.
20: 아, 네, 박수. 아, 근데 나도 이 말 들으면 좀 마음이 뭉클할 것 같기도 해. 선생님 지금 들어도 좀 그렇거든? 근데 상황을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잘 만든 칭찬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뭐죠?
22: 비밀이야.
20: 비밀이야. 진짜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절대 들키면 안 되고요.
23: 자.
24: 저는 그 아빠랑 저랑 관계 그거 약간
20: 왜요?
24: 많이 싸우고 그래서
20: 어떤 걸로요?
24: 그냥 평소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20: 부모님한테 칭찬한 걸 표현해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24: 좀 당황스럽고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25: 칭찬의 상황은 엄마랑 같이

0: 칭찬의 상은 아빠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칭찬한 말, 아빠 아주 맛있겠다. 부모님의 반응, 그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평소에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웠다. 끝입니다. 잘했다.
1: 지난번 분명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랑 칭찬하기로. 근데 오늘 그 미션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도 기대해볼게요, 진영. 네. 그 다음 여기. 네, 아연이.
0: 약간 딱 예상한 대답? 그래도 평소에 많이 안 하던 칭찬을 계속하니까 나중 가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녀올 때 엄마 봉사활동을 하다니 대단하다. 고마워. 지금까지 한 칭찬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
2: 어머니께서 기분이 오락가락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칭찬을 하고 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텐션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가족의 큰 역, 아니 큰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역할의 보람이 된 것 같아요. 네.
3: 되게 집안이 따뜻해지고 웅글웅글해진 것 같고 엄마가 이제는 응, 아니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 그랬구나 라면서 엄마도 노력해서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 아빠가 거실을 총총 뛰어다니실 때입니다. 아빠 총총 뛰는 모습이 너무 깜찍해라고 하였고요. 아빠가 웃으시면서 계속 거실을 뛰어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여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5: 아빠가 보드게임을 잘했을 때 오, 아빠 죽이는데
6: 죽이지?
5: 아빠의 반응이 웃겨서 좋았다.
7: 아빠가 분리수거를 할 때 아빠 분리수거 잘한다.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빠 반응이 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원래도 좀 재밌고 귀엽긴 한데 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8: 칭찬을 하면 저녁 반찬이 두 개가 늘어져서 좋았어요.

0: 안녕하세요.
1: 어느 반이 용기야?
0: 여기. 처음에는 엄청 걱정되고 떨리고 이제 또 애들이 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잘못 전하게 되면은 이건 또 문제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더 막 긴장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저녁 시간에 학부모님을 초대하는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이었고 가장 큰 저의 그때 걱정은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참여도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0: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 그냥 졸업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 그런 거 보는 줄 알고 왔는데
4: 윤기 보고 뭐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랬더니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뭔가 하면서 전혀 모르고 왔어요.
0: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가족끼리 이런 칭찬과

0: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달 동안 엄청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칭찬을 엄청 여러 번 했는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칭찬의 상황은 엄마가 체육 수행 평가를 도와줬을 때입니다. 칭찬한 말은 엄마 춤 진짜 잘 춘다 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엄마 예전엔 더 잘 췄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2: 칭찬한 말은 아빠 청소 잘한다 라고 했고요. 반응은 네가 해야지 임마 라고 했습니다.
3: 오늘 화장 과정을 해주면 고마워.
4: 어제 아예 안 듣는 말도 나오셨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근데 가면서 해준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끝나고요, 그때.
0: 혹시 아셨나요? 촬영하는 거 아셨어요?
4: 아니, 그냥 핸드폰 그냥 갖고 와서 옆에서 그냥 해서 정확하게 하는지는 몰랐고 저렇게 얘기 안 했을
5: 때. 11월 8일 카톡 할 때 메일을 그 문자 보내주는데 너무 정량스러워요. 부모님 반응.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의 소감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6: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좋습니다.
7: 칭찬 얘기할 때 부모님 반응이 너무 같은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아빠 칭찬인데 모든 궁금함을 왜로 받아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왜라고 그만 좀 해주세요.
0: 부모님을 관찰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졌고 엄마 아빠의 이런 새로운 모습 같은 거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0: 칭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조금 더 응원의 말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의 하나뿐인 딸이야. 헤헤, 이번 칭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어. 엄마는 캘리그라피를 잘해. 정말 일로 유머러스해. 정말 다정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나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내가 엄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2025년 12월 29일, 엄마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서화가.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지막에 서화가 계속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얘기 하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을 못 줬나 싶었어요. 많이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구나.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1: 뭐로 우선스럽게.
0: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이, 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영이 어머님.
3: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말 걸기도 어려운데 칭찬을 하자니 정말 막막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칭찬 활동을 하면서 저를 신경 써주시고 아껴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첫째 아들 이진영 올림.
0: 네. 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네, 진영이 어머님을, 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3: 엄마의 소중한 첫 번째 사랑, 우리 진영이에게. 자기 주장도 세지고, 엄마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는 진영이의 모든 변화를 옆에서 보면서 조금만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진영이의 마음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읽어주는 방법을 알고 싶더라. 근데 책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엄마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진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집밥 차려주는 엄마가.
0: 칭찬도 해드려, 엄마. 최고예요.

0: 그 전에는 뭐 그 전에 써.
1: 은산이가 준비한 일기 보니까 은산이한테 참 고맙더라. 우리 은산이 너무너무 사랑해, 알지? 그리고 은산아, 글씨 좀 이쁘게 쓰자. 엄마가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뻔했어. 알랍. 엄마 아빠가.
2: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애랑 아이랑 거의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에 깨울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가 저한테 칭찬을 해도 제가 못 듣고 알겠어 엄마 바쁘니까 그만 갈게 나 알아서 챙겨갖고 가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미안했어. 많이 미안하고.
3: 어렸을 때는 이쁘다 뭐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에 지연이가 엄마 사랑해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도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하는데 입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표현을 많이 해줘야겠더라고요.
4: 제가 항상 무뚝뚝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미안했고, 앞으로는 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제 칭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섭섭하기보다는 반성이 많이 됐어요.
6: 그냥 감동했어요, 계속. 그리고 너무 우리가 표현을 너무 안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
7: 하루에 한 번씩 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칭찬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너무 하나라도 오늘 뭐 이래서 아들 칭찬해 이래서 엄마 이런 프로젝트를 가족끼리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8: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좀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이들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말 한마디, 두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엄마가 뭐 이렇게 고마워, 뭐 너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관계에서의 주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9: 이렇게 한번 긴 시간 동안 누가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길게 고민해봤겠어요. 10일 동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긴 시간 동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되게 큰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10: 고마워라는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1: 제 말에 동의해주고 약간 좀 인정해주는 느낌이잖아요.
10: 친구 해준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2: 당연한 거지. 내 아들이니까.
13: 오늘 수고 많았어.
14: 엄마는 미나밖에 없어.
15: 나도 사랑해.
16: 고마워. 우리 딸 잘 자.
17: 고마워.
18: 그래, 고마워.
19: 고마워.
20: 고마워. 너도 예뻐.
21: 칭찬해줘서 고마워.
22: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23: 뭐든지 잘하는 거.
24: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25: 많이 도와주는 사람?
26: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도움을 주는 사람 같아요.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
27: 책임감 있는 사람?
28: 착한 사람 같습니다.
29: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좀 많이

0: 시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퍼서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4: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튀겨줄 거야.
5: 2025학년도 제91회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 여러분들은 분명히 즉시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0: 상담할 요시 유니온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

0: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산더발루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응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
1: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1: 치킨 이름이 왜 이래?
3: 오, 바람 너무 추워.
4: 춥다고? 더워.
3: 추워.
4: 아, 그때 AI 뭐 콩콩 살 거야.
5: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6: 얼른 결정.
7: 절대 너의 에어컨 못 켜.
4: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공부 프로 살 거야.
3: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5: AI가 다르긴 다르네.
3: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8: 삼성 AI 신원가전.
9: 자,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속칭 빌런이죠. 악랄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어른이 돼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별의별 범죄들이 갈수록 좀 진화되고 악랄해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0: 그럼요.
9: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 저는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9: 아, 그냥 악하다?
10: 네.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네. 사회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선하게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9: 자, 우리 정영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당연히 인간은 악하다라고 하겠죠?
11: 아, 무슨 말, 저는 인간이 선하다고.
9: 아, 뭐예요?
11: 네.
9: 어, 진짜요?
11: 네네. 왜냐면 우리가 악하고 선하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때문에 판별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악하다 보는 거지 네. 생존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숭고하고 선하다고 보고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착하게 태어났어요.
9: 그거는
12: 왜 이렇게 웃죠?
9: 그냥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누군가가 나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쉽게 하진 않아요.
11: 아, 저도 진짜 선하게 태어났어요.
9: 일단 태어난 건 선하게 태어났다. 예, 중간에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1: 그렇죠. 그렇죠. 예.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편입니다.
9: 아예.
11: 예, 오히려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오히려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가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특수한 종족이다.
9: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성선설을 믿었어요.
10: 네.
9: 뭐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어린이가 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아, 인간은 악하다.
10: 네.
9: 인간이 이제 악하게 태어났는데 이게 착한 걸로 착한 척이라고 그러죠. 착한 척을 계속 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착한 척을 하다가 사기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10: 있죠.
9: 예.
11: 그나저나 오늘 우리 취미는 철학 가는 날인가요?
9: 아니, 아니, 아니요. 예, 취미는 철학은 안 돼요.
10: 안 돼요.
9: 힘들 것 같고. 과학자분들이 혹시 이런 거는 좀 연구를 안 하시나요? 왜냐면 이게 철학 쪽인데 이런 주제를 좀 연구를 좀 과학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11: 과학자들도 이런 선한 본성 혹은 악한 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탐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9: 아, 그래요? 오.
11: 그래서 오늘 우리 데프콘님의 고민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릴 연구자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9: 좋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인간을 연구하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0: 네, 반갑습니다. 아,
1: 안녕하세요. 네.
0: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네. 영장류 행동 생태 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영장류 학자 이윤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이 교수님, 한국의
2: 제인구다.
0: 제인구다. 와. 그 저기 뭐야 그 유인원의 어머니.
3: 어, 예.
0: 예.
4: 아,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야생 밀림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현장에서 영장류를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0: 장기 연구를 하셨다고요?
1: 맞아요. 밀림에서 2년 정도 제가 살면서 직접
0: 밀림에서 사셨다고요?
1: 네.
0: 와, 장기 연구. 밀림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1: 아, 너무 재밌어요.
0: 아, 재밌어요?
1: 네, 아, 진짜.
0: 이 교수님, 이분 찡이시네.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어떻게 영장류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1: 학부 때는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0: 아...
1: 그래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0: 아하.
1: 야생동물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궁금해진 거예요. 그... 대학원 때는 전공을 바꿔서 최재청 교수님의 제자로 행동생태 연구실.
0: 아, 최 교수님 제자분이세요?
1: 네,
0: 아,
1: 예.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야생 영장류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 심리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0: 아, 동물의 심리를 알고 싶었는데 오히려 인간을 알게 됐다. 그러면 진짜 오늘 저희의 그 물음에 네. 정확한 답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3: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인간 본성의 자 심연의 밑바닥까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장류를 연구하면 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걸까요?
1: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1: 예, 그러니까 영장류가 인간이 속한 종인데요. 예. 인간 본성은 좀 숨겨져 있어요.
0: 맞아요.
3: 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0: 밑바닥까지 가야 이제 본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그래서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까운 영장류를 연구를 해보면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인간의 진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영장류가 만물의 영장할 때 그 영장 맞습니까?
1: 네, 맞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최고의 종이다. 이런 최고의 동물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18세기에 식물학자 린네가 현재의 그 학명 체계를 만들면서 인간이 속한 분류군은 최고의 분류군이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해요. 왜냐면은 뭐 포유류는 젖을 먹는 동물들,
0: 그러니까, 예.
1: 설치류는 뭐 이빨을 갈아야 되는 동물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름만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장류는 그냥 최고의 종이다 하면 좀 너무 잘난 척이 심한 것 같기도 하고
4: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르시스적인 우리가 영장이야
1: 최고다.
0: 우리가 짱이야.
4: 그리고 너희도 껴줄게 하면서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 껴준 그 분류군이 영장류인 거죠?
5: 이 영장류라고 이름을 지은 그 바닥에도 인간의 본성이
0: 그렇죠.
5: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탑이야.
1: 현재까지 알려진 영장류 종은 한 500종이 있는데.
0: 우와, 너무 많네. 500종이요?
4: 생각보다 많네.
1: 영장류 안에 들어가는 그 분류군을 보면은 맨 처음이 원숭이가 있고요.
0: 원숭이.
1: 그 다음에 유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원류라는 좀 원시적인 형태를 아직도 지니고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0: 원원류요?
1: 네. 원시적으로 약간 혼자 다니면서 밤에 활동하고 후각을 많이 사용하고 원원류. 이런 게 원원류고.
0: 원원류? 그리고 이제 약간 무리 지어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는 애들이?
1: 맞아요. 네. 원숭이와 유인원.
0: 원숭이와 유인원.
1: 인데 그 둘도 구별하는 특징이 있어요.
0: 뭡니까?
1: 꼬리의 유무.
0: 아, 꼬리가 있냐 없냐? 아.
1: 그래서 꼬리가 있는 게 뭘까요?
0: 꼬리가 없는 애들이 유인원이죠.
1: 그렇죠.
0: 어, 침팬지, 침팬지.
1: 네. 꼬리가 침팬지. 있는 애들이 원숭이, 없는 애들이 유인원 이렇게 그렇지. 생각하면 아... 쉽습니다.
0: 야, 그럼 인간도 꼬리가 없기 때문에 꼬리뼈 있어요.
1: 네, 꼬리뼈 있지만
0: 근데 유인원이죠.
1: 유인원이죠.
0: 인간도 유인원이다.
1: 유인원에 속하는 종들은 6종이 있어요.
0: 6종이요.
1: 인간 있고 침팬지, 보노보,
0: 오랑우탄, 고릴라,
1: 김팔원숭이.
0: 김팔원숭이.
1: 네.
4: 이 중에서 오답인 것은 하면 6번 김팔원숭이라.
5: 잠깐만, 김팔원숭이는 왜 원숭인데?
0: 그럼 이 원숭이라면 김팔 유인원이라고 해야지.
5: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동물 명들은 일본어에서 번역을 해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에서부터 이미 김팔원숭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4: 그러니까 영어로 기번이라고 하죠.
1: 그렇죠.
4: 아, 영어에는 먼키가 없네요.
1: 그렇죠. 다른 유인원들 이름 생각해 보시면 뭐 고릴라, 오랑우탄 이거 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기번은 김팔원숭이로 좀 잘못 번역이
0: 된 거죠. 고릴라 영어로 뭐예요?
2: 고릴라.
0: 고릴라죠. 그럼 인간은 왜 침팬지나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인 걸까요? 같은 그룹으로 묶인 이유가 있나요?
1: 인간과 원숭이, 유인원 이런 것들이 다 공통조상에서 분기가 되어서 그래요? 나온 거예요. 이 역사를 좀 살펴보면 공통조상에서 원숭이가 분기해서 나왔고 유인원과 네. 유인원 중에서도 긴팔원숭이가 분기를 해서 나왔고요. 그 다음이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가 인간이랑 분기된 게 600만 년 전.
0: 600만 년 전. 그 영장류하고 인간의 뭐 어떤 유전자의 공통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인간이랑 뭐 침팬지가 그렇지, DNA가 그렇지. 얼마나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1%밖에 안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많은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백질들은 침팬지랑 우리랑 진짜 똑같은 단백질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98%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80%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우리 인간이랑 뭐 개 뭐 이런 다른 동물의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정말 가까운 친척들이다.
0: 다른 종에 비하면 침팬지나 이쪽이랑 우리 인간이랑은 좀 비공통적인 부분들이 좀 일치하는 게
4: 엄청나게 많다.
0: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이제 인간과 영장류가 이제 유전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사촌 관계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영장류가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이 뭘까요?
1: 영장류 학자 로버트 여키스가 한 말 있어요.
0: 네네.
1: 한 마리의 침팬지는 침팬지가 아니다.
0: 아, 그 말은?
1: 그 말은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예.
1: 이 영장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0: 영장류는 사회적인 관계들을 맺는 존재들이다.
5: 이것도 영장류라는 이름에 가치 부여한 것처럼 좀 과장된 건 아니에요. 근데 늑대 같은 동물도 사회활동을 한다고 그렇죠. 알려져 있고 되게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동물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3: 돌고래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4: 개미와 꿀벌.
1: 그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영장류의 그런 무리 생활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늑대나 들개 같은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은 네. 그 사회 구조가 좀 단순하고
0: 단순하다.
1: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장류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유연해요. 이 유연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그 사회 구조를 잘 바꾸는 거예요. 살아남기 좋은. 구조로.
4: 잘 배신한다는 뜻 아닌가요?
5: 그러니까 이게 사기친다는
0: 이게 뭐냐면 사극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각종 그 사회적인 걸 다 복잡하게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1: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좋게,
1: 네, 좋게 표현하면은 유연하다,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다.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게 특징이고 영장류가 사실 그 몸집 대비 뇌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종에 비해서. 큰 뇌, 그리고 고등 인지 능력 네.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느라고 커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아,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니까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진화했다. 맞아,
1: 맞아. 예를 들면 뭐 침팬지도 그룹 수가 50마리 정도고 개코원숭이는 120마리. 황금원숭이는 뭐 600마리까지 돼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사실 누가 내 그룹인지도 기억을 해야 되고 나와 이 개체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근데 이 개체와 다른 개체의 관계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5: 흔히 말하는 라인 탄다라는 게
1: 그래서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순간 기억력.
0: 아, 순간 기억력. 네. 아, 똑똑하다 보니까.
1: 침팬지가 순간 기억력이 진짜 정말 인간은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0: 아, 어느 정도예요?
1: 일본 영장류 센터에서 그 터치 스크린으로 침팬지 영구
0: 실험을 했구나.
1: 네, 실험을 한 적이 네. 있어요.

0: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냐면 이 숫자를 1부터 15까지를 무작위로 스크린에 배치를 해놔요. 그리고 정말 0.1초를 보여주고 그거를 다 똑같은 네모로 가려요. 침팬지는 뭐 딴짓하면서 그냥 훌쩍 보고 0.1초마다 그게 가려지면 아 여기 1이 있었고 여기 2가 있었고 이거를
1: 순서대로 다
0: 네,
2: 순간 기억력이 엄청나구나.
0: 네, 거기서도 이제 대학원생도 시켰어요. 대학원생 인간도 시키고 또 침팬지랑
2: 했는데
0: 시켜가지고 했는데 이제 비교가 안
2: 안
0: 되는
2: 되죠,
0: 거죠.
2: 안 되죠.
0: 이게 또 사회성이랑 연관이 있는 게요. 자기 그룹에 있는 개체들을 기억을 하고 또그 개체들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은 뭐 부장님이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순간적으로
2: 순간적으로 싹이 사회를 그냥 딱 완전히 알아야 되는구나. 직원들도 이제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그만큼 사랑받듯이.
3: 그렇죠, 그렇죠, 알죠.
1: 근데 그 사회생활의 사실 핵심이 사회생활 잘하는데 핵심이 요거잖아요.
2: 그래.
1: 요거를 잘하는
2: 그렇지,
1: 사람들이
2: 그렇지.
1: 사실 사회생활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생활 잘하는 다른 영장류들도 진짜 언어 능력이 탁월한가요?
0: 영장류도 언어가 당연히 있습니다.
2: 아, 있습니까,
0: 네.
2: 언어가?
0: 예를 들면은 침팬지 언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내는 소리를 분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거를 또 조합을 해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 침팬지 또 침팬지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메리카에 사는 마모셋 원숭이도 걔네는 또 자기 이름이 있대요.
2: 오,
0: 그래서
2: 이름이요?
0: 자기가 뭘 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말하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누구를 부를 때그 개체 이름을 부르는 거죠.
2: 그걸 어떻게 근데 발견해냈지?
4: 그치,
2: 그거를? 아,
4: 그러니까요.
2: 그게 너무 신기한데요?
0: 소리를 계속 녹음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 네.
0: 특정 개체가 항상 처음에 내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서로 보일 때는 잘안 내는데 서로 안 보이는 상황에 있을 때좀 누군지 소리로서 알려줘야 될때그 소리를 더 많이 내는 거죠.
2: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거네. 항성이는요, 지금요, 홍제는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태양이는 지금 사랑이 고파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0: 네.
2: 아, 항상 앞에 이름을 지어놓고
0: 그렇죠.
2: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문화도
2: 아,
0: 있어요.
2: 문화요?
0: 문화도 있어요. 침팬지가 털고르기를 할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2: 그 뭐예요, 그게?
0: 왜냐면 이거는 이제
2: 저
0: 한
2: 사람이
0: 명이 그냥 손 들고 있기
2: 보이고. 네.
0: 그러니까 손을 잡고
2: 잡고.
0: 있으면 둘다 털고르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룹마다 다른 게 오른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왼손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손목을 잡는 그룹도 있고요. 그게 그룹마다 다 다르고
2: 달라요.
0: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고, 버빌 원숭이 그 문화 실험을 한 것도 있는데 빨간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랑 파란색 색소를 집어넣은 과자를 야생 버비 원숭이한테 줬어요.
2: 네.
0: 그런데 빨간색은 좀 인위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맛있게 했고 파란색은 좀쓴 맛을 넣어서 빨간색을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2: 네.
0: 그러면은 나중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 줘도 파란색 먹지도 않고 빨간색만 먹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파란색 먹지도 않아요. 왜냐면
2: 아예 애기들은 학습이 돼버린
0: 네, 학습이 돼서 빨간색만 먹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버비 원숭이 그룹한테는 그거를 바꿔서
2: 반대로 바꿔서
0: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는 파란색만 먹어요. 그런데 이 집단에 있던 애가 첫 번째 집단으로 옮겨간 거예요.
2: 네.
0: 그러면 다들 빨간색 먹잖아요.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해요.
2: 그 순간적으로 딱그 대세를 따라가는구나.
0: 학습이 다른 동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맛있는 거, 저게 맛없는 거. 근데 그거를 유연하게 바로 바꿔서 다른 사람들을
2: 유연하다.
0: 보고 또.
2: 걔는 유인원이 아니라 유연원이네. 유연하게.
1: 또 있어요?
2: 또?
0: 네.
2: 예.
0: 또 다른 개체의 감정도 이해하고, 심지어,
2: 감정.
0: 네. 의도도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의도도 다 파악을
2: 야,
0: 합니다.
2: 의도를 파악하는 건좀 소름 돋네. 감정까지 이해해도 의도를 파악한다는 너무 소름 돋는데요?
4: 어떻게 그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을 해요?
0: 침팬지를 다른 우리에 가둬놓고 한 마리한테는 여러 가지 도구를 줘요. 근데 도구가 필요한 애는 옆에예요. 옆에 있는 애가 뭐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도구를

0: 이제 다 줘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0: 맞아요,
1: 아닌가요?
0: 맞아요. 마음이론이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사실 인간도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3살, 4살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만 하지만 4살에서 5살 정도 돼야 아,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뭐 슬프겠구나, 아니면은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3: 명장류가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0: 사실은 이거를 몰랐어요.
3: 아,
0: 왜냐면은
3: 진짜로요?
0: 명장류는 남반구 적도 근처에 많이 사는 종인데, 옛날에는 이제 북반구 유럽 연구자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남반구에 내려가서 명장류를 오래 관찰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잡아서 표본으로 데려가서 해부하고 그런 생리적인 실험을 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1960년대부터 제인 구달
3: 아, 그분께서, 예.
0: 박사가 탄자니아의 침팬지 서식지에서 오래 살면서 침팬지 연구를 하셨어요. 자연 상태에서 오래 연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복잡한 사회성은 알기가 어려워요.
3: 아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0: 네. 대체가 누구랑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어디 다니고,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이거를 알려면, 일단 그 몇백 마리 되는 개체 구별이 다 돼야 되고,
3: 그렇죠.
0: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 얘는 이 그룹, 얘는 저 그룹. 이게 그냥 단순히 단기 연구만으로는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직접 야생에서, 자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3: 잘한 거죠.
0: 또 이렇게 복잡한 사회성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
3: 예.
0: 도구를 쓰는 것도 알게 됐어요.
3: 아, 걔네들이 도구를 쓰는 거를.
0: 옛날에는 도구 쓰는 게 인간의 고유 특성이다 이랬는데,
3: 그렇죠.
0: 도구 쓰는 동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그러면 도구를 쓰는 동물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도구를 만들어 쓰는 거는 인간밖에 없을
3: 아,
0: 거야 했는데,
3: 인간이 자존심을 계속.
0: 근데 침팬지 다 도구 만들어서 쓰거든요.
3: 아, 침팬지 도구를 만듭니까?
0: 아예 나뭇가지부터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다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도구를 만든다는 것도 이제 알려졌죠. 이런 게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영장류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3: 근데 우리 교수님도 야생에서 이제 영장류를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0: 네.
3: 그럼 교수님은 어떤 곳에서 연구를 하신 거예요?
0: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3: 열대우림에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대우림에서 살았습니다.
3: 텐트 치고.
0: 제가 있던 그 국립공원이 제가 연구한 자바긴파 원숭이의 최대 서식지.
3: 몇 마리나 있어요?
0: 1200마리 정도
3: 1200
0: 있다고.
3: 마리도 엄청난데.

0: 근데 이게 참 암호처럼 돼 있는데요. 막 뭐지 이게?
1: 그렇죠.
0: 부아 아하리 HR
2: 이름이에요. 네. 두둑 이런 거?
3: 세랑가. 네,
4: 세랑가. 어, 맞아요. 이게 10분마다 모든 개체의 모든 행동과 모든 위치, 어떤 나무에 있었는지를 GPS를 다 따요. 두둑 이런 거는 앉아 있다. 이런 얘기고. 아, 네. 세랑가는 곤충인데요. 곤충 먹고 있었다. 아, 이런 얘기도 쓰요.
0: 근데 이게 영장류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5: 그러니까요.
0: 생각. 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와.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한땀 한땀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영장류에서 어떤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4: 자연 상태에서 야생 영장류 연구하다 보면 네. 알 수 있었던 거. 네. 제일 주목받은 게 바로 서열의.
0: 서열.
5: 아, 서열이요. 예.
4: 침팬지들을 자연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서열이 1일부터 50일까지 쭉 있는 거야. 근데 수컷은 수컷대로 서열이 쫙 있고요. 네. 암컷은 또 암컷대로 서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서열이 높은 개체만 좋은 먹이를 먹을 수 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높아야지 짝짓기도 그렇죠.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인간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0: 서열 문화가 네. 우리 인간계도 이게 서열 문화가 좀 어느 정도 있듯이.
4: 네.
5: 근데 보통 우리 그 다른 동물들도 그래요. 서열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면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있듯이. 근데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열이 다른 거예요?
4: 침팬지의 서

0: 서열은 정치적이에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힘만 세다고 해서 서열 1인자가 될 수 있는
1: 달라요?
0: 네. 뭐 힘도 세고 뭐 크기 몸집도 커야 되고 이거는 맞는데
1: 기본인데.
0: 이제 네트워킹도 잘해야 돼요.
1: 야, 정치.
0: 네. 연줄도 좀 있어야 되고.
2: 인간이네.
3: 연줄?
0: 인간이. 또 뭐 가족 뭐 엄마나 아빠의 랭킹이 어떤지 와.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1: 집안도 중요하고.
0: 딱 서열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변할 수 있다.
4: 집 배치가 보통 보면은 애들 좀 이렇게 보면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막 이러던데 힘센 애들이 막 약한 애들.
0: 그게 서열을 정립할 때 많이 나타나는 행동인데요. 네. 이제 침팬지가 뭐 한 14살, 15살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힘겨루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 나이가 약간 인간으로 치면은 뭐 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성인이 돼가는 시기거든요. 쫓아가서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상대가 똑같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쫓아낸다 하면은 좀 싸움이 붙게 되는데 그래 너가 나보다 더 세 라고 하면은 복종하는 이제 표현을 해요. 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쭈구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등을 보여주면
4: 복종하란다.
0: 그러면 이제 서열이 높게 정립된 개체가 아 그래 너가 나한테 복종한다는 거지 하고 손을 내밀어서 이 개체를 뭐 쓰다듬어주고 털고르기를 해줍니다.
4: 이긴 애가 털고르기 서비스가 좋네. 이긴 애가 털고르기를 해줘가지고
1: 그러니까요.
4: 털고르기 해주고 이렇게
0: 네 너가 나한테 복종했으니까 우린 이제 문제없고 나를 계속 지지를 잘 해라 이런 의미로 또 보내줍니다. 서열이 딱 정립이 되면요. 서열 낮은 애가 무조건 먼저 가서 인사를 해요.
5: 아, 인사를 해요 진짜로?
0: 서열 높은 애한테.
3: 인사를 어떻게 해요?
4: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선배님 오셨습니까?
5: 조폭입니까 조폭. 그러니까,
4: 선배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런팅이라고 이렇게 하하하 이런 소리 내면서 먼저 다가가서 바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고,
4: 인사하고
0: 그다음에 서열이 낮은 개체가 높은 개체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요.
4: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0: 그러면 그 서열이 높은 개체가 그 손을 입으로 물어요. 근데 살짝 물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그렇게 그런팅을 하면서 인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을 서열이 높은 개체한테 주면서 서열이 높은 개체는 내가 네 손가락을 물어 뜯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의 인사를 받아주는 거다.
4: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 인간도 비슷한 게 악수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게 내가 오른손에 너를 해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로 서로 마주보고 흔들었다 그러고 손들어 해가지고 무해하다는 걸 보이라고. 사실 사회생활이니 행동이니 다 인간이랑 너무 똑같아서
4: 그러니까
2: 오히려 계급이 만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
4: 그죠.
2: 무서운데 좀.
4: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5: 그러니까요.
4: 그게 이제 인간계에도 적용이 되니까. 서로 좀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좀 이렇게 하는 행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0: 우리가 유대감을 증진시킨다고 하면은 뭐 같이 뭐 털 골라주고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카푸친 원숭이도 이제 남아메리카에 사는 카푸친 원숭이는
4: 카푸친 원숭이.
0: 그런 유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톱으로 서로 눈알을 이렇게 찔러요.
4: 에? 눈알을 찌른다고요?
0: 네.
4: 그건 눈알 실명 아니야 그러면?
0: 눈 꼬리 있죠 앞에 네. 부분. 거기에 손톱 이렇게.
4: 왜 그래요?
0: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아까 그 연약한 부분을 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있는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는 일환이에요.
4: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눈알을 터뜨릴 일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인간계에서도 계속 이러면 공포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영장류 사회에서는 서열이 왜 중요할까요? 다 같이 그냥 평화롭게 우 위아더월드 하면 되는데 왜 그토록 얘네들도 서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0: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협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4: 협력.
0: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그룹 간에 싸울 때 굉장히 터지게 싸우거든요.
3: 서로 다른 집단끼리 싸울 때요?
0: 서로 다른 집단끼리 싸울 때 그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초를 쏘고 경비를 다녀요. 순찰을 하다가 어떤 개체 발견하면 바로 죽여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성을 다른 집단한테 표시를 하는데 외부의 집단과 싸우려면 내부 결속력이 사실 필요한데 그 내부에서 서열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협력을 잘 할 수 있다.
4: 아까 영장류에서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간 사회에서 이 서열과

0: 서열이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1: 사실 침팬지가 먼저 연구가 되면서 네. 서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2: 서열.
1: 공격성. 그래서 인간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되게 신나했어요, 사실은.
0: 아, 이렇게 인간하고 비슷하다. 네,
1: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연구를 더 진행을 해보니까 또 다른 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다른 종이 바로 보노보.
2: 보노보.
3: 보노보.
1: 보노보예요.
2: 보노보.
1: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침팬지 아니고 보노보를 먼저 발견했으면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바뀌었을 수도 있다. 침팬지는 공격적이고 서열이 뚜렷하고 하다면 보노보는 훨씬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종이라는
2: 얘네 평화로워요? 보노보가 평화로운 비결이 있습니까? 얘네들은 왜 평화로울까요? 좀.
1: 이제 침팬지는 갈등을 해결할 때 공격성을 사용을 한다면은 보노보는 갈등을 해결할 때 네. 화해를 굉장히 잘하는
2: 기법이 화해를 먼저 이렇게 좀 자주 합니까?
1: 아. 네. 서로의 생식기를 비비면서 갈등을 해소를 해요.
2: 무슨 말이죠, 그게? 서로의 생식기를 비빈다는 게 뭐 어떻게 비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비비는 거예요, 뭐예요?
1: 서로 같이 하는 거죠.
4: 남자끼리요?
1: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성별과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2: 아, 같이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비빈다는 얘기예요?
1: 네. 어떤 먹이를 발견했다 예. 하면은 침팬지는 무조건 서열 높은 애가
2: 가서
1: 아,
2: 먹는데.
1: 이거 내 거. 내 너네는 거. 못 먹어. 라고 한다면은 보노보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많다 하면은 일단 생식기. 비비는. 생식기를 비비는 행동을 지지러빙이라고 하거든요.
2: 지지러빙?
1: 제니탈 제니탈 러빙이라고 해서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신나하고 들떠 있어요.
2: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지금 전체 연령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보는데 왜 비빌까? 그냥 바로 그냥 야, 와서 먹자 하면 되는데.
1: 사실 영장류가 먹이를 나눠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1: 보노보 같은 경우는 성별 따지지 않고 나눠 먹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평화롭게 하는 거는 인간과 보노보밖에 없어요.
2: 아, 음식을 나누는 거는 네. 이 영장류 중에서는 인간하고 보노보밖에 없다.
1: 부모가 자식한테 먹이를 주는 거는 인간은 정말 흔하잖아요.
2: 동물도 있잖아요. 그 어미가 새끼한테 뭐 주는 거.
1: 근데 영장류에는 흔하지 않아요.
2: 아, 그래요?
1: 네. 제가 연구한 김판 원숭이도 엄마가 애기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준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네.
2: 그럼 어떻게 키워요?
1: 그냥 애기가 엄마 먹는 걸 가끔 뺏어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를 그냥 그래 먹어라 라고 하는 게 그들에서는 사랑인 거예요.
2: 야, 이건 인간보다 더 심하네.
3: 그러니까 주지는 않대. 네가 뺏어 먹으면은
1: 허용을 하겠다.
3: 아. 근데 침팬지나 다른 영장류들은 저런 지지러빙 같은 생식기를 비비는 행위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잖아요.
1: 침팬지는 엉덩이를 맞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흔하지 않고 보노보는 시시때때 아무 때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온갖 군데서 일어난다.
2: 보노보가 침팬지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팬지 가만 안 놔둘 것 같아요. 예, 예, 예.
4: 침팬지랑 보노보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유전적으로는 가까운.
1: 네, 맞아요.
4: 친척, 가까운 자매종이잖아요, 둘이서.
1: 그렇죠. 이 침팬지랑 보노보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침팬지랑 인간이 6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했는데, 침팬지랑 보노보는 한 200만 년 전에 분기했다고 합니다.
2: 이게 유전자적으로 참 비슷한데도 어떤 종은 폭력으로 서열을 나누고 어떤 종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4: 사랑과 전쟁이
2: 네, 이런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1: 그 이유는 먹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2: 먹이 자원?
1: 네, 침팬지와 보노보 둘 다 아프리카에 사는 종이고
2: 아프리카
1: 대신에 서식지가 콩고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콩고강의 왼쪽에는 보노보가 살고 오른쪽에는 침팬지가 사는데 그러니까 침팬지는 한정된 먹이 자원이 있고 보노보는 침팬지에 비해서 좀 먹이가 풍부한 데 살아요.
2: 아, 그래요?
1: 또 침팬지 서식지에는 고릴라가 같이 살거든요.
2: 아, 막세가.
1: 그러면은 고릴라도 다른 종이지만 먹이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먹이 자원이 없는데 또 다른 종도 있고 하니까 각박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보노보는 고릴라가 서식지 없어요. 그래서 종간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그 지역이 좀 먹이가 풍부한 데여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2: 좋은 데 사니까.
4: 곡간에서 임신나네요.
2: 곡간에서 임신납니다. 딱 그거네요. 곡간에서 임신. 예.
3: 그런 게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1: 그렇죠. 약간 이타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동물종에서 이타적인 행동은 혈연관계이거나

0: 바로 나한테 즉각적으로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진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영장류는 오래 살죠. 그리고 사회 구조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이득이 없어도 언젠가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을 도와주고 나눠 먹는 그런 행위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1: 그게 T4TED 그 게임 이론으로 이런 행동 진화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제일 좋은 전략인데 첫 번째 출발점은 일단 잘해줘라.
0: 일단 잘해줘.
1: 일단 잘해주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잘해줬는데 잘 못하면 복수해라 라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전략이니까 낯선 개체를 만났을 때 일단 호의를 베풀어서 네, 보는 게 게임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제일 효율적인 전략일 수가 있겠네요.
2: 이 영장류 행동들을 통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점점 또 이해도 되고.
1: 그래도 또 야생동물의 생태와 행동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짝짓기가 아닐까 싶은데.
2: 아, 짝짓기.
1: 어떤가요? 이 짝짓기를 하게 되는 것과 앞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성, 무리, 서열.

0: 수컷들이 여러 마리 있는
1: 네.
0: 사회구조고, 침팬지 같은 경우는 수컷도 많고, 암컷도 많고, 그런 사회구조고, 오랑우탄은 엄마랑 아기는 같이 다니지만 수컷은 따로 다니다가 짝짓기 시기에만
1: 나타나는.
0: 암컷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사회구조고,
1: 찾아가네.
0: 제가 연구하는 김팔원숭이는 일부일처제예요.
2: 오, 일부일처제예요?
0: 김팔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족처럼 살거든요.
1: 네.
0: 엄마, 아빠, 자식.
1: 아, 저게 이제 가족 사진이에요?
0: 네, 부부 사진인데 어느 쪽이 암컷, 어느 쪽이 수컷일까요?
2: 전혀 모르겠는데.
0: 위에 있는 게 엄마예요.
1: 아, 그래요?
0: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 네.
0: 아기 머리가.
2: 아, 있는 거예요?
0: 네.
2: 무릎 있는 쪽에.
0: 아, 무릎 있는 쪽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3: 아, 배 나온 게 아니라.
0: 네. 요거는 정말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1: 새끼들.
0: 찍은 사진인데,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엄마고,
1: 엄마.
0: 왼쪽에 있는 게한 4살, 5살 정도 된 청소년이고요.
2: 네.
0: 엄마 배에 아기가 또
2: 네,
0: 매달려
2: 있어요.
0: 있어요. 그래서 밖을 이제 내다보고 있죠.
1: 화목해 보이네요, 진짜. 영장류 중에서 일부일처가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0: 사실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영장류에서의 일부일처 확률이. 포유율만 따지면은 9% 정도가 일부일처인데, 영장류의 경우는 거의 30%가 일부일처제입니다.
4: 일부일처 성향을 보이는 영장류가 나타내는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0: 이제 김팔원숭이는 이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2: 이중창이요?
0: 네.
1: 뭐래요?
0: 네, 듀엣을 해요.
1: 어떻게? 그대 안에 긴팔 이런 걸 부르나?
2: 아, 그대 안에 긴팔.
1: 난 팔이 길어. 뭐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듀엣을 부른다고요? 남편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0: 네.
1: 저기 안에.
0: 네.
1: 셀린 디온 같이 부르네. 와. 약간 저기 돌고래 그 초음파 소리도 나요 좀. 어 저기 같이 노래 부르고.
3: 이웃도
1: 뭐야? 아 이웃집에서 노래를 불러요? 어.
0: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장류 소리랑 굉장히 다르죠. 정말 노래라고 할만하죠.
3: 그 계셨던데 1,200마리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0: 네, 영역이 이제 흩어져 있지만 멀리서도 이게 이 소리가 거의 1km 넘는 데서도 들려요.
1: 언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부부가?
0: 이 상황은 이제 그룹 간의 싸움이 있을 때 부부 관계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1: 어떻게?
0: 우리 부부가 이만큼 사이가 좋고 우리 이 사이 좋은 우리가 이 영역을 지키고 있으니 너네들은 섞어져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죠.
1: 우리 사이 부부 사이 좋아, 우리 단합력 좋아, 결속 좋아. 함부로 이곳에 들어오지 마.
0: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부가 같이 노래를 한다는 거는 암컷이 불렀다가 그 다음에 수컷이 불렀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인간 언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턴테이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차례에서 내가 말하고 그 다음 차례에 다른 사람이 말하고
2: 네.
0: 이렇게 해서 대화를 주고 받는. 그게
2: 네네.
0: 듀엣에서도 들어가 있고 또 듀엣을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듀엣을 같이 하면은 그 사이에 쭉 들어가서 같이 노래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암컷이 노래를 하면서 잠깐 숨을 쉬는 사이에 수컷이 그때 또 노래를 한다고.
1: 치고 들어가고.
0: 그래서 이게 이 짝 간의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1: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0: 바람 많이 핍니다.
1: 아, 바람을 많이 피우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다.
0: 공식적으로는 일부일처.
1: 아니, 바람을 많이 피면 일부일처가 아니잖아요.
0: 아, 그게 사회적 일부일처제랑 성적 일부일처제로 나눠져요.
1: 에?
0: 그래서 사실 우리 새 연구도 새들이 짝을 잃어서 서로에게 평생 충실하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전자 검사해보니까
4: 혼외자가 많아요?
0: 혼외자가 많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2: 네.
0: 그런 경우는 사회적으로는 일부일처제지만 성적으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룹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1: 네.
0: 수컷들은 바빠요. 왜냐하면 수컷들끼리 서로 쫓기면서 굉장히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암컷이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체 수컷 두 마리는 바쁠 때 이 그룹에 좀 덜 다큰 자식. 약간
1: 아니 전투에 나가기 좀 아직은 네. 좀 무리익지 않은
0: 네, 그 개체가 와서 암컷이랑 혼외 정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1: 빈틈을 노린다.
0: 싸울 때 듀엣을 하면은 그 부부 사이를 광고하는 것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 바람 피는 거를
1: 아.

0: 막아줘요. 왜냐하면은 한 번, 한 마리가 듀엣을 시작하면은 다른 개체가 따라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안 하면은 지금 뭐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 여보! 여보! 어디서 뭐 해? 장례식장! 뭐 이런 거겠지. 영상통화, 영상통화. 에, 이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3: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2: 어디야? 이런 거죠, 이런 거.
4: 아니, 바람도 핀다면서 굳이 1부 1처를 선택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여러 가지로 또 가설이 설명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다시 먹이 자원입니다.
2: 먹이, 예, 먹이.
0: 사실 암컷은 번식을 할 때 먹이가 가장 중요하고,
3: 그쵸.
0: 수컷은 먹이보다는 암컷이 어디에 분포해 있느냐가 번식하는데 중요해요. 그런데 암컷 한 마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넓다 하면은 암컷과 암컷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죠.
3: 네.
0: 그러면 수컷이 이 두 영역을 다 거느리기가 힘든 거예요.
4: 네. 그렇죠.
0: 그런 경우에는 이 넓은 영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 마리 암컷과 짝짓기를 하느니 그냥 이 한 마리랑 같이 살면서 이 영역만 보호하는 지키겠다. 게 이득이다. 두 번째 가설은 또 뭐냐면 무리 생활의 이득이 있잖아요.
3: 네네.
0: 원시적인 사회 구조는 혼자 다니는 네. 구조였어요. 그러면은 이 그룹 생활을 할 때랑 비교해서 안 좋은 점이 잡아먹히기가 쉬워요. 근데 그룹으로 살면은 일단 보는 눈이 많죠.
3: 그렇죠.
0: 보는 눈이 많고 또 잡아먹혀도 나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친구가 잡아먹히지 내가 잡아먹히진 않을 수 있는데
3: 네네.
0: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번 질병이 돌면은
4: 아, 다 같이 그냥
0: 몸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다니는 거의 이점과 무리 생활을 하는 거의 이점을 둘이 뽑아서 그 가운데의 밸런스가 일부일처다라는 가설도 있어요.
2: 영장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어떤 점이 인간이랑 비슷하고 어떤 점이 또 좀 다른 것 같은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영장류학자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영장류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영장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네. 아까 인간의 밑바닥 본성을 예. 보게 됐다고 했는데 사실 제 밑바닥 본성도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2: 어떠세요, 밑바닥이?
0: 되게
2: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 교수님의 밑바닥은 어떤가요?
0: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밑바닥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나랑은 달랐으면 좋겠다.
2: 너무
0: 이렇게
2: 적나라하다.
0: 네, 너무 적나라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능을 아예 없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렇죠. 공격성이라든지 아니면 서열을 따지는 본성도 있지만 또 사실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있는 거예요. 그 유연하기 때문이죠, 그거는. 그래서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진 종인 것 같아요.
5: 저는 보노보에서 약간 희망을 봤는데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을 정도로 착한 애들이 멸종당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도 그렇게 그냥 행복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은 결국에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안 되면 지지로빙이고.
2: 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연구 계속 많이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장류의 세계를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네.
6: 암호 빵! 빵!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7: 크롬병, 류마티스 관절염,
5: 건선도 그렇죠.
7: 탈모도
5: 1형 당뇨는 자가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8: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
2: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8: 예.
2: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고.
8: 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2: 흉선.
8: 교육을 시키는 훈련 기관.
2: 학교예요?
8: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에 대한 것들.
2: 이야. 어떤 적들이 와도 네, 다 그냥 맞짱 뜰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부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자가 면역 질환은 원인이 이제 내 안에 있으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외부에서 왔으면 공격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9: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0: 저렇게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0: 게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2: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0: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3: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4: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 얘들아, 밥 먹자!
4: 오, 뭐야. 오, 이거 또 시도시.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3: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3: 너 이거 몇 개야?
4: 네 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0: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1: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정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3: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0: 목소리
1: 왔다.
0: 이거 왜 이렇게 아, 아픈 것만 하고.

Nope. 두려움과 상처를 딛고 세상과 다시 만난 유기견들. 이 멋진 일을 해내기 위해 유기견 훈련사에 도전해봤습니다.

0: 오늘 제가 PD로그 촬영을 위해 찾아온 곳은 서울의 한 재래시장. 저렴하고 신선한 식자재와 사람들이 가득한 이곳에 유기견 훈련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1: 없는 게 없다는 이곳이지만 유기견 훈련소가 있을 만한 곳은 딱히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봐가면서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북적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유기견 훈련소라니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 사장님, 여기 혹시 그 유기견 훈련소가 있어요?
2: 있다고 들었어요.
1: 있다고 들었어요?
2: 일단 거기 신발 저기 강아지.
1: 아, 저희 유기견 훈련소 찾아와서 왔어요. 아...
0: 지나가던 행인분의 친절한 길 설명. 그런데 머릿속이 왜 더 복잡해지죠?
1: 훈련소가
3: 있어요.
1: 네.
3: 그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0: 아무튼 행인분의 배려 덕분에 크게 헤매지 않고 유기견 훈련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인조잔디가 깔린 옥상. 이곳이 바로 유기견 훈련장입니다. 이곳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과 부조견 약 70여 마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요. 훈련사들이 상주하며 입양에 필요한 행동 교정은 물론 사회화 교육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대표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여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4: 아, 네. 부조견 친구들을 교육을 시켜서 입양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기서 이제.
0: 베테랑 유기견 훈련사인 김효진 대표는 전직 슈퍼모델 출신인데요. 각종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인기 모델이자 연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기르던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됐고 극심한 펠로스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이때 마음 치료를 위해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젠 전문 유기견 훈련사에 동물 행동학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4: 지금 복장이랑을 보면은 준비를 좀 하고 오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나름 네. 준비해왔습니다.
4: 왜냐면은 이제 발톱이 이렇게 옷에 걸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찢어진 청바지, 그리고 반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사가 다칠 수도 있고.
0: 다칠 수 있다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되긴 했는데요.
4: 주머니에 이거를 가지고 계세요.
1: 이게 뭐죠?
4: 배변 봉투라고 합니다.
1: 아, 네. 응가 봉투.
4: 네, 응가 봉투.
1: 네네.

0: 배변을 치우는 일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가 될 거예요. 아이들의 배변을 봐야 이 아이들이 건강 상태가 오늘 괜찮은지, 이 대변이 건강하지 않은 대변이야, 그러면 누가 그 대변을 놓았는지 봐야 그 친구를 체크를 하잖아요.
1: 열심히 해가지고 막
0: 근데
1: 도움이 될 수 있게.
0: 굉장히 편안하신 분이신가 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안녕. 굉장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은
2: 밝고 활발한 친구들이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안락사 직전에 구조되거나 불법 번식장과 개농장에서 발견되는 등 수많은 사연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1: 선생님, 그리고 제가 염려되는 게 여기 이제 구조견들이 있잖아요. 네. 친해지기 쉽지 않겠지만 잠깐 친해지고 가는 게 걔네들한테 좀 상처가 될까 봐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0: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 사람을 만날 경험이 많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보호소에 있었다거나 개농장에 있었다거나 뭐 번식장에 있었다거나 뭐 이런 친구들, 아니면 길거리 생활을 했다거나 사람을 정말 정적으로 만난 경험들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육이에요.
1: 그럼 제가 어설프지만 와서 이 친구들을 케어해주고 인사해주고
0: 네네네.
1: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주는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럼요. 사회화가 되는 거예요.
2: 반려견도 키워본 적 없는 제가 과연 유기견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 저희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영환 선생님, 여기는 황영환 훈련사 선생님.
2: 훈련소의 힘꾼 황영환 훈련사님입니다.
0: 김대랑 팀장님.
1: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저희 센터.
2: 그리고 훈련소의 살림꾼 김예랑 훈련사님입니다.
0: 일단은 아이들 네.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름 잘 외우세요?
1: 아, 네. 제가 좀 사람 얼굴하고 이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0: 안 돼요.
1: 네?
0: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얘 캔넬에 들어가고 얘가 제 캔넬에 들어가고 제 밥을 얘가 먹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1: 아, 네. 열심히 한번 외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0: 과연 네, 이 업무를 마칠 때 몇 마리의 이름을 외우고 계실지
1: 네.
0: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2: 70여 마리나 되는 친구들 이름을 외울 수 있을지, 잠자던 뇌세포들이 제발 깨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1: 들어가도 될까요?
2: 예랑 팀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습니다.
1: 제가 이 친구들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개 좀 시켜주세요.
3: 알겠습니다.
1: 네.
3: 먼저 이 친구, 제일 큰 친구는
1: 네.
3: 미르라는 친구예요.
1: 미르.
3: 네, 맞아요. 미르라는 친구이고 영종도의 네. 떠돌이 견이었던 친구를 구조해서 데려온 친구고요.
1: 어, 근데 미르 엄청
3: 잘생겼죠?
1: 네. 미르 약간 늑대같이 생겼다, 미르야.
2: 와. 늠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는 미르지만 구조 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말랐던 녀석. 그랬던 미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는 애교쟁이라네요.
1: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누구죠?
3: 이 친구는 똘이라는 친구예요.
1: 똘이?
3: 네. 네.
1: 똘이 안녕?
3: 이제 좀 짖어요. 아, 남들 좀 무서워해요.
1: 아 미안해. 네.
3: 내가 실컷 할 때.
2: 낯가림이 심해 파양의 아픔을 겪었다는 똘이. 이제는 사회화 훈련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3: 왕감자라고.
1: 왕감자.
3: 좀 더 귀엽게 만들어줬어요.
1: 아, 감자 안녕.
3: 감자야.
1: 오, 왜, 어, 이름 뭐였지? 하늘이었나?
3: 이 친구는 미르예요.
1: 아, 미르.
3: 네, 이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1: 아, 네, 미르. 너, 너 똘이 아니잖아. 똘이 저기 있고.
3: 맞아요.
1: 너 좀 똘이랑 닮았다.
3: 이 친구는 우주예요.
1: 우주.
3: 네, 이 친구도.
1: 큰일 났네, 나는. 어떡하지? 오,
2: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면 훈련도 불가능. 정말 난감했습니다.
3: 이거 보시면 잘 다가온 친구가 있고 좀 못 다가온 친구들이 있어요.
1: 그런 것 같아요. 네.
3: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잘 다가온 친구들은
1: 네.
3: 이제 미르 같은 친구 같은 경우 네. 직과도 뭐 걱정이 없어요.
1: 걱정이 없어.
3: 사람을
1: 네. 너나 좋아해서
3: 잘 따르니까. 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마일로라고 저 친구도 사람 손을 좀 잘 못하는 친구예요.
1: 아, 지금도 뭔가 표정이 시무룩하네요.
3: 저랑 친구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집 갔을 때 잘 적응하고 지낼 수 있게 저희가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교육도 좀 잘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2: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친구들이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유기견 훈련사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일반 훈련사보다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4: 저희가 구조를 하기도 하고요. 직접 구조를 하기도 하고.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구조에 대한 거, 그리고 교육에 대한 거.

0: 대한 거, 아이들 입양에 대한 거. 네, 그리고 입양을 했다라고 해도 유기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비슷한 이제 고민 문제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입양 후 교육, 입양 전 교육 그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죠.
1: 유기견 훈련사로서 제 첫 업무는 바로 아이들의 배변 처리. 먹거나 밟지 않도록 재빠르게 치워야 하는데요. 특히 변의 상태로 건강을 가늠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변을 누웠는지 관찰까지 해야 합니다.
2: 네? 느낌이 따따.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그 체온이 이게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따따따. 따뜻합니다.
1: 바깥 활동이 끝나면 매일 운동장 청소를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은 필수. 바닥에 떨어진 털부터 이물질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청소합니다.
3: 영환아, 잘 가르쳐줬어? 우리 신입? 일 좀 잘 가르쳤어?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힘만 다리 없이 솔질하는데?
2: 아, 근데 대표님 이거 좀 막대기 긴 거 없어요?
3: 지금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2: 허리가... 아니, 허리가 조금...
3: 너, 야, 야, 너 일로 와. 너 뭐, 너 어떻게 가르쳤어? 너 지금...
2: 뭐야? 너무 짧아.
1: 비록 허리는 아팠지만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아이들의 목욕 시간. 오늘은 무탈이를 씻기는 날인데요. 강아지 목욕도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됐습니다.
2: 무탈아, 괜찮아? 물? 좀 차가운데 괜찮겠어? 얼굴도 여기, 얼굴도 손으로 해줄게, 아저씨.
1: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닦아주었는데요.
2: 그럼 보통 이렇게 한 마리 목욕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한 시간.
4: 진짜, 네, 털 많은 애들은 네, 네. 한 시간 이상도.
2: 걸리죠?
4: 네, 기본이죠. 한 시간 이상. 아.
1: 그래도 무탈이가 얌전히 도와준 덕분에 30분 만에 비누칠이 끝났습니다.
2: 털이라는 말을 알아듣네요? 야, 무탈이 목욕시키다 보니까 내가 아침에 머리를 몇 분 만에 감았지? 이런 생각이. 무탈아. 아저씨 머리 5분도 안 걸려.
1: 훈련사들의 이런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에 여느 반려견 못지않게 관리받는 녀석들. 목욕을 시키는 동안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2: 무탈이 털 안 씻어 먹었어.
1: 깔끔해진 무탈이 어떤가요? 매력이 철철 넘치죠?
2: 일단 활동 시간에 또 봐. 깜짝이야. 아이고.
1: 애교 많은 무탈이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을까요?
0: 무탈이 같은 경우에는 그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몇 킬로 떨어진 곳에. 근데 이 B 집에서 무탈이가 자기 원래 있던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예측컨대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타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A라는 집에서 난 보냈어. 얘 우리 애 아니야. 문을 안 열어줬어요. 이 주인이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밥을 주고 있는데 노드킬 당할까봐 이제 걱정된다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얘 구조에 대한 게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1: 파양 후 떠돌이계 신세가 되었던 무탈이는 구조된 후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훈련소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훈련소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는데요. 실내에서 따로 관리받고 있는 녀석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꼬물이 6마리와 한 살 된 어미 추추입니다. 유기견이던 어린 추추는 보호소에서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0: 네. 지금 정읍도 산불이 났어요. 아~ 그래서 산불 피해서 막 네. 도망갔다가 아니면 좀 다치거나 한 친구들이 보호소로 막 들어오고 있어서 네. 지금 추추랑 이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보호소에 있는데 지금 다 계속 다른 큰 애들이 넘어오다 보니까는 아~ 지금 보호소 환경이 네. 좋지가 않고 애들이 막 그냥 그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도 막
1: 한 살밖에 안 된 어미 추추 역시 보호받아야 할 어린 강아지. 혼자 새끼들을 돌보기엔 젖이 부족해 이유식을

0: 시작해야 합니다.
1: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젖을 슬슬 이제 뗄 때가 됐어요.
2: 네. 그
1: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애기 발톱들이 생겨요.
2: 아, 이렇게?
1: 네. 근데 아이들이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을 이렇게 누르거든요.
2: 아.
1: 근데 요 정도 발톱이 이렇게 생겨날 때면은 엄마가 이제 젖이 아파요.
0: 생애 첫 이유식에 도전하는 아가들. 과연 입맛에 잘 맞을까요? 다행히 입에 딱 맞나 봅니다.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네요. 대표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잠들어버린 아기 강아지.
2: 다 자는 시간이네 이제. 다 자. 못하겠어. 어떡해.
0: 새근새근 잠든 녀석 때문에 꼼짝 못하고 얼음이 된 상황. 이것이 행복한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1: 혹시 아기가 뭘 싸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2: 그러진 않는데 제 손가락을 베개 삼아 자고 있어서 못 빼고 있어요. 되자마자 거기서 자는 거예요?
1: 저희 뭐 다리가 저려도 일어날 수 없어요. 잘 먹었다는 뜻이죠.
0: 다른 형제자매들도 이유식을 먹을 차례. 그런데 유난히 몸이 작은 이 친구는 이유식도 잘 먹진 않습니다.
2: 근데 이 친구는 좀 작네요. 약간.
1: 네, 얘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여도
2: 네.
1: 밀리는 애들이 있어요. 먹을 때.
0: 서열에서 밀린 녀석이 괜스레 더 마음이 쓰입니다.
1: 우리 친구는 좀 작아요.
2: 작아요. 그냥 많이 먹어야 돼, 너무. 아이고. 대표님,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도 어쨌든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이잖아요.
1: 그럼요, 가야죠.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2년, 3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일을 하다가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근데 아,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0: 이 예쁜 친구들이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될 그날을 위해 훈련사님들은 최선을 다해 돌보는 중입니다.
2: 힘찬!
0: 오후 산책 시간. 하루 만에 그래도 좀 친해진 느낌입니다.
2: 왜 이렇게 쉽네, 미루는. 또리! 안녕, 무탈 안녕? 어, 또리! 아저씨한테 와주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약간, 그, 강아지들 좋아하는 상인가?
0: 어색해하는 절 위해 오히려 먼저 마음을 열어준 고마운 친구들. 유기견 훈련소 아이들은 하나같이 개성 넘치는 매력을 지녔는데요.
2: 아이고, 그만.
0: 이 소중한 생명들이 충분히 사랑받고 행복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힘들어, 힘들어. 너의 매력을 어필해봐. 너의 매력!

0: 저녁 시간 우엉이를 안고 운동장으로 나온 대표님. 우엉이는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2022년 입양자를 찾지 못해 보호소에 입소한 지 열흘 만에 안락사가 결정됐던 친구였습니다. 안락사 시행 20여 분을 남겨놓고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녀석. 그래서 더 애틋한데요. 이제 해외 입양 전 목줄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근데 줄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저희 잠깐 보니까는 아예 그냥 얼음 되는 것 같아요.
0: 반려견이 되기 위해선 목줄 착용이 필수. 생애 첫 목줄을 착용하자 어색함의 구석으로 먼저 숨어보는데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짧은 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대표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우엉이.
2: 싫어한다. 아이고, 미안해, 우엉아, 미안해. 아이고.
0: 목줄이 낯설고 싫은 모양인데요.
2: 우엉아, 일로 와. 우엉, 일로 와.
0: 과연 우엉이는 목줄 산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겁먹은 우엉이를 안심시켜주는 대표님.
1: 괜찮지. 지금은 산책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줄을 매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애기한테 알려주는 거. 지금 이게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면 돼요.
2: 아, 너한테?
1: 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네, 줄이 조금 걸려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0: 목줄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첫 번째 훈련. 특히 줄이 당겨지는 경험이 우엉이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1: 아니야, 아니야. 이리 와. 우엉, 이리 와. 우엉. 네. 자, 당겨지는 경험도 해봐야 자기가 어떻게 해야 줄이 덜 당겨지는지 알거든요. 우엉, 우엉, 아이치. 줄이 안 당겨지는 상황이 됐을 때 본인이 칭찬을 받고 본인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를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를 근데 줄이 당겨지는 경험을 해야 내가 네. 목이 캣 하는 거를 본인이 경험을 해야 알아요.
0: 조금씩 자리를 바꿔가며 목줄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1: 옳지. 자, 우엉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0: 목줄에 거부감이 있던 우엉이가 드디어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달라진 녀석을 보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1: 아이고. 아까보다 조금 낮았죠.
2: 훨씬요.
1: 네.
0: 내친김에 저도 우엉이와 산책 도전에 나섰습니다.
1: 우엉아 움직여보세요.
2: 가자. 일로 가봐. 우엉아 가자. 일로 와봐. 우엉.
0: 그런데 이 온도 차이는 뭘까요? 제 말은 못 들은 척 하는데요.
1: 훈련할 때 애들은 놀이에요. 신나게 불러주셔야 좋아요. 우엉, 우엉, 이러면 신이 나지 않아요. 옳지! 칭찬할 때도.
2: 우엉, 옳지! 톤을 많이 높여야 되는군요.
1: 네. 솔톤.
2: 솔톤? 네. 가자. 우엉! 옳지!
1: 어머, 산책을 이렇게 잘하는 강아지야. 아우, 우엉이 산책 잘하네.
0: 이번엔 한눈 팔지 않고 산책 가기에 도전.
2: 우엉, 옳지!
0: 기특하게도 잘 해냅니다.
1: 이건 정말 근데 냉정하게 우엉이가 잘했다.
2: 옳지!
1: 야, 지금 잠깐만,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야, 지금 이거는 떡커트급인데.
2: 빨리 들어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급한 마음이
0: 드니까. 이렇게 한 걸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훈련사들은 보람을 느끼죠.
3: 애들을 대하고 얘가 좀만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아이의 견생에 있어서 내가 개입이 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럼 그 순간이 그렇게 보람돼요. 뭐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 생명 하나하나가 다 책임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런 모습들이 전과 후가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내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0: 오늘은 훈련소 친구들이 예방접종을 받는 날입니다.
1: 고고 고고.
0: 부조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년간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 이태영 수의사 선생님이신데요.
4: 이렇게 하나씩들 맞은 애들이
0: 오늘은 총 40여 마리 강아지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날입니다. 아이들마다 맞아야 하는 백신이 달라 접종 내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시간 내 접종을 끝내려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1: 맞고 나오면 애들 컨디션 체크하는 팀 한 팀 짜주고 그리고 영환쌤이랑 선생님들 해가지고 팀 나눠서 누구 먼저 맞출지 봐주시고요.
0: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은 친구들을 순서에 맞춰 대기시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5: 한나부터?
1: 한나.
5: 한나 뭐 해야 돼요?
1: 한나 뭐 해야 되는지 옆에 알려줘요.
6: 코로나, 캔내, 림플.
1: 코로나, 캔내.
0: 주사가 아프다는 걸 강아지들도 직감적으로 아는 걸까요?
2: 한이야. 한이야. 뭘 또 눈치챘어? 아이고. 괜찮아.
0: 이 많은 강아지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진료까지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5: 농포가 생겼구나, 여기.
7: 어? 물포?
5: 농포가.
7: 그때 전에 사진 동안에 잡아줬어요.
5: 아, 네. 여기를
2: 세게 잡으면 될까요?
5: 일단은 손을 이제 세게 잡지 마시고, 여기 네. 공간을 좁게 하시고, 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만 얻게 하시고, 이렇게 꾹 조금 누르시면 돼요. 어깨 붙이시고요. 예. 네.
2: 오, 괜찮아, 괜찮아.
5: 잘했어, 잘했어.
2: 아, 잘했어.
5: 잘했어. 잘 잡아주시는데.
0: 학대를 받았거나 힘든 치료의 경험이 있는 유기견들은 병원을 유난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방문 진료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도 겁이 많은 친구들은 트라우마에 이렇게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1: 힘드동이. 괜찮아. 이거 좀 닦아주세요, 선생님. 네, 네.
0: 배변 처리 업무가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8: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맞아요.
5: 아, 네.
2: 아팠어. 괜찮아, 괜찮아.
5: 네. 힘들어 주세요.
2: 아, 힘들어, 이렇게. 아.
5: 흔들어 주세요.
2: 네. 오지 마.
5: 네, 오지 마.
2: 루루, 괜찮아.
1: 알았어, 알았어. 얘가 수술 큰 걸 몇 번 해서 그런 거.
5: 뭐,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았다가 울어.
1: 괜찮아.
0: 모든 훈련사와 수의사 선생님의 노력 끝에 39마리의 접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바깥 견사에 있는 조이.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인데요. 입질을 할 수 있어 대표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발버둥 치는 바람에 목줄까지 풀려버린 상황.
1: 수건 큰 거 하나만, 수건 하나 갖다 드릴까요? 수건.
0: 목줄 대신 수건을 이용해 흥분한 조이를 진정시켜 봅니다.
1: 조이야. 줄이 없어 내가. 조이야.
0: 강압적인 방법은 피하고 천천히 다가가 구석으로 가도록 유도해 보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사를 놓는데 성공.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분들 덕에 아이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뭐 운 좋게 저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제 동물 보호도 하고 해외 입양도 보내는 좋은 일을 하는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딱히 이유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때까지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아지 사료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톤이 넘는데요. 누군가가 기부한 사료들입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 사료를 다르게 줘야 하는데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2: 아이들도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네요, 그럼 먹는 거.
9: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아. 다른 걸 먹여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2: 네네.
0: 김유진 대표의 사비만으로는 사료 충당이 힘든데요. 이렇게 기부자들이 있어 유기견 훈련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2: 덥네요, 지금. 더워. 네네. 오. 선생님 어떻게 이걸 다 혼자 대단하세요.
0: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훈련소가 세워진 것도 재래시장 측의 적극적인 장소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유기견 친구들이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기까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죠. 여기에 김유진 대표는 유기견 훈련소 운영을 위해 다른 지역의 반려견 유치원과 호텔을 만들어 자금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3: 모금을 받지 않아요. 모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0: 모금을 받으면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금을 위한 움직임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례로 모금을 위해서는 뭐 좀 아이들의 아픈 모습, 힘든 모습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가야 될 거예요. 많이 노출을 시키고 막 그런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희는 입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지내는 거 막 이런 데서 왔어.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잘 지내. 이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모금은 안 돼요.
1: 늦은 오후 훈련소 친구 중 한 마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타 지역 보호소에서 2년간 생활하다 최근 이곳으로 온 귀동이. 움직임이 둔해져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0: 그 우리 귀동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안에 산탄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흔히 사냥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 몸 속에 수시발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1: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총알. 멧돼지 사냥견으로 활동하다 실수로 맞은 건지 누군가 고의로 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2: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깨 부분, 앞다리 부분, 엉덩이랑 뒷다리 쪽에도 지금 꽤나 많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0: 아, 난 내가 F인 게 싫어.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가지고.
1: 충격적이게도 70여 발이 넘는 총알이 온몸에 박혀 있는 귀동이. 생존했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0: 아예 보행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문제 있어 보이거나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걷다가 그냥 주저앉고 걷다가 좀 많이 힘이 없어 보인다의 느낌을 했어요. 혹시나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자극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가 있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나 그 부분이 조금.
1: 과연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CT 검사 결과 운이 좋게도 주요 장기는 빗겨나갔지만 얼굴 쪽에 박힌 총알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2: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됐건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계획을 하는 거는 앞면부 쪽에 있는 건 그래도
0: 좀 제거를
2: 하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1: 힘겨운 수술을 견뎌야 하는 귀동이.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큰데요.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슬프고 참담합니다. 귀동이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길 기도할 뿐입니다.
3: 간단 훈련 갔다 올까요?
1: 정규 일과가 끝나고 황영환 훈련사님이 제게 도구 스포츠인 어질리티 훈련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요. 강아지들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민첩성과 집중력을 키우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훈련 도구 설치를 위해 파라솔을 치워야 하는데 돌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3: 몇 킬로예요 이거?
4: 킬로는 모르겠어.
3: 잠깐만. 너무 안 돼. 아, 웃음이 나. 무게가. 웃음이 나고 있는데.
1: 시작하기도 전부터 쓰러질 지경인데요.
3: 아, 이거 좀 무겁죠?
4: 제가 이쪽을 두를게요.
5: 여기가 아마.
3: 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아, 잠깐만.
5: 이거 들어야 돼.
3: 와. 무슨 경기장 같은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1: 그럴싸한 모습에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3: 오늘 어떤 친구랑 해볼까요?
5: 일단 무탈이랑 한번.
3: 무탈이?
5: 네.
3: 저희와 목욕을 함께 했던.
5: 네.
3: 무탈이.
1: 얌전하게 한 시간 동안 목욕을 했던 무탈이. 다들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각종 어질리티 대회에서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은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유기견에서 명견으로 새롭게 태어난

0: 다리. 그럼 그 실력 한번 직접 봐야겠죠?
1: 기다려, 기다려. 고, 고, 고, 타날, 타날, 타날. 고, 고, 고, 고, 고, 고.
2: 다리 진짜 빠르네요.
1: 네, 그쵸.
0: 너무 멋지죠? 저도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1: 그냥 옆에 하셔도 네. 옆으로 올 거거든요?
2: 네, 무타라.
1: 옆에.
2: 옆에, 앉, 여기서 이제 앉아. 무타라.
1: 옆에 하시고.
2: 옆에?
1: 네. 네.
2: 어, 옆에.
1: 엎드려.
2: 엎드려.
1: 기다려.
2: 기다려.
1: 기다려.
2: 기다려.
1: 걸어가세요. 기다려.
2: 기다려.
1: 안 돼.
2: 안 돼. 기다려.
1: 안 돼. 무타라.
2: 무타라.
1: 무타라.
2: 무타라. 나 안 갔어. 내가 안 갔잖아.
1: 이 보더콜리들이 똑똑해가지고 길을 외워버렸어요.
2: 아, 벌써 외워? 벌써
1: 이번엔 반대로, 한번... 반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
1: 그러면.
2: 그런가요? 반대로 해야 될까요? 네. 무타라. 아이고, 아이고. 무타라. 나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무타리가. 고!
1: 고!
2: 고! 터널, 터널, 터널, 터널, 터널!
1: 이제, 자, 고, 어, 고, 고, 고!
2: 고! 고! 고! 오!
0: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2: 잘했어!
0: 서로를 믿고 수많은 장애물을 넘는 과정을 거치며 무타리는 자신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2: 무타리 진짜 잘하는데.
1: 네, 그쵸. 훈련사님도 잘하십니다.
2: 아, 저도 괜찮은데.
1: 네, 아주 좋았어요.
2: 아, 무타라. 고마워.
3: 일단 어질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허들이나 터널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같이 다니는 옆에 사람의 과의 유대감이 같이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도 아, 자기가 무언가를 해냈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허들은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일단 넘게 했다는 것부터가 완전 뿌듯한 일이고요.
0: 다음 날 훈련소에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유기견 사진전을 위한 준비인데요. 입양을 기다리는 친구들의 매력을 담아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뜻깊은 일에 동참한 황지호 사진작가님. 베테랑 작가지만 친구들이 카메라를 보게 만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4: 오늘 꼭 끝내야 돼요. 다른 생각 안 하죠.
0: 어떻게 혼을 쏙 빼놓을지 고민인데요. 어리둥절해야 하는 호이.
4: 호이.
0: 낯가림이 심한 내향적 성격인 저지만 시선 강탈을 위해 나름 노력해봤습니다. 다행히 귀엽게 나온 사진. 우리 아이들이 인물이 좋긴 하죠.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유기견 사진전은 첫 번째 전시인 꽃과 개처럼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통해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촬영보다는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아이들. 촬영 보조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2: 삐삐기는 무서워해요? 아, 삐삐기 안 돼. 애들만 좋아하는 게 다른가 보다.
0: 외모도 성격도 다 다른 녀석들. 촬영에 필요한 기술 역시 달라져야 하는데요. 관심 끌기보다 반사판을 드는 게 제 적성에 더 맞더라고요. 반사판 덕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인간 스탠드 역할도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4: 여기 응가, 응가.
0: 응가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재빨리 배변 처리에 나섰는데요.
5: 준비된.
6: 막내는 엄청 잘했으니까.
0: 이번 사진전은 유명 해외 드라마를 패러디한 재밌고 독특한 컨셉으로 진행하는데요. 유기견과 반려견은 한 끗 차이. 사회적 편견을

0: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사진전도 실은 이 아이들의 입양 홍보이기도 하지만은 유기견 인식 개선이에요. 얘네가 이렇게 밝고 괜찮아.
1: 유기견, 부조견이라는 이름보다 먼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력적인 친구들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해외로 입양 가는 방시리의 마지막 산책 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에 낯을 가리는 친구. 오랜 시간 함께한 예은 훈련사님과는 편하게 산책을 하지만 새로운 가족과도 잘 지낼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방실아, 안녕. 한번 가볼까? 산책 한번 해볼까, 방실아? 일로 오세요.
1: 염려와 달리 익숙하지 않은 저와도 무리 없이 산책을 하는데요. 먼 미국 땅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잘 적응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애정을 듬뿍 쏟아 돌보던 친구라서 훈련사님에겐 이별의 아쉬움이 큰데요. 구조 당시만 해도 아무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던 방식이었기에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3: 저 열악한 곳에서 왔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 손도 안 타고요. 정말 사람 손이 오면은 그 불안과 불신의 눈빛을 보내던 친구인데 지금 너무 좋아졌죠.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지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1: 방실이도 이런 마음을 알까요?
3: 그동안 고마웠어. 선생님이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1: 방실이가 건넨 사랑이 나눠준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컸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방실이와 우엉, 새돌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는 날입니다. 이별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해맑기만 한 녀석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새 깊어진 정에 이별은 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입양 가정을 만나는 일이니 축하해줘야 할 일이죠. 공항에서 이동 봉사자님을 만나 친구들을 인계해야 하는데요. 머나먼 미국까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고마운 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봉사해 주시는, 네네. 얘가 새돌이고요. 밑에가 방실이에요.
1: 여러 차례 해외 입양 봉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4: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이들이 국내에서 입양됐다면 좋았겠지만,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기회라고 하네요. 이제는 진짜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기분도 좀 묘하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4: 호돌, 다
2: 잘해라. 잘 가.
1: 작별은 늘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이별은 아이들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0: 아이들이 입양 가는 순간도 너무 좋죠. 입양을 가면 그 순간이 너무 좋기는 한데, 교차예요. 이 아이랑의 이제 헤어짐. 훈련사가 훈련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건 헤어짐이에요. 이 아이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 며칠 뒤, 새 가족과 함께한 방실이와 새돌이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멀리 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가 마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유기견 훈련사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내일을 바꾸고 세상을 좀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묵묵히 생명을 보듬어 안는 그들이

0: 집을 저는 이곳에 낭만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1: 가자 이놈아 가자. 저거만 치고 저 똥밭에 굴러 묵고 사야 될 것 같아. 똥을 너무 많이 먹었어. 똥을 줄 것 같아.

0: 3번. 스탑! 스탑! 스탑! 웨잇! 웨잇!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꿀리.
2: 네.
0: 오. 살라말라이꿈. 40kg.
2: 와. 와, 진짜 장인들이다.
3: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5: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상암을요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부암 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4: 큰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2번,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 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가말료시 목욕 후 상쾌하게 부드러운 바람 케어. 냉온풍 2단계 바람 조절 기능. 샤워 후 물기 없이 뽀송뽀송. 바디 드라이어 증정.
4: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3: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6: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4: 암 진단비 한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5: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부암 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4: 큰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5: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0: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1: 원하는 공간 연출에서 원하는 컬러 연출까지 공간을 코디하라. 코디너.
2: 바람 너무 추워.
3: 춥다고? 더
2: 추워.
3: 아, 그때 AI 무풍 콤보 살 거야.
4: 에어컨이 찬바람만 잘 나오면 되지 뭐.
5: 별로 괜찮죠?
6: 괜찮네.
3: 난 맞아 다시 돌아가면 AI 무풍 콤보 프로 살 거야.
2: 바람이 알아서 피해가네.
4: AI가 다르긴 다르네.
2: 전기요금도 얼마 안 나왔어.
7: 삼성 AI 신원가전.
8: 롱.
9: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1.
11: 형들, 떡볶이 먹자.
1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1: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12: 진짜 맛있겠지?
13: 대박. 너무 맛있는데?
14: 떡이랑 같이 먹어봐.
11: 나도.
13: 닭고기가 킥이다.
12: 와, 쫄깃쫄깃하네.
1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16: 배고파.
15: 떡볶이.
12: 밥 비벼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2: 아니 로봇 청소기만 오고 설치는?
11: 로봇장 설치하는
12: 드릴 있나 한번 봐봐.
11: 언제 오실 수 있다고요?
2: 두부야 오늘은 산책 못 가겠다. 아 로봇 청소기가 다 비슷비슷하지 뭐.
12: 아무거나 사. 설치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2: 삼성 AI 스팀? 하루 만에 가구 정리품까지 싹 다 해주나 봐.
11: 전문가의 솜씨.
12: 감사합니다.
1: 삼성 AI 신원가전.
17: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8: 드디어 그날이 왔답니다. 봄이 오기를 꼬박 1년을 기다렸다는 가족.
19: 언니, 어서 일하고 있다니.
20: 새해 복 많이
19: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아유.
18: 잔칫날처럼 들뜬 풍경인데요.
20: 둘째, 수호도 어른이도.
18: 3대가 총 출동한 곳은 봄의 보물을 품은 지리산자락.
19: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2: 오, 이거 좋다.
18: 이 계절에만 산이 내어주는 선물, 산나물을 캐러 나섰습니다.
19: 나물 부케.
20: 와, 우리 수호가.
18: 봄을 한아름 만끽하는 가족. 3대가 함께 일구는 눈부신 봄날입니다. 연초록 빛이 봄의 문턱을 넘어 내달리는 지리산자락.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20: 꽃을 피우네. 이렇게 꽃이 모아서 나니까 더 아름답네.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서 반했던 나무, 처음 반했던 나무 중에 보도나무.
19: 아이고 이쁘다.
18: 이른을 훌쩍 넘기고도 이 봄이 마냥 설레는 이유.
2: 아침마다 이렇게 나무들과 인사 나누시는 거.
20: 그럼요. 거의 매일 봐야 돼. 매일 하루도 안 보면 내 리듬이 깨져서 어디 그만 내가 힘이 없어져.

0: 그래서 나무만 보면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20년째 들어가는 나무, 초피나무인데 냄새 너무 좋아요. 매일 요거 한 번씩 이게 쓰담쓰담 하고 가는 그런 나무 좋아.
1: 아버님이 그 유명한 나무꾼이시네요.
0: 그렇지. 나무꾼이라서 선녀는 근데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1: 선녀는 어디 계시나요?
0: 선녀는 집에만 있죠.
2: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리산 나무꾼.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년 전 돌아왔답니다.
0: 반갑습니다.
3: 산에 은정이 갔다 왔어요?
0: 네, 다 갔다 왔어요.
4: 선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3: 말만 선녀지. 집에서 온갖 그 외 이 농장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갖고 오면은 다 일거리거든. 그건 또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2: 매일 눈 뜨자마자 산으로 향하는 나무꾼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위해 아침은 직접 준비한다죠.
0: 아침밥을 두유하고 호두하고 콩하고 이렇게 넣고.
2: 빠르게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는 여유랍니다.
3: 어이, 괜찮겠다.
0: 아,
3: 이 정도 괜찮겠다.
2: 산과 함께 살고 싶어 선산에 호두나무를 심고 평생 직장으로 삼은 지 20년.
3: 아, 여보 고마워. 아, 맛있겠다.
0: 잘 먹어요.
2: 그 나무는 이제 부부의 삶이 되었답니다.
0: 엄청 고소해.
3: 역시 이거 먹으면 그냥 속이 든든해갖고 참 좋아.
0: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술을 안 먹고 고기 술하고 고기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계속 하다 보니까 그때 건강이 참 안 좋아졌어요. 한 23년 전에 그때 갑상선 그때 수술을 두 쪽 다 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시골 내려온 지가 이제 20년 채 되니까.
2: 삶의 방향을 바꾸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답니다.
5: 같이 기촌하신 거예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고향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 따로 저도 함께 내려온 거죠.
2: 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 와, 언니 와서 일하고 있다네.
7: 와, 아니 벌써 엄나무가 막 피기 시작하네.
8: 태영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제부도 그냥. 아유, 오늘은 고생 많았지. 아유, 그냥 매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시네.
9: 이분은 누구실까요?
3: 아,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예요. 언니인데 바로 아래 동생. 네. 봄에 산나물철만 되면 언니가 와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가세요.
9: 아, 같이 채취하러 오신 거예요?
3: 네네네. 채취 도와주고 제가 좋아하는 거 실컷 먹고 또 따서 가져가서 서울에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2: 이어지는 반가운 발걸음. 고사리 손까지 보태야 할 만큼 일손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3: 우리 애들 왔어요. 안녕입니다.
2: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볼 때마다 반가운 손주들. 곁에 있어도 늘 그리운 게 또 가족이니까요.
8: 나무 떠들어 봐.
3: 바쁘게 왔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줄 거지? 오케이.
0: 또 따릉해.
3: 자랑스러운 사이. 그다음에 우리 딸. 그 다음에 큰 손주, 그 다음에 우리 작은 손주.
9: 아니, 따님분들은 집이 어딘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10: 저희는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다가 5년 전에 이제 귀농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답답한 것도 있었고.

0: 아이들을 좀더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1: 봄의 잔치를 앞두고 3대가 힘을 합칩니다. 이맘때 가장 귀한 일꾼을 자처해주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산나무를 캐러 가봅니다.
2: 이 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3: 여기는 이제 주로 산나물이 있는 산이에요. 아까 이제
4: 산나물.
3: 다른 산에는 호두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산나물이 주로 많고, 고사리도 많고, 하여튼 산나물 위주.
1: 바구니 하나씩 챙겨 들고 도착한 곳. 봄빛 완연한 산자락. 산비탈은 온통 자연이 선물한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5: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1: 모르고 보면 전부 잡초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가 보물.
2: 그거 뭔지 알아요?
6: 아니야.
2: 그냥 막 따는 거예요?
6: 네.
7: 수, 아니 그렇게 줄기 따지 말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수아 이렇게 생긴 거 봐봐.
6: 엄마 이거 딸까?
1: 때가 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보며 삶의 이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자연은 그렇게 삶의 스승이 됩니다.
4: 와, 우리 수호가 따서 이봐.
6: 할머니랑 같이 갔네.
4: 할머니하고 같이 갔어.
2: 지금 캐신 건 뭐예요?
7: 능계승마요. 세 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라고 하고요. 사포닌이 많아서 인삼 맛도 나고 두릅 맛도 나고 식감이 쫄깃해서 고기 맛도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1: 그래서 봄 산 출구의 진객이랍니다.
2: 부케 같네요.
3: 네, 네 부케 같. 나물 부케. 그래서 나물 따러 오면 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꽃도 많고 나물 향도 맡고 공기도 좋고
4: 이것도 저 힘차게 올라오는 저 땅두루가 저 비상 보세요. 저런 나무를 먹어야 사람이나 모든 게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짝 이렇게 이게 향이 너무 좋고 약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써요, 약.
6: 할아버지, 이거 이름 뭐예요?
4: 이거는 엄나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도록 개자를 붙여서 개두루.
8: 고소야, 네? 고사리 꽃다발.
4: 고사리.
8: 고사리 꽃다발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 자,
6: 고사리 꽃다발.
8: 많지? 이거 우리 수호 선물! 꽃다발 선물! 고사리 꽃다발! 와, 이래갖고 바구니 담아요. 고사리 같은 건 다 자연산이에요.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난 거고, 그 다음에 두릅도 자기, 저기, 원래 이 산에 있던 게 많고요.
1: 봄이 지나면 억세져 딱 두 달만 허락된다는 계절의 선물. 부지런하기만 하면 지리산의 봄은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맛의 봄을 기다리는 거겠죠.

0: 두어 시간 작업 끝에 얻어낸 묵직한 나물 꾸러미.
1: 여기 엄남튼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땄다. 요거는, 요거는 좋다. 그래갖고 좀.
2: 수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짧은 걸로.
1: 짧은 걸로?
2: 어느 거? 이거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지고.
1: 얼마나 같이. 그래.
3: 그러면 이렇게 채취하시고 바로 이렇게 작업하시네요?
1: 바로 작업해야지 이제 또 신선한 것이,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날그날 채취한 거는 뭐 밤 한 11시, 12시까지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아침에 농장 나가야 돼. 4월 한 달은 계속 바빠요.
3: 그럼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택배만 나간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축제장, 이제 뭐야, 그 산나물 대

0: 축제가 있어요. 여기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요것도 이제 축제장에 가져가서 팔면 되겠다. 그지?
1: 취나물은 어. 봐도 모르겠다, 나는.
0: 어, 그래? 아직도 몰라?
1: 난 취나물은 모르겠어.
2: 취나물은 몰라.
1: 봐봐.
3: 벌써 표시가 근데, 난다. 우리
0: 향이 딱 산에 가면은 굉장히 향이 좋은데. 어, 향이 좋아. 그래서 취향인가 봐. 취향.
3: 그래서
0: 취향이라고? 취향.
4: 비치면 쌉싸름하니 입맛을 깨운다는 취나물. 산에서 난 그대로라 향이 그윽하답니다. 하루하루 매진으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날들. 힘든 일을 함께 할수록 가족의 시간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봄 산을 식탁으로 옮겨올 차례. 꽃향기 대신 쌉싸름한 봄맛을 품은 머위꽃 튀김.
5: 찹쌀튀김 같았고, 어. 색깔이. 그렇죠.
0: 어, 그래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나는?
6: 어머니한테 혹시 배우신 건가요, 요리는?
1: 저요, 인터넷에서 배웠는데요.
6: 왜 어머니한테 안 배우시고?
1: 엄마도 다른 잘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어,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저는 인터넷에서.
4: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만한 나물 박사가 또 없죠. 야.
5: 너무 맛있다. 향기가 좋지. 들깨 향기.
0: 향기도 좋고
5: 너무 맛있는데?
0: 너무 맛있어.
5: 매일 비빔밥만 해먹고 저기 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해서 이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주 마침 언니가 그냥 소고기 두릅 산적을 하니까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1: 메뉴가 좋으네.
5: 야, 메뉴가 좋아. 고기하고 이 산나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7: 아프리카는 완전히 안 익어도 아삭아삭.
5: 아삭아삭 맛있어.
4: 산나물의 변신은 끝이 없군요. 산채의 지호왕인 두릅과 오색 빛깔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맛보게 되는 두릅 산적. 밥상 위에 달큰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봄나물로 요리했을 뿐인데 어느새 예정이 없던 잔치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8: 준비한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밥 먹겠습니다.
5: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왜냐면은 이런 산나물을
8: 그러네.
5: 다 당신이 그래도 농장에 심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 되면 맛있는 나물 많이 먹잖아. 건강하고.
7: 농장에서 그냥 온갖 것들 다 나와가지고 전부 작업자 죽이니까.
5: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우하고 소도 맛있게 먹어. 김밥 맛있거든.
4: 1년을 꼬박 기다려온 맛. 나른한 봄날의 보양식으로 이만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쥐 손으로 직접 캔 나물이라 그런지 더 잘 먹는 아이들.
5: 응? 많이 먹어.
1: 튀김도 먹어.
5: 어,
4: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더 소중한 법.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둘러앉아 웃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8: 가족 간의 이런 화목을 이런 걸 다진다는 그런 뜻이 나는 제일 좋아요.
5: 딸하고 사이가 와서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4: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가족의 계절이 깊어져 갑니다. 조금 특별한 대가족을 소개합니다. 염소부터 토끼와 말까지 각양각색의 생명들이 함께 사는 이곳. 동물 식구들 건사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군요. 하다 하다 양털까지 직접 깎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 녀석.
2: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데 곧 엄마가

0: 간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1: 금이야, 오기야, 젖동냥 하면서 키운 안꼬가 어느덧 엄마가 되려고 한다네요.
2: 좀만 힘내자, 안꼬야. 안꼬야, 천천히 힘줘.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1: 또 하나의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초록빛 생명으로 채워지는 철원의 봄. 그 활기찬 생명력이 머무는 곳에 특별한 동물농장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로 시작한 인연이 어느덧 12종 30마리가 넘는 대가족을 이루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과 부대끼며 자란 딸은 말 전문 지도사 자격까지 갖춘 든든한 조력자.
0: 처음엔 진짜 코가 아플 정도로 좀 맡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 똥냄새구나. 그냥 공기 맡듯이. 이렇게 하죠?
2: 한 덩이 반 정도. 가운데 이렇게. 이게 솥밥이 소변을 빨아들이거든요. 좀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솥밥을 깔아주고 땅바닥이 단단한 것보다 약간 푹신푹신하면 말 발굽이나 발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죠.
3: 누가 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2: 그렇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잘 보살펴야 잘 자라죠.
1: 이 많은 식구들 가운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하나 있다는데요. 민지 씨가 가장 아끼는 쉐틀랜드 포니 안꼬입니다.
0: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너무 아파서 젖을 잘 못 줬어요, 어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젖을 잘 못 먹어서 엄청 막 마르고 힘이 약했던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어미를 잃은 안꼬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가족.
0: 송아지 초유? 뭐 이런 것도 얻어오고 사람 것도 먹이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어요. 안꼬 기다려. 나 눈썹을 만들어줄게. 내 눈썹은 마음에 들어?
3: 안꼬가 그러면 좀 특별하겠네요.
0: 맞아요. 제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실감도 안 나기도 하고 마음이 이상해요.
1: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안꼬는 새 생명을 품었고 그 사이 결혼해 아이 엄마가 된 민지 씨는 안꼬를 통해 미리 엄마 연습을 한 셈이 되었죠.
2: 어떻게 작은 말들 좀 내가 큰 말 줄게.
1: 동물 돌보는 일이 일상이 된 부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2: 컴퓨터 관련된 일을 했는데 컴퓨터를 납품을 하고 돈 대신에 말로 받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과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또 말만 있으면 좀 이제 좀 허전하니까 당나귀도 한 마리 생기게 되고 사슴도 그다음에 또 토끼 작은 말 계속 이렇게다가 이제 늘어나게 됐고
4: 대가족이네요.
2: 예, 제가 제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남에 키우지만 동물들도 더 많습니다.
1: 작은 동물원을 옮겨온 듯한 정겨운 풍경. 새 생명이 기지개를 켜고 보듬어야 할 식구가 늘어날수록 부녀의 손발은 더욱 척척 맞아갑니다.
3: 아버지 손에 드신 건 뭐예요?
2: 아, 이거 양털 깎는 기계예요. 클리퍼죠, 클리퍼. 네. 여름 되면 되게 덥잖아요. 털이 너무 많으면 애들 힘드니까 더울까 봐 털을 깎아주고. 그거 할래? 긴놈 해야 되겠다. 얼굴을 눈 가려주는.
1: 스스로 털갈이를 하지 못하는 양은 무더위가 오기 전에 털을 깎아주어야 한다는데요.

0: 피부병에 걸릴 수도 있다네요.
1: 핑크색 안 보여.
2: 아니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지.
1: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깎으면. 애가 살이 피부가 다 보이잖아요. 아유 저렇게 깎으면 미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 같아.
3: 확실히 미용 목적은 아니네요.
1: 아니 어머 미용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0: 누구보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깊은 밤 잠들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4: 이용할 때 새벽에 주로 나요.
5: 아 새벽에요?
4: 네.
5: 지금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 거죠?
4: 지금 벌써 5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길게 가지 말고 오늘 꼭 새끼다. 어? 배가 불러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그러지 말고.
0: 며칠 밤을 지새우며 출산을 기다리던 그때 안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드디어 진통을 시작한 걸까요?
5: 어? 안고 아팠어? 아 힘들어.
0: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고 있는 안고.
5: 괜찮은 것 같아요?
4: 네, 아직은 아까랑 차이가 없어요.
0: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시간도 더디게 흐르는 것만 같습니다. 밤을 하얗게 지새고 뒤척이며 간절히 기다리는 새 생명의 소식. 그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히도 아침이 밝아옵니다. 안고는 긴 밤을 무탈히 잘 보냈을까요?
5: 안고, 왜 애기 안 났어? 오늘은 날 거야? 응?
0: 안고 출산을 위해 산모 선배인 민지 씨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3: 그걸 왜 채우시는 거예요?
1: 안고 산책하려고요.
3: 산책?
1: 네. 아무래도 산모도 운동이 필요하니까.
4: 너무 뛰지 말고 차차 가요. 갔다 와.
0: 온 동네가 기다리는 안고의 출산 소식.
6: 안녕하세요. 어, 안고야. 그럼 맛있는 거 줄까 할머니가? 자, 좀만 기다려봐. 안고는 어디 있더라?
7: 당근 좀 돼.
6: 당근 먹을까? 응. 당근 먹어볼까? 아이고 이뻐라. 천천히 먹어 안고야.
3: 안고를 언제부터 보신 거예요?
6: 어, 얘 아기 때부터 봤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그런가 우리 집에서 뭐 고양이 강아지 기르듯이 얘는 그렇게 좀 친밀감이 있고 어, 애정도 있어요.
7: 안녕하세요.
6: 나라, 응? 개 탔다야 너 오늘.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안고야 잘 가. 또 와.
7: 안녕하세요.
0: 어미를 잃은 빈 자리를 다정한 손길들이 채워주었습니다. 그 지극한 진심을 아는지 세상의 축복 속에서 엄마가 될 준비를 마친 안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1: 어, 맺혔어요.
5: 이렇게 맺혔어요. 이게 초예요. 아, 아까운 초예요. 안 돼. 더 짜면 안 되겠다.
7: 태어나겠다, 이게.
1: 진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데 뭔가 아기가 애를 낳는 느낌이라서 걱정도 되고 되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요.
0: 내리 사랑이라는 게

0: 이런 마음일까요?
1: 어머! 어머 귀여워! 안고! 완전 너무 이뻐!
2: 하나 둘 셋! 와!
0: 딸처럼 키워온 안꼬를 바라보면서 민지 씨는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된답니다.

0: 모두가 잠든 시간, 농장에 다시 긴장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에 힘겨워 보이는 안고. 예정이를 열흘이나 넘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아온 신호. 양수가 터지고 출산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1: 아구야, 천천히 힘 줘. 좀만 힘내자, 안꼬야. 그렇지. 자, 숨 좀 쉬고.
0: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산통 속에 온몸으로 생명의 무게를 견뎌내는 안꼬.

0: 그렇지. 조금만 힘내.
1: 다리 나왔다. 다리 앞다리 나왔다.
2: 조심스럽게 분만을 돕는 손길 끝에 망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1: 어, 조금만 힘내. 다 나왔다.
2: 망아지 몸이 반만 나온 상황. 안꼬야, 조금만 더 힘을 내렴. 길었던 산고 끝에 건강하게 출산을 한 안꼬.
3: 아들 태어났네요.
4: 아들인가요?
3: 네, 순놈입니다. 아유, 대견하네요. 이렇게 11개월 하고도 한 지금 348일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출산해서 잘했어야죠. 그렇지? 고생했어. 아유.
2: 안꼬야, 엄마 된 걸 축하해.
4: 아버님, 그건 뭐예요?
3: 조금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예, 열등이죠, 열등. 좀 털 좀 말라야지.
2: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기 말. 자마자 연약한 다리를 떨며 일어서는데요. 비틀거리면서도 엄마에게 향하는 발걸음.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이 이끄는 끌림일 테죠. 망설임 없이 엄마 품을 파고들어서 생명의 젖줄을 찾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침내 가족이 된 엄마와 아기.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탄생입니다.
5: 아들이네. 힘들었겠다, 안고.

0: 인생의 기쁨과 사랑을 안겨준 존재. 이제는 그 사랑이 배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픈 게 가족의 마음이죠.
1: 맛있겠어?
2: 편한가 봐요.
3: 가족처럼? 가족처럼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어요.
0: 생명은 이토록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첩첩산중 품에 안긴 강원도 철원 산골 마을엔 조금 특별한 사진을 찍는 부부가 있습니다.
8: 부부 작가입니다. 진홍 귀촌 와가지고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 모습이 이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같이 작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0: 찰나가 아닌 한 사람의 시간을 담는 부부.
9: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10: 아들은 한자 부서져.
9: 힘내세요. 하나, 둘, 셋.
10: 사랑해.
9: 아, 잘했어.
0: 부부는 오늘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간을 기록합니다. 강원도 철원 한적한 산골 마을에 부부의 사진관이 있습니다.
9: 들어오세요.
11: 아, 여기가 사진관이에요?
9: 네.
8: 이쪽이 사진관입니다.
0: 도시에서 번듯한 사진관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부부. 이른 은퇴를 선언하고 농부가 되기 위해 시골로 왔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에 부부는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됐다죠.
8: 2000년도에 이제 강남을 갔죠. 정확히 2000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한 17년, 18년 하다가 그때는 이제 규모가 좀 컸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디지털 형상소가 없다 보니까 뭐 디지털 형상소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에다 대형 스튜디오, 풀빌라 스튜디오까지 오픈하게 되겠죠.
11: 조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챙기시는 거예요?
8: 어르신들 장수산 찍기 위해서요. 조명, 배경지, 카메라 이렇게 챙기고 있죠. 옛날에 영정사진.
9: 더 오래 살으라고. 더 오래 살으라고.
11: 좋은 의미에서.
9: 의미에서 그렇게 장수사진이라고 그래요. 왜 어르신들 사실상 그거 찍으러 가자고 하면은 좋아하는 분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머님들이 와요. 왜냐면은 자녀들한테 그것까지 내가 주기 싫어서 힘든 거야. 어머님들이. 그래서 몰래 몰래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
0: 그 깊은 속내를 잘 알기에 부부는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길을 나섭니다.
11: 괜찮네.
0: 마을 성당에 찾아가는 이동식 사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0: 아들 손을 꼭 잡고 찾아온 오늘의 첫 손님.
12: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3: 95세요.
12: 95세. 와. 정장하시네요.
13: 네.
0: 살아온 날을 돌아보며 조금 더 고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오랜만에 꽃단장을 해봅니다.
9: 어머니, 아예 볼까?

0: 세 사람 만들어 놨네.
1: 세 사람 만들어 놨어. 어때?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2: 응.
1: 이 옷 색깔하고 입술하고 살짝 맞췄어. 응. 괜찮아요?
2: 응.
1: 아버님, 여기 앉아봐요. 여기. 이렇게, 그렇지. 떨려?
0: 여녀?
1: 이렇게 떨리냐고.
0: 안 떨려.
1: 안 떨려? 근데 입술이 자꾸 떨려. 그래,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웃어주면 좋아. 자, 턱 내리고. 그렇지, 그 느낌.
0: 오케이.
3: 삶의 끝자락을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환하게 빛납니다.
1: 곱다 곱다 너무 곱다. 아우, 어머니 표정이 훨씬 낫네.
2: 아유, 예뻐라.
3: 장수 사진은 그저 한 장의 기록이 아니라 가족에게 남기는 따뜻한 선물입니다.
4: 다 웃어요. 다.
5: 우리 집 사람 너무 이쁘게 찍어줘가지고 네. 감동 먹어가지고 그냥 이
4: 그냥 우리 차례
5: 이것도
4: 고맙습니다.
5: 예, 예. 아이고
4: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될까요?
5: 아유 상관없어 저는 네. 제 손 떠났으니까 네. 아무거나 하세요.
6: 뭘 이렇게 사오셨어요?
5: 아 너무 고맙잖아요. 또 저희 집 사람 장수 사진 찍는데 너무 예쁘게 화장돼 주시고 고맙습니다. 화장 예쁘게 해주셔서. 아니 걱정돼 집에 가서 못 알아볼까 봐.
1: 아 진짜?
5: 네.
6: 선물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으세요?
7: 네. 저렇게 그쵸. 막
8: 우리 사진관에 있을 때도 이제 사진 찍은 다음에 우리 몰래 이런 야채 같은 것도나 계란, 청란 집에서 키운 이런 달걀 같은 것을 몰래 갖다 놓고 가신 적도 많죠.
7: 얍밥. 얍밥.
8: 직접 해서
7: 직접 다 해갖고 다 수확해갖고 놨던 거 얍밥을 사진 찾으러 오실 때 진짜 아침부터 그거 만들어갖고 챙겨갖고 또 오시고 많아요.
3: 시골 사리는 잠시도 손을 놓을 틈이 없답니다. 햇살 좋은 봄날이면 꽃을 따다 차를 만들고요.
9: 소금기 어느 정도 또 이게 다 날아가면 살짝 요렇게 냄비 요렇게 덮구는 데에다가 살살살살살 더 덮어요.
3: 철마다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로 소박한 풍요를 일궈나갑니다.
9: 장독은 저희가 서울에서 사진관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신랑이 나중에 이제 시골 내려와서 이제 식품 쪽으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게 효소예요. 효소 쇠비름이라고도 하고 은행나무도 있고 매실 액기스도 있고 맛 좀 봐야지. 이거 봐요. 보여요? 이게 생강 액기스.
3: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부부의 또 다른 삶의 기록.
9: 먹어봐. 진짜 맛있다.
6: 저봐.
9: 맛있지? 나 이거 집에 갖고 가야 되겠다.
8: 맛있네.
9: 너무 잘 됐다 이거는. 이게 2012년도니까 지금 벌써 지금 26년이네.
8: 14년
9: 됐어. 14년 됐어.
3: 누구보다 도시의 숨가쁜 일상을 살아낸 부부는 지친 이들을 보듬어줄 치유의 농장을 일구는 게 오랜 꿈이었답니다.
8: 도시인들의 지친 모습을 사진 플러스 농촌과 연결해서 힐링할 수 있는 약간의 있는 공간 속 아니면 우리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3: 마을에 스며든 부부의 온기처럼 새싹은 따뜻한 위로의 싹을 틔워내겠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네,
10: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11: 아유, 오셨어요. 네, 들어가세요.
10: 아버님 어색한가 봐, 오늘 촬영.
11: 아유, 촌스러워요.
12: 아니, 테레비에서 보면, 저거, 자식들이 해주는 거 많이 봤어. 많이 봤는데, 보면, 그, 뭐, 얼굴이 쭈글쭈글 해갖고, 저, 그,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11: 아유,
12: 아니에요.
11: 그, 안 그래요. 또, 마음이 또 달라. 결혼식 때 드레스 입어봤어요?
13: 아니, 없어요.
11: 없어요.
12: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0: 이렇게 새끼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나요. 두놈의 새끼 다 독사가로 잃고.
1: 꿈에서라도 되돌리고 싶었을 모진 세월을 건너 오늘 50년 세월의 타협을 되돌려봅니다.
2: 한번 입어본 게 그냥 쏘그려야 아주 그냥 아유 저런 거 한번 입어봤으면 뭐 싶었지. 그런 적이 많았죠.
3: 오늘 입어보셨는데 어떠세요? 거울에 비친
2: 기분 좋네요.
3: 기분 좋으세요?
2: 네.
1: 눈부신 5월의 신부.
0: 허리 펴. 허리 펴.
4: 어때요? 이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0: 좋아요.
4: 좋아요? 예뻐요?
2: 조금 더 젊었으면 좋았겠지.
4: 우리 아버님은 어때요, 아버님? 아유. 어때요? 아버님은 멋지지 않아?
2: 멋지는 멋진데, 멋져요.
0: 죽겠다. 백해졌어.
2: 조금 그냥 백해, 편해졌으면 좋겠지. 더 젊었으면 그냥 좋았었지.
4: 우리 너무
2: 늙은 바람에 그랬지.
4: 괜찮아. 지금이 훨씬,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야. 그죠, 아버님? 응. 오늘 이제 예쁘게, 이제 예쁘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이제 예쁘게 또 우리 50년 넘었지만 예쁘게 기록해 볼게요. 어머니 여기 네. 같이 잡을 수 있을까? 딴딴따단, 딴딴따단.
1: 신랑 신부 입장.
4: 힘내세요.
1: 평생 맞잡고 걸어온 길,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아봅니다.
5: 어머니, 아버님 허리 한번 쭉. 그렇죠. 어머님, 어머님 고개 좀 약간만 숙여보세요. 어우,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찍어볼게요. 아니, 우리 신랑님 보세요.
4: 신랑님, 신랑님 봐요. 아버님 봐봐요.
5: 오케이.
4: 아이고, 좋아라. 이쁘네. 한번 해봐요. 이쁘네.
5: 자,
4: 자, 하나, 둘, 네. 셋.
2: 사랑해.
4: 잘했어요.
1: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담아드리고픈 마음에 정성을 다합니다.
5: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
4: 이제 좋아하는 만큼. 또 나오고. 민재야, 할아버지, 할머니.
1: 인생의 파고를 함께 넘으며 서로의 어깨가 되어준 노부부.
4: 너무 잘했어요.
1: 인생의 봄에 만나 겨울의 문턱까지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오며 어느새 주름마저 꼭 닮았습니다.
2: 아유, 기분 좋네요. 한 몇 년만 더 젊어서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을 것. 너무 늙었죠.
6: 좋은 건 말할 수 없고. 아유, 자주가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 정말이야. 우리 저기 임준혁 선생님 정말 고마워.
4: 근데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웃는 거 보면은 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렇죠. 제가 더 행복해요. 아버님 농사일 너무 많이
7: 하세요. 잘 가요.
8: 꼭 이렇게 니마인드 찍다 보면 사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농촌에서 혼자 니마인드 찍다 보면 그 사연을 듣고 그 마음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9: 울림이 많아요. 그냥 괜히 울림. 이 심적으로 막 내 부모 같고 내 어머님 아버님 같고 저희가 그렇게 남겨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1: 부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갑니다. 초록의 융단이 펼쳐진 지리산 자락. 수백 년 세월을 품고 파릇한 생명을 움틔운 차밭은 지금 한창 바쁜 계절을 지나는 중입니다.
10: 할매들이 없이는 내가 못 살아.

0: 꿀맛이요, 꿀맛.
1: 수십 년 세월을 함께 해온 가족 같은 인연.
2: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앉았네.
1: 4월 중순부터 딱 한 달여. 똑똑똑 수확의 빗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끝에서 우러나는 진한 향기가 은은하게 번져갑니다. 우리나라 차 문화의 발원지로 꼽히는 경남 하동. 통일 신라시대에 조성돼 천년 수요를 품은 녹차 산지입니다. 수확철이면 어김없이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3: 오셨어요? 네. 안 피곤하세요?
4: 이런 시간인데 왜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5: 이거 녹차 따로 왔어요.
4: 녹차 따로? 매년 오셨던 거예요?
5: 안 죽으면 따로 왔고.
6: 밥도 해주고 녹차도 따고 돈도 많이
5: 재밌어,
6: 주고.
5: 재밌어. 녹차 따면 굉장히 재밌어요.
3: 우리는 1년에 한 번 만나도요. 이 엊그제 만난 식구 같아요.
7: 친 행기가 보다 더 친게 살아요.
1: 그런데 출근길 풍경이 조금 남다르죠. 차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 모노레일을 타고 오릅니다. 해발 700m에 이르는 산비탈에 차밭이 펼쳐져 있다 보니 다른 도리가 없답니다. 무려 50도에 달하는 급경사를 가로질러 하늘길을 오릅니다.
8: 괜찮아요? 저 너무 무서운데?
9: 타면 재밌어요. 타고 가면 재밌어요.
8: 아, 시나물. 시나물. 경사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머니? 만만치.
4: 어머님도 되게 편해 보이시네.
7: 아, 사진도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
1: 20년 전 모노레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게를 지고 이렇게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찻잎을 땄는데요. 그 세월을 몸으로 견뎌온 어르신들, 이 정도 경사쯤은 일도 아닌 모양이죠. 이 차밭엔 귀한 보물이 있다는데요.
10: 아이고, 우리 대가님 잘 계셨소.
11: 이야, 좋다. 이 나무가 뭔데 대감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 대대로 내려온 차나무. 200년에서 400년 됐다는, 그 정도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1: 보통 차나무는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이 고차수는 사람 키를 훌쩍 넘겨 보호수로 지정됐답니다.
10: 내가 차를 사랑하고 나서부터 차나무가 이리 큰 게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아버지한테 고맙고 할아버지한테 또 감사하고.
1: 수백 년 세월을 딛고 선 고차수. 집안이 대대로 품어온 보물이랍니다. 여린 새 잎이 수확의 때를 알립니다. 어린 잎이 어찌나 작은지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하여 작설이라 불린답니다. 이 차밭에선 깊은 차맛을 위해 1년에 단 한 달간 어린 잎만을 골라 딴답니다.
5: 이것은 누구니? 작년에 이. 이것은 이제 올해 나오니.
7: 아, 부들부들해야지 제맛이 나지. 그렇게 손으로만 따지 기계로는 이런 건 못 따. 아침 깨도 제가 따먹으면 밭내가 흙내가 퍽 나서 맛있는 내가 나.
5: 요 밭에 딴 사람들이
7: 85살 먹은 사람들이 서이 나대, 우리 동갑 때 서이 나대. 그렇게 건강.
1: 기계로는 흉내낼 수 없는 손끝의 정성. 차밭 주인의 고집스러운 진심을 알기에 할머니들은 수십 년 세월을 기꺼이 함께 해오고 있답니다. 그 시간 또 다른 곳에서도 손길이 분주한데요. 차밭 안주인은 엄나무 순을 따다 조물조물 묻히고 직접 키운 표고버섯으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입니다.
3: 아침에 도시락을 쌀 시간도 없고 이제 거의 그냥 굶고 오시거든요. 밥을 할 때는 복을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밥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이 서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1: 할머니들과는 단순한 일손을 넘어 한솥밥을 나누는 사이 소박하지만 정성껏 밥상을 차려냅니다.
3: 남이 아니에요. 이게 반찬 하나라도 맛있게 해서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식구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밥 식구들하고 밥을 이렇게 지어서 먹고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1: 차밭이 대를 이어온 시간만큼 밥을 짓는 마음도 함께 이어져 왔답니다.
0: 밥 많이 담았나?
12: 아, 많이 담았어. 어제보다 많이 담았어.
0: 반찬을.
12: 반찬도 뭐 많이 했는데 모자랍니다.
1: 하루 두 번 따끈한 정성을 싣고 산비탈을 오른답니다.
0: 아버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 네. 아버님, 저희 왔어요.
4: 아버님 묘가 있는 거예요?
3: 네, 우리 아버님이 평생 차농사 짓고 요 소나무 밑에 여기에 쉬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모신 거예요. 여기 항상 지켜주시고 차 농사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1: 차를 향한 정성과 고집, 그 모든 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답니다.
10: 아버지, 우리 할매들 안 다치게 잘 해주시오.
12: 올라오세요, 배고픈데.
1: 기다리던 부름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3: 아, 우리는 내려가서 먹을 거야.
13: 아, 요리 마세요.
3: 아니, 숟가락을 안 갖고 있어. 젓가락으로
13: 먹어. 엄마들 앞에서 한번 먹어봐. 이거 봐.
3: 아니, 이거 봐. 인심이 내보다 더 많으셔서.
0: 누가 붙여 왔어?
13: 이거요, 다 냅니다.
1: 북적북적 모여 앉은 것만으로도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12: 안 줘.
3: 어, 이걸 언제 이래 붙여왔어? 이거 반찬도 해오셨어.
4: 붙인 게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7: 네, 아침에 했어요.
4: 왜 해오셨어요?
7: 이거 붙여갖고
13: 원래 잘해와. 반찬도 해오고.
7: 여름이 뭐 저 밥 참 맛있죠?
12: 네, 얼른 드셔.
2: 사랑한 사람한테 예쁘게 앉았네.
13: 여기서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7: 꿀맛이 맛있어. 꿀맛이에요, 꿀맛.
3: 그 뒤에 앉으시고 반찬도 안 드시고.
12: 우리 아버님이 못 쓰시겠다. 뒤에서 웃으시겠다.
1: 매일 한솥밥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가족만큼 정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답니다.
7: 그럼 넘네야.
4: 어머니 아침 이렇게 드시면 든든하셔요?
7: 예, 든든하지. 일할 때 도움도 되고 밥심, 시골에서는 밥심.
1: 차로 맺은 인연의 향기가 짙어갑니다.
13: 나 저거 오늘 떡 풀다가 저 도깨도 내풀고 모자도 내풀고 그러고 왔어. 이따 점심 때.
0: 저거 떡 어디에 있어?
13: 아이 없어, 사장 떡.
0: 에이,
13: 녹차도 떡가 있다고.
1: 두어 시간 동안 부지런하게도 따셨네요.
0: 힘들죠.
13: 인간은
0: 우리 할매들이 없이는 내가 못 살아. 참 좋다.
10: 이제 또 시들기 전에 얼른 가서
1: 찻잎을 따고 바로 덮어야 차의 향과 풍미가 살아나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0: 이제 이어오는 삶의 터전. 이 집에서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태어났답니다.
1: 이분은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친조 할아버지라. 여자석은 나. 할매들이 아마 여기에 또 있을 거야. 여기 한 40년 가까이 땄으니까.
0: 하동 차맛의 완성은 사람의 정성.
1: 이 불 조절을 잘해야 차가 잘 볶아져야 색깔도 좋고 차맛도 잘 우려나오고.
0: 250도에서 300도 고온에서 이루어지는 덕금 작업.
1: 눈알이 따끔따끔하면 벌써 온도가 감이 옵니다. 수분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넓게 낮게 만든 거예요. 또 이거는 1차 가공한 걸 갖다가 마지막 가공할 때 열을 안 뺏기기 위해서 깊게 온화하게 만든 거예요.
2: 옛날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1: 네, 옛날 방식 그대로.
2: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1: 제가 이 작업은 이제 50년. 우리 할아버지한테 꼬셔갖고 내가 어디 나가지를 못했어요. 오제에 심어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흔들거든.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의지라고. 그러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그 세월이 50년. 훌쩍 지금 넘어갔다.
0: 17부터 소틀 잡았다는 그는 긴 세월 끝에 녹차 국가 명인이 되었습니다. 살갗이 따가울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잎이 타거나 서울 익지 않도록 수십 번 수백 번 찻잎을 뒤집는 일.
1: 얼른 먹고 싶어 이거.
0: 차를 만든다는 건 고단한 삶의 다른 이름.
1: 여보면 손은 다베리.
2: 손으로 작업하시는 거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1: 고집 불태이지. 제가 손을 놔버리면 옛날 전통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그걸 이제 버티고 오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은 차인들이 수작업을 하는 걸 찾으니까 그나마 이제 마음이 좀 가볍죠.
0: 한 잔의 차가 되기까지 덮고 비비는 과정을 9번 거듭하는 시간. 마치 수행과도 같습니다.
3: 흠집을 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야 차가 잘 우러나니까. 그런데 흠집 낸다고 하는데 이거를 너무 빡빡하면 깨진다는 거죠. 안 깨져야 성품이 가치가 있으니까.
1: 여울 때가 치워져 있어. 춤도 치고.
4: 춤을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1: 좋아요.
3: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고 물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물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차밭에 가서 차나무 붙들고 춤춘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렇게 시적으로 얘기를 할까. 거기에 제가 뿅 와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가 훅 갔어요.
1: 뿅 간다는 무슨 뿅 간다는.
0: 한결같은 뚝심으로 전통을 지켜가는 부부. 아무리 좋은 찻잎이라도 죄다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맛을 낼 수 없기에 하나하나 온 정성을 다합니다. 예부터 이맘때 딴 가장 좋은 차는 임금에게 진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동 차의 다른 이름은 왕의 녹차. 귀한 햇차를 들고 부부가 칠불사를 찾았습니다.

0: 천년 고찰 칠불사는 쌍계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다도의 맥을 이어온 곳입니다. 정성으로 빚어올리는 첫 차,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약속입니다. 올해 첫 차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1: 가족의 힘이 같이 합해지지 않으면 이어나갈 수 없는 거고요. 차나무 애들도 그런 가족의 마음을 받아서 이어지고 맛있는 차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대를 이어 차를 가꾸는 가족에게 차는 세월이 머무는 유산입니다.

0: 바다군. 조선시대부터 이 터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이어온 가족이 있습니다.
1: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2: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그렇죠. 사신 거예요?
3: 8대째.
2: 8대째.
3: 예. 우리 손주까지 예. 8대.
0: 오늘도 물대에 맞춰 바다로 향하는 한 배를 탄 바다 가족.
4: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0: 도시에서 뿌리 내렸던 삶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 한 건 부모님이 있는 바다였습니다. 수평선을 딛고 솟아오른 해가 강화도의 아침을 여웁니다. 낙조로 익숙한 서해에서 마주하는 일출은 낯설고도 설레는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2: 해 뜨자마자 나가시네요?
4: 물 때마다 달라요. 일찍 나가는 날은 4시에도 나가는데.
2: 4시에요?
4: 그럼.
2: 이렇게 동틀 때 나가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4: 해같이. 그런 거 못 느껴. 야, 이거 저거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쭈꾸미도 해야 돼?
2: 안녕하세요. 네, 아드님이세요?
4: 예. 네.
2: 아, 며느님?
4: 네.
2: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온 가족이 아침부터 함께 하시네요.
0: 조수 간만에 차가 큰 서해라 밀물에 맞춰 바다로 나섭니다.
2: 어머님이 배를 운전하시죠?
6: 네, 어머님.
2: 아, 진짜요?
5: 선장인데?
2: 아, 어머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4: 아니요, 아들이 하죠. 오. 아들이 하는데 선장 노릇은 많이 있지, 내가.
0: 바닷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조차 없던 시절, 선박 면허를 따고 바다와 살아온 세월이 반평생이랍니다.
6: 빠르게 갈게요.
2: 도터치 하셨네요.
6: 네. 바쁘네.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고.
0: 갯사람이 된 지 15년이 된 아들. 어머니가 곁에 있어 든든하겠네요. 못해서 10km,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바다 한가운데 이미 많은 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2: 배들이 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 다 조이캐로 오신 거예요.
2: 다 조이캐로 나온 배예요?
6: 네.
2: 물이 이렇게 차 있는데 두 배를 어떻게 이렇게 해요?
6: 물이 다 나가요. 물이 하나도 없이.
2: 아, 물이 다 빠져요?
6: 네. 여기가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요 위가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걸리면 여기 못 와요.
0: 썰물이 시작되기 전 미리 바다 한가운데로 나와 물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6: 물 나갈 때까지 이제 그 시간 동안 밥 먹고 이제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0: 선상에 차려지는 소박한 아침.
4: 얼른 와서 밥 먹자.

0: 제가 먼저 먹기 전에 용왕님한테 하나 혼자 드리는 거예요.
1: 이 음식은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2: 어떤 거 이거? 네. 아침에 제가 너무 일어나서 하죠.
1: 어머님이 오늘 이렇게 받아 나와서 같이 드시면 꿀맛이겠네요.
0: 네, 꿀맛이.
3: 어머님이 해주셔서 너무 맛있어.
2: 너무 들려오나. 이게 물이 빠지면은 바람이 들고 있지.
1: 어머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2: 그걸 어떻게 하래.
3: 파도 소리를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아들이 물려받고 있는 거죠. 할머니 선장님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얘기해요. 할머니 선장님의 이야기를 아빠가 물려받는 거죠.
4: 보통의 갯벌이 마을 앞마당이라면 이곳은 바다가 꼭꼭 숨겨둔 비밀의 정원. 꼬박 두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바다가 광활한 속살을 드러냅니다. 잠들어 있던 갯벌이 내어주는 보물 창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바다는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3: 이게 똑딱이죠. 이 똑딱이로. 여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1: 스윗하시네요.
3: 가장 다감하죠?
0: 이래 또 많이 잡지 않겠어요?
1: 아, 많이 잡으라고? 아, 춥다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많이 잡으라고 챙겨주는 건데요?
3: 아니죠. 우리 와이프 추울까 봐 챙겨주는 거죠.
4: 거친 바다의 일도 가족의 다정한 손길이 더해지면 웃으며 즐기는 삶이 됩니다. 강화도에서 나고 자란 아들은 중학교 때 이른바 도시 유학을 떠나 번듯하게 자리를 잡았죠.
0: 에스프레소 머신 만드는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셔서 이제 들어왔어요.
4: 거친 바다일을 하는 부모님이 마음에 밟혀 고향 바다로 돌아온 지 15년.
2: 난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애들은 원하지 않았어. 마음 아파요.
4: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기에 부부는 더 열심히 바다니를 배웁니다.
3: 멈출 수 없어요. 계속 나와서 이게 상압조개라는 거예요.
5: 상압?
3: 네, 상압. 백상압은 하얀색이래요. 이게 조개가 하얀색인데 이거는 상압조개라서 모양이 다 다르죠. 예쁘죠.
4: 산골 소녀가 바닷사람이 다 되었네요.
6: 몇 시간 동안 조개 캐시는 거예요?
2: 한 3시간 정도?
6: 3시간?
2: 하다 보면 갈매기가 운다고, 그 물 들어온다고 심어내주더라고요.
4: 어느새 밀물이 들어올 시간.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에서는 물이 빠르게 차오르기 때문에 지체할 틈 없이 서둘러 나와야 한답니다.
3: 물이 들어옵니다.
4: 꽤 묵직해 보이는데요. 이제 조개를 크기별로 선별하면서 바닷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데요. 큰 조개는 횟감으로, 작은 조개는 칼국수용으로 먹는답니다.
1: 총 소환량이 얼마인 거예요?
0: 167kg.
2: 저기 거 빼면은.
1: 많이 잡으신 편이에요?
0: 네, 많이 잡았습니다.
3: 오, 이거. 이거 회로 먹어야 되겠는데요?
0: 얘가 1년생, 뭐 이거는 4년이다. 얘는 회로 먹어요.
4: 싱싱한 바다를 그대로 맛보는 어부만의 특권. 단단한 껍데기 속에 숨겨둔 쫀득하고 야들한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0: 안녕하세요.
2: 싹싹해요.
0: 그러니까

0: 맞네요.
1: 만선의 기쁨 안고 돌아오는 길. 하지만 배는 항구가 아니라 바다를 가로질러 나아갑니다. 밀물과 썰물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어부의 숙명. 이번에는 주꾸미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2: 소라빵이고 소라 모양인데 여기 주꾸미 안에 들어가서 산란하려고 들어갔다 잡히는 거예요.
1: 봄이 되면 알을 품고 산란을 준비하는 주꾸미를 소라로 유인해 잡는 방식. 미끼도 필요 없이 소라를 끌어올려 그 안에 들어있는 주꾸미를 쏙 꺼내면 끝.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산란을 앞둔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랍니다.
3: 주꾸미 커요, 커. 제가 얘가 안 놔줘요.
4: 힘이 엄청 좋네요.
3: 네. 예전엔 정말 못 만졌던 건데. 어휴, 살아있는 특히 바다 동물들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신랑 일을 가게에서 돕다 보니 이제 정말
4: 자연스럽게 만졌죠.
3: 네, 정말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잡아보고. 네.
1: 줄에 매달린 수백 개의 소라를 하나 하나 확인하는데요.
5: 어머니 앞으로 전진 좀 해줄래요?
6: 앞으로 전진이요.
4: 가족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좀 힘이 되시겠어요.
2: 도움이 많이 돼요. 물이 들어올 때 배가 밀리거든요. 이게 줄이 더 팽팽해져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배를 앞으로 전진시켜 주시면 좀 이 줄이 느슨해지거든요.
1: 한 배를 탄 바다 가족입니다. 강화도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터에서 지금도 삶을 이어가는 가족.
2: 얘가 이제 장기 보관하려면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저장고에 옮깁니다.
1: 아버지 목까지 묵묵히 바다를 짊어지는 법을 배운 아들.
7: 아버지 왔어요. 어휴, 아유, 나 진짜 궁금했어. 오늘 얼마큼 잡았어?
2: 오늘 90kg 잡았어요.
7: 혼자서?
2: 네.
7: 오늘 90kg 잡았어, 너 그거? 아휴, 아버지 반갑잖아. 너 그만큼 힘든 거야.
2: 네.
7: 고만가 쉬었다 해라.
2: 네. 아휴. 지금 아버지는 6대, 저는 이제 7대.
4: 그럼 이 집에서만 7대가 그렇죠. 사신 거예요?
7: 8대째. 우리 손주까지
1: 집 마당을 지키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7: 내가 쭉 왔을 때 여기 올라와서 울었어 내가요. 그때는 한 두 아름도 안 됐어. 근데 이렇게 컸어요. 이 동네에서 이 나무가 제일 커.
4: 이 나무는 그럼 누가 심으신 거예요?
7: 이거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심으셨을 거야. 정확히 내가 두 나무를 내가 캐다 심은 거고.
4: 저 나무는 왜 심은 거예요?
7: 나도 또 심어놔야 또 얘들이 또 보호지.
1: 나무를 심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내리 사랑입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 바다에서 함께 건져올린 생선과 제철 해산물이 가득합니다. 새벽부터 바다를 누빈 가족. 힘든 기색 하나 없는데요.
4: 시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힘들지 않나요?
3: 다들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 안 해요. 네,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항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저희도
8: 이거 있잖아. 네.
4: 괜찮아.
8: 이거 있잖아. 저기에다가 소금물에다 약간 해준다. 살을 찌워서.
3: 소금물에. 그렇죠. 지금 보시죠? 어머니 또 알켜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죠? 제가 소금물에 안 담근 거?
8: 아이가 빨리빨리 타고 잘해.
4: 어떤 점이 제일 이쁘다, 우리 아들이?

0: 흠잡을 게 없지.
1: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2년 동안 바닷사람이 될 준비를 했답니다. 배를 모으는 면허는 물론이고 일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서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 저희 신랑이 잡아온 자연산 숭어랑 동해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저희 집 좀 더 촘촘하게 끌어드렸습니다.
3: 잘 먹겠습니다.
2: 네.
4: 직원들은 먹을 때 야 싸면서 이렇게 빨리 따로 막 이래갖고
5: 쫀득하고 쫀득하고
6: 숭어가 쫀득쫀득하네.
5: 쫀득해 진짜.
6: 깜짝 놀랐네.
1: 이제 가족들이 직접 건져올린 바다의 성찬을 맛볼 차례. 마주 앉아 온기를 나누는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2: 감사합니다.
7: 다른 데도 맛있어요.
2: 엄청 부드러워.
1: 아버지가 먼저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8: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네. 아들 여자가 아버지 둘이서 조세를 쓰고 또.
2: 아이 그럼요 아버지. 아유 아버지 웃지 말고.
7: 어머니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어떻게 진짜 마음만 한 사람 있지. 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2: 박수줘야 될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도 사랑합니다. 고생하셨어요.
7: 사랑합니다 어머니.
1: 100마디 말보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가족. 말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을 오늘 비로소 전합니다.
9: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10: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9: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1: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12: 방문 상담 완료 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18피스 증정.
1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4: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5: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5: 네?
1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5: 와.
1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5: 어떻게?
1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3: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8: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9: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5: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1: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2: 방문 상담 완료 시 재료 준비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도 쉽고 간편하게 냉동 보관도 오케이. 스텐 사각 용기 18피스 증정.
13: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0: 보험, 실손 보험, 암 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2: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주칙.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5: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7: 이어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8: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 내게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8: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0: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닫힌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형들, 떡볶이 먹자.
3: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와, 떡볶이에 닭고기가?
4: 진짜 맛있겠지?
5: 대박, 너무 맛있는데?
6: 떡이랑 같이 먹어봐.
2: 나도.
5: 닭고기가 킥이다.
4: 와, 쫄깃쫄깃하네.
7: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배고파.
2: 잘 어울려.
7: 새로운 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 이거 아닌데.

0: 오늘은 저희가 또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여기 다 공장 단지 같아요.
1: 곳곳이 공장이어가지고. 예, 예.
0: 어떤 분이시길래 저희를 공장으로 부르셨는지 얼른 만나러 가보시죠.

0: 어휴, 뭐 무슨 회사길래 이렇게. 군인도 경찰 앞을 그러니까요. 지키고 있네요.
1: 되게 입구부터 경비가 삼엄한데요?
0: 여기 뭐라고 써있네요. 우리는 보다 기능적인 신발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 연장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신발 회사 그리고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예.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요일 가운데 오시죠.
0: 예, 예.
2: 오늘의 백만장자.
0: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돈 백만장자가 아니고 예. 신발 백만장자입니다.
2: 뭐 다 그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정식으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제가 신미남이라고. 신발에 미친 남자.
2: 네.
0: 예, 권동실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신발 역사를 이제 새로 써왔고, 곰발, 빠른 신발, 금이 신발이라고,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경등산화를 개발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얼마나 그동안 신발을 만드셨는데 신미남이라고?
1: 38년 동안에 1억 켤레 이상을 만들었어요.
0: 1억 켤레.
1: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0: 여기 저 군인하고 예. 저 경찰, 소방관, 신발들도 이 회사에서
1: 아유, 그렇습니다.
0: 만든 건가요?
1: 당연하죠. 예. 제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신는 신발은 대부분 저희들이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예. 아, 여기가 신발을 만드는. 예.

0: 전투화.
1: 전투화.
0: 예, 전투화의 이쪽은 밑부분이고, 네네네. 이쪽은 윗부분인데. 네.
1: 가피가 예, 예, 예. 굉장히 좀
0: 부들부들하네요.
1: 부드럽네요.
2: 말랑말랑해요.
0: 예, 예.
1: 원래는 다 그냥 통으로 가죽인데.
0: 예, 예.
2: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군인들이 엄청 좋아하죠.
2: 팔이 무거우면 힘드니까.
0: 예, 예, 예. 예.

이 직원이 근무하다가 이제 군에 갔었는데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발을 이제 쩔뚝쩔뚝 절고 있더라고요. 전투화가 너무 발에 안 맞아서 발이 그냥 다 막 그냥 껍질이 없더라고요. 얼른 까져갖고

그래서 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가볍고 아주 이제 편안하고 방수가 돼서 전투력이 좋아지는 전투화를 저희들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0: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1: 하루에 몇 켤레 만드시는 거예요, 전투화는?
0: 8시간 근무해서 2,400켤레 정도. 1년에 한 15만 켤레 정도 지금.
2: 15만 켤레. 예, 예.
0: 군에서 군에다 공급을 하고.
2: 15만 켤레를 매년 납품을 하게 되면 수익이?
0: 이 돈 벌지는 못합니다. 예.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제 방수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한 켤레당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제 비싸게 치여도 그만을 고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이 방수가 잘 되는지 그 테스트를 해보네. 모든 신발을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이제 해야죠. 이건 이제 폐기하는 제품이거든요.
1: 어? 이거요? 폐기를 이거요? 해요. 왜요?
0: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2: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0: 근데 이 신발이 이렇게 이제 흠집이 있잖아요. 흠집이 있고. 예. 요거는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요 프레스를 하는데 프레스를 하다가 요게 약간 흠집이 생겼어요. 밖으로 유출이 되면은 적군한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폐기를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죠.
2: 여기는 어딘가요? 신발이 많습니다.
0: 신발 많습니다. 네. 이게는 새로운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네. 개발 이제 하는 데죠. 전투화이 보셨는데 네. 이 전투화는 조금 틀리죠? 한번 네.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2: 색깔이 다르고 겉에가 세무네요.
0: 그거보다는 이 결속책이라고 네. 이 지퍼를 결속을 해서 네. 이걸로 이렇게 여기 군인들이 하루 종일 신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발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끈 다 풀어야 되잖아요.
0: 쾌적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이제 올려서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어보세요.
1: 여기요? 여기다가요?
0: 예.
1: 오! 따뜻해요!
0: 따뜻하죠?
1: 네. 예. 앞부분이 따뜻한데?
2: 아, 이게 뭔가 예. 누르면 안에가 따뜻해지는.
0: 예, 예. 배터리가 한 6, 7시간 네. 유지가 됩니다. 예. 지금 군에서도 이게 방안으로 내달라 해서 고쳐 쓰려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2: 되죠.
0: 그래서 그러면 동상도 걸리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 군이라든지 경찰, 소방, 또 교도관들이 신는 교도소 신발, 집배원 이런 쪽도 하고요. 모두 합치면은 1년에 한 50만, 60만 켤레 정도를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특이한 신발을 좀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신발들
0: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0: 여기가 이제
1: 저희들 개발했던 제품들 네. 일부만
0: 쇼룸처럼
1: 예
2: 이름들이 특이한데요?
1: 아, 그렇죠. 이 신발은 이제 거미 신발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거미를 이제 여러 마리를 잡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고 네. 외벽에 이렇게 외줄 타고 청소하시는 아, 예, 분들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분들 보니까 너무 위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거미는 편안하게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거미가 몸뚱이가 이렇건데 이 실제로 이렇게 접지되는 부분은 아주 작다. 그리고 우리도 팔도 있고 다리 저기 발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외벽을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개발 한번 해보자.
0: 근데 이 궁금한 게 아무리 거미 신발이라도 이게 벽을 타고 할 때 접지가 됩니까?
1: 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 출시하기 직전에 네. 저희들이 다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2: 왜요?
1: 그때 당시에 신창문이라고 이 교도소를 탈옥을 해서 아...
3: 탈옥수 신창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4: 신창원은 2년 6개월 동안 복귀 생활을 하며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1: 도주 중에 밖에 외벽을 타고 올라갔고 물건을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훔쳐갖고 이제 도피 자금으로 썼다더라고. 아 여기 만들어 놓으면은 이 나쁜 사람들이 악용을 하겠다. 이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안 하게 됐죠. 아 이거는 제가 TV를 보는데 곰이 엄청나게 이 육중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북극에서 얼음 위에 가다 그냥 딱 순간적으로 멈춰서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아, 부산
0: 얼음에 안 미끄러지는
1: 얼음에
0: 신발.
1: 안 미끄러지는 신발. 아... 예. 곰이 그 큰 육중인데 이 발은 요만한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이 신발이고요. 거미도 사오고 또 이제 오리도 들고 와서 우리가 물에 뜨는 신발 개발해봐라 하고 뭐 직원들은 뭐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직원들이 아 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바람에
2: 대표님 아이디어는 많은데 그치?
1: 예 근데 저희들이 신발 종류로서 엄청나게 많은 신발을 개발했어. 그 중에서 한 70%는 실패를 했고, 한 20, 30%는 성공을 했는데, 20, 30% 성공한 것도 직원들 전부 결사 반대해갖고 제가 억지로 만든 거예요.

0: 이거를 보니까 이제 봄쓰레기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봄쓰레기 그 차가 보면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지는 못해도 그 차를 신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봄쓰레기처럼 생긴 그런 신발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신고 다니면은 얼마나 스피디하고.
1: 지금도 충분히 스피디하게 보이고 빨라 보입니다. 지금 이것도.
2: 괜찮겠어요?
1: 안 괜찮죠?
3: 불가능한.
0: 불가능이란 없어요.
1: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들끼리 한 번만 회의 더 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시죠.
0: 실무자들끼리 회의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안 된다 하는 거니까.
1: 그럼 한 번씩은 좀 꺾어주세요.
4: 그 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물 위에 걸어가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런 것도 있고. 거미처럼 붙는 신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또 괜히 힘들었어요.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항상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지.
1: 제가 한번 차를 새로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무를 마치고 1층에 내려와 보니까 제 차가 없는 거예요. 내 차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버튼을 딱 눌렀더니 갑자기 스타트 도배가 되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신발 모양 그려져 있고 제 차를 랩핑을 해놓으신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회사를 홍보해달라고 하셔서 차를 거의 전체 한 70%는 덮었었어요.
0: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비슷한 거를 좀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발이 뭐 엄청 많습니다. 말만 하면 뭐 하늘 나는 신발이라도 만들 수 있죠. 우리 장훈 씨는 제가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신발 이렇게 신고 벗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아, 네.
5: 선수 때부터 농구화가 그야말로 전투화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농구화 제일 피곤한 게 끈을 맨날 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끈을 진짜 여기 손가락 끝에 굳은살이 100일 정도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맨날 그 신발끈 묶는 게 너무 귀찮아서 웬만하면 슬리퍼를 신고 있네.
6: 그렇네.
0: 우리가 손을 아예 대지 않고 허리도 숙이지 않고 그래도 뭐 1초 만에 신발을 신고 1초 만에 벗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발을 개발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5: 야, 저기를 펼치, 여기를 잡는다. 아~ 뒤에를
0: 이렇게 하면 이제 발로스만 이렇게.
5: 아~ 예. 아이디어가 괜찮네요.

저희들이 이제 핸즈프리 신발을 만들어서 성장도 많았고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이제 성공한 것도 이제 크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한 천 몇백억 정도는 순수하게 순이익을 본 것 같아요.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어려서부터 신발에 좀 관심이 많으셨네?
1: 어릴 때 뭐 신발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겨울 방학 때가 되면은 하루에 세 끼를 못 먹고 수학여행 이런 것도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갈 정도가 됐고 신발이 다 이제 개인당 한 켤레밖에 없었어요. 아,
2: 그러면 어쩌다가 신발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1: 이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저는 돈도 없고 졸업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이제 근무를
0: 부산에.
1: 했는데 부산에 예. 아. 가보니까 신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0: 그때 몇 년도인가요?
1: 그때가 80

0: 91년도였죠.
1: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야말로 부산이 네. 우리나라 신발의 메카 아닙니까?
0: 아이고 그렇죠. 뭐 네. 전 세계 신발의 한 70% 정도를 부산에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
2: 1962년 처녀 수출을 한 우리나라 신발류는 70년대의 호황을 거쳐 지금까지도 신발류 수출 세계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나이땡 브랜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3: 진짜?
1: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였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그때 규모가 커진 회사들이 신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신 거죠?
0: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OEM 회사에 네. 들어가서 좀 뭐 네. 세계적인 브랜드들 네. 다 제가 이제 유치를 했죠. 네. 네. 악직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또 나이키, 아디다스, 이제 뉴발란 이런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를 해서 금요 이런 것도 엄청나게 이제 잘 받아갖고 거의 회장님 보다 이제 조금 더 작게 받을 정도로 많이 이제 받았죠. 제가 해외여행을 책임자였으니까.
3: 원래 영어를 잘하셨어요?
0: 학교 다닐 때 이제 영어 수학은 항상 이제 0점이었죠. 타이에 나와서는 무조건 뭐 1등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0: 그러면 창업을 언제 하신 거예요?
1: 창업은 1988년도 8월 8일 날, 그것도 아침 08시 08분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8이 4개잖아요. 네. 88년 8월 8일.
0: 많이
1: 이것이
0: 판다.
1: 이제, 아니, 많이 팔은 아니고, 네.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기준이다 해갖고, 그날 창업을 했는데.
2: 창업자금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1: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바이어 중에 한 분이 30만 달러를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0: 3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뭐 한 4억에서 뭐 예. 4억 뭐 조금 더 넘는 돈인데 그 당시로 치면 뭐 엄청나게 큰 돈이죠. 뭐 한 수십억.
1: 큰 돈이죠.
0: 굉장히 우리 회장님을 믿으셨나 봐요. 그렇게 큰 돈을 덜컥.
1: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그 브랜드를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고 세계 2위까지 다 만들어주고 또 품질도 또 완벽하게 해주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이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자기들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겠다. 신뢰를 많이 이제 했겠죠.
3: 능력을 보여주셨네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막 수출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돈이 이제 너무 많이 벌리갖고 매출도 또 한 3천억 정도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또 종업원 숫자도 한 6천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그때는 뭐 이제 잘 나가는 회사였고
0: 언제부터 이 자체 그 브랜드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1: 우리가 OEM을 한다는 것은 이 토지로 얘기하면 소작농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씨 주고 뭐 맞네요. 주고 하면 그냥 뿌리 갖고 나무면 자기 좀 하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이 자체 브랜드는 우리 자식과 마찬가지니까 자식 같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1994년도 1월 1일 날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럼 내가 회사를 이제 왜 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별로 관심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신발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보자. 뭐 이런 생각에 저희들 자체 브랜드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신발에 미친 남자라는 우리 회장님. 과연 백지수표에는 얼마를 쓰셨을까요?

0: 있을지 궁금합니다. 백지스포 좀 보여주시죠. 예, 예, 예.
1: 신발에서.
2: 아, 그렇죠. 모든 것이 신발입니다.
1: 그러니까요.
2: 이 신발이 방수가 되고 투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붕어도 오랫동안 키웠고 저희들 매장에 이렇게 놔두기도 했죠.
0: 자, 백지수표가 0을 쓰셨어요.
2: 예.
0: 이게 무슨 뜻이지? 0이 4개.
1: 4개.
2: 그것이 숫자가 아니고요.
0: 네.
2: 계란 4개를 이제 그리는.
0: 아, 계란 4개를. 아~
2: 이 계란 4개보다 더 가벼운 등산을 만들어라. 전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등산을 한번 개발해보자.
1: 그럼 이 계란 4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2: 계란 4개 하면 한 290g 정도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예. 290g 이하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발이 보통 뭐 650g, 이제 1kg, 이렇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0: 아.
2: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엄청 무거운 등산화를 신고 다니까 쇠사슬 끌듯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봄, 가을로 이렇게 같이 전 직원들이 이제 야유회 겸해갖고 산에 많이 갔어요. 근데 거의 한, 제 기억에 한 40% 정도가 발이 전부 다 손상이 다 돼가 막 피가 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신발을 획기적으로 좀 이제 가볍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등산화입니다. 네. 지금 뭐 들어봐도
0: 굉장히 가볍네요. 이게 네. 등산화인가 싶을 정도로 가벼운데.
1: 와, 진짜 가볍다.
0: 어떻게 개발하신 거예요?
2: 우리 전 직원들한테 제가 공지를 해서 1g 줄이면은 1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1,1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아간 분들이 많을 정도로.
1: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었어요?
2: 발에 이제 뒤틀림이 방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에 이제 쇠를 이렇게 엮습니다. 그 쇠를 빼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하면 신발에 카본을 엮이는 저희들이 처음일 거예요.
0: 그럼 이게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등산화예요.
2: 아, 그렇죠.
0: 잘 팔렸나요?
2: 처음에는 이제 안 팔렸죠. 네. 왜냐면은 이제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무거운 등산화만 봐왔고, 네. 좀 가벼운 등산화가 뭔지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판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등산화가 아니다. 이게 무슨 등산화냐, 운동화지. 물건을 공짜로 돈을 안 받고 전시만 해달라 해도 전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발을 들고 부산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등산로에 가갖고 이거 좀 신어보십시오. 한 번 더 신어본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트라이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다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안 된다 하지만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아주 새로운 발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0: 발부터 먼저 닦으시네요?
1: 이제 이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발부터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0: 근데 팀은 뭐 하세요?
1: 신발 보고 있는 거죠. 집에 가기 전에 이쪽에 들려서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앉아 있어서 우리 또 집사람한테 왜올때 됐는데 안 오느냐 이렇게 전화 올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집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예, 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들어오시죠.
2: 아, 예.
1: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잠깐만요.
0: 네.
1: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거든요.
2: 네.
1: 예. 저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0: 네.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평생을
2: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전에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일반 신발은 솔질만 하고
0: 네.
1: 이런 또 가죽은 구두약도 칠하고 이렇게. 네, 들어가시죠.
2: 예,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0: 와, 저희가 참 좋아하는 뷰.
2: 뷰가 정말 좋습니다. 요 해변이 바로 저 요트 선착장도 있고 여기는 분위기가 약간 마이애미 같은.
3: 안녕하세요.
2: 아유,
3: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아이고,
3: 안녕하세요.
2: 사모님. 일 오시죠.
0: 들어오세요.
2: 회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1: 예, 저희 뭐 집사람이고요.
2: 예.
1: 신발도 우리가 짝이 있어야 되듯이 제 짝입니다.
2: 멘트를 아주 좋은 멘트만 잘 하십니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본인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항상 신발보다 뒷전인 신발 회사 대표 근동칠 아내 성정임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신미남 우리 권 회장님하고 사시는 기분 좀 어떻습니까?
3: 제가 평소 때 늘 하는 얘기가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하고 제가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켓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 웬일인가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단추가 없더라고요. 단추는 뜯어서 신발에 사용하고 자켓만 저한테 그거 지금 평생 얘기하고 있어요.
0: 너무해요. 어떻게 그렇게.
1: 아니 이 너무 단추가 우리 신발에 이렇게 달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공기도 더잘 통하고 해서.
2: 그러면 다른 단추를 달아서 좀 주시면 되잖아요.
1: 뭐 달 시간도 없고. 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고 이제 줬는데.
2: 혹시 그 사모님도 평소에 그 신발
3: 예.
2: 아, 신발만 신으시는?
3: 예. 어쩔 수 없이.
0: 어쩔 수 없이.
2: 아니 그럼
3: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래 살짝 구두도 신고 했는데
1: 힐 이런 거는 이제 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못 신거든요. 저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신발을 이제 신고 다니고.
2: 두 분이 예전에 신발 회사에서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1: 예.
2: 그러면 그 뒤로도 사모님 계속 신발 회사에서 일을 하셨나요?
3: 결혼하고까지 영양사로 근무했어요.
2: 영양사로? 아, 신발에서 신발 관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양사를 하셨구나. 요리를 평소에도 좀 잘 하시나요?
3: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이자 옛날 사람이잖아요.
2: 네.
3: 박심이에요. 하루 세 끼를 엄청 해댔습니다.
0: 예. 힘드셨겠어요.
3: 제일 맛있는 요리가 밥이래요.
0: 아유.
3: 식사하세요.

0: 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김치는 기본으로 따르니까 한 여섯 일곱 가지. 평생 싸워도 밥은 안 차려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잡수죠. 좀 아침에.
1: 43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고마워.
0: 행복하죠. 아침을 먹였다는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만족하죠.

0: 여기는
1: 예,
0: 어디일까요?
1: 들어오시죠. 아~ 저기 예, 안방. 예.
2: 물건들이나 가구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검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요?
1: 아, 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0: 아~
1: 예.
2: 아~
1: 예. 여기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은 씻고, 예. 이렇게 이제 108배도 하고, 아하. 명상도 하고. 제 마음이 수양이 돼서 108배를 아침마다 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보다 보니까
1: 예.
2: 이게 이제 머리가 머리를 일해서
0: 얼마큼 써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2: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네. 같은데 얼마나 쓰신 거예요?
1: 이 침대는 23년쯤 됐네요. 예, 23년.
2: 이 당연히 이쪽에 회장님
0: 쪽에
1: 그렇죠. 회사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길에서 막 이렇게 이제 몸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좀 네. 이제 좀 흉터 비슷하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0: 고뇌의 흔적이라고 예, 예.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예, 예. 네.
2: 계속 그렇게 개발을 열심히 하시다가 예. 회사 망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1: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제품들 개발할 때마다 그 끝에는 항상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0: 주변에서.
1: 주변에서. 저희들 회사가 원체 이제 새로운 제품,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거는 엄청나게 버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순익만 1000억 이상 이렇게 낸 것 같은데 개발 비용을 이제 다 써버리니까.
2: 네.
1: 거의 뭐 개발 비용만 해도 100억에서 120억 정도 이제 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개발비로 쓴다 이랬어. 근데 우리 회사는 밖에 소문이 망할 때까지 개발한다. 개발비는 망할 때까지 쓴다.
2: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뭐 빅모델을 써서 인기 정말 핫한 사람을 써서 광고를 틀고 했다면 오히려 훨씬 더 큰 이득을 보셨을 텐데
1: 스타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돈을 스타한테 쓰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2: 아니 그러니까요
0: 아니요 아니요
2: 아니 그렇게
1: 이제 소비자한테
2: 그게
1: 도움이 되도록
2: 그게 정답인데 다른 분들과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신발 개발에 자꾸 더 투자하겠다. 참 놀랍습니다.

0: 예, 들어가시죠. 예.
1: 오, 여기도 많네요. 예,
0: 신발들이, 예. 여기 있는 신발들은 좀 이 사용했던 네, 네. 신발들입니다.
1: 아, 새 신발이 그렇죠. 아니네요. 예.
0: 신발 병원이에요. 병원이고.
2: 아, AS를 받으러 온 신발인가요?
0: 예.
2: 어느 정도 신발을 신었으면 예, 예, 예. 새 걸로 좀 갈아서.

0: 차야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신기 어려워진 거를 계속 고쳐주고 고쳐주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1: 남는 게 없잖아요.
0: 남는 게 예. 없을 텐데. AS를 몇 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2: 평생 AS를 해줍니다.
1: 에, 평생이요?
2: 평생이라는 것이 본인의 평생이 아니고 이
1: 신발의 평생.
2: 신발의 평생 또한 해드리고 있죠. 이 실제로 뭐 이런 신발들은 다 이제 20년이 넘은 신발들이거든요.
0: 20년이 넘으면 버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어,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산 식구들처럼 편안해지거든요.
1: 발도 딱 맞고.
2: 최근 들어서 보면 너무 신발을 신고 빨리 버리고 또 사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굉장히 큰 이제 보탬이 되죠. 예. 아, 이런 것까지 해주는 브랜드가 있느냐 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또 고마우십니다. 더욱더 사랑을 받고 또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이제 저희들 브랜드가 많이 이제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0: 참 94년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오랜 세월 참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그 중에 접은 회사들은 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연나대학교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라 해서 돌아왔다가 왔다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근데 진짜 최근에 회사를 매각을 생각하실 정도로 예. 크게 어려우셨다고. 아, 예.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1: 저희들이 수출을 유럽에 많이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네. 벌어져서 근데 유럽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저희들 수출 물량이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러시아가 쏜 미사일과 포탄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차례로 무너져갔습니다.
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유럽은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1: 굉장히 회사가 어려워서 작년에는 이제 회사의 건물도 한 100억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개발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기도 하고 했지만은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4: 근데 그 당시에 부산 시민들의 도움으로 좀 이겨내셨다고요?
1: 저희들 그런 이제 사실이 알려지고 나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엄청나게 저희 회사에 찾아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특히 이제 군을 제대한 이제 이 제대 군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오셨어요. 이런 회사가 이제 망하면 안 되겠다 또 이런 또 생각들도 하신 것 같아요.

0: 아, 그것이 뭐 가장 이제 눈물 나는 이제 부분이었죠. 댓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99%가 좋은 것만 이렇게 달리니까 굉장히 가분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죠.
1: 아무래도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는 향토 기업이고, 부산을 또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저희들이 뭐 너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하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경남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났었어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은 뭐 이제 신발은 엄청 많잖아요. 신발 몇 층짜리를 들고 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갖다 드렸죠.

0: 맛있겠지?
1: 대박, 너무 맛있는데?
2: 쫄깃쫄깃하네.
1: 너무
3: 잘 어울려. 쫄깃한 닭다리 살이 더득한 닭떡볶이.
4: 평생 신발만 보면서 살아온 우리 신미남. 신발에 미친 남자.
5: 미남 같네요. 네.
2: 고맙습니다.
4: 우리 권동칠 회장님의 최종 꿈은 무엇인가요?
2: 신발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 K신발이 나이키나 아이소 이런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를 능가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1등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4: 박지 표지에 나오실 그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전면에. 된다면 탁지 올해 인물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5: 우린 응원해야 돼.
2: 이 세상에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날에 가서도 영원히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싶습니다.
4: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5: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4: 뭐야 이거 깜짝.
6: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끝까지 가짜가 담아 히트를 쳤죠.
4: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6: 아 괜찮았죠.
5: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6: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4: 한 달에?
6: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7: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4: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8: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계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껴 쓰는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4: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1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8: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주치.
10: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1: 보험료 줄이면은

0: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1: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0: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것,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7: 안 돼.

0: 거기 다 해체를 해요. 벽지도 그렇고 뭐 지금 집에 거의 이렇게 솜으로 된 거는 거의 남아난 것도 없고.
1: 아! 공격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런 반응은 있지만 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예뻐요.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고.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0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0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1회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보내볼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보내줄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4: 보내줄게요.
1: 네.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가!
6: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6: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일자라는 증권사가 만든 IMA 1. 든든한 1위. 능력 있는 1위. 인정받는 1위. 원금부터 수익까지 일리 있는 선택. Enter IMA 1.
9: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0: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1: 먹는 즐거움.
10: 이가탄탄. 이가탄.
12: 아니 로봇 청소기만 오고 설치는?
13: 로봇장 설치하려면
14: 드릴 있나 한번 봐봐. 언제 오실 수 있다고요?
12: 뭐야, 오늘은 산책 못 가겠다. 로봇 청소기가 다 비슷비슷하지 뭐.
14: 아무거나 사. 설치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12: 응? 삼성 AI 스팀?
11: 하루 만에 가구장 리폼까지 싹 다 해주나 봐.
14: 전문가의 솜씨. 감사합니다.
15: 삼성 AI 신혼가전.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0: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바다가 내어주는 귀한 봄의 맛. 바지락을 캐기 위해 80여 가구의 동네 주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이어지는 갯벌 위에서의 고된 사투.
3: 종일 바지락 캐는 게 보통 노가다가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네요.
4: 잘못 찍고 가면 힘이 더 들고, 잘 찍고 가면 힘이 안 들고.
2: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하루 딱 4시간. 힘들다고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5: 아이고,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바다 갔다가 뿔딱 거기겠죠.
2: 한편 갯벌 속 깊숙이 숨어든 또 다른 봄의 맛을 찾는데 깊은 펄 속에 숨은 봄의 별미와 힘겨운 싸움을 벌입니다. 진흙 속에서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잡아야 하는 녀석. 그 주인공은 바로 제철 맞은 세발 낙지입니다. 지금이 영양과 맛이 가장 좋을 때.
6: 그것만 잡으려고 이게 버리는.
2: 한편 산에도 귀한 봄의 맛이 찾아왔습니다. 비탈진 산, 고된 작업도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물 보살.
6: 똑똑똑 소리 나잖아요. 여기 마음이 잔해져요.
2: 하루 평균 200kg의 고사리를 채취하고 데치는 작업은 만만한 일이 아닌데요.
7: 왜 안 뜨겁겠어요? 참아야지.
2: 봄의 귀한 맛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 이맘때 꼭 맛봐야 할 귀한 손님이 있다는군요.
8: 안녕하세요. 하이드에서 낚시 40년 잡고 있는 김승배입니다.
9: 여기서 배 타고 한 5분 가고, 네. 작업은 한 4시간 하고. 뻘이 좋으니까 발이 훨씬 길어, 다른 데 낚시보다.
8: 모래채색에서 한 것은 낚시 발이 작고 빨갛고,
9: 여기는 갯벌이라 길고 부드럽다 이렇게.
2: 하루 중 바닷물이 빠지는 시간은 고작 3-4시간. 조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야만 합니다.
10: 좋아.
2: 오늘 낚시잡이에 동행할 지인이 도착했네요. 곧바로 항구에서 배로 약 5분가량 떨어진 갯벌로 출발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낙지가 많이 있을 만한 위치를 찾아 나서는데요.
11: 아버님 오늘 몇 마리를 잡으실 거예요?
12: 15마리.
13: 16마리 잡을 것 같아요.
2: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낙지는 고운 펄 속에서 숨어 사는데요. 먼저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줍니다. 곧바로 낙지를 담을 등짐 바구니부터 챙기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품.
9: 가래라고 낙지 파로 타는 거예요.
2: 이제 본격적으로 펄에 들어가 조업을 시작하라 싶었는데 또다시 한참을 이동해야 한다는군요.
11: 어디까지 가야 돼?
9: 계속 가야 돼.
2: 낙지가 많이 서식하는 곳을 찾아 한참을 수색하며 갯벌을 걷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힘든 갯벌. 뜨거운 햇빛까지 설상가상입니다. 낙지를 찾아가는 고된 여정. 잡기도 전에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뭔가를 감지한 승대씨. 순식간에 손바닥만한 낙지 포획. 오호, 정말 신기하네요.

0: 허허벌판 펄에서 어떻게 숨어있는 낙지를 찾아내는 걸까요?
1: 손만 넣다면 한 번씩 나오는데요. 아, 왜 근데 어떤 걸 보고 이거 찾는 거예요?
2: 낙지 구멍이 두 숨 쉬는 거하고 구멍하고 있어. 두 개 있는 거 보고 똥글똥 맨질맨질 하잖아.
1: 네.
2: 얘가 풀하고.
0: 잘 보이시나요? 오래된 경력자만 알아볼 수 있는 미세한 낙지 구멍. 하하, 일반인은 도저히 판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예를 들면 날 뜨거울 때는 깊이 들어가고 겨울에 추울 때도 깊이 들어가고 지금이 제일 얕게 들 때예요. 봄, 가을이.
0: 봄이 되면 낙지가 산란을 준비하며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인데요.
1: 어머님, 이거 낙지 구멍 아니에요?
2: 개
1: 구멍이에요?
2: 개 구멍.
1: 어, 저 낙지 구멍 같은데.
2: 아까 숨쉬는 구멍하고 숨쉰다고 있었잖아.
1: 예.
2: 그걸 이제 찾으면 금방 구멍이다. 구멍이, 낙지 구멍이 딱 이게 덩그레. 이런 구멍, 이런 막 기 들어가는 태도 나잖아.
0: 마치 기계로 뚫어놓은 듯 표면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랍니다. 낙지를 찾기 위해 계속되는 펄 위에서의 수색.
3: 구멍이 찾기 힘들어갖고.
0: 잠시 후 또 다른 낙지 구멍을 발견한 승대 씨. 신중하고도 빠르게 손을 옮겨가며 진흙 속을 살핍니다.
1: 왜 거기 구멍을 옮겨가요?
3: 이제 파가는 거지, 창창. 여기까지. 어? 낙지 일로 가고 있다는 거.
1: 어, 낙지 일로 가고 있어요?
3: 물 나오잖아.
1: 어, 예. 네. 낙지 그거 몰아가는 거예요?
3: 어.
0: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를 손끝으로 쫓아가는 중인데요. 드디어 오랜 시름 끝에 모습을 드러낸 낙지.
3: 이건 세발 낙지.
0: 이맘때 가장 맛있는 세발 낙지.
2: 발이 훨씬 길잖아요.
1: 이게 왜 세발 낙지예요?
2: 적으니까 발을 길디 낙지가 적잖아. 한 입에 들어간다 이게 한 입에.
0: 세발 낙지는 일반 낙지보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해 인기가 좋은데요. 수질 변화에 민감한 낙지는 깨끗한 바다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답니다.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낙지. 펄 속을 휘저으며 낙지를 찾아내는 작업자. 그런데 낙지가 사는 구멍은 눈으로 찾을 수 있다지만 대체 맨손으로 어떻게 펄 속의 낙지를 잡는 걸까요?
2: 감각이, 손 감각이.
1: 네.
2: 글로 찾아 들어가지.
1: 거기 뭐가 있는데요?
2: 아니, 손 감각으로 하면 조금 희열한 기가 있어.
0: 오로지 손끝으로 전해지는 미묘한 온도 변화에 집중. 재빠르게 도망가는 낙지의 길을 잘 감지해 빠르게 낚아채야 하는데요. 쉬워 보이지만 온 힘을 팔에 모아야 하는 힘든 작업.
3: 크다, 진짜 크다.
0: 힘겨운 사투 끝에 낙지가 줄줄이 등장합니다.
2: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하면 이 낙지가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낙지 잡아갖고 놀아갖고 용돈 쓰고 그랬지, 방학하면. 그때는 너무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나는 식당에서 중국집 가서 짬뽕 짜장 먹고 다녔어요. 저기 먹어요.
0: 어려운 시절에도 주머니를 넉넉하게 채워주었던 고마운 낙지랍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작업에 가장 힘든 건 제작진.
1: 아직 발이 안 돼요. 못 가겠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0: 가까스로 펄 속에서 빠져나온 극한 PD. 낙지 잡는 것보다도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PD 체력 좀 키워야겠습니다.
2: 낙지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낙지 잡고 가서 작업하고 가서 한 2시간 잠을 자야 돼.
1: 이렇게 하루에 갯벌을 얼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2: 4시간.
1: 4시간이요?
0: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낙지 조업. 걷기조차 힘든 갯벌 위를 꿋꿋이 헤쳐나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대 씨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데요. 하지만 체력은 이미 바닥. 잠시나마 숨을 돌려봅니다.
2: 여기 농사하면 낙지 잡으면 그래도 하루에 한 20, 30만 원 번다 하고 자기들 다 키우고 여기서 낙지 잡아 다 키우고 자기들 다 키우고 농사지어서는 자식들 대학교 보내기 힘들거든. 서울 같은 데서.
0: 펄이 발목을 붙잡는 갯벌. 체력 소모가 2~3배는 크.

0: 크기 때문에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 이라 빠져다니까 오래 못 견뎌. 다 낫게 되면 거의 다 다리 막 아프니까 막 진통제로 살지.
0: 달콤한 휴식도 잠깐.
2: 고생하신 거예요?
1: 네, 시작. 시작, 시작. 또.
0: 물이 들어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은 시간.
1: 긴디.
0: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낙지 구멍에 집중해 보는데요. 승대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3: 그냥 낙지 나가봤어.
0: 힘겨운 노력과는 달리 연이은 실패.
1: 이거 안 살아. 나가봤어.
3: 나갔어요?
1: 쿵쿵 소리 나냐. 소리가 딱딱했는데 소리 붕붕 낙지 없단 소리. 구멍이 딱 맥혀있으면 빡빡하니 하는데.
0: 벌써 깊은 곳으로 도망간 낙지를 찾아내기 위해 가래질까지 동원하는데요. 장시간 작업한 끝에 지칠 대로 지친 몸. 게다가 낙지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손이 안 닿으려. 내가 들었는데. 손이 안 닿으려. 잡으면 이제 조금 마치 힘든지 모르는데. 못 잡아낼 때는 더 힘들지. 잡아내면 힘든지 모른디.
0: 승대 씨의 속도 모른 채 점점 바닷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바닥난 체력 때문에 펄 위를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승대 씨. 드디어 그토록 찾던 낙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에이, 굴구만 잡으려고 이게 오래 걸려. 에이, 깨라 힘들어.
0: 하루 평균 10마리 이상이면 수확이 괜찮은 편인데요. 오늘 잡은 낙지는 20마리가량. 귀한 몸값으로 대접받는 만큼 하루 일당은 거뜬히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1: 물 들어와보면 또 배 몰라 못 가보자. 물 싸게 들어와보니까. 그 위험하지.
0: 바다 일은 욕심을 냈다간 한순간에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작업 후 온몸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는 것도 일입니다.
1: 기분이 좋지. 이제 육아 끝났을게.
2: 아, 이제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면 뭐 하세요?
1: 쉬고 또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0: 낙지 잡이로 바닥난 체력. 다시 낙지로 보충해 줄 시간. 봐봐. 싱싱하고 쫄깃쫄깃한 세발 낙지. 갓 잡은 세발 낙지는 이렇게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이 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다 위의 보양식입니다.
1: 배가 불러, 배가. 피곤한데 한 잔 먹으면 피가 싹 불러버려. 공기 좋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힘들으면 힘들어도 잡 생각이 안 들어.
0: 이 맛에 또 바다에 나온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먹거리 골목에는 봄낙지를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제철 낙지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한 가게. 각양각색의 낙지 요리로 봄철 몸보신 중이랍니다. 낙지를 통째로 넣어 끓이는 연포탕은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겠네요.
4: 오야마미요.
0: 제철 맞은 귀한 낙지 맛이 어떤가요?
5: 이 맛이요. 넣었다 내놔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하고.
0: 하루에만 수백 마리가 소비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단연 봄 보양식이랍니다.
6: 이건 세발 낙지라고 하는데 가는 세자를 써서 발이 가는 낙지. 그래서 세발 낙지라고 합니다. 다리가 엄청 길죠?
5: 예.
0: 봄 세발 낙지는 긴 다리만큼 맛도 영양도 더 깊다는데요. 무안 사람들은 봄철 이 세발 낙지를 안 먹으면 서운할 정도랍니다. 저도 꼭 먹으러 한번 가봐야겠네요.
6: 갯벌에는 뭐 여러 가지 미네랄도 있고 타우린, 단백질 그런 게 많아요. 체력 회복에 좋고 고단백 저지방이어서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아요.
0: 밀려오는 손님들 덕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방.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잘게 다진 낙지를 넣어 만드는 비빔밥.
6: 밥하고 어우러져야 돼요. 낙지 넣고.

0: 자, 어? 아유. 뇨끼를 위해 제프는 잠시 격리.
1: 얼른 갔다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 뇨끼야, 너까지 왜 그러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잠깐만 하고 오자.
0: 웬만하면 제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가족. 그러나 제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곤란하다는데요. 가족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2: 엄마도 항상 산책 갔다 오면 막 다쳐서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걸리고 어떻게 해야 할 방도를 모르겠어서 너무 갑갑한 마음이에요, 지금.
0: 그날 저녁. 밤늦게 어디 가세요?
1: 제프야, 가자. 와.
0: 도착한 곳은 애견 카페. 무슨 일로 방문하셨을까요?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0: 제프 등장에 친구들은 버선발로 환영. 아유, 까치발이 너무 귀여운데요. 제프도 얼른 인사해봐. 아이고, 또 그런다, 또.
1: 누나, 꼬모 누나. 네, 좋은가 봐요. 둘이 좋아해요.
0: 꼬모 누나하고는 안면이 있는 사이? 궁합이 잘 맞는데요.
1: 네, 저희 내일 올게요. 제프 잘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프야, 잘 있어.
0: 제프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1: 안녕.
0: 제프야, 너 엄마랑 누나 갔는데 괜찮아? 사실 이곳은 제프를 구조한 보호소가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제프도 종종 이곳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3: 지금 제프만 좀 두고 가시는 거예요?
1: 네, 저희가 제프랑 같이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혼자 산책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은 상황인지라 현재 뇨끼도 지금 제프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반응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두고 갈 때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네.
0: 어쩔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제프. 카페에서도 마냥 편히 지낼 수 없대요.
4: 제프.
0: 글쎄, 친구들의 그만하라는 시그널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종종 싸움도 벌어지고요. 사고 방지를 위해 제프는 격리 신세.
4: 제프가 여기 카페다 보니까 손님분들 계실 때는 항상 호텔장에 분리돼서 혼자 있었고요. 오신 분들이랑 또 다른 강아지들하고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항상 분리를 좀 했었어요.
0: 제프에겐 미안하지만 안전을 위한 선택. 제프야, 너 설쌤 빨리 만나봐야겠다.
2: 좀 흥분도가 심하니까 그 흥분도 조절하는 거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리불안. 그러니까 얘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솔쌤의 솔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사냥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제프를 위해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아 참, 그 제프 목소리에 놀라지 마시고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네, 네. 제프야.
0: 뭐죠? 이 얌전한 반응은? 설쌤의 매직이 통한 거니?
5: 그래, 냄새 좀 맡아봐.
6: 강아지 냄새가 많이 나는데?
5: 좀 한번 앉아볼게요.
1: 네네.
2: 안녕.
0: 열심히 탐색하는 제프. 생각한 것보다 빨리 탐색을 마쳤는데요.
5: 그 행동 이후에 좀 빨리 흥분이 가라앉는 걸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 안녕.
5: 우리 뇨끼는 어디 갔어요?
7: 뇨끼 방에 안녕하세요.
0: 저를 부르신 건가요?
5: 뇨끼 안녕.
1: 안녕하세요.
5: 뇨끼 안녕. 이쁘게 생겼네. 뇨끼는 제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네. 제프 그냥 놀고 싶고.
1: 네. 응?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5: 그쵸?
1: 네.
0: 형아가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동생이래요.
5: 근데 느끼는. 제가 제프 네. 영상을

0: 좀 미리 보고 왔어요. 고생 많으시겠는데요?
1: 조금 하고 있습니다.
0: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전 되게 좀 안타까웠어. 네. 보호자님이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환경이랑 잘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됩니다.
2: 차근차근 제프를 파악해 볼까요?
0: 우리 제프의 모견과 부견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행동을 많이 보였을까요?
1: 공격성이나 사냥 본능이 좀 있는.
0: 네, 꼭 공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 이런 물체들의 자극을 받고 감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1: 제프랑 딱
0: 다 똑같죠.
1: 맞네요.
0: 네.
2: 기질이요? 그럼 제프는 방법이 없나요?
0: 얘는 차라리 조용한 저 교외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도시에서 살면 계속해서 패닉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1: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인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제프가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그 애견 카페인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도 많고, 또그 영업하는 그 곳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자극이 굉장히 또더 많은
0: 많겠죠.
1: 것 같아요.
0: 여기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살았다. 이 가족분들을 만났을 때 놓치고 싶지 않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생명체들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내 생존과 관련된, 내가 처음으로 가족다운 가족을 만나봤다. 이게 우리 무리구나. 6기를 포함해서.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1: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데 인보를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0: 지금 당장 새로운 인보처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보호자와 제프가 타협하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고민해 볼 거예요.
2: 제프는 뭐든 잘 배우니까 잘할 거야.
0: 우선 우리 풀리브란 약 한번 좀 먹어볼 거고요. 이걸 먹고, 오늘은 우선 6기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님만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테스트 해보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한 스푼만 떠서. 하나씩.
2: 제프가 식탐이 좋아서 다행이네요. 약도 잘 먹겠죠? 그럼 그렇지. 벌써 반응 오죠?
3: 자, 아 해봐. 이야, 맛있다. 아, 맛있다.
4: 노우, 스매! 내 입맛에 딱 맞아!
0: 잘했어. 오케이. 제프 흥분도나 좀 불안도 떨어지는지 보고 한번 나가볼 건데, 나가기 전에 워낙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고 하는 아이니까, 노주어 같은 거 해주고 나가셨었어요?
1: 근데 안 먹더라고요.
0: 그렇죠. 불안하면 안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 거예요. 불안이 좀 떨어지면 먹어요. 제프가 씹는 영상을 봤어요. 아주 씹는 욕구가 강한,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해서, 이 안에다가 꾹꾹 집어넣을 겁니다.
2: 수지 맞은 제프, 맛있겠지?
0: 봐봐. 그래서 뭘할 거냐면 기다려를 시키고 보호자님이 나가기 전에 기다려 하고 가는 척 하다가 네, 계속 있어야 돼. 제프, 올라가. 기다려. 아주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조금씩 이럴 때 기다려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1: 제프, 기다려.
0: 네.
1: 기다려.
0: 네, 다시 가서.
1: 제프,
0: 그렇죠.
1: 앉아. 옳지. 잘했어.
0: 네.
2: 제프가 간식에 빠져 있는 동안 얼른 나가보는데요. 연습할 때 맛있는 간식은 필수겠어요.
0: 그럴 때 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돼.
2: 탁자 위에 있는 간식까지 기억한 제프. 와, 뛰어난 본능인데요. 맛있지, 제프야? 그동안 1층에 내려온 설쌤과 보호자. 이제부터 홈캠으로 관찰할 건데요. 제프의 분리불안 테스트 시작합니다. 간식을 싹 해치우더니 금방 하울링을 시작한 제프. 제프야, 반칙이지, 이건. 처방약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전혀 멈출 생각이

0: 없는 제프, 이대로 솔루션 실패?
1: 근데 이 창가랑 여기랑 그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2: 찾으려고요.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 이 하울링은 보호자 부르는 거예요. 아. 전형적인 내 무리를 부르는 소리. 아. 나한테 오라고.
1: 빨리 오라고. 불안하니까.
2: 네. 아.
0: 그 순간.
2: 좋아. 좋아.
1: 괜찮다. 이런 거 처음 봐요. 예쁜 거.
0: 집에 혼자 있을 때 결코 앉은 적이 없었던 고집불통 제프. 약 효과가 있는 것 같죠? 앉은 자세에서 곧바로 엎드리기까지.
2: 지금 엎드렸어요. 네. 네, 고개까지 떨궈지는 게 제일 좋고. 지금 뭔가 패턴이 있죠?
1: 네.
2: 좀 좋아졌다가 참았다가 또 올라왔다가
1: 네.
2: 참았다가 올라왔다가 고개 떨겼어요.
1: 어.
2: 네. 아, 이 상태로 좀만 유지되면 되는데 네가 좀만 이겨내봐.
1: 근데 평소에는 짖는 것도 되게 심하거든요.
2: 이거보다 좀 더 강하죠.
1: 네. 근데 네. 이렇게 많이 안 짖는데요, 평소보다.
2: 다음번 테스트에서는 될 것 같아요.
1: 아.
0: 와, 제프야, 너 가능성 있대.
1: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 올라타고 막 깨물고 막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2: 흥분도 컨트롤이 좀 돼서. 제프, 저희 네. 분리불안 연습해봤는데
1: 네.
2: 지금 첫 번째에서는 한 절반의 성공. 그래서 어느 정도 불안은 줄여줬는데
1: 네.
2: 아직까지 분리불안을 혼자 이겨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절해서
1: 네.
2: 다음번 테스트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2: 이제는
1: 네.
2: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제프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제프가 좋아하는 산책을
1: 네.
2: 이 공간에서 할 수 없으니
1: 네.
2: 조금 조용한 공간에 가서
1: 네.
2: 제가 제프와 보호자님이 조금 더 편하게 하고
1: 네.
2: 스트레스를 풀고 올 수 있는 산책을
1: 네.
2: 네,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시죠.
1: 감사합니다.
2: 네.
0: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봄 소풍 나왔습니다. 어디로 온 걸까요? 날씨도 너무 좋은데요.
2: 제프는 도시에 있는 너무 많은 자극들이 자기 본능을 깨우고
1: 네.
2: 가보고 싶은데
1: 아.
2: 아까처럼 짧은 줄에 자꾸 이렇게
1: 네.
2: 잡아버리면 그 줄 때문에 너무 또 힘들어할 거예요.
1: 아.
2: 그래서 연습을 하더라도 우선
1: 네.
2: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1: 아.
2: 연습이 가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진짜 긴 줄을 가져왔어요.
1: 아.
2: 진짜 길죠? 그래서 이거 보호자님이 컨트롤
1: 네.
2: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1: 아,
2: 보여드릴 건데
1: 네.
2: 이렇게 잡혔죠?
1: 네.
2: 그러면 이 왼손으로
1: 왼손.
2: 덮으면서 이렇게 잡으세요.
1: 아.
2: 그리고 이거를 쭉 끌고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팔자가 나오게. 제가 이제 갈 거예요.
1: 네.
2: 스르륵 놓으면
1: 네.
2: 가까이 오시면서 다시 회수해보세요. 걸으면서
1: 이렇게
2: 그렇죠. 네, 좋아요.
1: 네.
2: 아주 좋아요.
1: 이렇게
2: 네, 좋아요.
1: 네.
0: 제프야, 우리 같이 걸어볼까?
2: 제프.
0: 간식으로 제프를 유혹하는 설쌤. 우리 제프는 간식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2: 자, 이런 거 이렇게 풀어주면서 간단해야 돼.
0: 그동안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목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게 포인트.
2: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접어주고.
1: 네. 아.
0: 근처에 개가 있나요? 옆집 강아지가 심심한가 봐요. 바로 반응이 온 제프.
2: 예, 지금 개 보고 지금 약간 흥분했어요.
1: 아...
0: 제프야, 그만 쳐다봐.
2: 예를 들어서 이럴 때
1: 네.
2: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1: 제프.
2: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가 끌어보는 거예요.
1: 네.
2: 지금 보세요.
1: 네.
2: 완전 지금 강아지 꽂혀있죠?
1: 네.
0: 제프야, 네. 그만 가.
2: 멈춤을 시킬 거예요.
1: 네.
2: 멈추고
1: 네.
2: 다시 줄을 살짝 늘려볼 거예요.
1: 네.
2: 그리고 멈춰있죠.
1: 네.
2: 이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1: 네.
0: 제발 제프야, 널 믿는다고. 고개를 돌렸어요.
2: 옳지. 지금 먹을 생각은 없는데 자기 네. 스스로 잘 빠져나온 거예요.
1: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2: 네.
3: 엄마, 저 잘했죠?
1: 절로 안 가는 게 지금 희한하네.
2: 오히려 줄이 안 당겨지니까 흥분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
1: 네.
2: 옳지.
4: 오히려

0: 지금 누가 네. 더 괜찮은 아이처럼 보여요?
1: 제프가요.
0: 그쵸?
1: 네. 네. 그러니까 제프는 이런 좀 휴식이 많이 필요한 아이.
0: 많이 필요해요. 네. 아.
1: 지금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건 아직도 여기가 좀.
0: 약간은 긴장했는데 이 정도 꼬리 나쁘지 않습니다.
1: 아.
0: 너무 말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네. 그럼 편안하다는.
0: 근육이 지금 이완된 느낌이
1: 네네네.
0: 들죠. 뭐 어떤 근육 하나 막 딱 긴장된 느낌이
1: 네,
0: 없죠.
1: 네.
0: 저는 그런 시간과 산책을 아. 제프가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회복의 시간이다.
1: 아.
2: 다음은 밖에서 실전 연습.
0: 안 끌게요. 셋! 셋!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옳지! 칭찬하면서.
1: 아, 잘했네.
0: 막 팍팍 끌면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1: 네. 저렇게도 걸을 수가 있네.
0: 이족보행 하면서 자는데 지금 얘 발걸음 보세요.
1: 네.
2: 너무나도 다른 제프의 비포 애프터.
1: 풀도 먹어보고.
0: 먹어보고. 아. 먹어보다 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안 먹어요. 보세요. 느긋하게.
2: 제프만 졸졸 따라가는 설세.
1: 와, 저렇게 편하게.
0: 그렇죠.
1: 되는데.
0: 뒤돌아보죠.
1: 와.
0: 어느 정도 가면 뒤돌아보죠.
1: 네.
0: 이런 걸 해봐야 돼요.
1: 아.
0: 얘네가 무제한으로 멀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잘? 항상 오히려 자유로운 산책을 해주면 어느 정도 가다가 뒤돌아봐요. 잘 오나?
1: 아, 오고 있나? 이렇게요.
0: 네.
3: 풀 좀 먹게 잠깐 기다려줘요.
0: 우선 이 스니파리 산책은
1: 네.
0: 인식을 좀 바꿔줄 거예요.
1: 네.
0: 그동안은 줄만 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네.
0: 줄 달면 싫어했잖아요.
1: 네네.
0: 그걸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
0: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네. 좀 저기서 아예 줄 없이 뛰어놀고 좀 긴 줄을 편하게 하면서 조용한 공간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산책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연습들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렇게 잡으시고.
2: 이제는 보호자님이 직접 해볼 차례. 네,
0: 천천히.
1: 네.
2: 이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대요.
1: 제가 또 막 또
2: 제프야, 엄마랑 잘해보자.
0: 자, 이제 회수하면서 제 냄새 맡을 때
1: 네.
0: 회수하면서 따라가세요.
1: 네.
2: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제프.
0: 네. 네,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너무 길어질 때만 가자 해보시는 거예요.
1: 네.
0: 가보자고 해보세요. 따라올 것 같아요.
1: 제프, 가자.
2: 보셨어요, 지금?
1: 제프, 가자.
2: 와, 너무 멋있다, 제프야. 엄마 말을 이렇게 잘 듣는 아이였다니 감격이다, 감격.
0: 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산책 잘하는 것 같네.
1: 걸음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편안하죠?
1: 네.
2: 제프와의 산책 데이트는 앞으로도 쭉 점점 더 좋아지겠죠?
0: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
0: 네. 제프도 보호자님 아니었으면 더 좀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을 텐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과 함께하면서 즐거운 거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도
1: 네.
0: 되게 뿌듯합니다. 오늘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1: 제프가 그냥 아 이런 문제가 있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프가 이렇게 안정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보게 됐어요.
0: 네, 맞아요.
1: 네.
0: 네, 모든 강아지들이
1: 네.
0: 사실 좀 힘든 때도 있지만 자신한테 맞는 환경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1: 네.
0: 어떻게 이 내 반려견한테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1: 네.
0: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제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좀 제프 조금 더 임시 보호하는 동안
1: 네.
0: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 네.
0: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2: 제프야, 우리 진짜 진짜 행복해지자.
0: 아예 다 풀어, 그냥 아예 자유를 줘보세요.
1: 네. 제프.
2: 드디어 자유를 만끽하는 제프.
0: 한번 좀 뛰어볼까요?
1: 네.
0: 가르죠. 그동안 저 목줄에 너무 시달렸어요. 셋!
2: 목줄 안 하는 견생. 모든 개들의 꿈 아닐까요?
0: 그러니까 얘는 자유를 원하는 애예요.
1: 아...
0: 근데 우리가 그 도시에서
1: 네.
0: 맨날 목줄 잡고 이만한 줄에다 이랬으니
1: 통제만 하고
2: 와, 정말 잘 달린다, 제프야.
0: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줄을 해도 자유롭게 노는 연습.
2: 아직 한 살도 안 됐으니까 우리 제프 점점점 좋아지겠죠? 뭐라고요? 벌써 좋아지고 있다고요? 새나개에 날아온 희소식. 우리 제프가 달라졌어요. 오토바이 소리에도 무반응, 여유 가득한 산책까지. 제프는 풀을 참 좋아하는구나. 분리불안 연습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대요. 아직 지점은 있지만 금세 소파에 앉아 잘 기다린답니다. 분리불안도 타견 반응도 제프는 이겨낼 수 있다. 아자아자. 행복해야 해, 제프.

0: 홍석규 씨가
1: 눈이 돌아 있어. 눈이 희번득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져.
2: 안녕하세요. 그럼 차차오게 팀서 있어?
3: 아 여기요.
2: To me, they're an ideal.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4: Down. Good girl.
2: Out.
5: Petsmoa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6: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7: 꿀리.
8: 야.
7: 오. 이제 살라말라이꿈. 40kg.
8: 와.
7: 와, 진짜 장인들이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9: 전생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7: 와.
8: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에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오늘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퍼서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티가 될 거야.
6: 뭐야 이거 깜짝.
7: 한국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복호입니다. 깨파지 가짜가 담아요. 히트를 쳤죠.
6: 굉장히 파격적인. 돈도 굉장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7: 아, 괜찮았죠.
8: 양장점은 처음이거든요.
7: 1500명이 여기 다녀갑니다.
6: 한 달에?
7: 예. 아. 예, 너는 앙드레를 쫓아봐. 앙드레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9: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도.
6: 직접 만나 뵈셨을 거 아니에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0: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지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후!
4: 거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3: 왜 결혼했어?
5: 던지고
6: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7: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2: 이게 뭐야?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9: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0: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9: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난생.

just show me that you need me. And I'll try to do better too.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지배의

0: 이야기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 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4: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5: 어쩌라고?
4: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5: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4: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5: 덕분에 살았다, 야.
4: 밥 한 번 사.
6: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7: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주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과의 혁신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챗GPT 등장을 보고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정도로 챗GPT가 세상을 바꿀 만한 혁신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챗GPT를 발명한 것은 2015년 5명의 설립자를 시작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오픈AI인데요. 이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는 다시금 스타트업의 혁신 DNA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열풍이 불게 된 것은 기업 환경의 변화가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비즈니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PC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임 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고 유통업계의 비즈니스의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디지털 전환으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의존하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확실한 미래 경쟁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전문가들은 지금을 부카 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안정,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약자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부카 시대에는 기업이나 조직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 기술 등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직원 몰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헤일로는 80% 이상의 기업이 스타트업 형식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싶어 한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를 인용하여 50% 이상의 CEO와 CFO가 끊임없는 도전, 혁신,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조직 문화를 기업 가치로 두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기업에 혁신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왜꼭 스타트업의 DNA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나오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기업과 시장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산업의 태동시기,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회사를 만들거나 기존 회사에 합류하는 경우였는데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에디슨의 전구,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부터는 혁신이 개인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ATM의 발명입니다. 1960년대 영국에는 300년의 역사를 가진 데라루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직원은 화폐 발행기를 보며 일상에서도 프린트하듯 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당시 회사에 제안하였고, 이를 흥미롭게 생각한 회사는 바클리스 은행과 협업하여 지금 형태의 ATM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지원과 도전이 은행 업무와 고객 경험에 혁신을 가져온 셈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본래 대기업에 혁신 DNA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겪으면서 너무 크고 관료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ATM 아이디를 냈던 직원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은 조직에 그대로 있었지만 몸집을 키우며 점점 위기가 강해진 조직에서는 이 아이디어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점차 혁신가들은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리고 이 2000년대부터 탄생한 몸집이 작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며 세상을 놀라게 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역사를 지나며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혁신이란 스타트업에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몸집이 큰데도 엄청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컴퓨터에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GPU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2007년 인텔이 GPU를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가지고 시장에 등장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해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장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회사의 강점이었던 GPU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상황에 부닥쳤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자신이 20년간 운영해오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회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혁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넥스트가 디지털화와 AI에 있음을 간파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AI 회사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후 그는 가장 먼저 조직 내외부 전문가를 발굴하고 혁신을 주도할 신설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바로 젠슨 황 자신 직속으로 만든 엔비디아 리서치라는 팀, 현재의 원 엔비디아입니다. 초기 엔비디아 리서치 팀은 4명의 박사와 함께 꾸려졌는데요. 이 박사들에 의해 진행된 기초 AI 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가 시장 가능성을 보일 시 기술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즉 대기업 내 스타트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하게 200여 명의 연구원이 엔비디아의 3D 프린터, 센서, 카메라, 자율자동차 등 AI가 활용되는 모든 부서에 새로운 혁신 제품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리서치의 새로운 AI 모델 뉴럴란젤로가 발표되었는데요. 뉴럴란젤로는 2D 비디오 영상을 보여주면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블록으로 실제와 같이 멋진 작품을 조각한 것처럼 영상 속 이미지를 3D로 구현해냅니다. 이는 디지털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2023년 6월 엔비디아 리서치는 CBPR 자율주행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는 GPU 반도체 분야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AI, 자율주행 등 최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루고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똑똑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는 직원들은 반기지만, 그들이 회사 생활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손실이 발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업 후 성공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파격적인 보상으로 그들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이 또한 여러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조직원과 회사가 함께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일 텐데요. 앞서 말한 엔비디아의 리서치 팀은 다른 기업에 비해 좀더 개인의 기여도와 오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리서치 팀은 더욱 혁신적인 연구를 위해 학계와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때 직원들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러한 논문 활동도 개인의 성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회사 내에서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더불어 연구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팀 문화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꼭 현재 엔비디아가 관심 있어 하는 사업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퍼스널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던 연구가 성공적으로 인큐베이팅 되어 사업화 가능성을 보이면 내부적으로 바로 별도의 사업팀을 꾸려 연구소에서 비즈니스 조직으로 스핀오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는 개인이 지속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의 동기가 금전적 보상만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만큼이나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또 이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보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한 가시적인 아웃풋이 될수 있도록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회사 정책 제도의 변화가 꼭 뒤따라야 합니다.

합니다. 업무 선택권, 실패 용인 문화, 새로운 도전 장려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성과 관리와 업무를 통한 성장을 지원하여 본업과 결과물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저 직원들에게만 혁신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혁신을 완성하기는커녕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가들도 그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모든 조직 어딘가에는 혁신의 DNA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DNA를 깨우는 것은 그 조직의 경영과 문화에 달려 있습니다. 부카의 시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에 잠들어 있는 이 혁신의 DNA를 깨워야만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조직 내 잠들어 있는 혁신의 DNA를 깨워 스타트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 및 조직 심리학자 윤지연입니다.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앞으로 바뀌어 나갈 새로운 성과 관리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의 전 CEO 잭 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 승리하려면 관리자들은 실적이 우수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을 혹은 우수한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잭 웰치는 랭켄옹크, 즉 연 1회에 직원들의 성과에 등급을 매겨 하위 성과자는 내쫓는 방식이라는 상대 평가를 고안해냈는데요. M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로 나누는 인사평가 방식입니다. 상위 20%에게는 보너스와 스톡옵션, 승진 등을 통해 보상을 제공하고요. 나머지 70%에게는 상위 20%에 들어가도록 매우 독려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직원들은 기업에 필요가 없는 존재들로 인식해 가차없이 해고해버리는 것이죠. 기업은 이런 상대평가를 도입하면 구성원들이 경쟁을 통해 더욱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고상과자들에게 높은 보상을 부여하니 업무와 조직 몰입도 둘 다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했죠.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도 성과에 따라 직원들의 순위를 매기는 스택 랭킹, 순위 평가를 운영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0여 년간 이 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징어 게임식의 살아남기 위한 상대 평가 시스템은 과도한 내부 경쟁과 조직 내 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은 것이죠. 또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상대 평가 시스템이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에만 집착하게 하고 위험 회피 성향은 증가시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나 장기적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이죠. 또 성과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구성원 번아웃 문제도 제기돼 나왔습니다. 순위 평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 직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내 더 이상 등급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잭 웰치가 신문 기고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의견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간의 순위를 매기면 팀워크

피머크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보상해줘라. 팀워크가 좋아질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식기업 취급을 받으며 점점 내리막을 걷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평가를 도입한 지 5년 만인 2018년 11월, 16년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중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진 회사를 선정하는 베스트 컴퍼니 글로벌 컬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절대평가로 바꾼 지 2년 뒤인 2015년 8월 상대평가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도 상대평가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잭 웰치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도입했던 상대평가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전통적 성과평가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딜로이트 발표에 따르면 2015년 9월까지 한 해에만 51개 주요 기업이 등급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설정과 성과 리뷰 사이클이 분기 혹은 수시로 짧아지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피드백을 적극 장려하는 방식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 대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들에서도 성과제도 혁신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새로 혁신된 성과 관리 체계도 완벽하지 않고 보완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과 관리 트렌드가 부상한 지약 10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몇 가지 한계점들이 발견됐고, 최근 기업들이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하며 이 한계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그래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방식을 발표했는데요. 구글 내부 담당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연 2회 실시하던 성과 관리를 연 1회로 줄이고 동료 평가의 비중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에는 평가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등한 방식이지만요. 구글은 임직원 만족도 설문인 가이스트를 통해 알아보니 구성원의 47%가 연 2회 실시하는 성과 평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의 평가는 자기 평가가 끝나고 나면 함께 협업한 3명에서 8명의 동료에게 자세히 피드백을 받아 이를 관리자가 참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프로세스였다면 그래드는 동료 평가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관리자의 평가자 역할과 책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9월 영향력 기술 지표라는 새로운 성과 관리 체계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상대 평가는 평가 결과와 구성원의 위치가 분명하게 공유되고 이와 연계된 보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평가 결과가 A등급이면 연봉 인상률도 10%, D등급이면 연봉 인상 없음으로 결정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절대 평가로 바뀌자 등급별 인원수 비율이 사라지고 예산 내에서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성과와 보상 연계의 신뢰도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이 영향력 기술 지표는 온전히 보너스와 급여를 결정하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만 사용됩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게 사업에 기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등급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등급과 기대 수준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보상 실현에도 도움이 됐지만 더 나아가 구성원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관리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성과관리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성과관리 트렌드에서 등급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폐지 쪽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예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직 목표 달성, 사업에 대한 기여도, 영향력을 주요 성과 지표로 설정하는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성과관리 체계가 더 심플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연 2회 혹은 많게는 4회 정도 실시하던 성과평가를 다시 연 1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의 성장과 스킬 향상을 위한 수시 피드백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성과관리에서도 효율성과 직원 경험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선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조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바로 성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도 관리자에게 평가 및 보상 결정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가의 주체인 관리자의 조직 관리 역량, 평가자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의 대다수가 관리자들에게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관리자의 권한을 키우더라도 성과관리와 보상 연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가 한편으로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저성과자 해고가 쉬워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에도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한 후 최상위 비율이 27%에서 22%로 감소하였고, 반면 최하위 비율은 2%에서 6%로 증가했음이 밝혀졌죠. 물론 여기에는 단순히 성과관리 체계만의 문제가 아닌 빅테크의 실적 저조의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제도들이 조직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가 부상할 때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시도한 혹은 시도를 앞둔 기업이 많을 텐데요. 성과관리 트렌드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고 제도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단점은 조직의 환경과 문화, 업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새로운 성과관리 트렌드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조직의 환경이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가 잘 맞을 것인지 비판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성과관리 트렌드를 쫓기보다는 우리 조직에 맞는 것부터 찾아라로 하겠습니다.

0: 꿀미.
1: 네.
0: 오. 이제 깔라말라이꿈 40kg.
1: 와.
2: 와, 진짜 장인들이다.
0: 오?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3: 전세계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오늘부터 혼자 살고 싶네요.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0: 아니, 왜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러는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점프! 코스!
3: 보지 말까?
2: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 결혼했어? 던지고.
4: 100점은 너무 과신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5: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6: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7: 뭐야?
0: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한 듯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3: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0: 아름다운 물길이 반기는 보장 광양. 봄날이면 물 맑은 섬진 강변은 더욱 북적입니다.
1: 오랜만에 라이딩 하니까 좋네. 아, 날씨 너무 좋은데?
0: 물길 따라 시원하게 내달리며 만끽하는 아름다운 자연.
1: 와.
0: 눈도 즐겁고 입은 더 즐거운 강변 나들이.

0: 봄날의 광양을 만끽하려면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섬진강 일대입니다. 550리 이어진 물길의 종착지가 있는 곳 광양. 전북 진안군에서부터 흘러온 섬진강은 보성강 지류동과 합쳐지며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남도의 대표적인 물길인데요. 이 아름다운 물길 곁에는 참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1: 광양 셔틀클럽 화이팅! 자, 조금만 힘냅시다!
0: 해마다 봄이면 전국 자전거 마니아들이 찾아올 만큼 소문난 명소. 이 기가 막힌 풍경 하나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파이팅!
2: 한번 왔다 갈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평택.
3: 경남 강주.
2: 아, 근데 전국에서 이렇게 어떻게 만나시지?
3: 이 자전거 하나가 이렇게 네.
2: 아, 인연을 맺었어요.
3: 인연을. 매화꽃하고 이 강줄기 따라 섬진강 강줄기가 좋았어.
2: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섬진강에 이제 벚꽃이 이제 라이딩이 유명하죠, 여기가. 그리고 전국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

0: 이 자전거 길을 달리다 보면 관광 명소며 맛집까지 두루 닿을 수 있는데요.
1: 정지. 여기서 식사하고 가실게요. 자전거 거치하시고 식당으로 들어가시죠.
2: 이제 라이딩하고 이제 식당 가러 왔습니다.
3: 무슨 거 드시러 오셨어요?
2: 이제 제첩 보러 먹고 왔습니다.
0: 여긴 자전거 마니아들 사이 소문이 자자한 곳이랍니다. 강 풍경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메뉴는 바로 앞 섬진강에서 잡은 제첩 요리입니다.
4: 제첩에 지금 이 야채랑 조개 알이랑 넣어가지고 지금 초고추장에 무치고 있어요. 섬진강 제첩은 그 짠물하고 민물하고 섞인 데서 자라가지고 살짝 좀 완전 크지는 않고 적당히 크고 그래서 더 개미가 있다 그래요. 맛있다고. 옛날 분들이 이제 개미가 있다 그런 거는 소고기가 있다는 거지.
0: 각종 채소 푸짐하게 넣고 데친 제첩도 한가득. 거기에 새콤달콤한 양념장 넉넉하게 둘러주면 요리 완성.
4: 초고추장을 그 매실액기스에다가 같이 섞어서 하거든요. 우리 지금 산에도 있거든요. 산에서 따다가 그 매실을 담궈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해요. 매실액기스가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0: 광양에서 꼭 맛봐야 할 제첩 회무침입니다. 수려한 풍경을 마주하고 먹는 제첩 한상. 그야말로 밥상 위에 봄이 한가득이죠. 와, 벌써부터 맛이 궁금한데요. 와.
1: 잘 먹겠습니다.

0: 세척 회무침은 참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뜨끈한 흰밥 척 넣어서 슥슥 비벼 먹어야 제맛. 통통하게 사려오른 제철 제첩이 한가득 들어있는 비빔밥이라니 얼마나 맛있을까요?
1: 작잖아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다 보니까 더 조개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2: 딱히 말씀드리는 건데 건강한 맛? 그 정도로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그 맛을 알 것 같습니다.
3: 와, 맛있네.
4: 아, 아 좋다.
5: 국물이 진짜 진합니다. 조개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조개에서 나오는 그 진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조개의 풍부한 진미, 진맛. 그 맛이 계속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0: 하하, 요 귀여운 녀석들도 시원한 조개 맛에 푹 빠진 모양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덕에 맛있어요.
6: 뭔가 시원하면서도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풍경도 보면서 먹으니까 집밥보다는 더 나아요.
7: 아 그래요?

0: 섬진강변은 지금 봄의 한가운데 가슴 설레는 풍경 감상하며 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어느새 자전거길의 종착점인 배알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1: 이런 데는 라이딩보다도 여기서 자전거 세워놓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뛰어갔다 오기?
2: 아, 수영에서 뛰어야죠.
1: 여기서 뛰어갔다 오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별 헤는 다리란 낭만적인 이름의 다리를 건너면 도착하게 되는 곳. 배알도는 섬진강 끝머리에 있는 바위섬인데요. 섬진강에 있는 유일한 섬입니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마침표 찍은 듯 동그만이 떠있는 배알도엔 섬 정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1: 근데 여기는 근처만 가도 뭐 10분만 이동해도 걸어서 가도 전부 이런 데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2: 하나, 둘, 셋.
3: 광양, 화이팅!
0: 광양, 매화 마을부터 배알도 섬 정원까지 이어지는 20km 구간. 섬진강을 제대로 즐기기에 자전거만 한 게 없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여긴 20여 년 전 만들어진 특별한 문화 공간인데요.
4: 얘들아 괜찮아. 아빠도 쉬게 괜찮아.
0: 이 특별한 놀이터를 만든 사람은 광양의 고향인 농부 서재환 씨입니다.
5: 일이 끝이 없네.
0: 그는 요즘 농사보다 정원 가꾸는 데 여념이 없는데요.
5: 여기 못이 여기 빠져가지고 이게 빠져가지고 여기 떨어졌잖아요.
0: 이 오두막부터 독특한 놀이시설까지 모두 서재환 씨가 손수 만든 작품들입니다.
5: 아주 단단하게 됐습니다.
0: 근처에 제대로 된 놀이터 없는 게 마음에 쓰여 하나둘 만들다 보니 특별한 정원이 됐다는군요.
5: 이런 유격장 훈련하는 것도 있고 배 타는 거, 썰매장, 뭐 근해 찾아보면 꽤 많아요. 많은 사람만 놀 수 있어.
0: 이젠 제법 유명해져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어디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놀잇감이 있었습니다.
5: 올라가시오.

0: 안전벨트 매고.
1: 안전벨트도 있어요?
0: 어.
2: 이 정원의 1등 손님은 바로 손자.
0: 갑니다. 슈.
2: 놀이터이자 자연 체험 공간인 할아버지의 정원.
0: 여기 있어.
2: 손자는 오늘도 특별한 추억 하나를 더합니다.
0: 자, 우리 한결이 노래 부르는 거 아는 거 있어?

0: 퍼져라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너무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놀이도 없고 전부 전자기기 속에만 빠져 있고, 그래서 잠시라도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도 사귀고 좋은 체험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꿔 가고 있어요.
1: 젊은 시절부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서재환 씨. 그 따뜻한 마음은 아주 특별한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요. 도서관이 없어 책 읽기 어려운 동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0: 아주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여기 와서 책을 보는데 다른 데 아이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아이들에게 이제 책을 빌려주려고.
1: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빌려주러 다니게 된건 무려 40여 년 전의 일. 그렇게 시작한 일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만들게 된 겁니다.
0: 여기서 책 보고 했던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지금 87년 때이 경운기 개관식 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없었다면 나도 이게 언제 했는지 몰랐을 텐데 이 사진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50대예요.
1: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도서관. 지금은 제법 번듯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아이들이 떠난 시골 마을에 다시 아이들이 모여들게 만든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0: 우리 한결이가 좋아할 만한 책은 한결이가 좋아하는 책이 뭐였지? 풍뎅이 사슴벌레 가져왔구나. 우리 안결이 좋아하는 거 찾았네. 쉽게 찾았네. 앉아서 봐.
1: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 이곳을 다녀간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 고운 싹을 피울 겁니다.
0: 여기는 그냥 자연 속에 도서관이에요. 밖에 환하게 보이고, 사철 계절마다 꽃이 달리 피고, 나가서, 뭐, 곤충도 잡을 수 있고, 이런 도서관이거든요.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찾아오는 그날까지는 뭐, 문 닫지 않고 열심히 갖고 갈 것입니다.
1: 광양을 왔다 하면 꼭 먹어야 할 음식이 있죠. 바로 불고기인데요. 전국 3대 불고기라 불리는 광양 불고기. 불고기 특화 거리도 있을 정도라고요.
2: 대기 손님 모시고 왔어요.
1: 그 중에서도 항상 북적이는 이곳.
3: 태희야. 태희 뭐 먹으러 왔어요? 광양.
1: 평일인데도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든 모습. 이 손님들이 시키는 메뉴는 단 하나, 광양 불고기입니다.

0: 고기는 한 장 한 장 싹 펼쳐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올리신 다음에 육즙이 올라오면은 그때 뒤집어주시고 앞뒤로 붉은기만 사라지면 바로 드시면 되세요. 너무 많이 끼시면 질겨지니까 색깔만 변하면 바로 드시면 됩니다.
1: 얇게 저민 양념 고기를 숯불에 바로 구워 먹는데요.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가 바로 뒤집을 타이밍. 제대로 구운 불고기는 윤기가 잘 흐릅니다. 물어난 마나, 먹어보난 마나, 입에 넣는 순간 슬슬 녹는 불고기.
2: 암냠냠냠. 다르네요, 맛이.
1: 광양 불고기 맛을 더하는 데는 질 좋은 광양 숯이 한몫을 한답니다.
3: 예전에 이쪽에 백운산이 숲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참숯이 좋아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도살장이 있었고 고기를 직접 손질을 해서 굉장히 야들야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일단 보통 불고기가 숙성을 하다 보니까 고기 맛보다는 양념 맛이 진할 거예요. 근데 광양 불고기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 양념이에요. 이렇게 양념이 가볍게 배이면서 고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고 많이 먹을 수가 있죠.
1: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달콤 짭조름한 양념과 질 좋은 한의 환상적인 만남.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0: 고기를 즉석 양념 한 데다가 숙성이 된 고기도 없고 그리고 저희 광양이 유명한 게 매실이잖아요. 매실 장아찌랑 먹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 오셔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1: 딱 알맞게 익은 불고기 한 점에 광양표, 매실 장아찌도 한 점 넣고 한 입에 왕 먹어주면 이게 바로 남도의 맛, 광양의 맛이랍니다.
4: 불향도 강하고 부드럽고 고기 향도 좀 향도 강하고.
0: 고기 드시고 나서 석쇠를 뺀 다음에 김치국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김치국은 남은 고기랑 파김치랑 파절이 이렇게 넣어서 섞어서 드시는 게 특징이에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드시기 바랍니다.
1: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김치국은 입가심에 그만인데 잘 익은 파김치까지 듬뿍 넣어 끓이니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섬진과 끝자락 작은 마을 망덕리. 이곳엔 100년의 세월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가 있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사실 그가 남긴 시는 이 장소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답니다. 이곳은 윤동주의 보시자, 삶의 동반자였던 정병욱의 생가.
5: 안녕하세요. 예.
1: 우리 말과 글이 금지된 일제강점기. 한글로서 손수 묶은 윤동주의 육필 원고가 바로 이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마룻바닥 안 쌀 항아리에서 말입니다.
5: 여기가 이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실제 보관됐던 장소입니다. 만약에 일제의 검열을 왔을 때는 최대한도로 이 시를 이제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 제일 밑바닥에 둔 거죠.
1: 연희 전문학교 2학년 후배였던 정병욱에게 육필 원고를 건넸던 윤동주. 정병욱은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도 어머니에게 원고를 소중히 보관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고를 명주 보자기에 감싸 마룻바닥에 깊이 숨겼는데요. 윤동주의 시집은 해방 후에야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0: 전병욱은 윤동주보다 나이로는 5살 아래죠. 그리고 학년은 2학년 후배였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글을 함께 쓰면서 글벗이 되었고 나중에는 기숙사를 나와가지고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하며 인생의 길을 함께 가는 길벗이 되었으며 또 교회도 같이 다니면서 영벗이 되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때 그 정병욱 그 후배가 예. 정병욱 후배가 보관했던 시가 몇 편인가요?
0: 19편의 시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에는.
2: 정병욱의 가옥은 방향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0: 이 광양의 마룻바닥 밑에 항아리 속에 잘 보관됐다가 시집으로 발간이 된 겁니다. 윤동주가 시를 썼지만 윤동주를 시인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정병욱과 그의 가족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양에서 윤동주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 여기에 저 형님이 동탄에 멀리서 오셔가지고 여기 모르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형님한테 소개해 주려고.
4: 이 유명한 시가 한 잘못하면은 우리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좀 아쉬운 그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훗날 사람들한테 큰 가르침을 주고 가시지 않았나 시로서 그런 생각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2: 섬진강 물길을 따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꽃피는 광양. 넉넉한 섬진강이 있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5: 어려운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2: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3: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1: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것 같아.
4: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5: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2: 얘들아, 밥 먹자!
6: 오이고, 오이고. 오, 이거 또 시도시도.

0: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이제 형들 가고 제가 이제 6강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우승하러 가는데
2: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3: 지니까 슬펐어요.
4: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5: 할 수 있을까? 괜찮아.
6: 내가 피가 될 거야.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진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산 좋고 물 좋은 참 살기 좋은 고장 광양. 예로부터 사람 많이 모인 곳엔 전통시장이 발달하게 마련이죠.
1: 그냥 사람 좋고 인심 좋고
2: 가양시장 재래시장이 싸거든.
0: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시장엔 달길 닿는 곳마다 먹을거리가 가득 가득. 뜨끈한 정도 듬뿍 느끼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곳이죠.
3: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0: 광양에서 만난 잊지 못할 또 한 곳.

0: 이곳이 문 닫은 터널이었다는 걸 누가 믿을까요? 광양에선 그야말로 새로움의 연속,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1: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0: 거예요. 오래 이어져온 광양의 맛 그리고 멋, 광양이 간직해온 특별한 매력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광양 중심지 광양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백운산 넘어 햇님이 반짝 떠오르면 광양의 또 하루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광양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광양 5일시장.
2: 몽골로 가네.
0: 한 짐씩 싸들고 부지런히 모이는 상인들. 오늘은 여기서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3: 어머니, 이거 뭐예요?
2: 뭐고. 산에서 캐스 산에.
4: 대추갖고 고시장 된장 쫌딱쫌딱 참기름 치고.
5: 얼마나 많이 찍으시오. 나는 객지 사람이니까.
4: 나 이쁘게 찍어.
3: 이렇게 다 같이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4: 예, 여기 이제 인역 자리.
0: 광양 5일시장은 1964년 개장한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매달 끝자리가 1일과 6일인 날에 5일장이 열려 오늘처럼 북적인답니다. 10여 년 전 현대식으로 싹 탈바꿈하고 새롭게 단장한 5일시장. 광양 일대에서 나는 것들이 다 모이니 시장에 오면 계절이 오고 가는 걸 느낄 수 있다고요? 그렇던 시방 먹음 딱 좋은 건 뭐당가요?
4: 눈치. 옛날에는 썩어도 눈치라고. 좋아, 눈. 눈이라거나 어디게 당일치기로 배 잡아갖고.
6: 아니에요? 어머나, 세상에.
4: 관양시장, 재래시장이 비싸고 싸거든.
6: 다 주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든 걸 살 수 있으니까.
0: 이 시장의 명물은 단연 이 뻥튀기집. 그 역사가 무려 80년이나 된 노포입니다. 시장 밖에서 운영하다 여기로 자리를 옮긴 거라네요.
7: 다들 오셔서 피워가세요.
3: 뭐 갖고 오세요, 주로?
7: 종류가 많은데 요즘은 설에 떡국 먹고 남은 거 말려가지고 떡국 드시고 옥수수 드시고 아니면 검정콩.
0: 하하,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지. 자, 다들 피 막으시죠. 추억까지 되살아나는 풍경. 이런 재미가 있으니 요즘은 지역 전통시장이 여행 필수 코스 중 하나라고 하죠. 광양 5일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건어물 점포입니다. 여기서 꼭 사야 된다는 광양 특산물이 있으니 바로 이곳 김부각입니다. 그거 참 맛있겠건만요.
8: 옛날부터 많이 해 먹었잖아요, 엄마들이. 이게 김으로 먹기 뭐하니까 이제 찹쌀풀을 해가지고 튀겨도 먹고 구워도 먹고 바삭바삭해요.
9: 김이 왜 김이라고 했느냐 하면 김 처음으로 하신 분이 김씨였대요. 그래서 김씨가 처음으로 하면서 이거 김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관양에는 김이 최고죠.
0: 김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광양은 김과 인연이 깊은 도시. 예전엔 광양이 김 주산지였다고요? 심지어 광양엔 김 역사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과 인연이 깊은 후손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10: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여기 계셨네요. 아, 저희 오촌 형님이십니다. 김여익공의 후손입니다.
1: 11대 후손.
10: 아, 그렇습니다. 11대, 11대 후손.
1: 11대. 네.
0: 광양 김의 역사가 시작된 건 400여 년 전. 조정이 청과 굴욕적인 화의를 맺은 것을 통탄하며 광양 태인도에서 운둔하던 김여익공이 우연히 김양식법을 발견하면서부터랍니다.
1: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바닷가에 가니까 돌 같은 데가 어떤 그런 포자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물어물 파라같이. 그런 게 이상하다는 게 요걸 꼽은 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 지리산이나 저 백운산에서 하는 신이 돼요. 이놈을 가봐가지고 꼽아놓으니까 여기에 포자가 붙은 거예요. 제초에. 포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크니까 그걸 해가지고 채취해와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김을 만들었던 거죠.
0: 광양 앞바다가 최초로 김을 양식하던 김 시식지인 것이죠. 이곳에서 김을 양식했을 당시만 해도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던 낯선 식재료였답니다.
1: 아, 드셔보죠. 아주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건 인조 임금한테 진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조 임금께서 먹어보면 맛있어. 이게 뭐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아, 모른다고 그러고 가져온 사람이 성이 누구냐. 김씨다. 그래서 김이라는 거예요.
0: 하지만 김을 양식하는 건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김값이 꽤나 비쌌답니다.
1: 이 동네가 천체다. 겨울이면 김, 여름에는 조개잡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와가지고 있으면서 이 김을 지금 시식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때는 우리 태인도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지. 저걸 뭐 광양 읍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희소하니까 가격도 비싸고.
0: 하지만 김 양식 기술이 점점 개량되면서 양식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이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데요. 김이 흔해지면서 생긴 음식이 바로 광양 특산품인 김부각인 것입니다.
10: 집집마다 모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김부각을 하셨어요. 근데 집에서 하다 보니 무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역시 이제 위생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육성사업을 통해서 법인화해서 말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0: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마을기업.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이 일대에서 예전부터 김부각을 만들던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11: 한쪽에다가 바르면은 이게 얇아가지고, 그리고 두 장에다 발라야 이것이 튀기면은 또 아주 이쁘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0: 그 옛날부터 광양에 내려오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김부각. 달라진 것이 있다면 태풍에 여러 날 말리던 걸 건조기로 대신한다는 겁니다.
11: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예, 그 정도를 건조를 해야 말릅니다.
0: 아무리 공정이 예전보다 간단해졌다지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고된 작업. 게다가 김부각을 만드는 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간식으로 흔히 먹던 이 음식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11: 옛날 광양은 김도 뜯어갖고 와야 되고 잠 하루 저녁 잠 많이 자면 2시간 안 그러면 1시간밖에 못 자요. 김을 하려면은 그렇게 힘들게 김을 했어요. 그때는 수작업이기 때문에 다 가정마다 미약가로 싣고 올라와서 또 바닷가 가서 씻어다가 그래가지고 김을 해가지고 애들 다 공부 다 가르치고 신부님 밑에서 이 부각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애 것을 안 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0: 김해 원전은 강양이고요. 북악은 강양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1: 다 된 거 이제?
0: 네, 이렇게 하고
1: 된 김. 아, 김은 이렇게.
2: 수십 번 손길을 거쳐 완성된 김부각. 광양 사람들의 자부심까지 듬뿍 담긴 귀한 음식입니다.
3: 아, 저희는 김을 최초로 양식을 시작했던 그런 곳이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김부각을 만들어 왔고, 그 김부각이 한번 맛보시면 아, 관양 김부각, 관양 김이 어떤 맛인지를 아, 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0: 광양 백운산 산자락에서 만난 아주 이색적인 장소. 폐 터널을 이용한 와인 동굴입니다.
1: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2: 기장.
1: 멀리서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2: 예?
1: 베트남. 반갑습니다.
0: 1913년부터 1987년까지 운영된 화물 운송용 터널을 리모델링한 광양 와인 동굴. 다양한 와인 맛도 보고 각종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선 50여 종 약 4,500병의 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항상 여기 온도가 제가 이제 사철 16도에서 18도 사이예요. 그래서 와인의 셀러 온도랑 똑같습니다. 하고 이런 조명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와인을 저장하기에 딱 알맞은 공간이라서 저희가 와인을 이렇게 보존했습니다.
0: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와인 등 음료를 맛볼 수 있는데요. 와인 마니아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이곳을 찾는 관광객 수도 점차 늘어서 지난해엔 와 6만여 명이나 됐답니다.
3: 하나 뭐 하나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4: 그래.
5: 안녕.
4: 하나 적어보자.
6: 여기는 따로 있는 거 같은데?
4: 이런 거 예쁘다. 거꾸로
6: 이게 예쁘다. 이게 예쁘다.
7: 뭐가요? 네. 뭐라고 써 있어요?
4: 사랑 그대와 여기서 땡땡땡.
6: 점점점.
4: 땡땡땡.
7: 그 사랑하신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계셔?
4: 여기 내 사랑. 내 사랑 내 곁에. 첫 번째 여잔가요?
7: 뭐 대답 못 하시는데?
4: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두 번째 여잔가 봐요.
8: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군산에도 그 철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9: 시어머니가 오시라고 오라고 해서.
10: 와보니까 좀 어때요?
9: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맛있고.
0: 총 길이 301m, 폭 4.5m. 높이 6m 규모의 커다란 터널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만큼 함께 즐기고 놀 만한 공간을 많이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데요. 특히 미디어 파사드 영상 쇼가 펼쳐지는 이곳이 단연 인기랍니다.
2: 여기 다 예쁘게 나와요.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돼요. 저희 동굴은 와인 여기 하트도 하시고 와인 여기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 되거든요. 네, 여기서 사진은 이렇게. 여기에서 구해주세요. 내가 둥실둥실 떠가고 이제 누군가는 우리 왕자님이 날 구해주시겠지. 아니죠. 여름에는 미어집니다. 여기가 시원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0: 여긴 특히 연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 와인 조격장인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2: 와인으로 조격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에

0: 때문에 신진대사나 피로 푸는 데 최고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1: 하루 종일 관광하느라 쌓인 피로도 달래고 참 좋겠습니다.
2: 어디서 오셨을까요?
3: 광주 남극에서 왔습니다.
4: 네. 오늘 1시간 반 정도 운전을 했는데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아요.
5: 이게 또 이렇게 풀지가 않아요. 원래 이 와인 동굴 자체가 이게 또 천연적으로 있는 곳에 이렇게 와인 테마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방향만의 어떤 특색인 것 같아요.
1: 버려진 터널을 활용해 멋진 공간을 만든 아이디어.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군요. 일조량 풍부한 빛의 고장 광양. 이곳의 청정 자연과 비옥한 토양은 다양한 문화를 빚어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특별한 철 가공품입니다. 옛 양반들의 필수품인 작은 칼, 장도, 광양 특산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도입니다. 길 장자가 아니라 자른다는 뜻의 단장할 장자를 써서 장도라고 부르는 작은 칼. 광양엔 이 칼을 만드는 무형 문화재를 기리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주로 칼집에 넣어 몸에 지니는 장도는 흔히 아녀자들의 필수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녀 모두의 필수품이었다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 박종군 장인. 박용기 선생의 아들인 그가 광양 장도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6: 이게 참 저기 그 골동품 같죠? 예. 이게 저기 아버지가 일대 장도장, 아버지께서 30대 초반에 처음으로 저기 낙죽장도로 딱 시도를 하셨어요. 용이 되게 민화적이에요. 민화적인 요소가 또 강하고, 이 대나무에 넣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러지만은 아버지 첫 시도했다는 거, 그 30대 때 뭔가 과거에 저기 멈추지 않고 좀 새로운 것 갖다 도전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1: 집터를 헐어 지난 2006년 건립된 이곳 박물관에는 아버지의 생애와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6: 관양은 역사가 특산품으로서 철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한테 관양의 특산물로 장도를 갖다 바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관양의 장도는 과거로부터 예로부터 상당히 유명했던 건 사실입니다. 또 관양 사람들이 원래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지면 최고로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예.
1: 그간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장도의 모양과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사제를 모두 털어 박물관을 지은 박종군 장인. 전국 유일의 장도 박물관인 이곳에선 그야말로 장도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도를 만드는 데만 만 번 이상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박정문 장인은 옛 방식 그대로 장도를 만드는데요. 작업의 첫 시작은 은이나 쇠를 달구는 것입니다. 칼날을 다듬고 단단하게 생명을 불어넣는 만만치 않은 작업.
6: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지금 장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3일 걸립니다. 하나 만드는데 이 공정이 177공정이에요. 가장 간단한 것이. 이 모든 게 이게 장도는 우리 인체공학도 따졌고 수학 공식도 따졌고 다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1: 오늘 만드는 장도는 은으로 칼날을 만들 예정인데요.
6: 염분이에요. 이 염분에다가 발라주면서 이게 다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 항토에 들어갔을 때 칼이 흐트러지는 것을 잡아줍니다.
1: 옛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는 장인. 칼날을 붙이는 접착제도 자연에서 온 것, 송진입니다.
6: 이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 송진을 갖다가 이 접착제로 썼어요. 칼, 저기, 그 도심을 갖다가 잡아주는 역할로. 이 송진은 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뜨거워지면은 다시 녹습니다, 안에서. 그러면은 못 쓴 칼날을 갖다가 뽑아내고 새 칼날을 갖다가 만들어서 다시 끼워넣어서 두고두고 갑으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도는 항상 이 저기 그 송진을 넣어서 저기 그 조리받다가 했던 거예요.
1: 지난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 무형유산 장도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은 박종근 장인. 그의 손끝에서 금속공예 집약체라 불리는 장도가 완성됐습니다. 박종근 장인의 뒤를 잇는 후계자는 아들인 박건영 씨입니다.
3: 그 어렸을 때는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가 칼을 만드는 게 단순히 멋있어서라고 이제 시작을 했다면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 됨됨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 공방에서의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도 있고 내 개인으로서의 효용이나 꿈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은 이제 생각해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6: 항상 북한은 있잖아, 박을 때 이 선 있지? 선 끌 때 직선이 돼야 돼. 위에서 아래로 딱 맞아야지 옆으로 딱 틀어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박아 끼었는 게 아니라 선을 왔다가 직선이 한번 딱 떨어져야 돼. 이쪽 이쪽 선이 떨어지게끔 해서 그대로 고정시켜줘야지 옆으로 틀어져 그러면 모양이 안 예뻐.
1: 장도는 장신구의 개념도 갖고 있어서 화려하고 의미를 가진 장식을 넣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엔 장도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도 차츰 늘고 있답니다.
7: 집에 있는 도장처럼.
8: 오목조목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9: 원래 한국 거에 대해 좀 관심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보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좀 여행 온 김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1: 광양의 오래된 멋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선보이는 장도장 부자. 내 고향 광양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픈 그런 마음이랍니다.
6: 관양이 참 살기 좋다. 명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양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내 삶 자체가 여기니까.
1: 관양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래된 맛과 멋, 그리고 당신이 잘 몰랐던 다채로운 이야기들까지. 광양은 알록달록 매력 넘치는 고장입니다. Who says I can't get stoned? Turn off the lights and the telephone. Me and my house alone. Who says I can't get stoned?

0: 상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0: It begins now.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7살 아이니는 인공아우가 없으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아이나. 없는데요.
1: 아이나, 안 들려? 이리 와봐. 이거 봐, 이거 봐. 엄마가 너무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그랬지.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떨어, 안 들리면 뭐라고 그래야 돼?
2: 안 들려요.
1: 안 들려요 하고, 와고 다시 껴달라고 해야지. 그치? 처음에 큰 애가 난 청반도 맞았어. 문을 페트병으로 열심히 쳤거든요, 자는 애 옆에서. 애가 안 깨더라고. 그때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서 인공아우 수술하고 나서도 왼쪽이 염증이 생겨서 5번 정도 수술하고 결국엔 둘째도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0: 3살 아윤이도 인공아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윤이에게 소리를 선물하고 싶은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부부에게 청각장애가 없어도 내재되어 있던 유전자끼리 만나 아이에게 청각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매 아이니와 아윤이는 그렇게 둘 다 청각장애를 지니게 되었는데요.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남매에게 소리를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엄마 명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0: 반지하에 위치한 어린 남매의 보금자리. 남매는 아직 꿈나랍니다. 명희 씨는 2년 전 아이 아빠와 헤어져 혼자 어린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1: 아이나. 차르르. 물을 퍼야 빨래가 너무 안 말라가지고 애들도 막 축축한 옷 입고 다니고 저도 막 몸이 막 축축한 거예요.
0: 올여름 또 폭우로 물이 차진 않을지 걱정인 엄마. 어린 남매를 키우기엔 열악한 주거 환경입니다.
1: 오빠랑 하나씩 나눠. 이거 엄마가 또 뜨거운데 들을 수 있어?
2: 네.
1: 떨어뜨리면 안 돼.
2: 네. 떨어뜨리는?
1: 떨어뜨리면 엄마 하나예요.
0: 오늘 아침 메뉴는 남매가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2: 내 거야.
1: 김 어디 갔지?
2: 어?
1: 어디 있을까? 맞춰봐.
2: 저기. 와, 감사합니다.
1: 여기다 놔야지.
0: 세 살인 아윤이가 과연 김밥을 쌀 수 있을까요?
1: 어디 갔어? 됐다. 나도
2: 없어.
1: 계란이랑 도와줘. 밟아. 말아.
2: 말아.
1: 말아주세요.
2: 말아주세요. 엄마 도짐해. 돈이 아프니까.
1: 진짜?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알겠어. 조심할게. 아, 너무 잘 먹네. 아윤이 엄마 조심해요. 그런 말도 할 줄 아니?
0: 엄마랑 만들어 먹는 김밥이 제일 맛있다는 아이들.
4: 아윤아?
1: 네, 해야지.
2: 네.
4: 김밥 맛있어요?
2: 네.
4: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1: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해도 돼.
2: 모르겠어요.
1: 똑같이 질문 잘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가끔 이제 또 발음 일단 아이니도 안 좋아서 지금 열심히 언어치료 하는데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미 수술하고 나서는 재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묻는 거야.
0: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 아빠와 헤어져 혼자 두 아이를 키우게 된 엄마 명희 씨. 양가에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두 아이 모두 청각장애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요.
1: 100일 지나서 뇌파 검사를 했는데 청력이 나왔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나만 잘 듣는 것 같은 엄마는 제 길을 다 주고 싶어요. 전 안 들어도 되니까. 애들만 잘 듣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다 귀 주고 싶어요. 저 필요 없어요. 애들만 잘 들을 수 있으면.

0: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엄마 명희 씨의 일이 시작됩니다.
1: 아파트에서 배달이라고 있어요. 그 택배 배달이라. 가끔 이제 아시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애들 일 없을 때 잠깐씩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0: 시간 될 때마다 택배 일과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재활치료를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일을 끝내야 합니다.
1: 오늘은 반품도 있고 프레시백도 걷어야 되고 택배도 해서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두 아이 돌보며 틈이 날 때마다 일을 하고 있지만 2천만 원에 달하는 둘째 아윤이의 인공와우 수술비랑 두 아이 재활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하는 상황. 수술비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아무래도 힘들죠. 언어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언어치료를 거의 뭐 큰애도 여러 번 다녀야 되고 둘째는 그 금액이 너무 크고 비급여라서 큰애랑 상황이 달라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습니다.
0: 아윤이는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 게 아니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언어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3살인 아윤이는 언어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여서 언어치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2: 작은 집이 있어.
3: 작은 집이 있어.
2: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했지?
3: 모르겠어.
2: 모르겠어. 작은 집.
3: 작은 집.
2: 아기가 푹 두드리고 있네. 그치? 뭐 하고 있다고?
3: 아기가 푹 두드려.
2: 푹 두드려.
3: 푹 두드려.
2: 부부북.
3: 부부북.
2: 푹 두드려.
3: 푹 두드려.
2: 이거 푹 두드리는 거야.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치? 푹 두드려.
3: 재밌다.
2: 재밌어.
4: 아윤이는 지금 2세 정도의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양측 복청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고음역 음소 변별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언어나 조음이 또래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지체되어 있고 이 상황에서도 더 치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또래와의 격차는 심해질 거고 아이가 이 듣기뿐만 아니라 언어 인지적 사회성까지도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오늘은 아윤이 진료가 있는 날. 청력 저하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고 있어 인공와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여보세요, 한번 해보자. 아윤이 너무 착하다. 선생님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볼게. 해상도 좀 조금만 더 좋게 해서 볼게.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음악 상태 100점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 매핑이라든지 언어치료가 충분히 뒷받침만 된다면 6개월, 1년 안에 지금과는 다르게 또래 이상의 폭발적인 속도로 또래의 언어 발달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1: 네, 갑자기 심혈관계 질환이
0: 가능한 빨리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게 좋다는데요.
5: 아윤이는 일단 오른쪽 귀는 한 40에서 50

0: 정도에 되는 중등도 난청을 가지고 있고요. 좌측은 70에서 한90 정도 사이에 들어가는 고심도 난청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양쪽 청력이 현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 이내에 충분히 격차는 3개월 이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제 데이터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재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수술비만 2천만 원. 이후 재활치료까지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2: 머릿속이 약간 하얘졌는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활도 걱정이고 재활비도 걱정이 되고 아기가 수술하고 나오면 아파가지고 올때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아이니 때도 겪었던 일인데 다시 또 겪게 될 생각은 마음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수술 잘 돼서 이제 말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1: 엄마 명희 씨에겐 챙겨야 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3: 우리 아이 왔어요. 아이고, 아이 우리 아이 왔어요. 할머니한테
4: 가야지.
3: 이리 할머니한테 와. 이뻐,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잘 있었어?
5: 네.
3: 네, 우리 잘 있었지?
5: 네.
3: 네, 아이고, 이뻐, 우리. 그 날마다 보고 싶은데 날마다 볼수 없잖아요. 내가 못 가니까 걸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갔지, 아니요.
4: 그게 아니지.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될 정도 아니고 뭐.
3: 괜찮아. 이것 때문에 병원이 가야 돼.
4: 그게 아니라 발등 이렇게 많이 부었는데, 이거 봐. 발목도 부었는데, 다 부었는데, 지금.
3: 그럼 발목도 부었지. 땡땡하잖아.
4: 아, 이거 뭐 찬 거 같아. 파킨슨이 진행 중이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당뇨가 조금 심해지셔가지고 다리도 많이 부으시고 걱정되는 상황이라서 혈압도 있으셔가지고 계속 이제 병원에 다니셔야 돼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뒤에가 좀 많이 자랐다. 어? 자를게. 덥잖아. 여름이니까.
1: 친정 엄마가 걷질 못하셔서 머리를 잘라드리곤 합니다.
4: 환자는 머리 길면 안 돼. 더워, 여름에. 이제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는데.
1: 딸이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애쓰는 걸 볼 때마다 안쓰럽기만 한 친정엄마.
3: 안쓰러워요. 둘 다 키가 그래가지고. 키가 아파서 안 좋아요. 마음은 고쳐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죠. 안 되네요.
1: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3: 일단 울어?
4: 빨리 울지?
3: 울어?
4: 아니야. 속상해
3: 울지? 일단 울지 마. 울는 걸.
4: 속상해 울지 엄마가. 왜? 잘 사는
1: 건강하면 손주라도 봐줄 텐데 걷지도 못하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3: 너 귀 안 들리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안 들리면? 잘 들려?
5: 네.
3: 인공하고 잘 들려?
5: 네.
4: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3: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1: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마음이 심란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명희 씨.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고비 다 넘기고 나서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날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6: 지금은

아니요, 나중에 진짜 말을 잘했을 때 듣고 싶어. 엄마, 고마워. 고생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들도 불쌍하고, 본인들도 힘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뭐, 재활 데리고 다니고,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할 수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은 저가 할수 있는 최선은, 아이언이 수술 잘해서, 재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저희도 같이 보답하는 거,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싶습니다.

두 아이에게 자신의 귀를 주고 싶다며 눈물 흘리는 엄마의 모습.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3살 아윤이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 고음역대가 들리지 않아 또래와 언어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해야 또래와 언어 격차를 줄여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데요. 인공와우 수술비가 2천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이후 재활치료까지 받아야 해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에서는 출산 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엄마 은혜 씨와 어린 5남매를 홀로 돌보는 아빠 혜일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뇌출혈 후유증으로 눈도 잘 안 보이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엄마 은혜 씨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5남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 이 가족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는 사람과 사물을 단절시키지만 청각장애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살 아윤이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웃고 떠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꿀리.
1: 네.
0: 오. 살라말라이콤. 40kg.
2: 와.
3: 와, 진짜 장인들이다.
2: 오? 오, 저 이런 방식은 처음 봤어요, 지금.
4: 전세계에 있는 미용사분들이 기겁하시겠는데?
2: 와.
3: 오늘부터 혼자에 살고 싶네요. 장관이고 절경입니다.
5: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6: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7: 진짜 그 시간은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그 시간이.
5: 야,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8: 이것이 자연이 주는 힐링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걸 반복하고 있지요.
9: 그리고 얘네들은 배신이 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6: 얘들아, 밥 먹자!
9: 오이고, 오이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크로스!
4: 보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내 결혼했어? 던지고
6: 100점은 너무 과식 아니에요?
7: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8: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9: 이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10: 이게 뭐야?
2: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0: 자전거 타고 신나게 달리자.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이야, 이야, 너무 힘들다.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싶은데. 우와! 사장부터 바이크다! 우와! 어떻게 사장부터 바이크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도 잘 갈 수가 있는 건지? 나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 우와! 선수님, 저도 사장 모터바이크 탈래요!
1: 세운 타요, 산악 모터바이크!

0: 선수님! 선수님! 저도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싶어요.
1: 좋아요. 따라오세요.
0: 어디 따라오세요. 아니 좀 태워주시지. 아니

0: 나탄다매니 드디어 산악 모터바이크를 탄다. 그럼 출발해 볼까? 브랑브랑 브랑브랑.
1: 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0: 어, 산악 모터바이크 타고 있습니다.
1: 아, 이 바이크는 어린 아이들이 타는 바이크예요.
0: 어? 어린 아이들도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요?
1: 네, 탈 수 있습니다.
0: 면허증 없이도 타도 되나요?
1: 네, 이 정해져 있는 트랙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탈 수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럼 한번 배워보러 가실까요?
0: 네, 알겠습니다.

0: 아, 재밌다. 아, 신난다. 오? 오? 오? 어, 지금 어디 다친 거 아니에요? 어, 엉덩이 안 아프세요?
1: 괜찮아요.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0: 어, 완충기? 아, 모터바이크에도 달려있고 자전거에도 달려있고 자동차에도 달려있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기야?
1: 이야, 맞아요, 탄담에. 산악 모터바이크에는 다른 모터바이크들에 비해 완충기가 되게 길어서 충격을 아주 잘 흡수해줄 수 있어요.

0: 그래서 아프지 않게 탈 수가 있는 거구나.
1: 완충기가 달려있어서 산도 탈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0: 산이요? 산을 간다고요?
1: 바로 보여줄게요.
0: 아니 어떻게 산을 가요? 오, 위험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멋있다! 우와!

0: 막 모터바이크는 어떻게 산길을 잘 달릴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산악 모터바이크. 최고 속도 시속 110km. 울퉁불퉁한 흙길이나 높은 산도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어. 산악 모터바이크가 산길을 잘 달릴 수 있는 비밀은 바로바로 바퀴! 이렇게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에는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산길을 잘 달려갈 수 있거든. 그런데 같은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이 아닌 매끄러운 일반 바퀴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흙만 파이고 바퀴만 계속 헛돌게 돼. 그래서 이렇게 비탈진 흙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같은 산악 모터바이크에 깍두기 모양의 바퀴를 달게 되면 비탈진 흙길도 잘 올라갈 수 있어. 그건 깍두기 모양의 말랑말랑한 고무가 흙을 꽉 잡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이야. 이렇게 바퀴가 땅바닥에 잘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해. 깍두기 모양의 바퀴는 접지력이 크고 일반 바퀴는 접지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언덕길에서 달리는 힘이 달라진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도로를 달리는 바퀴와 산악 모터바이크의 바퀴가 다르단 얘기지. 눈으로 확인. 짜잔, 여기 바닥이 평평한 신발이 있어. 이 신발을 신고 비탈길을 올라가 볼게. 으악! 신발이 미끄러지면서 비탈길을 올라가지 못해.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신발을 신고 올라가 볼게. 울퉁불퉁한 신발 바닥이 흙을 꽉 잡아주니까 미끄러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

0: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힘을 접지력이라고 하고, 접지력이 있어야 바퀴나 신발이 땅바닥과 마찰을 일으켜서 굴러가거나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1: 아하! 산악 모터바이크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잘 달리는 비밀은 땅에 딱 붙는 힘, 접지력을 크게 해주는 바퀴 때문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산악 모터바이크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볼까?

0: 절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1: 꼬마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2: 타요라고?
1: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3: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1: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2: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4: 내게 맡겨.
2: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빌리.

0: 누구나 암호를 풀어라.
1: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응. 어? 짠짠! 이것 봐!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초대장!
1: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2: 그래! 우리 모두 다 초대받았어!
1: 그런데 곰기 요원은 어딨지?
2: 곰기 요원은 아까 전에 벌써 출발했어!

0: 여기는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암호를 푼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
1: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과연 나도 암호를 풀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떨리는구만.
2: 누구나 요원이라면 암호를 푸시오! 푸시오!
1: 좋았어! 덤벼라! 암호! 어? 이건? 이건 바로
0: 3 더하기 1은
3: 4와 같습니다.
1: 아하! 몰라 몰라. 아니 아니, 알아 알아 별에서 해결한 문제랑 똑같잖아.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더하기 5. 더하기 2는 3과 같습니다. 바쁘다게 통과.
4: 정구, 암호를 틀렸습니다.
2: 누구나 요원 맞습니까? 암호를 다시 불어주시죠.
3: 다시 불어주시죠.
1: 틀렸다고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구만. 5 더하기 2는 7. 더하기와 7. 자, 그럼 다시 곰기 요원 입장합니다.
4: 그림과 다릅니다. 그림과 다릅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2: 아니, 당신 누구야?
3: 누구야? 누구야?
1: 누구긴 누구야? 떠오르는 신입 요원 곰기.
5: 곰? 뭐? 누구?
2: 누구든 암호를 틀리면 입장할 수 없다. 없다. 없다.
1: 아니 아니, 저 진짜 누구나 신입 요원.
0: 큰일이야. 곰기 요원이 암호 풀기에 실패했어. 어떡하지?
6: 곰기 요원은 왜 암호를 틀렸을까?
0: 곰기 요원의 답이 그림과 맞지 않았거든.
6: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
0: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요원은? 자, 오, 우리 서윤 요원.
7: 당근이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개가 된 것 같아.
6: 맞아 맞아. 다섯 개의 당근 중 두 개의 당근이 가버렸지. 거짓말 당근.
0: 그렇다면 암호 속 네모에는 뭐가 알맞을까요?
8: 빼기.
6: 그렇지. 그럼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0: 좋아. 같이 잘 살펴보고 한 번에 암호를 통과하자고. 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6: 아하! 이게 바로 빼기! 그런데 이 빼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0: 예를 들어서 이럴 때?
6: 당근 아이스크림이 6개! 아, 그런데 그중 4개나 녹아버렸어!
0: 그럼 남은 아이스크림은 몇 개지?
8: 2개!
6: 딩동댕동! 바로바로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8: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0: 6과 4의 차는 2입니다.
8: 6과 4의 차는 2입니다.
6: 아하! 빼기는 이렇게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뿅 사라질 때 사용할 수 있구나.
0: 그리고 또 이럴 때 빼기가 필요하지. 요원은 셋, 의자는 둘. 누가 더 많은지 해볼까?
6: 요원과 의자를 하나씩 이어보면 의자가 하나 더 적네.
0: 이 상황이 바로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8: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6: 3과 2의 차는 1입니다.
8: 3과 2의 차는 1입니다.
6: 빼기는 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도 쓰는구나.
0: 맞아. 공기원, 이럴 땐 빼기를 쓰는 거야.
1: 아하! 공기 요원, 다시 도전! 당근 5개에서 2개가 빠졌구만. 그렇다면 이건 바로 빼기 상과! 5 빼기 2는 4.
4: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요원 봄, 기, 님 환영합니다.
2: 봄기 요원 어서 들어오시죠.
1: 차!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0: 나갔습니다.
1: 8과 3의 저는 5입니다.
0: 5 빼기 5는
2: 0과 같습니다.
1: 5와 5의 저는 0입니다.

0: 이는
1: 이와 같습니다.
2: 사와 이의 차는 이입니다.
1: 이 빼기 영은
0: 이와 같습니다.
2: 이와 영의 차는 이입니다.
1: 빼기 빼기
0: 누구나 누구나

0: 국기와 함께라면
1: 도전!
2: 오늘의 훈련은 와장창 볼링 게임! 공을 굴려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이야.
3: 요원들의 점수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게.
2: 몇 개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궁금한걸. 그럼 첫 번째 선수 서연 여왕.
3: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2: 네, 대굴. 오! 와! 오! 명점! 우와!
3: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쓰러졌네요.
2: 굿배기 4는 5와 같습니다. 5점입니다. 오호!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승하 요원 준비.
3: 공을 들어주시고 굴려주세요.
2: 대굴. 우와! 명점!
3: 이번에는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쓰러졌습니다.
2: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점입니다.
4: 우와! 잘했어.
2: 마지막 선수는 검기 요원.
3: 검기 요원,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4: 자, 왔어. 원, 투, 하!
2: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죠?
3: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2: 굿배기 형은 9와 같습니다.
4: 그럼 난 9점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건가?
2: 으이그, 그럴 리가 있겠어.
3: 아휴, 곰

0: 공기 공기 공기
1: 우에바
0: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1: 렛고
2: 1,2,3,4 5,6,7,8,9,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공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2: 정말 멋져.
0: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도 함께요.

0: 그러면 기가 밀던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가 밀던 임무 완수!
0: 멋지다! 너희는 정말 최고야!
1: 기가 밀던 준비 완료!
2: 기다릴게! 화성에서 만나!
3: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3: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4: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곤충 숨바꼭질.
1: 얘들아, 우리 숨바꼭질 하자.
2: 좋아, 재밌겠다.
1: 그럼 시작할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3: 쏘지 마!
4: 버리라고!
1: 어? 안키,

0: 좋았어. 이제 픽만 찾으면 돼.
1: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
0: 절대 못 찾을걸. 숨기 대장 팽이니까.
2: 숨기 대장? 정말 그럴까?
1: 어? 어? 누구야? 뭐지? 여긴 꽃밖에 없는데. 어?
2: 아직도 내가 꽃으로 보이니?
1: 어?
2: 잡아먹을 것이냐?
3: 아, 조심해야지.
1: 도대체 너희 누구야?
2: 뭐? 난 초사마귀. 꽃으로 위장할 수 있지. 꽃인 척하다가 지나가는 먹이를 잡아먹어.
3: 난 잎사귀벌레라고 해. 잎사귀랑 똑같지?
1: 말도 안 돼. 벌레가 파먹은 자국까지 있잖아.
4: 저, 어? 전 페퍼민트 대벌레예요. 겁이 많아서 일단 엎드리는데 다들 나뭇가지인 줄 알아요.
1: 너희들 대단하다. 진짜 숨기 대장들이네.
2: 아, 맞아. 우리 셋이 숨으면 누구도 찾을 수 없지.
1: 악쥐잖아. 큰일 났다. 도망쳐야 돼.
2: 내 말 못 들었어? 누구도 찾을 수 없지.

0: 잘 먹어야지. 초음파 발사!
1: 우와! 어두운데 저렇게 빨리 날 수 있다니! 설마 고고스캔? 큰일 났다! 초음파로 위치를 알아내고 있어! 그린 파워 변신!
2: 어?
1: 파워 집게 발사!
0: 그렇다면!
1: 도망쳐! 박쥐는 초음파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위장술이 통하지 않아!
3: 뭐라고요? 그럼 어떡해요?
4: 어떡하기는! 도망쳐야지!
0: 내 아침밥!
1: 안 되겠어, 렉스!
5: 힝!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1: 구해줘! 지금 박쥐가!
5: 박쥐에게 쫓기고 있나 봐. 어서 출동하자!
6: 얘들아, 합치하자!

0: 걱정하지 않심해. 안전한 곳으로.
1: 망했구나, 용 사모태. 공격을 받아.
2: 안돼.
3: 저도 구해줘요.
0: 내게 맡겨.
1: 너 가만 안 둘 테야.
0: 날 잡겠다고? 그건 안 될걸.

0: 워터캐논! 잘도 피하네. 그렇다면 우선 피해!
1: 드디어 포기했구나.
0: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이다! 가자라!
1: 어때? 이제 돌아가고 싶지? 나 정말 화났어!

0: 그럼 드디어 식사 시간!
1: 물대포! 물대포를 쏴!
2: 소용없어.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피한다고.
3: 잠깐! 초음파라고? 그렇다면 레스큐킹!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보자!
4: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사이렌 가동! 초음파 모드!
0: 도저히 안 되겠다. 제발 그만해.
5: 초음파 작전 성공.
6: 정말 놀랐어. 우리의 위장술이
7: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
3: 자연의 신비로움엔 끝이 없거든. 항상 겸손해야 해.
2: 그래도 너희들의 위장술은 대단했어. 앞으로는 숨기대장 핑이 아니라 핑과 곤충들이라고 해야겠어. 해보자. 숨기대장
8: 핑과 곤충들.

0: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1: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2: 두근두근님이 입는 머리, 블라우스, 티셔츠, 치마, 바지. 두근두근님이 입는 머리. 어떤 액세서리가 나올까? 내일도 인형머리 할래.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니 도둑이었었지. 어?
3: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일지.
5: 따라랑 따라랑.
6: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마음 정원.
8: 왜 그랬을까? 왜? 실수만 안 했으면 오늘 대회에서 금메달은 내 건데! 얍! 얍! 얍! 아, 다시 위로 지르는 게 아니라 얍! 얍! 얍! 이렇게 아래로 해야지! 아이, 이것만 안 틀렸어도! 진짜
9: 서리야. 아까 앞차기 할 때도 실수했잖아.
10: 그게... 어?

0: 그러니까 잘 좀 하지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1: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0: 그래, 그럼 우린 먼저 가볼게.
1: 가볼게.
0: 파이팅.
2: 정말 그렇다니까. 좋은 생각이야. 좋아.
3: 나도.
2: 그렇게 하자.
4: 나도.
2: 혹시 내가 실수한 얘기를 하는 건가? 하리, 실수하는 거 봤어?
4: 봤지. 앞차기였다가 넘어질 뻔했잖아. 나도 좀 창피했어.
5: 아휴, 그러면서 태권도 선수가 된다고?
2: 정말 속상해. 다들 너무 미워. 아니야,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진 않을 거야.

0: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어제 모여서 나 실수한 거 얘기한 거냐고.
1: 그게 제가 볼 테니까요.
2: 그럼 되겠어요.
0: 안 돼.
3: 하리야.
0: 딩방쌤.
3: 우리 하리. 하리야. 네. 우리 하리 어제 태권도 시합이 있었다면서?
0: 네.
3: 세상에, 하리 엄청 떨렸을 텐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하리도 그리고 모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서 딩동쌤이 오늘은 아주 특별한 그림책을 가져왔지.
4: 마음 정원?
3: 자, 지금부터 딩동쌤을 따라하는 거야.
0: 네.
3: 자, 꼭꼭 눈을 감고.
4: 꼭꼭 눈을 감고.
3: 다 감았지. 오, 다 감았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어보세요.
4: 하나, 둘, 셋.
3: 조그만 문이 보일 거예요. 끼익 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면 마음 정원이 나타날 거예요.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정원이지요. 오직 나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마음 정원에서는 할 일이 아주 많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슬프고 기쁘고 쓸쓸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어야 해요. 정원 곳곳이 텅 비어 있어요. 곳곳에 작은 씨앗을 심어볼까요? 꽃삽으로 울퉁불퉁한 마음털을 가지런히 다진 뒤 씨앗을 심어보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면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싹이 움트고 줄기가 쑥쑥 자랄 거예요. 마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따뜻한 정성과 간절한 희망이 필요해요.

0: 날마다 정원 곳곳에 정성과 희망을 흠뻑 뿌려주세요. 희망과 정성은 아주 많은 꽃과 나무를 피울 수 있어요. 잎이 복슬복슬한 꽃, 꽃잎 끝이 둥글게 말린 꽃,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달콤한 열매가 달린 나무. 정원 곳곳이 풍성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정원이 아름다워졌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슬픔은 언제나 자라기 쉬우니까요. 정원 구석구석 꽃과 나무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틈날 때마다 슬픔을 솎아내야 해요. 바싹 메마른 마음은 과감하게 잘라주어야 해요. 자, 우리도 함께 잘라볼까? 싹둑, 싹둑.
1: 싹둑, 싹둑, 싹둑.
2: 싹둑, 싹둑.
0: 잘한다. 그래야 메마른 마음이 사라지고 파릇파릇한 마음이 돋아나거든요. 정원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마음 정원은 아주아주 넓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가꾸기 어렵거든요. 들쑥날쑥 뾰족뾰족한 마음은 정성스레 다듬어서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이리저리 덩굴을 뻗는 마음은 튼튼한 지지대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때때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 온도계가 고장이 나요. 그러면 끝없이 흰눈이 내리고 정원이 꽁꽁 얼어붙고 말지요. 가끔은 쉬지 않고 내리쬐는 뜨거운 화 때문에 타들어가기도 해요. 오, 뜨거, 뜨겁다, 뜨거워,
3: 뜨거워. 뭐이.
1: 소방차 불러요, 소방차.
0: 오, 다행이다. 날마다 조금씩 웃음과 행복을 모아 정원을 보살피면 천천히 차츰차츰 다시 살아날 거예요. 추위를 이겨낸 꽃들은 더욱 붉고, 무더위를 즐기는 나무의 잎은 푸르러요. 울창해진 정원은 아름다워요.
1: 우와! 저 꽃 좀 봐!
4: 나무도 쑥쑥 자랐어.
1: 마음 정원이 예뻐졌어!
0: 마음 정원의 문을 열어보세요. 마음 정원은 늘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1: 우와, 행복해지는 기분이라뇨.
3: 댕구도 여기가 막 보들보들하고 막 몽글몽글한 게.
5: 아이고, 그렇게 마음속에 예쁜 꽃이 막 피어나는 것 같지?
3: 네, 그거예요.
5: 하리야, 하리는 마음이 어때?
1: 아까는요, 여기가 따끔따끔했는데요. 지금은 싹둑, 싹둑.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너한테 줄 게 있어?
4: 나한테?
1: 뭘?
4: 자, 받아, 하리야.
1: 자,
4: 여기.
1: 자, 우와! 아, 이건 금메달? 우리가 만든 깜짝 선물이야.
6: 너한테 들킬까봐 몰래 준비하고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다고.
1: 맞아. 그래서 너희 셋이.
7: 하리야, 지금 걸어봐.
6: 빨리.
1: 알겠어.
5: 하리야, 동동쌤이 걸어줘.

0: 우리들 마음속엔 하리의 태권도 실력이 언제나
1: 금메달!
2: 최고야, 하리 최고.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7: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9: 무서운 걸
10: 이제 써내야 할 시간.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생방송과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펠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펠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아이아의 생일 선물.
4: 와, 첫눈온 날이 눈사람의 생일이 되었구나. 좋겠다. 내 생일은 10월인데.
5: 내 생일은 4월.
6: 할아버지 생일은 5월이지.
4: 어? 근데 아이아는 생일이 언제지?
6: 아이아 생일은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한글 용사 아이아는 한글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일이 따로 없대요.
4: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5: 아, 우리가 아이아 생일잔치 해줄까?
7: 생일잔치?
5: 응. 지난번에 내 생일잔치하고 남은 장식 많거든. 그거 가져와서 하자.
7: 그럼 우리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살까?
5: 좋아!
7: 우와, 이거 야용사가 좋아하겠다.
5: 우리 축하카드도 쓰자. 우와.
7: 집에서 장식도 가져오고 선물이랑 케이크도 샀으니까 아이아의 깜짝 생일잔치 준비 끝!
6: 아이아의 생일잔치라고?

0: 자음이 모음이?
1: 아니야!
2: 개벽을 따라 왔는데 혹시 못 봤니?
1: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3: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4: 오, 네? 누구 생일이야?
1: 네? 아, 아니에요!
5: 감히 나도 한 번 못 해본 생일 잔치를 하다니.
6: 그러니까요.
5: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5: 시옷, 우, 미음, 숨, 기억,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1: 네.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이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장마, 모마.
3: 아이야,
4: 아이야.
5: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 하는 거 맞네.
6: 오, 누구 생일인데?
4: 그게 친구야.
7: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4: 아, 아니에요.
7: 왜 그래, 자음아?
6: 오, 케이크도
4: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5: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8: 시옷과 미음?
4: 아, 세모.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9: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4: 선물이 없어. 아이.
6: 왜 그래, 자음아?
7: 아이 뭐?
9: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4: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5: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6: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10: 시옷, 이, 미, 도에서 시.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 뒤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다!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이게 안 되는데.
2: 처음이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1: 아!

0: 모모!
1: 개벽, 모모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2: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1: 태극공 회오리! 전지!
3: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2: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3: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2: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3: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아요?
2: 아, 알지.
3: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2: 나를 초대한다고?
3: 네. 아, 마법진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치읓! 오! 초! 디귿!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요.
2: 나까지 초대해주다니 감동이야.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3: 우와, 감사합니다.
2: 대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4: 새벽인 너 정말...
5: 어? 선물을 찾았구나.
3: 네.
1: 어서 글자를 찾자.
6: 헛.
7: 나머진 내가 쓸게. 쪽망치로. 어. 한 번 더. 쪽망치로. 우.
5: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시오지, 어와 이응을 만나 손!

0: 우리 생일 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2: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 생일!
3: 얘들아,
4: 정말 감동이야.
1: 아서 소원 들고 촛불 끄세요.
4: 그럴까?
1: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4: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2: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5: 생일 축하해요.
4: 자마, 모마,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3: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4: 고마워.
1: 그런데 개벽님은 왜 안 오시지?
6: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7: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6: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크리오. 듬직한 기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2: 어서 출동하자.

0: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0: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1: 모마 나왔어.
2: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3: 야! 목소리가 바뀌었어!
4: 얘들아, 괜찮니?
2: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4: 뭐?
2: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5: 어떻게 이런 일이...
4: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5: 시옷과 리을이면
4: 소리?
2: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4: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6: 소리가 왜 이러지?
7: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4: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8: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5: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3: 우리 목소리 어떡해?
4: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3: 네!
2: 모음
3: 변신 이역이뭐가변 쇼이 이 뭐가 신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어?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해도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용만치 지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커. 지읒 이지. 티긋 아타. 커지다. 소리가 커지라.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0: 천지대장님! 천지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1: 처음과 몸, 대단하군.

0: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1: 정말 잘했어.
2: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0: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3: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2: 이건 환기 소리?
3: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2: 아하! 피아노 소리야!
3: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0: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3: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이게 아까랑 같은 소리라니.
1: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2: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3: 좋아.
4: 돌아와.
2: 오는 내가 쓸게. 욕망치로 오. 이는 내가 쓸게. 태극보로 이. 헛. 쭉.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0: 네.
5: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돌아온 건가?
7: 어?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2: 다행이야!

0: 밤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1: 나도 몸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0: 할아버지!
2: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0: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3: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2: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0: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0: 장철수 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안의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2: 놀이터에서 놀아요.

0: 우린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1: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0: 멋있겠는데?
1: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0: 거기서!
1: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0: 안 돼, 토끼야!
1: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여행을 떠나볼까? 캐리어에서 작품이 마직 베리 썸팩 더샤
2: 버스 타고 출발! 우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기어 포착 콩쥐레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5: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5: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6: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7: 옥스퍼드 항.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항.

번개별의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여기는 번개별. 모두 함께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어린이의 여름 번개맨.
1: 친구들이
2: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번개별 우주탐험대가 오늘은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주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3: 준비 완료.
2: 좋아, 그럼 꿈을 향하여 5 4 3 2 1

0: 나누면 기분이 좋아요.
1: 와, 도착했다, 도착했어.
2: 자자, 조심조심 내려가요.
1: 네네. 와, 여기가 바로 우물별. 와, 번쩍 번쩍 다 황금인가봐.
3: 나는 연료 체크부터 해볼까. 자,
2: 연료가 얼마나 남았냐.
1: 와, 신기하다. 어, 이것도 뭐야? 우와.
4: 뭐야? 새로운 애들인가? 아이고, 여기 보물별 보물은 다 내 건데 쟤들이 가져가면 이를 웃지나. 아이고, 웃지나. 아유, 잘했는데.
3: 이 정도면 충분하네.
1: 저건 뭐야?
5: 와, 뭔데, 뭔데?
4: 아이고, 하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번쩍번쩍한 것이 황금이네, 황금이야. 황금통이구나.
3: 감사합니다.
4: 아이고, 내가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3: 아니, 연료통 주워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거거든요.
4: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주셨으니까 내 거지. 좋은 사람 임자야.
3: 아니, 아까 제가 떨어뜨리는 거 보셨잖아요.
4: 내가? 못 봤는디? 못 봤어.
3: 네?
4: 뭐야? 아이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그럼 나한테 돈 주고 사시든가. 아, 단돈 1,000,000원.
1: 말도 안 돼. 완전 욕심쟁이 놀부 같아.
4: 맞아.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 놀부 같다니. 놀부 같다니. 내가 놀부 같다니. 나 그냥 놀부야. 놀부한테 놀부 같다니. 내 이름은 놀부. 놀부라지.
6: 놀부.

0: 못 줘. 절대 못 봐.
1: 어이 참. 진짜 놀부라면 절대 안 줄 텐데.
2: 아유, 왜 하필 놀부를 만났다.
3: 자자자, 일단 모여봐. 자, 잘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저 연료통을 다시 쳐드리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유인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라고 한다.
0: 이거 배에서 나는 소리. 나 좀 배고프다. 출출하네. 먹어야겠네. 자, 먹어볼까 나.
1: 아이고, 오, 저 뭐야? 맛있겠다.
0: 아이고, 아이고 만나다, 하고 만나.
1: 진짜 맛있겠다.
0: 아이고 만나네, 정말 만나.
4: 아이고. 저 넓은님, 떡 좀 나눠주시면.

0: 나눠주시면 안 돼요. 얼랑가! 나눠줄 말이야, 나눠줘! 자.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따뜻하구만.
1: 이 불이다.
2: 울부 아저씨. 혹시 남는 담요?
0: 남는 담요 여기 있어. 여기 남는 담요가 이렇게 많이 있어. 그래도 못 봐. 내가 왜 봐?
3: 아이 참. 울부 아저씨는 나누는 것도 몰라요?
0: 예. 난 나누는 것도 몰라요. 나누긴 몰라도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눌 것 같아.

무슨 다이 못 주지 못

0: 많고.
1: 그러니까 말이야. 작은 콩 한쪽도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그걸 모르네.
0: 그러게 말이에요.
1: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어떻게 나눌까? 자, 첫 번째 문제. 잘 보세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3남매랑 나눠 먹으려고 피자를 사왔어요.
0: 우와, 피자요? 아, 진짜 맛있겠다.
1: 피자를 몇 조각으로 내야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0: 아, 똑같이?
1: 뭐라고요?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다시 한번 뭐라고? 좋아요. 자, 과연 정답은?
0: 네 조각.
1: 네 조각.
0: 맞다, 맞아. 엄마 돼지도 먹어야 하니까요.
1: 그래서 네 조각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 엄마 돼지는 시장을 갔어요. 아기 돼지 3남매가 사탕 6개를 나눠 먹으려는데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0: 몇 개씩 먹을 수 있을까요?
1: 뭐라고요? 6개. 자, 다 큰살이다. 좋아요. 자, 그럼 정답은?
0: 과연, 과연, 과연? 2개!
1: 예! 6개 사탕을 3개씩 나누면 2개를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0: 맞아요.
1: 정답은 2개!
0: 정답!
1: 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한 발송!
0: 발송! 발송! 키즈!

0: 반짝반짝 동물별 진짜 좋다.
1: 진짜 좋다. 아니 잠깐만.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아차차.
0: 응?
1: 우주 탐험대를 방해해야지.
0: 대장님한테 얼른 무기를 달라고 해야겠다.

0: 이건 뭐지?
1: 어?
0: 이거 뭐 무기도 아닌 것 같고.
1: 이거 씨 아니야?
0: 씨?
1: 응.
0: 무슨 씨?
2: 아! 나 이거 내가 무슨 씨인 줄 알아? 이거 좀 알려줘봐.
0: 어?
2: 이거 내가 아는 씨야. 이게 바로 박 씨야, 박 씨.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받았던 그 박 씨.
1: 박 씨.
0: 박 씨.
1: 뭐 하세요? 주세요.
0: 김 씨.
2: 나는 왜 줘?
1: 왜 주세요?
2: 이게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 거지. 왜 달라고 하는 거야?
1: 네?
2: 왜? 이게 필요해?
0: 네.
2: 그럼 돈 주고 사시든지. 단돈 1,000,000원. 그렇지. 잘한다.
0: 1,000,000원?
1: 아니 이거 우리 거잖아요. 빨리 줘요.
0: 싫어.
1: 아니 줘요.
0: 왜 싫은데?
1: 진짜 우리보다
2: 와. 내가 왜?
0: 와. 악당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저기요. 주세요. 어디 갔어?
1: 우리 거.
0: 주세요.
1: 어디 갔어? 아, 진짜. 아, 차차, 빨리 찾아.
0: 알았어. 절로 갔겠지. 거기서야.
2: 못 준다. 못 줘. 절대 못 줘.
1: 갔지? 없지?
2: 아이고, 좋아라. 이 박 씨가 내 손 안에 들어오다니. 이 씨를 심으면 박이 열리고. 그 박 안에서 보물이 우르르르르 쏟아지겠지. 자, 그럼 이 박씨를 한번 심어볼까? 헛, 둘, 셋, 넷. 씨, 씨,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었죠. 헛, 둘. 잘한다. 자라. 싹 난다. 싹이 났어. 아이고, 방이 열렸어. 거진가? 거진다! 거진한구나! 아이고, 유아라. 세상에 이렇게 큰 방이 열린다니. 친구들! 이 방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도깨비래? 누가 이렇게 동화책을 열심히 봤나? 안 돼! 여기는 보물섬이야. 보물섬이니까 보물이 나오겠지. 그렇지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톱질을 한번 해볼까나? 슬근슬근 톱질 어제, 슬근슬근 톱질 어제, 톱질!

0: 안 돼요. 알려주십시오. 아유, 이러니까.
1: 꼴쳐.
2: 알려주십시오. 어? 도깨비? 방에서 나왔나?
3: 아, 그거였네. 가시별 대장님이 저 도깨비를 시켜서 우주선을 망가뜨리라고 낚시로 치신 거였어.
2: 어, 도깨비. 놀부는 됐고 저 우주선이나 얼른 망가뜨려.
1: 우주선 그거야 쉽지.
4: 안돼 안돼 안돼 안돼
1: 안돼. 저리 비켜.
5: 번개맨이 간다!

0: 넌 뭐야? 어림없지? 그렇다면 받아라! 한 번 더!
1: 아따라!
2: 조심해요!
3: 욕망 위에서 다시 에너지가
2: 당연하지! 가시면 대장님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같이 보게 되면 해주세요!
4: 다음에 두고 보자.
2: 도망가. 아, 예.

0: 가진 것도 다 뺏기고 이제 남은 것도 없어. 아유, 아우, 옷도 가져갔네. 아유, 이르지 옷까지 가져가네.
1: 너라도 덮으세요.
0: 아이고, 지금 이거 나 주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고맙냐? 그나저나 돈도 다 뺏겨서 난 이제 고향별에 어떻게 돌아가나. 우주선 티켓 살 돈도 없어.
2: 아이고. 저희랑 같이 가시죠. 저희가 고향별까지 태워드릴게요.
0: 정말? 그래도 되나?
3: 당연히 되죠.
0: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 아니지. 이거 돌려줄게. 정말 미안했어.
4: 놀부가 착해졌네.
0: 아이고, 그럼. 이제 이 놀부,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면서 착하게 살 거예요. 약속!
5: 최고, 최고! 마음씨 착해진 놀부에게 박수!
3: 박수!
5: 이제 착하게 지내는 거예요.
0: 예, 반갑네.
2: 어, 뭐야? 와, 저기 봐!

0: 이건 나눔?
1: 오늘도 소중한 가치를 찾았네.

모이라 딩동댕, 오늘 이야기 재밌었나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나눔은 기쁨이 두 배가 된다는 사실 모두 모두 잘 알았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자, 모두 두 배!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7: 있어, 부에게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에게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0: 옥스퍼드 탕.
1: 아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검은 연기 속의 에어쇼.
4: 이건 설마.
5: 우와, 무슨 일이야?
4: 방어막이 훼손되었는데 다행히 지금 막 복구했어요.
5: 닉스의 침입일지도 몰라. 어서 출동하자.
6: 그럼 잠은 언제 자?
7: 다 고쳤다잖아. 별일 없겠지.
5: 뭐? 지금 그렇게 태평할 때야?
6: 내 말은 내일 확인해도 늦지 않을 거란 거지.
7: 에이, 루아가 잘 고쳤을 거야.
5: 에이, 너희 정말 용사라는 애들이.
8: 아, 빌리.
6: 빌리는 매번 유난이라니까.
5: 뭐라고?
4: 용사님들.
6: 그만해.
9: 오늘은 타요와 도리가 공항에 놀러왔어요.
10: 우와, 정말 크다. 나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 처음 봐.
4: 역시 도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어? 비행기가 착륙하나 봐.
10: 우와, 멋지다. 에어쇼에 나올 비행기도 오늘 만난다고 했지?
4: 물론이지. 내 친구거든.
10: 신난다. 슈! 슈!
4: 어?
11: 타요, 오랜만이네.
4: 타고.
11: 에어쇼 연습을 보고 있었구나.
4: 네. 윙이 저렇게 열중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12: 첫 공연이라 더 열심히 연습하더라고.
11: 타요도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러 올 거지?
4: 당연하죠. 윙이라면 분명 잘 해낼 거예요.
11: 다음은 교감역이야. 내가 신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
10: 문제 없어.
11: 윙, 잘할 수 있지?
10: 물론이지. 어서 해보자.
11: 좋았어. 그럼 간다.